0: 물론이죠. 전 세계에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 우와!
2: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1: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2: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3: 오우, 네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1: 주문이 들어왔어.
4: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1: 그럼 당연하지.
3: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5: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3: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4: 알았어. 있나봐.
3: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0: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3: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0: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3: 아! 아!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4: 아!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4: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5: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4: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0: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1: 안녕, 난 꽁지.
2: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3: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2: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0: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2: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4: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5: 안돼, 살려줘.
6: 어? 김밥이 이상한데?
2: 굴러가는 거지? 멈춰! 자, 밀어!
4: 너무 무거워.
5: 너무 어지러워.
4: 안 돼!
7: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4: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7: 어? 아! 저게 뭐야?
4: 꽁지 스핀! 아! 지금이 기회야!
8: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0: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0: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5: 꽁지야.
1: 왜?
5: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1: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5: 그렇겠지.
9: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5: 백스!
9: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10: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9: 뭐?
11: 돌아온

0: 누구지? 어?
1: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0: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1: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0: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줄게.
1: 정말 고마워 호기.
2: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3: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2: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3: 좋은 생각이야.
0: 어서 가자!
3: 월드공항으로 출발!
0: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2: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0: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2: 이야!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0: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3: 조심하는 게 좋겠다.
2: 이건 아니야.
3: 괜찮아, 호기?
0: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3: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어디 가는 거야, 맥스?

0: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동지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웰컴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서 찾을 수 없겠어.
5: 얘들아!
4: 어?
5: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6: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3: 도니!
4: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5: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6: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7: 도니 최고!
6: 이제 나만 믿어!
3: 정리해주니까 금방 택배를 찾을 수 있겠어.
5: 어? 이건가?
0: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0: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듣고 있어?
2: 어? 그래.
3: 이건 찾았다.
6: 택배 찾은 거야?
3: 이거 맞는 것 같아. 타지의 택배야.
4: 야호!
6: 잘했어, 호기.
4: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7: 골든보이!
0: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3: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6: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0: 이야!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3: 골든보이, 너!
0: 네 도움은 필요 없어.
4: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2: 세미.
0: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4: 안 돼, 가지마, 꽁지야.
2: 어?
4: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2: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4: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2: 쌤이...
0: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3: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8: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2: 혹이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3: 그럼
8: 우린 친구잖아. 꽁진 우리 친구야.
3: 당연하지.
2: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0: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2: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3: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틱!
0: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3: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0: 채,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궤도 스핀!
1: 와!
0: 잡았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2: 줄이 걱정

0: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1: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2: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택배였습니다!
1: 우와, 호기다!
2: 그래, 나야. 호기, 정말 와줬구나.
1: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2: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골든 주먹!
3: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3: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2: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1: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2: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0: 아, 금방 돌아올게.
3: 어? 어디 가는 거야?
0: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4: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5: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0: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2: 당연하지, 푸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6: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0: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2: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1: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0: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6: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쩍하게 대장 포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화이팅!
1: 자, 쌍콕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6: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2: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3: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0: 야!
3: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펄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너무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0: 진짜 쪽! 저게 뭐야?
1: 거부?
0: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1: 다 두더지들 때문이야! 타피오카 펄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0: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1: 우와!
0: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1: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2: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이야! 이브 완성!
1: 맛있어 보인다.
2: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3: 어?
4: 우리 호부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짠!
1: 아,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4: 어디 그럼 한번 맛이나 볼까?
1: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5: 화성에 눈이 내려요.
3: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2: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6: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3: 아니야, 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1: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7: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8: 안녕, 기가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2: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7: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9: 응, 준비됐어.
6: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7: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유!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빌더 출동!
7: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2: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7: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9: 그래, 아미!

0: 기가 들다.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 들다 팀.
1: 우리도 스키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붕! 다 잡아봐라! 뱀!
1: 생각보다 슬로프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0: 빨리! 좋다. 괜찮아.
1: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0: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1: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0: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5: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5: 그때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1: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3: 까지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5: 좋아,
3: 가자. 얘들아, 잠깐만.
0: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타월을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두더지들아, 잘 감시해.

0: 스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오버살려!
1: 아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2: 저게 뭐지? 얘들아, 빨리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3: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2: 포보 녀석들이야.
3: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덮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4: 기가빌더 변신!
5: 포켓몬 변신 완료!

멈춰!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눈덩이 발사기! 작동!
1: 으아! 으아, 조심해! 으아!
0: 으아! 으아!
2: 으아! 누가 나 좀 멈춰줘! 제발!
3: 화이팅! 어?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지금 눈덩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3: 넌 할 수 있어!
0: 마이티 살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어?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3: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이야!
4: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5: 마이팅!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6: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3: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6: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5: 마이팅,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2: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3: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2: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3: 언제 바뀌지? 위험해.
2: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3: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2: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3: 뭐 하는 거야?
2: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대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3: 흰색만 밟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2: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3: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1: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3: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1: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0: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4: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5: 없었어.
6: 없었어?
7: 없었어?
8: 좋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거 같아.
9: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10: 딴짓할 때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딴짓할 때 1분 딴짓하는 건 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9: 근데 나도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10: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4: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11: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10: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12: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10: 그렇지.
12: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 수 없어.
10: 맞아.
12: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맞아, 공부 맞아.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10: 그래서 시계 한번 보고 해야 돼.
12: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10: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엄청 빨리.
8: 나도 질문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9: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8: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10: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12: 꿈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9: 다르게 갈 것 같은데?
4: 다르게 가지.
9: 같이 가지.
10: 내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4: 난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10: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12: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8: 오감의 시간.

0: 언니, 찍어야 언니. 되겠다.
1: 시간은 감각이다.
2: 시간 감각.
3: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표준연구소에 가보면 그 표준 시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0: 그게 우리가 틀렸다.
3: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0: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3: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1: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3: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0: 근데 배꼽 시계도 시간이잖아.
1: 아 근데 왜 빅뱅까지 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라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시간이
3: 시간이라는
1: 아니잖아.
3: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0: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3: 응, 그치. 맞아.
1: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때려치우면
0: 어떻게 될까?
3: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완전히 혼돈이 될걸?
1: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에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은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0: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을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시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가고 있고 그럼 이 미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3: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0: 근데 나 머리가 안 따라가.
4: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라는 게 계속 흐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고
1: 영원이라는
4: 것도 가설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0: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5: 그것도
0: 거야.
5: 그것도 그 정도
3: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0: 오.
3: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0: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1: 멋있다.
4: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1: 죽기 직전 사람인가?
3: 보니까 양기야.
4: 관리자?
3: 진짜?
6: 안녕하세요?
1: 시계 사람인데?
4: 뭐야, 저거?
6: 순금이에요?
4: 시간? 시계인데?
6: 얼마예요?
4: 뭐야, 시계네?
7: 요구르트 마실 시간이요.
6: 네.
1: 잘생긴 척. 잘생긴 척.
0: 예?
3: 아니,
4: 목소리 좋으시네.
0: 일단 맛있겠다.
6: 제기로.
3: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6: 아니, 이거 짤릴 것 같은데.
4: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5: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1: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엄청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6: 이게 영원을 촬영이야.

0: 피아야, 오늘
1: 아빠 엄마 빼고
0: 피아랑 같이 놀까?
2: 피아랑 같이 놀아야
3: 겠지. 그럼 니네 시간 잘 보내.
4: 잘 부탁해요.
0: 엄마 올 거야.
1: 제발 좀 빨리 와라.

0: 바닥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1: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2: 아이고, 고마워.
1: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2: 알지, 고마워.
1: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3: 다른 데서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긴 색다른 것 같아요.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퍽득팍팍.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동생. 난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1: 얘가 진짜 왜 이래?
0: 아, 누나는 동생 있잖아. 나도 동생 갖고 싶어. 나 형아하고 싶어. 나 막내 싫어. 아, 어, 아, 어. 아.
2: 어휴, 넌 막내라서 좋은 점만 있으면서 왜 동생이 낳아달라 그래?
0: 막내가 좋긴 뭐가 좋아? 나 막내하기 싫어. 새 막내 만들어줘. 막내가 얼마나 서러운데.
2: 뭐가 그렇게 서럽다고 그래?
0: 누나가 막내의 서름을 알아?

뭐야? 나 게임 중이었단 말이야.

0: 누나 진짜 급해. 이리 와봐. 아, 빨리.
1: 너 왜 불렀어?
0: 이것 좀 가져다 놔.
1: 아, 진짜?
0: 호떡아, 진짜 마지막. 진짜로 이번에 진짜 급해.
1: 안 가.
0: 아, 진짜라고. 5, 4, 3, 2.
1: 뭐?
0: 불 좀 꺼줘.
2: 막내라서 서러울 때. 첫 번째, 누나 심부름할 때.
3: 누나는 100점인데 호떡이 너는 점수가 이게 뭐야? 어? 점수가 0점? 0점? 네 누나는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0: 엄마, 호떡이도 잘하는 게 있겠죠. 0점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3: 어휴, 얘는 누굴 닮았대?
1: 아니.
3: 너 숙제 안 했지? 누나는 벌써 끝내놓고 예습도 하는데, 응? 누나 반만 따라가봐, 응? 반만큼만!
1: 누나는 누나고 나는 나인데.
2: 두 번째, 성적으로 비교당할 때.
1: 나도 사줘, 나도! 나도 사줘, 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3: 누나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준 거잖아. 호떡이도 나중에 사줄게.
1: 아직 멀었잖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3: 아니 왜 이렇게 때를 써? 나중에 사준다고 했잖아.
1: 누나 거랑 같은 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사줘.
3: 알았어 알았어. 응? 이리 와봐.
1: 정말.

0: 누나가 완전 깨끗하게 써서 새 것 같지?
1: 어머니,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0: 세 번째, 옷이랑 가방 물려받는지. 이제 알았어, 막내의 서름을.
2: 그랬구나. 근데 그거 알아? 동생이 태어나도 넌 여전히 나한테 동생이라는 거. 억울하면 이

0: 왔으면 물 좀 떠와.
1: 내가 누나가 물 떠오라고 그러면 그 가서 물 떠올 줄 알아? 누나가 물 떠와 이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을 쫄쫄쫄 해서 이렇게 따라줄 줄 알았어? 자.
0: 고마워.

0: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고민 상담소예요.
1: 많이 기다렸지? 우리도 자기들 많이 보고 싶었잖아.
0: 어머, 오늘도 호미는 예쁘네. 오늘은 요즘 핫한 편의점 간식들도 같이 먹으면서 고민 상담 진행해볼게요. 자, ASMR 느낌으로다가.
1: 자기들, 그렇다고 우리 얘기 듣다가 잘 들면 안 돼.
2: 자, 먼저. 한 입 먹어볼게요. ASMR.

0: 다음은 과자.
1: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2: 아, 알았어, 알았어.
1: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응. 그만 먹어. 좋아. 준비됐지?
3: 응.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물 좀 마셔.
4: 과자가 목이 많이 나.
1: 고민 상담소 영업 시작합니다. 자, 그럼 채팅부터 읽어볼게요. 매번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덜 받는 것 같은데 수확을 잘 못해서 그냥 받아와요. 어떡하죠? 자기야, 얼마 주고 얼마 받아왔는데? 2,700원치 물건을 구매하고 5,000원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거스름돈으로 2,5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4: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은 천재들만 다니는 카이스트 나오신 거야. 뭐야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아서 그렇게 막 말하시는 거야.
1: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계산을 알아서 잘 하셨겠지.
4: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미와 호빵이가 편의점에서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1: 자기들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알려줄 테니까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 잡아라.
4: 어? 이거랑 이거 사자.
1: 이거?
4: 응?
5: 응, 맛있겠다.
1: 여기야.
6: 2,700원입니다. 어, 손님, 혹시 200원도 있으실까요?
1: 응? 첫 번째 방법! 그냥 물어보기! 왜요? 5,000원으로는 못 사요?
6: 5,200원을 주면 거스름 돈으로 2,500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1: 2,7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5,000원을 내니까 사장님이 200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200원과 거스름 돈 300원을 더하면 500원짜리 한 개가 돼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없이 500원짜리 한 개만 받을 수 있어요.
6: 동전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물어봤어요.
1: 아, 네, 저 200원 더 있어요. 여기요. 참 쉽죠?
4: 두 번째 방법. 여기요.
6: 2,700원입니다.
4: 자, 잠시만요.

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1: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0: 100원짜리로 계산하면 헷갈릴 일 없음. 단 주의할 점은 숫자는 셀 줄 알아야 돼.
2: 세 번째 방법. 이번엔 연기와 준비물이 필요해. 아, 옆으로 좀 가봐. 어? 아, 여기요. 네. 어, 엄마. 어, 저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어요. 2,700원짜리. 어, 호미, 잘 있어요.
3: 안녕하세요.
1: 2,700원입니다.
2: 아, 네네. 여기요, 5,000원입니다.
1: 혹시 200원 더 있어요?
2: 200원이요? 그, 어, 엄마, 나 5,200원 내고, 어, 거스름 돈으로 2,500원 받았어요. 네네. 사장님이 계산할 때 우리 엄마가 다 듣고 있다는 느낌을 어필할 것. 그러면 사장님이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하겠지.
0: 하지만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이야. 자, 여기 계산형.
1: 2,700원입니다.
0: 5,000원입니다. 자, 5,000원 빼기 2,700원은
3: 와.
0: 2,300원. 2,300 맞네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못 믿을 땐 기계를 믿으면 돼.
2: 근데 호미야, 넌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가장 많이 사?
0: 나는 아주 달콤한 양갱.
2: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는 그 양갱?
0: 달디 밤양갱.
2: 노래 잘한다.
0: 고마워.
2: 우리 고민상담소 너무 유익하지 않니? 고민상담에 수학공부에 노래까지.
0: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다면 우리한테 찾아와.
2: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0: 잠깐, 너도 고민 있다고?
2: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2: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2: 그럼.

0: 아빠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귀여운 동물, 훈훈한 영화배우, 탁트인 자연절경까지. 눈이 즐거워지는 EBS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탑건.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EBS와 함께 알찬 주말 보내세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0: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피어. 나는 피어예요. 피어들이고 올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1: Bia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She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She's very intelligent.
0: 귀여워.
1: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2: 아, 너와 이전 다 보피야.
3: 아니, 아니.
2: 어?
4: 에라드.
1: We have a schedule to keep.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2: Yeah.
1: The whole day.
3: She gets 3 minutes. Tua, ja toi, molemmat.
2: Let's go.
1: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5: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6: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7: 제가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8: Hello.
7: Oh, my daughter lives here.
8: Ah, it looks really cool.
7: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내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아이고. 우리 좀 차긴차네.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6: 네.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9: 안아봐.
6: 안아주세요. 뭐 아팠어. 아팠어.
0: 할아버지 아만이 아프네. 또.
6: 소리가 들려?
0: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1: I thought that I didn't understand.

0: 맛있다.
1: 얘는 진짜 맛있어.
2: 진짜 맛있어.
1: 진짜
2: 먼저 가.
1: 그래. 금방 갈게.
3: 이만해. 귀엽네.
2: 좋아요.
1: 그래, 살랑.
4: 아빠는
1: 아직
4: 못 주무셨어요.
0: Morning. How did you sleep?
4: Yeah, 잘 잤어.
0: We have prepared a small trip. We have to leave soon, so let's start packing.
5: 네, 그래 일어나자 이제.
2: 아유, 옷 좀 입고.
4: 와, 날씨가 좋아서 신나네, 그죠?
5: 이거 차가 이거야?
4: 응.
5: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7인승이야?
4: 네.
6: 왜 이렇게 작아?
4: 이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최대 사이즈였어요.
0: Have we agreed who sits where? Now is about the time to do it.

0: horse's back. I'm a little bit impatient, so I don't like unnecessary waiting and waste of time. She gets 3 minutes.
1: Let's go.
2: When do they close? I think you should have some target in mind.
0: Horse's back.
1: 뒤에 엄마가 탈 거야. From here?
0: Not yet. This is the way to go in. Car seats.
1: Car seats.
0: The car seats are locking.
1: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0: Bags out.
3: 여기서 중간으로 해서 타면 안 돼?
1: 중간 또 열어야 되니까.
3: 야, 이게 높아서 못
1: 잠깐만.
3: 뭐 잡을 데가 없다. 아, 여기 가시면.
0: You can step there. 아.
3: 가방을 들고 타야지.
1: 엄마 앉아 있으세요.
3: 완전 짐으로 둘러싸였다. 오, 피아 떴다. 피아, 여기. 피아, 피아. 아우, 어디 가는 거야?

0: 챙기나 보네.
1: 그냥 할머니 챙기네. 응.
2: 어? 할머니 챙겨줬어. 그냥 할머니.
0: 여기 겨울이네. 희아야, 겨울 왕국 왔다.
1: 좋아, 안 좋아?
3: 이 very famous Norwegian city.
1: 눈이 지금 많이 있는 시즌이고요. 6월까지도 눈이 있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랜파런츠 don't visit us very often. Able to give them a genuine Nordic experience. 오케이, okay, let's go.
0: 열심히 해요, 집에.
4: 같이 가.
0: 가자. 가자.
1: 가자.
0: 안녕하세요.
3: This is Norwegian hytte.
1: 노르웨이에서 별장을 휘떼라고 불러요.
0: 노르웨이 말이야?
1: 어, 노르웨이 말이에요. 경치 좀 보세요. 경치 엄청 좋은데?
0: 와, 좋다. 아, 우리나라도 이래.

0: 천연색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풍경이어서 정말 예뻤어요.
1: 가자. 가자. 우와, 우리 왔네.
2: This, you take a break from the, your normal life because you live in this a bit more. The travel from Korea, from a very different culture to the Nordics, how we sort of like spend our leisure time.
3: 어휴, 집이 뭐. Big, big house. 어? 어휴, 방이 엄청나게 많네. 어?
0: 어. 열려? 열린다. 어, 흰지 많이 앉아 있어.
3: 어휴, 물도 잘 나오네.
0: 가자, 가자. 안면도.
3: 이 집 사내 넣었다고 해. What do you mean, that is? How can I lead? What?
2: Which is the summer house. So that is not the, it's not so important how you look. But the main point of a hütte, the summer house, is to strengthen the family because father and the mother get a well-needed break from the busy life.
3: Okay. Mm-hmm. Thank you for explanation.
1: Yes.
3: 할아버지하고 놀러 갈까 이제?
1: Yes.
3: 여기 할아버지 여기 있을게. 맞아, 여기 있어야 돼.
2: 오케이. 그래, 꼬박꼬박 기인이 있어, 오케이? 렛츠고!
3: 가지고 가, 또 저기 올라가.
2: Let's do once more.
1: 다 하는 말이니?
2: 하는 말, 렛츠. 밑에서 내기다.
1: 뛰어다니고 몰라.
2: Okay. 아나 문을 받아 앉지.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고개를 휘발다니 가워. 수부하러 휘발 가워. 이봐.
1: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넘어.
2: 우와.
0: 피아야, 피아야. 아빠. 안녕 해야지. 안녕.
2: Baby is hungry now. Honey.
0: My.
2: Is the food ready?
3: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볼까?
1: 눈사람?
3: 어이구, 눈이 뭐 사람 자꾸 커지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1: 피아.
3: 피아의, 피아 눈사람? 피아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8시 몇 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진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해.
1: 밤 10시쯤 돼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지.

0: 진짜로 겨울에는 밤이 그냥 계속되는 거. 저 위에는 그냥 계속 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이랑.
1: 페카랑 건 어때? 잘 지내?
0: 잘 지내요. 부모님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진짜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페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1: 우리? 응. 우리는 뭐 그냥
2: 남편이 30대에 내출을 해서 힘들어를 받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저희는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말하면 걔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게 제가 걱정이에요. 왜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빠가 내 수술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자주 하더라고. 더 어디다 뭘 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뭘 하라 하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자주 있어. 딸이 크면 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얘는 20대 그냥 초반에 갔으니까 미국을 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사는 거니까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시집을 간다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 만났었어요.
0: 좀 엄마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1: 우리는 정말 너밖에 없는데 또 외국에 가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냥 네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장 그게 참 그 세월이 참 힘들더라.
0: 아무래도 내가 멀리 있고 당장 뭐 도움이 필요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1: 지금 이 순간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거든.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다.

0: Morning. How did you sleep? Thank you for helping last night.
1: 아유, 피아 보니까 좋네. 뭐야?
2: 할머니네. 할머니네. 품 못 자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
1: 아니. 엄마 껌딱지네.
3: 아이고, 애 둘 데리고 키워놓으라 했습니다. 아이고.
1: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만 놀까?
4: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1: 피아랑 같이 놀까? 그럼 니네 둘이 어떻게 시간 잘 보내?
5: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또 아이들을 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육아를 둘이서 막 뒤지고 볶고 뒤지고 볶고 정말 난리를 치니까 쟤네도 조금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3: 몇 시까지 가야 돼?
4: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유치원 잘 갔다 와.
1: 네, 해야지.
4: 네, 네.
1: 가자.
5: 오늘 우리가 얘 볼 테니까는 잘 쉬고 있어.
0: 오케이, have a nice day.
5: Have a nice day.
4: 재밌게 갔다 와, 조심해.

0: 가자. 가자. 우주로 올라가자.
1: 루시아.
2: 가자. 아이고, 참 잘하네, 이제는. 자, 회전.
3: 집에서 길 건너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트램 탈 거야. 아빠 정류장 3개 갈 거야. 그랩센바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게 내비게이션 해주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이거든요.
0: 왔다.
2: 이게 18번이지?
0: 응.
2: 18번 가는 건 맞아. 가자.
0: 똑바로 좀, 똑바로.
2: 여기 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0: 그러게.
1: 언제 내려가는 거야?
0: 2분이면 가. 응? 내리자. 다 왔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2: 맞는 것 같아.
0: 빨리 이제 앞장서서 가요. 가는 애들이 없네. 왜 늦었는지. 몇 시에요?
2: 9시 54분.
0: 지각인 것 같은데. 나와.
2: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0: 직진.
2: 좌회전. 90m에서 우회전. 80m 앞에 있네.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0: 다 온 것 같네. 문이 어디, 저기 있다.
2: 여기 있네.
1: 응?
2: 오케이.
0: 하이, 노아.
4: 하이. 이름은 그랜바야.
2: 그랜파, 그랜다, 엄마.
0: 그랜마. 나이스 미트. 파이티야. 파이티야. 옳지. 맞네, 피야.
2: 나중에 봐. 오케이, 땡큐. 가자.
0: 기적적으로 잘 찾았네. 가자. 이쪽. 이렇게, 애들이 놀고 있네? 그지? 애들이. 희한하지?
2: 사실은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했었고.
0: 조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유치원 풍경이 되게 신기해. 날씨도 좋고.
5: 할로. I'm Linda.
2: Yeah.
5: So, who are you?
2: I am from Korea.
5: From Korea?
2: My grandson, Doro, is here.
5: Your granddaughter, Pia.
0: Pia.
5: I know Pia.
2: Oh.
5: Yeah. I'm Linda, the manager, and this is my kindergarten. Do you want me to show you around?
2: Yeah, Pia.
0: Pia, with
5: you. You want to know where Pia is? I will show you. She is here at the Sulaya. Sulaya is a flower.
6: Gratulerer med dagen, Pia! Da begynner vi samlingen. Pia, er du klar?
7: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6: En bok. Og den heter Vi er her.
1: Lesebok.
6: Lesebok.

0: Soli.
1: Og der er jorden. Der er vi.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2: 피아노가 사람이 와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치?
1: 하이 하이! Velkommen til denne planeten. Det er den store kloden som svever rundt i rommet som vi bor på.
0: Her er det på natten.
1: Her er det natten.
0: Og morgenen.
1: Ja.
2: Det er ikke meg, Hanne, kanskje?
1: Leia, nå trenger jeg deres hjelp. Havet, når du har lært å svømme. Oi, er det sant? Er det sant? Wow.
2: Kanskje jeg er tråd.
1: Og ta snivsa.
3: Norge er sånn.
2: Norge er meg på det.
1: Gratulerer med dagen.
2: Ja, han er ikke noe skikkelig.
1: Gratulerer med dagen.
2: Ja, han er tenkt noen gang. Og så er Lotte. Gratulerer med
3: dagen. Du tegner. Ja, ja.
2: 애들은 뭐 잘 저렇게
1: 들어놓았어.
2: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죠?
0: 예민하네.
2: 안 보고
3: 막. 일방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한국은 좀 굉장히 획일적이고 본의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2: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4: 피아, 응? Nå skal jeg vise dere rundt. Kan du si det på koreansk?
0: Nå skal jeg si på koreansk.
2: 그러면 설명해줘야지.
0: 몰라지는 뭔지.
4: 응. I will show you around. It's a private kindergarten in Oslo. That's very important in Norway. It's the outdoor playground. I think the uniqueness is the focus on playing. It's in their body. It's something they need to develop. To be outside, to get the fresh air. And also the strollers are their own. It's the family stroller. And it's something familiar. Oi! Bra, Pia! Yay!
0: 노아 어딨어?
2: 노아는 자고 있어.
3: 어디?
2: 저쪽에 어디? 자고 있더라. 저 어디? 뒤, 저 밑에.
5: 노아가 잘 있나?
2: 가보자. 여보. 여보. 노아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기서.
5: 아, 어, 여기 봐. 어, 여기 봐.
3: 했어, 했어.
2: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자, 여기서 너무 잘 자.
3: 신기하다, 그지?
2: 어.
3: 애들이 어떻게, 근데 어떻게 애들이... 하나같이 여기 다 자지?
2: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에서 재우잖아. 우리는 다 있...
6: 어, 노아를 먼저 데려다 주고.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4: They start as soon as they start in the kindergarten, and most children here in Norway start when they're around 1 year old. It's very normal in Norway to start around your 1 year birthday. So, and you know, fresh air and sun, it's good for the health. If it's colder than 10 degrees Celsius, they sleep inside.
2: 참 신기하네. 우리랑 문화가 달라.

0: 귀여운데?
1: 아, 어, 잠깐만요. 콩.
2: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1: 오늘 뭐 할 거냐고? 피아 만두 알아?
2: 만두?
1: 응. 만두 알아, 몰라?
2: 몰라.
1: 몰라?
3: 피아가 예전에 아빠랑 빵 만드는 거, 빵 막 이렇게 밀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어 하지 않나요?

0: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피아야, 오늘 만두피 녹여놔야 돼. 여기다 놔주자.
1: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건데, 그치?
2: 피아칼 찾고 싶어.
0: 피아칼? 어, 피아칼 있어. 오, 그래.
2: 피아칼. 또. 또. 피아칼.
0: 아, 그것도 피아칼. 어, 그래, 피아칼.
2: 피아 뾰족한 칼도 있고, 피아 안 뾰족한 칼도 있어.
0: 어, 피아가 썰어볼 거야?
1: 어.
0: 보자.
1: 칼, 뭐 하는 거야?
0: 칼. 이렇게, 요거 쓸 수 있을까? 요 손을 요거 잡고.
1: 딱 잡고. 어. 어.
0: 잡고.
1: 딱 잡고. 어. 어.
0: 손 조심, 손 조심.
2: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손에 맞으면 괜찮아.
0: 어, 알았어.
2: 이거 안 깜짝해서. 이거 저 맞으면 안 괜찮아.
0: 에이, 조금만 너무 잘게 안 썰어도 저기다 갈면 되니까.
1: 잘 써나 보자, 우리 피아. 너무 잘하네.
2: 조금 거칠어.
0: 아우, 피아 잘한다. 어, 피아 너무 도움되네요, 할머니한테. 옳지.
1: 어, 오늘 너무 잘 자르네.
0: 아우, 잘 잘라서. 어우, 너무 잘한다. 옳지.
1: 천천히.
0: 옳지.
2: 따서 해야 돼.
0: 아우, 이 소쿠리가 없어가지고.
1: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피아가. 어이구, 짜서 넣는 거야. 웃기는 아가씨야. 간장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만두 한번 먹을 수 있겠다, 이제.
0: 피아가 도와주는 바람에 맛있게 될 것 같네.
2: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배고파.
1: 할머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봐.
0: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2: 응? 다이쇼? 다이쇼?
0: 그래서 계란이 있으면 좋면 돼. 계란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 이렇게 붙여야 돼.
2: 그럼 맛있어?
0: 응.
1: 그래, 그냥 어떻게 하는지.
0: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짠!
2: 왔어.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해보자.
1: 같이 해보자.
0: 해보자, 이제 해보자. 조금씩만 넣어야 돼. 어.
1: 할아버지 두줘.
2: 예쁘게? 두줘 넣고.
0: 안 붙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만 묻혀. 응? 아이고.
2: 뭐야. 이건 예쁜 거. 물 넣고.
1: 만두 여기 넣고.
0: 아이고. 아니, 완전 장난감이네. 장난감 됐다. 여기 만두 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야, 물을.
2: 비보.
0: 아까는 좀 도움 됐는데 지금은 좀 그냥 장난만 하네.
2: 이거 뭐 좀.
0: 완성?
1: 완성.
2: 웃기는 팬케이크 먹었어.
1: 팬케이크.
0: 어, 그래, 팬케이크. 아빠 봤으면 뭐라는지 알아? 베리 더디.
1: 그치.
2: 베리 더디. 이제 아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2: 이제 아실까?
0: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1: 쪄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웃기는 피아네.
0: 그냥 먹으면 배야지.
2: 맛이 없었어.
0: 그렇지. 이게 안 익어서 맛이 없지. 아우.
1: 몇 개만 더 만들어?
0: 더 만들어야지, 이거. 더 만들어야지.
1: 배고프니까 빨리 쪄먹어보자, 이제.
0: 이거 올릴까, 이렇게?
2: 응.
0: 됐다, 이제 만지면 안 돼.

0: Your parents are really saving us now.
1: We don't have dates very often. It's been really long time. When was the last date you even remember?
0: We were in a Mexican restaurant. You couldn't even drink alcohol the night.
1: No, it was a belly was full like this and...
0: Oh, yeah, no, because I was thinking there was one after, yeah.
2: 피아가 태어나고 거의 둘이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여기 둘만 있다 보니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기도 어렵고 참 힘들었어요.
3: It is sometimes tiresome. Absolutely it is. It cannot really be avoided. That's part of the deal, to have the kids. Yeah. They are very helpful with kids. Actually a good, very good thing. They're very thorough, trustworthy people. So I trust their judgment for sure.
2: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둘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4: 많이 먹어.
5: 내가 다 마시고 낼 거야. 이거 먼저 먹고 싶어.
4: 이거
6: 맛이 어떤가?
4: 속이 별로 없어서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네.
5: 너무 맛있네. 이거 국수 같아.
4: 맛있네.
6: 생각보다 맛있네.
4: 국수 같잖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치?
6: 너무 잘 먹네.
4: 피아가 만들었지, 이거, 그치?
6: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잘 먹네.
4: 피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요. 형님 그냥 오랜만에 보네.
6: 야, 엄마 저기 있네.
4: 그새 할아버지가 가져가려 그러네. 팬케이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고 재밌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5: 그 앞에 속에 있는 우습게는 만든. 맛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쁜 만두 있어. 진짜 그 만두 좀
4: 봐. 저기 있대. 우리가 고대를 따라한다. 고대를 따라해. 좋았어. 울지마. 톡. 데리고 나오자. 한 명이 데리고 나올게.
5: 아, 제발.
4: 이제 얘 재울 거야. 자, 할아버지 잡아. 이따 봐.
5: 내가 엄마 언제까지 이걸 입고 싶어.
4: 엄마,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자야지.
5: 내가 안 자고 싶어. 안 피곤해라고.
4: 아니. 그럼 얘 안 닦아? 빨리 이따 꺼야 되는데.
6: 오늘 또 올 거야.
5: 응?
6: 오늘 또 올 거다.
4: 너 물 줄까? 물? 자, 목마르지? 아유, 우리 노아 목마르다. 옳지, 옳지. 아유, 목말라. 노아야, 물 먹자. 응?
6: 해, 빨리 칫솔.
5: 응?
6: 치과, 치과 해. 이따 끌어가자. 너, 너무.

0: 배 아플 거고 이제 잘 준비하자. 혼자 자.
1: 피곤하다. 얼른. 할아버지 안 앉아줘도 돼? 그래 올라가 올라가.
2: 아니 그치.
1: 오. 착하다. 왜 울어? 할아버지 있는데 엄마 올 거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가서 재밌었지. 내일도 그래 하자. 짜잔, 짜잔, 짜잔.

0: 가자.
1: 가자. 피아야, 가자. 아유. 피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2: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셨어? 좋았어? 어? 재밌었어? 서운하지.
1: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0: 어?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고 할게.
1: 좋겠다.
0: 매일 가지, 매일. 매일, 매일, everyday.
2: 우리 저기 가보자, 다리에.
1: 저 다리에.
2: 한국에 남산타워 가면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순도에도 사랑의 다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남산에 가면 어마어마하지.
1: 남산.

0: 잘했다.
1: 사랑합니다.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태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1: 내일.
0: 내일?
1: 아,
0: 그치.

0: 뜨겁게 안아주던 내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아유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응. 항상 밥을 너 먼저 먹으라 응? 응, 그래야지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애기들만 챙기지 말고 네가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먼저 먹어야 돼
1: 알겠어 아빠 감사해요
2: 우리 웨이 시간은 이제 뭐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시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3: 피아 왔네
0: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4: 안아봐
3: 안아주세요
0: 뭐 아팠어 어 아팠어 아유
5: You had a good trip? Yeah, good fair
1: 플러스 비윤네 맨 라스키바 그라툴리에르 메 다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부모님도 그 시간 너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
5: Thanks for visiting.
0: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 그치?
3: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또 만나요. 내 이름은 태어야. 쭉쭉 쭉쭉 냠냠냠 냠냠냠
6: 빨리 가서 많이 안아줄게. 아 어, 보고 싶어.
3: 할머니가 죽어 엄마 할머니가 죽어 엄마
6: 아우 당황하네 쉽지가 않네
3: 할머니 가요
7: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8: 귀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하이
8: 귀야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예요.
0: 아이고.
9: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0: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귀여운 동물, 훈훈한 영화배우, 탁트인 자연절경까지. 눈이 즐거워지는 EBS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탑건.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EBS와 함께 알찬 주말 보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 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뮤직 분야는 프로그램 팀, 인더스트리 팀, 기록 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1: 후원 문의 080-961-9595.
1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어난 루아. 호기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3살 무렵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폐혈증으로 생사를 오가면서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1: 루아가 산책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산책하자고 해도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일 하자. 날씨가 조금만 좋아지면 하자. 지금은 그렇게 같이 손잡고 뛰어나가서 산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 조금 더 루아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나가줄 걸, 손잡고 뛰어나가서 놀아줄 걸. 그게 굉장히 미안하고.
0: 루아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오른쪽 다리를 잃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인공항문인 장루를 달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혼자 서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이거 다 나으면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어요?
3: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0: 루아의 소원은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어 학교에 가는 겁니다.
4: 루아야, 어른도 견디기 힘든 치료를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에 선생님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
5: 치료 기간 동안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 걱정하는 거 무색하게 너무 씩씩하고 너무 밝게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6: 루아가 잘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루아 화이팅!
7: 선생님도 또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우리 씩씩하게 잘 걸어보자.
4: 화이팅하자.
8: 선생님 항상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9: 제로아 화이팅.
0: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8살 루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8살이면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녀야 할 나이죠. 그런데 학교도 가보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3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혈병이 재발해 오른쪽 다리를 잃어야 했던 루아. 루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늘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퇴원했지만 백혈병 정기검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 엄마 아빠 모두 총 출동합니다.
10: 한번 받아볼까?
0: 루아는 중환자실에서 두 달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올 때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10: 일곱,

0: 우아는 지금 이쪽 다리 한쪽 못 쓰니까요. 이쪽 다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상지의 근력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지 근력 운동 그리고 이쪽 다리로 이제 설수 있는 거 조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깨 잡고 한 다리로 쓸수 있어? 하나. 오케이. 이렇게. 둘. 10번. 그렇지. 셋. 오케이. 다섯. 그렇지. 열. 두 번만 더. 11. 12. 쉬고. 아요. 으쌰.
1: 절단 부위 상처가 다 아물면 의족을 맞추고 걷는 연습까지 해야 하기에 다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신발을 살 때마다 난한 짝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루아가 의족하고 두 발로 걸으면 예쁜 신발을 한 켤레를 사주고 싶습니다.
3: 어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부모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엄마 아빠가 덜 슬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그럴 때.
4: 아프면 선생님한테 바로 말해요.
1: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다리 절단 부위의 골음. 백혈병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병이기에 병원균에 감염되면 큰일인데요. 피검사 후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 어제 갑자기 무릎에 고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고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했는데 그 옆으로 막 고름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부분이 살들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5: 네, 안녕하세요. 루아 왔어?
2: 근데 엊그제부터 고름이 안 나오더니 그게 막혔는지 양쪽으로 다른 데로 막 곪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터졌어요.
5: 그 정형외과 좀 봐야 되는데 그럼?
2: 네, 그래서 지금 MRI.
5: 입원해서 일단 보면 그럼 빨리
2: 네.
5: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2: 그게 지금.
5: 살짝 뜯어볼까? 아퍼? 그렇고 안
2: 이게
5: 됐어요 다.
2: 터졌어요, 이게.
5: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2: 네, 계속
5: 했던 거라서.
2: 나와서.
1: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 표정이 어두워진 루아.
5: 루아는 재발한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폐혈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이제 한쪽 다리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식하고 지금 한 3개월쯤 됐는데 재발 없이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꽤 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 치료라서부터 또 이제 보장구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3년에 걸쳐 백혈병 치료를 마쳤을 때, 루아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재발하고 한쪽 다리마저 잃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2: 중환자실에서는 사실 뭐, 우리를 보면 웃어주고,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그냥 활짝 웃고 그러긴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딱 나오고 나서는 저랑 지내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다리에 대해서 묻지도 안 하고, 어딘가 아픈지,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을 얘기를 안 해서, 루아가 정말 오래 있다가 물어봤어요. 한참을 자기 다리를 보고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답 많이 주지 않고,

0: 엄마 그러면 내 다리는 안 자라? 라고 묻더라고요. 너 마스크 어디 갔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이제 빠빠 해야 돼.
1: 어떻게 아빠랑 빠빠 하는데 기쁜 거 보지?
0: 아빠 빠빠 해야 돼.
2: 루아를 두고 선뜻 등을 돌리지 못하는 아빠를 위해 손등에 무언가를 써주는 루아.
0: 와, 하트 너무 잘 그렸다.
1: 아빠 사랑해.
0: 그래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3: 엄마. 아니, 아빠야, 아빠. 아빠.
1: 잘하고 와, 이제 들어와요. 기도할게. 오늘도 니가 뭐 할까?
0: 그만 가, 안녕.
1: 그래, 가, 그래.
0: 갈게.
1: 아는 선생님도 있잖아.
0: 아빠 안녕.
2: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아빠.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4: 중환자실 나오고 일반 병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병실에도 한 달 정도 있긴 했었는데 중환자실 것만 뭐 1억 한 2천 정도 나왔더라고. 1억 2천 넘었는데 저는 이제 아빠로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능력함을 많이 느꼈고 되게 비참했죠.
2: 고된 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엄마 혼자 루아를 씻기고 간병하며 보살펴야 하는데요.
0: 아니야, 괜찮아. 엄마 꽉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자.
2: 씻을 때도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MRI 검사 결과 다리 고름이 있던 부위에 염증이 생겨 긁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내일 수술을 받으면 한동안 씻을 수 없어 오늘 깔끔하게 씻겨줘야 합니다. 다시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루아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뿐인데요.
0: 루아다, 맨발이야, 루아야.
3: 엄마 맨발이라고?
0: 미끄러질까 봐. 고민합니다.
3: 아무것도 안 걸어놓는다.
0: 괜찮아. 네, 제가 혹시 들었다가 놓칠까봐 그게 제일 겁나기는 해요.
5: 루아도 그래요?
0: 맞아요.
5: 루아도 겁나요?
0: 괜찮아.
3: 나 무슨 모습
0: 해? 아, 선생님 바로.
3: 선생님 크면 소독이요.
0: 소독할게요. 네.
2: 씻고 나서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히크만이라고 불리는 중심 정맥관 소독.
0: 드디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정맥관 여기 히크만이라고 저희가 이쪽으로 수액도 들어가고 항암제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샤워하면은 항상 여기를 소독해야 돼요. 여기로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균이 들어가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호 선생님들이 멸균 장갑 다 끼고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저희도 집에서 하게 되면은 멸균 장갑 다 구입해서 껴서 여기 부분을 하는 스틱이 있어요. 그걸 또 따로 구입을 해서 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야지
3: 꼭두는
0: 균으로부터 조금 보호할 수가 있어요.
2: 다리 절단 부위도 소독해줘야 하는데요.
0: 여기가 이제 루아가 다리 절단하면서 수술했던 부위인데 원래는 여기까지 괴사가 됐었는데 저희가 여기를 살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나는 게 어쩌면 조금 당연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염증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러 내일 수술이 잡혔어요. 루아

0: 무서워? 무섭지. 근데 루아 잘할 수 있지? 엄마가 루아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루아 씻고 나니까 어때? 씻고 나니까 깨어나서 좋지?
1: 마지막으로 장루 교체까지.
2: 간지러워.
0: 간지러웠어?
1: 루아는 엉덩이에 감염된 부분이 낫지 않아 인공항문인 장루를 달고 있는데요. 상태가 나아지면 뗄 수 있어 장루를 떼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루아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 엄마.
0: 사실 루아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루아가 아픈 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와서 루아가 건강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루아가 어느 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엄마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슬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제가 뭔가를 맞은 것 같이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위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누가 그 했던 그 기도와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같아.
1: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루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기간 동안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 걱정하는 거 무색하게 너무 씩씩하고 너무 밝게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잘 지내보자. 안녕.
1: 우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도 자꾸 일이 생기고 괜찮아지다가도 뭐 열이라도 한 번씩 나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루아가 조금 더 쉽게 쉽게 잘 풀려서 집에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2: 루아야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치료 잘 너무너무 잘 버텨온 거 알고 루아여서 이만큼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치료도 끝까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 항상 응원할게요. 루아 화이팅!
1: 사실 부모로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또 어머님이 저희 의료진들한테 밝은 모습 뭐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함께 루아가 이렇게 치료하는데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3: 어린 나이에 백혈병과 싸우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힘든 수술과 재활치료를 견뎌내고 있는 루아.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씩씩한 루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4: 루아야, 엄마가 우리 루아 매일 얘기하지. 우리 루아는 제일 최고라고. 우리 루아만큼 대단한 친구가 없어. 우리 루아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치료받아서 이만큼 왔으니까 루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루아 이제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랑 재밌는 추억 또 재밌는 놀이들 많이 많이 하면서 많이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루아가 엄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니까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정말 마음 아프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루아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아는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퇴원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안의 가족은 계속 이어지는 병원 생활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루안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1월 10일 방송에서는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아빠 승균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내 영선 씨의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아들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아는 원래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루아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예전에 해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의 손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놓아야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지금 잘 견뎌오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든든히 후원하고 선생님도 또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우리 씩씩하게 잘 걸어보자.
1: 엄마 고맙고 미안하고 내가 나중에 건강해져서 효도할게. 엄마 사랑해.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0: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구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셔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아, 더워. 우와,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슴 안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슴.
5: 롱.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

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푹푹 찌는 더위에 사라진 입맛을 찾게 해줄 영양 만점 한식 한상. 평범한 닭갈비는 이제 그만. 춘천 닭갈비보다 더 맛있는 이색 닭갈비. 된장 양념으로 구수함을 더한 된장 닭갈비부터 없어서는 안 될 만년 조연 양파. 오늘은 빛나는 주인공이다. 양파의 단맛이 우러나 깔끔하고 개운한 맑은 양파국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육의 아들 광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닭갈비는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된장 양념이 들어간 닭갈비 굉장히 네. 새로워요. 네. 일단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3: 네, 닭고기, 닭다리살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다 밑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청주하고 생강즙하고 후춧가루를 준비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곁들이는 음식으로 네. 채소를 겉절이처럼 무쳐가지고 네. 같이 구워서 곁들이는데 네. 이거는 깻잎하고 양파하고 네. 부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2: 양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닭갈비에 비해서는 네. 어떤 맛있는 양념일지 소개해주세요.
3: 네. 된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유자청, 그다음에 마늘, 네. 간장. 네, 이건 참기름은 마지막에 전부 다 쏘서 묻힌 다음에 할 거고요. 네. 대파하고 청양고추 매콤하게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양파요.
2: 네. 자극적이고 매운 빨간 양념 대신 된장의 양념으로 아주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된장 닭갈비 이제 만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닭고기부터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
3: 네.
2: 그렇죠?
3: 이제 마트에서 샀는데 네. 이게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서 뭐 뼈가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찬물로 헹궈주세요.
2: 예. 사실 찬물로 헹구는 건 예.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에요.
3: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좀 이렇게 건져주세요.
2: 아, 혹시나 체에다가. 모를 핏물이나 뼈가루 좀 그렇죠. 뼈가루를.
3: 그게 훨씬 더 이게 이물질이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이렇게 숯불에 건져서 예. 물기로도 제거해주고요.
2: 오늘은 어디 살을 이용하신 거예요?
3: 이게 닭다리살인데 좋아하는 고기로 하면 돼요.
2: 아, 좋아하는 고기.
3: 예, 닭가슴살 써도 되고 닭날개 써도 되고 네. 근데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 게 예. 닭다리를 전부 다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다 나와요.
2: 네,
3: 그래서 좀 연하게 하려면 다져도 되기도 되고 네. 그냥 써도 괜찮아요.
2: 각자 자. 좋아하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4: 자, 이렇게 한번 찬물로 핏기와 뼈가루를 네.
2: 자, 걸러봤습니다.
3: 그다음에 생강즙을 네. 좀 이렇게 뿌려서 네. 아무래도 이제 닭고기 누린 맛이 있잖아요. 네. 청주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도.
2: 후춧가루.
3: 네. 조금만 이렇게.
2: 요즘 뭐 누린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닭이다 보니까 누린내가 있을 수 있어요.
3: 그럼요.
2: 자, 이렇게 해서
3: 조금 이렇게
2: 재워두는 거죠.
3: 재워줘서 네. 좀 누린맛 제거를 좀 해주고요.
2: 네.
3: 그다음에 이걸 좀 믹서에 갈아주세요.
2: 양념들을 믹서에 네. 갈아볼게요.
3: 이거 다 넣고 이거 좀 썰어서 넣고요.
2: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게 된장 양념으로 한 닭갈비. 네, 그게 굉장히 새롭거든요.
3: 돼지고기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2: 오.
3: 네, 돼지고기도 소고기까지는 아닌데 네. 돼지고기도 이렇게 이 양념으로 하면 맛있더라고요.
2: 돼지고기도.
3: 네, 닭고기로 한 거예요.
2: 아, 닭고기로. 자, 자 이렇게 상추소들을 넣고 유자청이 들어가서 향긋할 것 같아요, 선생님.
3: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또 고기의 맛이 또 없어져 버려서
2: 고기 고유의 맛이 없어진
3: 게 적당한 게 좋아요. 마늘도 한 다섯 알 넣고요.
2: 예.
3: 자, 이거 된장이에요.
2: 된장.
3: 예. 이게 400g인데 네. 25g 정도 넣었어요. 물을 갈릴 정도로 조금만 넣으세요.
2: 조금만. 예.
3: 자, 됐어요. 자,
2: 참기름 나중에 넣는 거예요?
3: 예, 양념 한 다음에.
2: 자, 그래서 갈아볼게요. 선생님, 이 된장이 들어가서 혹시나 뭐를 닭의 비린내도 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요.
2: 갈아볼게요.

0: 갈아봤는데요.
1: 자,
2: 이렇게 한번 볼까요?
1: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여기서 건져주세요.
2: 네. 자, 저희가 생강이랑 후추로 조금 향을 냈던 닭고기를 넣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된장에 쿰쿰한 향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된장향을 이렇게 향긋할 수가 있어요?
1: 유자청이 들어갔잖아요.
2: 와.
1: 그리고 향신채소들이 들어갔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2: 고소하면서 향긋해요.
1: 네.
2: 자, 이거.
1: 드시고.
2: 예.
1: 이렇게.
0: 좀 버무려줄게요.
1: 이렇게 해서.
2: 네.
1: 조금 숙성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기 네. 사이사이로 간이 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2: 자, 근데요. 보통 이런 양념은. 이렇게 재워주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는데
1: 예.
2: 얼마 정도 시간을 둬야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1: 최소한 1시간은 둬야 되겠더라고요.
2: 1시간?
1: 네, 1시간 이상은 둬야 돼요.
2: 네.
1: 저희가 미리
2: 네.
1: 이거는 이제
2: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으시나 봐요.
1: 참기름까지 이렇게 조금 넣어서
2: 네.
1: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2: 네.
1: 또 참기름 향도 있고요.
2: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두시는데 네.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냉장 보관으로 조금
1: 네, 냉장고에 넣어야죠.
2: 냉장 보관해서 네. 1시간 정도
1: 냉장
2: 두겠습니다.
1: 숙성하겠고요.
2: 네.
1: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재서 가져왔어요.
2: 네.
1: 가져왔는데
2: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1: 아무래도
2: 이렇게.
1: 이제 된장이 공기가 다니까 색깔이 이렇게 까매졌거든요.
2: 네네.
1: 근데 바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구면 이렇게 까매지진 않아요.
2: 네. 그래도 색깔이 좀 더 진해지는 거죠?
1: 네,
2: 맛있게
1: 그렇죠.
2: 양념 된 거고.
1: 네. 그리고 이걸 좀 묻혀놓을게요.
2: 곁들임처럼 드신다고 했어요, 아까.
1: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 것보다 채소로 같이 먹어야
2: 예.
1: 소화도 잘 되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2: 네.
1: 채소의 비타민 부분이 있잖아요.
2: 네.
1: 고기는 단백질이지만 그래서 한 4, 5cm 길이로 썰어서 같이 묻히면.
2: 근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닭갈비 하면 많은 분들이 왜 고구마나 뭐 감자 들어가고 또 양배추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좀 다른 느낌의 채소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1: 고구마 칼로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2: 그리고 된장 양념과 좀 어울리는 채소들.
1: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채썰고요.
2: 예, 집집마다 이제 부추의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부추가 좀 잔데, 이거 선생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라고.
1: 예, 제가 농사진 거 가져왔어요.
2: 오.
1: 밭에다가
2: 예?
1: 상추 이런 거 여름 내에 채소는 이렇게 농사져서 먹거든요.
2: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진짜 좋아요.
2: 그럼요. 네.
1: 그 전원생활 하는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재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2: 요즘 네. 근데 뭐 조그만 텃밭에서
1: 네.
2: 본인들이 드실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1: 자, 이렇게
2: 네.
1: 예, 볼아나 주세요.
2: 네. 요거 요 정도 괜찮은가요?
1: 예. 조금 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기에다가
2: 네.
1: 감자나 고구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칼로리가 적어요.
2: 맞아요. 또 네. 여름인데 또 가볍게 먹기 좋잖아요. 산뜻하게.
1: 네. 살찌는 거 걱정하니까.
2: 아주 칼로리 걱정 정말 많이 하죠.
1: 소금 간은 살짝 해주고요.
2: 네. 이렇게 이거. 서로 버무리기만 해도 향이 좋네요, 벌써.
1: 고춧가루 딱 넣고.
2: 근데 혹시나 뭘 느끼하면 잡아주겠는데요?
1: 예. 네. 그래서 같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2: 양념을 세게 하진 않지만 그냥 간을 하는 정도로
1: 예, 살짝.
2: 하고 있어요.
1: 예. 그래야 채소 맛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2: 산뜻하게.
1: 네.
2: 너무 좋네요. 정말 향이 좋아요. 선생님, 이 정도 양념이면은 다른 고기랑 이렇게 막 먹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1: 중심구이나 예. 어떤 고기에도 삼겹살도요.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주로 파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여름 대파가 약간 질기기도 해요.
2: 네?
1: 그럴 땐 부추를 쓰세요.
2: 산뜻할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묻혀놨고요. 이제 자. 고기를 구워야죠.
2: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닭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1: 네.
2: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닭갈비를 먹어본 후로는
1: 네.
2: 그냥 갈비보다 닭갈비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학생 때도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닭갈비 많이 먹으러 갔었는데.
1: 네.
2: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닭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셨어요.
1: 그래도 조금 둘러야 예, 타지 않게요. 이거 굽는 때 불 조정도 잘해야 돼요.
2: 그러게 또 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1: 예. 네. 자,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2: 네.
1: 조금. 이거 요즘 또 오븐에다 많이 굴 거예요.
2: 네. 좀 에어프라이도 있고, 에어프라이도 있고.
1: 이렇게. 껍질을 쪽을 기름이 나오라.

0: 완전 타지 않네요.
1: 네, 아직은 안 탔죠. 네. 그래서 이때 이 정도 되면 조금 줄여주세요.
2: 네. 넣고
1: 중불로.
2: 중불로.
0: 네. 조금 익혀진 다음에 이제 중불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익진 않았지만

0: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자주 드시니까.
1: 그렇죠.
0: 그럴 때 이렇게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된장 양념에.
1: 그러니까 된장 양념과 고추장 양념은 판명하게 맛이 달라져요.
0: 맞아.
1: 네.
0: 맞아요. 참 행복해요. 네. 우리한테는 고추장하고 된장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렇죠?
1: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네. 변신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닭갈비 많이 먹었을 때는 닭갈비는 그래도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익혀야 되잖아요. 닭고기도. 자. 야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1: 이게 썰는 게 귀찮으면 처음부터 네. 아예 썰어서 하셔도 돼요.
0: 사실은 이제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김치 전문가시잖아요. 김치.
1: 네, 김치명인.
0: 김치명인이신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닭고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곁들여 먹을 요, 곁들인 채소 있잖아요. 네. 요게 또 이 김치의 겉절이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네. 확실히 김치명인.
1: 겉절이죠, 겉절이.
0: 예.
1: 근데 저는 이제 소금으로 약간 간을 했는데. 네. 좋아하시면 액젓으로 간을 해도 돼요.
0: 아, 액젓으로?
1: 네.
0: 오. 감칠맛도
1: 간장으로
0: 나고.
1: 해도 예. 되고. 네네.
0: 기호에 따라 해주시고. 네. 저희가 닭고기는 완벽하게 좀 익혀서
1: 예, 다 익었어요.
0: 예. 네. 자, 그럼 옮겨서 한번 완성해서 담아볼까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저희가 닭다리 두 개만 한 거잖아요, 지금.
1: 네, 닭다리.
0: 닭다리.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하나 끝없는 변신이
0: 네.
1: 예, 된장 갖고 할 줄 몰랐죠.
0: 네, 정말로.
1: 전 돼지고기도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0: 돼지고기도?
1: 네.
0: 근데 진짜로 지금 이제 요리를 다 했는데도 이 된장의 콤콤한 향 전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구수하고 향긋합니다.
1: 네. 유자청 때문에.
0: 예. 저희가 이제 부추랑 깻잎이랑 양파를 해서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산뜻할 것 같아요. 향도 좋고.
1: 채소 중에서 부추는 특히 여름에
0: 예.
1: 이게 강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부추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0: 맞아요. 몸에 좋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맛있게 저희가 채소를 곁들여 봤습니다.
1: 조금 더 이쁘게.
0: 넣을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0: 네.
1: 채소하고.
0: 자, 이렇게 구수하고 향긋한 된장 닭갈비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닭갈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있죠? 닭고기를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닭고기에 생강즙,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줍니다. 믹서에 어슷선 청양고추, 대파, 양파, 유자청, 진간장, 마늘, 된장, 물을 넣어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닭고기에 간 양념을 넣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냉장 숙성해줍니다.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깻잎,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이때 채소에 간은 살짝만 해줘야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숙성한 닭고기를 넣어 굽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양념한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닭갈비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집에 늘 구비되어 있는 양파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국인데요. 재료부터 볼까요?
2: 아, 이제 계란이 4개 정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네. 양파 계란국이니까 네. 양파 들어갔고 간은 새우젓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대파하고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
1: 어, 좋을 것 같네요. 네.
2: 그리고 그래 새우젓으로 했지만 예.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요.
1: 자, 그리고 미국물은?
2: 네, 미국물은 다시마 국물을 썼습니다. 네.
1: 네. 선생님, 맑은 양파국 한번 끓여볼 텐데 네. 자, 일단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2: 일단은 새우젓을 좀 다지고요. 네.
1: 자, 집집마다 새우젓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저희는 좀 국물이 조금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2: 네, 국물이 있어서 예. 한번 짜주세요, 이렇게. 어,
1: 국물이 있는 거 좀.
2: 네, 도마에다가 예. 그냥 놓고 짜면 네. 헝건해지거든요.
1: 그렇게 좀. 예. 조금 짠 상태에서 다져볼게요. 네.
2: 네. 자, 이거, 요거를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1: 자, 이 살을 한번 다져볼게요. 이 확실히 새우젓이 들어가서 이 국을 끓이면 이 국물 맛이 더.
2: 그리고 계란도 소화가 잘 돼요. 아, 계란찜 할 때도 예. 새우젓 넣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2: 그래서 계란 국 끓일 때도 새우젓 간을 한번 해보세요.
1: 아, 새우젓 들어가면 확실히 맛이 진해지더라고요. 선생님, 이 새우젓을 좀 다져봤는데 저희가 한번 그러면 미리 국물을 우려볼까요?
2: 예. 새우젓 안에 있는 네. 그 맛난 성분들을 충분히 네. 이렇게 빼려면 미리 넣고 끓여주세요.
1: 아, 초반부터. 네, 자, 저희가 새우젓을 잘 다졌고요. 네, 같이 들어있던 국물 넣었어요. 새우젓에 있던 국물. 네. 이렇게 넣고 미리 저희가 한번 국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좀
2: 끓이고요. 네. 네. 불은 중불 이하로 너무 센 불로 하면 이게 쫄아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채소를 다져주세요.
1: 자, 맛있게 밑국물이 끓는 동안 저희는 채소를 손질해볼게요.
2: 자. 유리불 하나 주세요. 네. 아, 여기다 네. 넣고요. 그 다음에 대파를 네. 또 송송 썰어주세요.
1: 대파를. 확실히 이 달걀 요리, 달걀 요리는 네. 대파하고 들어가면
2: 양파하고.
1: 양파랑. 네.
2: 그리고 청양고추는 약간 매콤한 맛 나라고.
1: 맞아요.
2: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1: 지금 들어가는 채소들은 다 집에 있을 만한 재료들이에요.
2: 네, 냉장고 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1: 맞아요. 자. 자. 여름에 또 햇 양파가 맛있잖아요.
2: 네, 그리고 이제 양파가 좀 듬뿍 들어가요. 예.

0: 자, 이렇게.
1: 네.
0: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1: 네, 잘게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냉장고 열어보면 늘 있는 재료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제 달걀을 한번 풀어볼게요.
0: 자, 여기 소금간을 좀 해주셔야죠.
1: 소금간을 좀 하시고.
0: 네. 거품기가?
1: 거품기 드릴까요? 잠시만요. 정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 뭘 해 먹어야 되나 국을 또 아침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어나서 뭐 하기가 예.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국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국도 안 할 수가 없어요.
0: 자 그다음에 이리 가져오실래요?
1: 자 이제 한번 끓여볼까요?
0: 새우젓에서 충분히
1: 네.

0: 맛이 우러나왔거든요.
1: 네.
0: 그럴 때 그냥 거 할 수 있는데
1: 네.
0: 저는 그냥 한번 걸러주는 게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1: 아, 채로 한번 건져볼까요?
0: 네.
1: 이 밑국물에서 감칠맛 나는 향이 물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조금 네. 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0: 이렇게 그래서 맛은 충분히 우러나왔어요.
1: 네네.
0: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0: 자,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1: 자, 이제 먼저 양파를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보다
0: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네. 계란 풀고요.
1: 자,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달걀 풀고요.
0: 이쯤에서
1: 풀어줄게요.
0: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1: 마늘도?
0: 네.
1: 선생님 이제 국 중에서 이런 말국 좋아하시나요?
0: 막걸리 한 날 한 날.
1: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조금 네. 속이 좀 편안해야 할 때.
0: 그렇죠.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술은 많이 안 먹지만 전날에 뭐 과식한 날 있잖아요.
0: 네.
1: 뭐 더부룩한다거나 그럴 때 좀 이제 아침에 국을 먹을 때 너무 진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맑은 국이 좋더라고요.
0: 속이 편안하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아 이렇게 팔팔 끓어요.
1: 네. 그때
0: 살짝 이렇게.
1: 이거 뭉치지 않게 잘해야 되는데. 저 집에서 이거 따라하다가 저는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빨리 푼다고 막 흩어놓거든요?
0: 네,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느 정도 몽글몽글, 이렇게 구름처럼
1: 네?
0: 이렇게 몽글몽글 해줘야지. 네.
1: 아.
0: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줘도, 이렇게 섞어줘도 안 돼요.
1: 맞아, 국물이 탁해지더라고요.
0: 네, 국물이 탁해져서.
1: 예. 네.
0: 이때쯤 이제 한번 끓으면.
1: 네. 아, 정말 좀 포근해 보이면서도 국물이 맑아서. 속이 편할 것 같네요, 선생님, 진짜.
0: 맛있을 거예요.
1: 예.
0: 이건 계란찜도 아니고.
1: 맞아요.
0: 예, 국이에요, 국.
1: 근데 계란찜 먹을 때도 항상 이제 국물이 있길 바랄 때도 있거든요.
0: 예, 그럴 때.
1: 그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계란국을 끓이고,
1: 예.
0: 국물 싫어하시는 분은 계란찜을 하시면 돼요.
1: 예.
0: 예.
1: 자, 아무래도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하고, 요리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아침이나 뭐 급하게 또 빠른 시간 안에 국을 먹어야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예.
0: 물은 네 컵이나 다섯 컵 잡으면 되거든요.
1: 네. 네. 선생님, 요 상태로 얼마나 더 익혀주면 될까요?
0: 네, 다 된 거예요.
1: 아, 벌써요?
0: 네. 한 5, 6분이면 다 해결되는 게 계란국인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럼 맑은 양파국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정말, 푸짐하네요, 근데 선생님.
0: 몽글몽글해졌죠?
1: 예, 예. 네. 와, 향도 없었죠.
0: 이게 새우젓이 들어가서
1: 예.
0: 계란하고 새우젓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양파가 들어가서 그때 이 달큰한 향도 살짝 나요.
0: 그렇죠?
1: 예.
0: 예.
1: 이야, 진짜.
0: 궁합이 잘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0: 자, 이렇게.
1: 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됐습니다.
2: 맑은 양파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우젓 국물을 손으로 짜낸 뒤 다져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새우젓 건더기, 새우젓 국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청양고추, 대파는 다지고 양파는 얇게 채 썰어줍니다. 달걀에 소금을 넣고 거품기로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새우젓 건더기를 건져줍니다. 이렇게 새우젓과 다시마를 건져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끓는 국물에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달걀물을 둘러 넣은 뒤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맑은 양파국이 완성됩니다. 시원한 김치를 찾는다면 김치명인 이하연의 핫한 여름김치 레시피.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가요. 자꾸만 먹게 되는 여름 별미 물김치.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국물까지 싹싹 비우는 얼갈이 물김치부터 아삭거리는 식감 덕분에 많이 찾게 되는 오이지 반찬.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포인트인 오이지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가는 여름인데요. 매번 땀 흘리며 요리하기보다는 이 며칠이든 든든하게 이 김치로 이 반찬 해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네.
0: 자, 김치 명인 이하연 선생님과 얼갈이 물김치 한번 배워볼게요.
1: 네.
0: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자, 얼갈이는 한 단으로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절이는 소금이고요.
0: 네.
1: 절일 때 물이 또 한 1리터 정도 있으면 돼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쓰는 게 쪽파하고
0: 네.
1: 그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썼고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 김치를 만들 때 배하고 사과 같은 이 과일이 들어가더라고요.
1: 네.
0: 양념 재료도 한번 쭉 볼게요.
1: 이제 설탕을 쓰지 않으려고
0: 네.
1: 이렇게 사과하고 배하고
0: 네.
1: 그리고 마늘생강은 기본으로 또 김치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0: 네.
1: 간은 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건고추가 좀 들어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추가 들어간 게 싫으면요. 빼고 하면은 백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0: 백 물김치가.
1: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0: 자, 이렇게 준비해줬고 여기는
1: 그다음에 이제 네. 밀가루 풀을 쓸 거거든요.
0: 예.
1: 그냥 맹물에 쓰는 게 아니고
0: 네.
1: 다시마를 우린 다음에
0: 네.
1: 다시마 물에다가 밀가루 풀을 써서 그놈 가지고 국물을 만들 거예요.
0: 이렇게 네. 재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1: 네.
0: 냉장고에 한 통 쟁여두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제철 채소로 만드는 별미 김치 바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갈이 물김치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얼갈이가 있는데 굉장히 신선해요.
1: 예, 요즘이 제철이에요, 또.
0: 네.
1: 얼갈이도 살살 나오긴 해요, 하우스에서.
0: 네.
1: 그런데 요즘 얼갈이가 제 제철이라고 봐야 돼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0: 선생님,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보면요, 겉잎 이렇게 떡잎부터 자라난 거 있거든요.
0: 예.
1: 이런 걸 떼주세요.
0: 아, 겉잎은 떼주고
1: 이런
0: 아무리 흐물흐물하네요, 이렇게.
1: 예. 떼주시고 이거를 물에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한 세 번
0: 예. 정도,
1: 정도 씻은 다음에
0: 예.
1: 썰을 때는
0: 예.
1: 썰을 때는 보통 김치 그냥 뭐 이렇게 열무하고 섞어서 담글 때는 4, 5cm 길이로 썰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렇게 물김치로 할 때는 숟가락으로 떠먹기 나박김치 형태로 써시면 좋아요.
0: 아, 맞아. 물김치 이렇게 떠먹기 좋아야 돼요.
1: 예, 국물하고 떠먹기 좋게 나박김치 길이로 한 2cm
0: 예.
1: 그 정도 길이로 썰어 주시면 돼요.
0: 근데 사실요. 이런 김치 같은 거 손질할 때 이 풋내가 날 수 있다고 좀
1: 네.
0: 손질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질하면 돼요, 선생님? 풋내가 안 나려면
1: 이거를 절일 거예요.
0: 자.
1: 이거를 절이는데 보통 얼갈이 한 단이 2kg 정도 돼요.
0: 네네.
1: 그런데 얼갈이 값이 많이 비싸지면 1.6kg, 1.5kg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 또 싸지면요 2.5kg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0: 오.
1: 그래서 한 단 해서 소금이 딱 50g이라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50에서 70g 그 사이로 쓰시면 되는데
0: 50에서 70 사이.
1: 네, 저는 2kg여서
0: 네?
1: 그냥 50g만 썼어요.
0: 50g.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물과의 비율은?
1: 물은 1리터고요.
0: 1리터.
1: 네. 이게 충분히
0: 네.
1: 이렇게 녹여주세요.
0: 녹여서
1: 녹여주시고
0: 네.
1: 자, 요거를 거기다 담아서
0: 담을게요.
1: 엄마들이
0: 예.
1: 제일 그 절이는 걸 실패를 많이 하세요.
0: 맞아요.
1: 왜냐면 계량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냥 두 컵, 세 컵 쓰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와서.
1: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짜니까
0: 예.
1: 어떻게 해요? 또 물로 씻어버리거든요.
0: 맞아요. 절였던 거를 물로 씻어버리는데.
1: 그러면 맛이 없어요.
0: 아,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1: 네. 안 씻어요. 소금을 적게 썼기 때문에.
0: 예, 예.
1: 자, 이걸로. 30분에서 1시간.
0: 예.
1: 이게 연한 거면 30분이면 절여져요.
0: 너무 세게 이렇게 뒤집지 않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살살.
0: 살살.
1: 그래서 이거 꺼내놓고요.
0: 이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 예.
0: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절여놨던 얼갈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숨이 죽었어요. 그렇죠?
1: 예.
0: 한번 보실까요? 비교해서.
1: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있거든요.
0: 맞아요. 물이 많이 나왔네요.
1: 얼갈이에서도 물이 나왔고
0: 예.
1: 처음에 1리터를 썼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짜지 않아요. 그냥 건져서
0: 예.
1: 김치를 발이 담가야 향도 살아있고 맛있어요.
0: 헹구지 않아야. 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수분을 좀 제거해볼게요.
1: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0: 예.
1: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아, 여기 한 끗 차이예요.
1: 예. 이렇게 물기를 좀 빼세요.
0: 진짜로 굉장히 또 부들부들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1: 예.
0: 한입 먹기 정말 좋아요.
1: 그렇죠. 나박김치
0: 예.
1: 형태로 썰으시면 돼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0: 또 아삭한 식감 살아있고요.
1: 네, 그대로.
0: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고. 이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쪽으로. 불 쪽으로 오셔서요.
0: 자, 저희가.
1: 밀가루를 여기다 넣고.
0: 예, 다시마 국물 좀 냈죠.
1: 풀을 맑은 이렇게 죽을 쓰는 게 아니고요.
0: 예.
1: 맑은 풀을 쓸 거예요.
0: 맑은 풀.
1: 예.
0: 그거 맞아요. 저희가 그냥 김치 할 때는 왜 찹쌀풀 있고 밀가루 풀 있는데 오늘은 밀가루 풀을 쓰시는 이유가

0: 뭐예요?
1: 이게 이제 얼갈이나 열무는 네. 여름 채소거든요.
0: 네.
1: 근데 여름에는 밀가루도 여름 찬 음식이에요.
0: 어,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풍내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0: 얼갈이에 풍내도 제거해주고.
1: 네, 국물도 구수하고.
0: 예. 다시마도 한번 건져볼게요.
1: 예, 다시마 국물을 낼 때는 예. 끓고 나서 8분 정도 있다가 다시마를 건져주면 돼요.
0: 8분 정도가?
2: 예. 아, 적당하다. 예.
1: 자, 이게 한 8분 끓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0: 이때. 예. 자, 그래서 다시마를 건져주시고.
1: 오래, 아무래도, 이게 오래오래 다시마를 끓이면 얇은 떫은맛도 나고요.
0: 쓴맛도 나고.
1: 네, 쓴맛도 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건졌고요.
0: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여기다 그냥 밀가루를 바로 넣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왜? 풀어지죠. 건더기가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0: 예, 뭉칠까봐서.
1: 때문에 미리 풀어서 끓을 때 하면은 바로 끓어요.
0: 그러게, 우리 선생님들 다 이유가 있으셔.
1: 네. 왜? 그럼요, 다시마 넣고요.
0: 또 왜 중간에 또 푸시나 해갖고 예. 예.
1: 그래서
0: 이렇게 해서
1: 맑은 국이요.
0: 예. 요거를 이제 식히신다고요?
1: 예, 한번 불을 끓으면 예. 끓으면 이제 그때 불 끄고 식혀야 돼요.
0: 자, 그래서 식혀둔 저희가 예. 밀가루 풀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서 한번 예. 또 요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풀까지 만들었고 이제 양념을 만들면 되잖아요.
1: 자, 김치가 네. 이걸 좀 갈아주세요.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넣은 후에 한번 갈아볼까요? 어떤 거 어떤 걸까요?
1: 소금하고 네. 이거 고운 고춧가루 빼고
0: 다 넣을게요.
1: 네, 다 넣고 그다음에 사과 넣고요.
0: 사과 넣었고
1: 그다음에 여기는 마늘.
0: 네.
1: 생강.
0: 생강도 넣고
1: 그리고 고추를 넣고요.
0: 건고추를.
1: 고추는 한번 씻은 다음에 가위로 잘랐어요.
0: 예. 여기 또 매콤한 향이 잘 나죠. 맛도 그렇죠. 잘 나고.
1: 그리고 여기다 물을 좀
0: 어느 정도요?
1: 이 정도 잘 갈아줄 정도로.
0: 잘 갈릴 정도로만. 예. 자, 선생님 곱게 갈아요?
1: 예, 곱게 갈아주세요.
0: 곱게요. 네. 자, 갈아볼게요.

0: 자,
1: 네, 다 갈아줬어요.
0: 잘 갈아갔습니다.
1: 여기다
0: 바로 볼까요?
1: 네.
0: 자, 아주 잘 갈렸는데요. 확실히 과일이 들어가서 향긋해요, 선생님. 와. 자, 이렇게 한번 과일까지 넣어서 국물을 갈아봤습니다.
1: 자, 여기다 간을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여름 김치에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여름 김치예요.
0: 아, 그러게요. 아주 깔끔하게.
1: 소금 간을 예. 하는데. 저는 1.3% 정도로 맞추거든요.
0: 1.3%?
1: 네, 그러니까 물 1리터 정도 되면 소금이 13g 정도.
0: 13g
1: 그러면 정도. 국물 김치 간이 딱 맞아요. 동치미도 그렇고.
0: 맞아요. 너무 짜거나 하면 조금 여름에 먹기에.
1: 네, 국수 말아 먹고 하려면.
0: 예.
1: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0: 네.
1: 좀 더 매콤하게 먹으려면 이거 고운 고춧가루거든요.
0: 네.
1: 20g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저... 그 얼갈이에서도 수분이 또 나와요.
0: 네네.
1: 그래서 맑아져요. 더.
0: 선생님 이 고운 고춧가루는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품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0: 아, 정말 이 국물만 봐도 너무나 시원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율대로만 한다면 정말 맛있는 얼갈이 물김치 되는 거죠.
1: 네. 자, 이렇게 놓고요.
0: 자, 어느 정도 풀렸어요.
1: 네,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을 썰어줘요.
0: 네, 고명을 썰어볼게요.
1: 자, 이건 쪽파인데요.
0: 네.
1: 가운데, 이렇게 굵은 거는 가운데 이렇게, 네. 그래야 그 파에서 국물이 잘 나오겠죠.
0: 파에서 맛있는 맛도 잘 우러나고.
1: 그 향기, 파 네. 향기가. 그래서 김치에 5대 양념이 있어요.
0: 예.
1: 마늘, 생강, 파.
0: 오.
1: 네, 이거는. 마늘, 생강, 파, 고추, 그 다음에 네. 젓갈이에요.
0: 젓갈.
1: 근데 요즘 젓갈 들어가는 김치들을 젊은 층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0: 아무래도 젓갈 사용을 많이 안 해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좀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1: 네, 그래서 소금 간을 했어요. 자, 이렇게 썰어놓고.
0: 네.
1: 이 파를 썰을 때는, 저, 얼갈이 길이로 썰어주세요. 2cm 정도로.
0: 아, 얼갈이 길이에 맞춰서.
1: 네. 꼭지 따고요.
0: 네.
1: 통고추, 이거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0: 네. 내기 위해.
1: 자, 이거 청양고추고요.
0: 네.

0: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1: 나는 홍고추고, 넌 색깔이 이쁘라고.
0: 예.
1: 너는 뭐고요?
0: 그러니까 이 김치에 또 고추 빠지면 섭섭해요.
1: 네. 자, 이거를.
0: 예.
1: 약간.
0: 씨를 발라주는 거예요?
1: 씨를 하는 게 그래야 김치 국물이 깔끔해요.
0: 그러게. 네. 씨까지 깔끔하게
1: 다 넣을 수도 있지만
0: 네.
1: 근데 사실은 매운맛은 이 씨하고
0: 네.
1: 이 가운데 이 부분이 태자라고 하거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매운맛이 있는데
0: 오늘은
1: 그냥 깔끔하게 국물 김치여서
0: 맞아요.
1: 네.
0: 한번 썰어볼게요. 이것도 네. 같은 크기로 써나요?
1: 그래도 되고 조금 적게 썰어도
0: 맞아요.
1: 돼요.
0: 아무래도
1: 이거 고명이니까
0: 예.
1: 네.
0: 얼갈이와 이쪽보다 조금 작게
1: 네.
0: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청고추, 홍고추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예쁘네요. 먹음직스러워.
1: 김치 담가놨을 때
0: 예.
1: 완성하면 더 예뻐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러면
0: 네.
1: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담그기만 하면 되거든요.
0: 야, 이렇게 순식간에 자, 김치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담가 볼게요.
1: 김치 통에다가.
0: 예. 자, 재료를 준비하고.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한 게 아, 이렇게 금세 네. 김치가 되나 싶기도 하고.
1: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아, 그러게요.
1: 네.
0: 저도 채우비 하면서 이 김치를 몇 번 담가 봤잖아요.
1: 네.
0: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김치를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1: 네.
0: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1: 이게 어려운 줄 알고 안 해서 그렇지,
0: 네.
1: 자꾸 해보면
0: 그러게.
1: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빌딩도 짓는데요.
0: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네. 물김치 한번 시원하게 또 한번
1: 자, 이렇게 담가 봅니다. 여기에다 채를 하나 주시겠어요?
0: 채요?
1: 네.
0: 자,
1: 이거 고 여기다가 이렇게
0: 아.
1: 해주세요. 아. 그럼 다 되는 거예요.
0: 채로 받쳐서 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1: 국물이 깔끔해요, 이렇게.
0: 되면. 이야. 아니 저희가 아까 고추씨도 발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채에 받쳐서. 요 한 단계 차이인데 정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하고 나면 이 양념이 아깝잖아요.
0: 맞아요.
1: 그 배주머니에 넣어서
0: 네.
1: 위를 덮어줘요.
0: 아, 배주머니에 넣어서.
1: 아, 네.
0: 아까우니까.
1: 아까우니까. 그 여기에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0: 그럼요.
1: 네.

0: 이렇게. 자, 이렇게 배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네.
1: 네, 이렇게 해서. 네.
0: 묶은 후에. 아까우니까.
1: 이렇게 놓고, 여기 이걸로 위를 덮어주면.
0: 예. 맛있는 네. 양념이 잘 나오겠죠?
1: 여기, 고명.
0: 고명까지. 야,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이게 만약에 통장으로 친다면, 아, 통장이 꽉 차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 부자 됐죠?
0: 네, 정말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1: 그러니까 김치 있으면 반찬 걱정 많이 안 해도 되는데.
0: 맞아요.
1: 그 대신, 자, 여름에는요. 예.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서.
0: 네?
1: 국물이 골고루 배게 해줘야 돼요.
0: 아. 꾹 눌러서.
1: 이렇게 되면.
0: 예.
1: 진짜.
0: 아, 사실 이렇게 비주얼로만 보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얼마나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1: 자, 오늘 담갔죠?
0: 네.
1: 그러면 이게 막 30몇도 올라가는 날, 네. 그런 날은 밤에 넣어야 돼요.
0: 어, 냉장고에? 네.
1: 근데 그렇게까지 덥지 않으면 네? 내일 아침에 넣어도 돼요.
0: 어, 네, 아침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1: 네.
0: 네, 한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숙성해둔 게 저희가 있죠?
1: 네.
0: 한번 볼까요? 저. 아. 우와! 이 청량한 향이 확 올라와요. 뭔가 이렇게 톡 쏘는 향도 올라오고, 그렇죠? 예.
1: 이 국물에다가.
0: 예. 예.
1: 국물에다가.
0: 아주 잘 익었는데, 선생님,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아, 진짜 맛있겠어요. 아삭아삭하고. 국물도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1: 좀 맑아져요.
0: 예.
1: 이게 여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0: 아, 너무 근침 돌아요. 너무 근침 돌고.
1: 향기 좀 보시고요.
0: 야, 향기가 진짜. 뭔가 그 톡 쏘는 스파클링 하는 그런 톡 쏘는 향도 나고,
1: 네.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물김치, 그 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0: 고루푼 밀가루를 섞어 식혀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마늘, 생강, 불린 건고추, 밀가루 풀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남은 밀가루 풀에 간 양념을 넣은 뒤 소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김치통에 절인 얼갈이 배추를 담고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내려주세요. 배 주머니에 양념 건더기를 넣어 얼갈이 물김치 위에 얹은 뒤 썰어놓은 고명을 올려 하루 정도 숙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얼갈이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여름에 빠짐없이 먹게 되는 게 오이지인데요. 이 밥도둑 오이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이제 오이지 준비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요.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한번 색을 입혀주시고, 네. 그다음에 김치용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깨소금이고요. 네. 설탕은 이제 좋아하면 약간 네. 조금 달콤한 게 더 맛있는 있더라고요.
1: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 잘 익은 오이지 하나면 매콤 짭조름한 오이지 무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2: 제가 오이지 담가온 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네?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오이지 많이 담가셨을 거예요.
1: 오이지. 오.
2: 그래서 요거를 써는데
1: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네.
2: 이거를
1: 자, 한번 써 볼까요?
2: 써는 거 좀 보여 드릴게요.
1: 이거 선생님 직접 가지고 오신 만드신 오이지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2: 예, 네, 양쪽 끝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1: 네. 양쪽 끝 정리해 주시고 이쪽으로 쓰세요.
2: 저는 두 개씩 넣고 이렇게 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좀 얇게 썰어주세요.
1: 얇게.
2: 0.2.
1: 0.2.
2: 네.
1: 진짜 아삭아삭. 이 오이는, 오이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오이지가 돼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 오이는 97%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개를 무칠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거 먹을 때마다 무치기 너무 성가시거든요.
1: 아, 그럼요.
2: 이제 무쳐서 그 양념, 저기 반찬 찬기 있잖아요. 예? 거기다 딱 해놓으면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 먹으면 돼요.
1: 맞아. 저희 엄마도 이 오이지 무침을 항상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오이지 반찬이잖아요.
2: 누룽지 먹을 때.
1: 같이 얹어서 먹으면 그렇죠?
2: 네. 네. 그리고 여름에 밥맛 없을 때.
1: 맞아요.
2: 그 물말어 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얹어서 먹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자 이렇게 예? 썰어서 이게 썰어놓은 거예요.
1: 자 이게 10개 분량인가요 지금?
2: 그게 8개.
1: 8개. 이것도
2: 이것까지 해야 10개.
1: 10개.
2: 자, 이렇게 해서 담가 놓는데 네. 오이지에 따라서 네. 20, 30분 정도.
1: 오.
2: 조금 담글 때 소금 함량을 조금 적게 넣었으면
1: 아.
2: 20분 내지 30분 그 정도고.
1: 아, 오이지 염도에 따라.
2: 그렇죠. 어떤 거는요. 막 오이지가 쭈글쭈글쭈글한 거 있죠. 예. 그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짜거든요.
1: 예?
2: 그러면 좀 더 담가 놔야 될 거예요.
1: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좀 짠기를 예. 빼주는 거죠.
2: 담가 놨다가 한 두세 번 헹궈서 예. 짠 게 지금 요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꼭 짰죠, 이거를.
2: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짤순위로 많이, 양이 많으니까.
1: 아, 맞아요.
2: 짤순위로 꼭 짜잖아요.
1: 예?
2: 근데 이게 손심이 좀 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옆에 가만히 있지 말고 아빠들이
2: 예.
1: 와서.
2: 예.
1: 근데 좀... 아까는 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힘이 약해 보이죠?
2: 아니, 아니야. 이거 미리 짜왔어요.
1: 아, 저한테 부탁하시지. 저 잘할 수 있는데.
2: 진짜. 네. 근데 요리를 잘하면 1등 신랑가네.
1: 아, 그래요? 네, 체육으로 열심히 요리 배우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오이지 제대로 묽게 안 짜면 예. 식감이 좋지 않죠?
2: 예, 지금 마른 저기 고운 고춧가루로 네. 지금 색을 내주는 거예요. 오. 이때 조금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1: 바락바락.
2: 바락바락.
1: 양념이 잘 되게끔.
2: 자, 이렇게 하고요.
1: 확실히 색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고운 고춧가루를 하니까.
2: 예, 그리고 그냥 김치용 고춧가루.
1: 네. 이것도 섞어서 넣을게요. 예.
2: 저 마늘 넣어주세요.
1: 마늘. 마늘 넣고,
2: 예. 그다음에 깨소금,
1: 깨소금도 다 넣을까요?
2: 네, 다 넣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1: 네. 염도에 따라.

0: 설탕 가감하시면 되는 거죠. 기호에
1: 예.
0: 따라.
1: 예. 자.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
0: 아, 올리고당 넣어도 예. 되고요.
1: 조금 이렇게 간이 골고루 되도록.
0: 네. 아, 진짜 반찬 없을 때, 정말 무더울 때 이 오이지 무침 있으면요. 진짜 그렇게 입맛이 돌아요.
1: 아, 향기 보세요. 향이 아주.
0: 그러게요.
1: 자, 참기름 주세요.
0: 신선한 오이의 향과 그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이지 식감 정말 좋아하세요.
1: 이걸 참기에다가 예. 딱 담아놓고 예. 먹을 때 덜어 먹으면 돼요. 김치처럼.
0: 예. 이거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맛있죠?
1: 아우, 밥 생각나요.
0: 그러게.
1: 네.
0: 어, 정말 향긋하고 맛있어 보여요. 오이의 향이 너무 좋고. 이야.
1: 됐거든요.
0: 예.
1: 여기다 막 파나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보관해놓고 먹을 거는 그냥 해도 괜찮아요.
0: 어. 어, 진짜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야. 자, 여름으로 해두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1: 예, 여름 반찬으로는
0: 예.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0.2c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오이지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짜주세요. 이때 오이지의 염도에 따라 찬물에 담그는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물기 짠 오이지에 고운 고춧가루, 김치용 고춧가루, 다진 마늘, 깨소금,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오이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하연 요리연구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특별한 한식 레시피. 냉장고에 꼭 있는 가성비 왕. 콩나물과 두부로 만드는 일품 요리. 재료도 간단, 조리 과정은 초간단. 칼칼하면서 시원한 콩나물 두부찜부터 짭조름한 불고기와 향긋한 채소들의 톡 쏘는 만남. 상큼한 겨자 소스에 함께 버무려 먹는 불고기 냉채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0: 네. 선생님, 방금 화면에서 본 느낌은 이 아귀찜 느낌이 나는데요. 재료는 콩나물과 두부가 다예요. 이 일품 요리의 비주얼에 콩나물 두부찜 재료 한번 볼게요.
1: 네. 콩나물하고 두부는 정말로 국민 반찬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냉장고만 뒤지면 그냥 나오고 콩나물만 사도
0: 네?
1: 되는 그런, 그런데 해놓으면 일품 요리가 되는.
0: 그러게요.
1: 네, 그런 음식이에요.
0: 아, 그리고 두부도 있고요.
1: 예. 그 다음에 이게 녹말가루를 좀 묻혀서 두부를 부치는 것이 두부가 부스러지질 않아요.
0: 아, 단단하게.
1: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콤한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있고요. 대파하고 네. 양파가 좀 들어갔어요.
0: 양파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양념 보니까 네. 밥에 쓱쓱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죠?
1: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걸쭉하게 네. 여기 녹말가루 해서 풀어줄 거고요. 참기름 두를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리고 양념장을
0: 네.
1: 만들어서 위에다 불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멸치육수예요. 멸치육수에다가 네. 직간장하고 고추장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0: 네.
1: 이렇게 넣고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올리고당이 좀 들어갔어요.
0: 자연스러운 달콤한 맛을 네. 내기 위해.
1: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념장에 참기름 들어갔고요.
0: 네.
1: 네네네.
0: 자,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몰캉몰캉 두부까지 이 젓가락이 실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콩나물 두부찜 바로 만들어볼게요.
1: 네.
0: 자, 먼저 이 콩나물, 아주 통통해요.
1: 자.
0: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콩나물을,
0: 예.
1: 여기는 머리는 굉장히 씹을수록 고소해요.
0: 예.
1: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뿌리만 이렇게 따주세요. 이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뿌리를
0: 뿌리만
1: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속에는 다 따놨어요.
0: 예.
1: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제 두부를 부쳐줘야 돼요.
0: 네.
1: 두부를 부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0: 크기를 어떻게 할까요?
1: 먹기 좋은 크기로
0: 예.
1: 해서 거기에다가 요거를 넣고 묻혀주게요.
0: 자, 사실은 이 콩나물하고 이 콩나물 찜할 때는 뭔가 아귀랑 이런 것들이

0: 잘 어울렸는데 오늘은 이 두부가 찜에 들어가요.
1: 네. 그냥 이렇게 예.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으면 돼요.
0: 아니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전분에 이렇게
1: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0: 예. 제가 도와드릴까요?
1: 예.
0: 자, 이렇게 전분에 하시는 이유는
1: 전분에 한번 입혀서 붙이면 네. 더 이렇게 부스러지는 걸 좀 방지해줘요.
0: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확실히 이 과정이 있고 없고가 다르더라고요.
1: 그럼요. 더 좀 짭짤해지잖아요.
0: 맞아요.
1: 두부가.
0: 네. 두부가 요리해놨을 때 막 부서져 있으면 지저분해져요.
1: 우리 시골에 살 때 네. 우리 동네에 두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부를 못 만들어요.
0: 아, 두부집이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저희 집에서는 두부를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예. 모서리 따먹다가 많이 혼났어요.
0: 고소해서 먹었는데 그냥.
1: 예. 예. 모서리를 이렇게, 이렇게 따먹다가.
0: 항상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식재료예요. 그렇죠?
1: 네.
0: 이제 구워볼까요?
1: 이거 두부를 한번 붙여서.
0: 붙여볼게요. 말씀하셨듯이 이 콩나물과 두부는 저희가 늘 먹는.
1: 오늘 따지고 보면 예. 콩나물 두부찜은 콩 요리예요.
0: 두 개 다 콩 요리네요.
1: 네. 콩은 전 세계적으로요. 예. 발화시켜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런데 영양 성분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0: 맞아요.
1: 단백질 덩어리고 비타민 덩어리고.
0: 이렇게 또 다르게. 오늘 예. 비타민과 단백질 다 흡수할 수 있게.
1: 예, 예.
0: 자. 이야. 소리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쵸?
1: 그 전 지지는 소리는 특히 비 오는 날 더 이 소리가.
0: 약간 비 오는 소리 같다고.

0: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왕에 먹을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자.
1: 그렇죠. 예.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0: 그렇죠.
1: 근데 요즘 광희 씨 나이들이 그거 가공식 많이 있어.
0: 그렇기는 한데 예.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많아져서 이제 정보들이 예. 다들 잘 챙겨 먹고.

0: 한번 노릇노릇할 정도면 돼요.
1: 아, 노릇노릇하게 겉면만 네. 단단해지게.
0: 예. 네. 예.
2: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겉은 바삭, 안은 촉촉, 겉바속촉.
0: 오, 겉바속촉.
2: 예,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0: 우리 모르는 단어들 많이.
2: 겉바속촉으로. 자. 그냥 먹어도 한 입 쏙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0: 네, 정말요. 그래요.
2: 이야, 색이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저도 같이 드릴까?

0: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우리가 미리 다 시간 관계상 미리 예. 다 해놨거든요.
1: 자, 이렇게 한번 자, 저희가
0: 이렇게 구워놨어요.
1: 예. 자, 이렇게 한번 구워주시고요. 자, 옮겨 가볼까요?
0: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 예. 앉혀줄 거예요.
1: 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자, 여기에다가
1: 네.
0: 자, 준비된 거 다
1: 넣을까요?
0: 마늘도 넣고요.
1: 네.
0: 간장 간을 좀 했어요.
1: 간장.
0: 네. 간장이고 고추장.
1: 고추장 넣고. 네. 다 집에 저희가 있는 재료들이에요?
0: 네, 그럼요. 고춧가루.
1: 네. 요거 이제 찜 요리할 때 활용해 드시면 좋은 거죠?
0: 그래요. 여러 가지로.
1: 예.
0: 찜 요리할 때 이 양념장으로 해도 네. 돼요.
1: 자, 올리고당.
0: 고추장은 좀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을 잘 골고루 잘 풀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올리고당도 좀 넣고요.
1: 윤기도 내주면서 또 자연스러운 단맛을
0: 네,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1: 예.
0: 자, 하시고
1: 마지막에
0: 참기름
1: 네.
0: 넣고요.
1: 참기름까지 넣고 자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냄비에다가 네. 양파를 먼저 깔고
1: 네.
0: 그다음에 콩나물하고 두부를 얹어서 앉힐게요.
1: 선생님 양파를 제일 먼저 깎는 이유가 뭘까요?
0: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왜 불을 놓고 깜빡하더라도요. 예. 콩나물은 안 타거든요. 양파가 잡아주니까.
1: 아무래도 먼저
0: 그럴 일 없겠지만.
1: 예. 네.
0: 자 그리고
1: 네.
0: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앉혀주세요.
1: 수분이 나오는 식재료들 먼저 올리네요. 네.
0: 올려놓고.
1: 네.
0: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두부.
1: 두부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불을 켜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오히려 불을 끈 네. 상태에서 편안하게.
0: 이게 하나의 일품 요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양념장을.
1: 아, 이 위에.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올렸어요. 네.
0: 뚜껑 닫고요.
1: 네. 뚜껑 닫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국물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국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수분이?
0: 여기에서도 아까 예. 멸치 육수가 들어갔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콩나물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서.
1: 맞아요, 맞아요.
0: 자작자작해지거든요.
1: 아, 근데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주면 될까요?
0: 이게 한 6, 7분 그 정도?
1: 한 6, 7분 동안 저희가 한번 익혀볼까요?
0: 네.
1: 선생님, 진짜 먹음직스러운 향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0: 네.
1: 자,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0: 자.
1: 우와. 아니 이렇게 자작하게 정말 그렇죠. 이 콩나물에서 맛있는 물이 나와서 정말 맛있게 정말 찜 정말 촉촉하게 잘 익었어요.
0: 아까 양념장만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래요.
1: 그러게요. 네. 그리고 비린내도 안 나요. 저는 콩나물의 이 비릿한 향을 걱정했는데 이 뚜껑을 닫고 쭉 해서 그런가요?
0: 이게 한 6, 7분 정도
1: 예.
0: 뚜껑 닫고 다 익을 때까지.
1: 아~
0: 그러니까 중간에 뚜껑을 열거나 그런 비린내가 난죠.
1: 그래서 10분 정도.
0: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1: 예.
0: 끈끈한 그런
1: 전분물을
0: 네, 전분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1: 자, 돌려가면서
0: 네.
1: 아까 이제 콩나물에서 물이 흥건하게 나와서 너무 찜보다는 국물이 너무 뭔가 흥건하다 싶었는데 이 녹말이 잦아지네요 전분이.
0: 예,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대파 올리고요.
1: 네.
0: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1: 네.
0: 이렇게 올리고 이제 고명 한식은 항상 고명이 올라가잖아요.
1: 맞아요.
0: 색깔 맞춰서
1: 진짜 먹음직스러운 향이네요 선생님.
0: 진짜. 이렇게 넣고요.
1: 예.
0: 참기름을 싹 한번 둘러주세요. 또 자.
1: 자.
0: 그럼 이제 이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1: 맞아요.
0: 자.
1: 옮겨서 한번 볼까요?
0: 네, 다 됐어요.
1: 예.
0: 불 끄고요.
1: 네. 와, 식탁에서 요째로 먹으면 걸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이건 위에다가
1: 네.
0: 이렇게 올리게요.
1: 진짜 얼큰한 향이 진짜로. 진짜 맛있겠어요. 이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0: 이게 너무 많이 삶으면 콩나물 수분이 다 빠져서
1: 예.
0: 안 이뻐요. 안 이쁘고 맛도 없고 식감도 없고요.
1: 예.
0: 그래서. 마파두부처럼 지금.
1: 두부도 진짜 모양이 부스러지지 않고
0: 네.
1: 정말 잘 유지가 됐네요.
0: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1: 전분에 묻혀서.
0: 네.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부스러질까 봐.
1: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0: 자 하고요.
1: 네.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0: 자, 파도 들어가고 고추도 홍고추도 좀 하나 넣고.
1: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은 이 양념들은 밥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거 밥 비벼 먹어 엄청 맛있어요. 네.
1: 아, 그리고 선생님, 뭔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도 요즘은 칼로리 때문에 정말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요리는 이 콩나물 두부찜은 먹고도 그냥 뭔가 죄의식 없을 것 같아요.
0: 이게 정말 다이어트식에.
1: 그렇죠.
0: 네, 콩나물.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콩나물 두부찜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 두부찜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은 뿌리를 제거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전분을 묻혀줍니다. 두부에 전분을 묻혀 부쳐야 두부가 부스러지지 않아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두부를 올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멸치 육수에 다진 마늘, 국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올리고당,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양파, 콩나물, 두부 순서로 얹은 뒤 양념장을 얹어 6에서 7분 정도 쪄주세요. 여기에 전분물을 뿌리고 어슷선 대파,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올린 뒤 참기름을 넣어 1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콩나물 두부찜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날이 더워질수록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 차게 먹어야 더 맛있는 불고기 냉채,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아, 네. 일단 불고기감으로 준비했고요.
1: 네.
0: 설탕을 좀 준비했어요.
1: 설탕.
0: 네, 간장.
1: 네.
0: 이거 집간장이에요.
1: 네.
0: 집간장. 그다음에 이게 맛술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꿀 들어갔고 다진 마늘, 참기름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거 함께 들어갈 우리 채소도 한번 볼게요.
0: 네, 냉채에 지금 오색을 준비했거든요.
1: 너무 예쁜데요?
0: 네, 배는 흰색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네. 파프리카 여기에다 브로콜리를 좀 넣었어요.
1: 브로콜리
0: 네, 영양 좀 챙기느라고.
1: 네.
0: 그다음에 보라색깔로 적채를 챙겼습니다.
1: 적채까지 했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소스가 있으시잖아요.
1: 네, 냉채에 그러니까, 들어간 소스.
0: 네, 냉채에 드는 겨자 소스
1: 네.
0: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꿀과 식초, 그다음에 소금
1: 네.
0: 준비했어요.
1: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톡톡 쏘는 상큼하고 시원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0: 자, 그러면
1: 네.
0: 소고기를
1: 네.
0: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걸 두껍게 썰었으면 1시간 정도 가야 되고요.
1: 네.
0: 얇게 아주 얇게 포도듯이
1: 네.
0: 하면은 3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1: 네.
0: 녹여주세요.
1: 아까 설탕을 녹여서 하면은 뭐 연육장도 되고
0: 예 연해지고
1: 예.
0: 예 고기가 연해지기도 하고 핏물도 잘 빠지고요.
1: 아 이건 또 새롭게 알게 된 예. 팁인데요.
0: 불고기집에서 이렇게
1: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고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매큰맛 먹고 사서 요리를 잘못하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0: 그렇죠.
1: 뭔가 누린데도 제거를 잘 못하면.
0: 자, 이렇게
1: 예.
0: 해서 담가 놓으시면
1: 네.
0: 저희가 미리 핏물 빼서
1: 네.
0: 가져왔어요.
1: 이렇게 몇 분 정도 담가두면 되는 거죠?
0: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었거든요.
1: 예.
0: 그러면 한 4, 50분.
1: 4, 50분.
0: 얇게 퍼뜨듯이 하면 30분이면 돼요.
1: 30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기랑 핏기를 쭉 빼내.
0: 네.
1: 자, 불고기, 소불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0: 조금 있으면 이 물이 빨개져요.
1: 예. 네, 지금 아주 깨끗해졌어요.
0: 예. 네. 자, 여기에다가 네. 양념을 하는데.
1: 네.
0: 자,
1: 양념.
0: 드실래요?
1: 드릴게요.
0: 자, 일단.
1: 네.
0: 간장.
1: 간장 넣고요.
0: 그 다음에, 이거는 맛술이요.
1: 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이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하네요.
0: 네. 원래 이제 배즙도 들어가고 하는데
1: 네.
0: 설탕으로 연육장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이거 꿀이에요, 꿀.
1: 그 번거름 좀 덜하네요.
0: 네.
1: 항상 과일을 갈아서 넣거든요.
0: 그러니까 배즙으로 연육작용을
1: 예,
0: 하게 했는데
1: 예.
0: 그냥 간단하게 하는 레시피예요, 불고기. 자, 먼저
1: 네.
0: 이렇게 이거를.
1: 네. 자. 양념을 좀 잘 배게끔.
0: 자, 이렇게 해서 둘러서
1: 예.
0: 조물조물 해주고요.
1: 네.
0: 가장 간단한 불고기 양념이에요.
1: 그러게요. 기억해 두시면 불고기 할 때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하고 참기름 네. 주세요.
1: 참기름을 다 넣을까요?
0: 네.
1: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넣고요. 선생님, 이렇게 양념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좀 재워두면 좋을까요?
0: 이것도 한 시간 정도 숙성을 좀 시켜주세요. 간이, 고기 안으로 간이 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미리, 예.
1: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색이 확실히 진하게 들었어요. 예. 보시면.
0: 양념을 미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1: 맛있는 양념 들었는데요.
0: 예. 이걸로 굴 거예요.
1: 네. 보세요.
0: 자, 그 다음에 이제.
1: 네.
0: 불고기 냉채니까 채소를 끓는 소금물에.
1: 예.
0: 데쳐줘야 돼요.
1: 아, 브로콜리를?
0: 네, 브로콜리를.
1: 자, 한번 데쳐볼까요?
0: 찬물 좀 주시겠어요?
1: 네,
0: 이걸 건져서
1: 해볼게요.
0: 찬물에 한번 헹궈야 되기 때문에.
1: 자.
0: 자, 소금을 넣고요.
1: 네. 소금 넣고.
0: 찬물에.
1: 자. 브로콜리는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될까요?
0: 이건 잠깐 한 30초 정도.
1: 아, 네, 30초 정도.
0: 넣었다가.
1: 네.
0: 빼도 이거 그냥 날걸로도 먹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살짝 익히는 게 시간도 좋고 해서.
0: 네, 살짝 해서 색깔 이쁘죠.
1: 맞아요. 건조하게. 찬물에 바로 건져서.
0: 네.
1: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한번 불고기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0: 네.
1: 자, 팬에 불을 좀 올리고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0: 자, 소리 이 정도 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500g이거든요.
1: 네.
0: 한근이 좀 안 되는데.
1: 네.
0: 이거 가지면 한 3,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1: 3, 4인 가족이.
0: 분량이에요. 네.
1: 근데 선생님, 소불고기는 익힐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진다고.
0: 그럼요.
1: 예.
0: 살짝만 익혀야 돼요.

0: 살짝만.
1: 어, 진짜 금세 익네요, 선생님.
2: 원래 이 불고기 감은 또 6kg도 먹는 거여서.
0: 맞아요.
2: 예.
1: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만 하면 되나요?
2: 예, 예. 맞아요.
0: 어, 불고기는 이름만 들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고기들은 다 좋아해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채소만 챙겨서 안 먹으니까 네. 고기 요리할 때 채소를 같이 곁들이라고.
0: 맞아.
2: 네. 봐봐, 물 나오는 거 보세요.
0: 그러게요, 촉촉하게 나오네요.
2: 지금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0: 예.
2: 요거 육즙을 덜어내서 예. 저 소스를 하려고요.
0: 아, 냉채소스?
2: 냉채소스. 네네네.
0: 아, 고기 육즙을 넣는
2: 그래야
0: 거예요?
2: 그래야 더 맛있어요.
0: 와, 비법이네요, 그쵸?
2: 막 그냥 물에 하는 거, 뜨거운 물에 겨자를 대부분이 하는데 예. 뜨거운 육즙에다가 하면 더 맛있어요, 소스가.
0: 그러게요, 예.
2: 예,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0: 와, 또 이런 팁이 또.
2: 예. 자, 이렇게
0: 예.
2: 해주고요. 숟가락 하나 주시겠어요?
0: 네.
2: 육즙을.
0: 육즙을 냉채 소스에 넣게 될 줄은.
2: 자, 이렇게 하고요.
0: 예.
2: 나머지는 자작해지면 돼요.
0: 자. 맛있겠어요, 선생님.
1: 그냥 쌈 싸먹어도 맛있는데, 그쵸?
2: 맞아요. 요즘 상추쌈 되게 예. 맛있을 때예요.
0: 예.
2: 이게 이제 냉채까지 하기 귀찮으면 상추쌈만 먹으면 돼요.
0: 근데 이제 자투리 채소도 많을 때 냉채 해 먹으면 좋아요. 시원하게, 그죠?
2: 그렇죠.
0: 예.
2: 자, 이 정도만 구워도 될 것 같아요.
0: 예. 참, 그럼 먼저 소스 먼저 만들고
2: 예.
0: 갈까요?
2: 겨자.
0: 예. 여기에 바로 겨자 소스를.
2: 예.
0: 아니 이렇게 육즙, 육수를 이렇게 넣게 될 줄은 몰랐어요.
2: 그래야 맛있어요.
0: 진짜로.
2: 소스가 이게 넣고요.
0: 네.
2: 꿀도 좀 넣고.
0: 꿀도 넣고.
2: 식초도 좀 넣고요.
0: 식초도 넣고. 맞아요. 냉채 소스는 이렇게 네. 겨자가 들어가야 톡 쏘는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2: 소금 간을 해줘야 돼요.
0: 소금 간도 하고. 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선생님, 이 냉채 소스는 오늘 만드는 이 불고기뿐만 아니라 뭐 해물냉채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2: 그렇죠. 예.
0: 어, 해물냉채. 그 냉채 족발에는 괜찮아요?
2: 맛있죠.
0: 어, 다 잘 어울리는
2: 예, 예.
0: 자, 만능 소스입니다. 냉채
2: 자,
0: 소스.
2: 냉채 소스 해놓고요.
0: 네. 자, 이제 하나 볼게요.
2: 자. 젓가락 하나 주세요.
0: 네, 여기요.
2: 이제 예. 이건 지금 식질 않았잖아요.
0: 네?
2: 식혀서 해도 되고
0: 네.
2: 기름기가 없어서 식어도 괜찮아요.
0: 그러게요. 진짜 담백할 것 같아요.
2: 네. 우둔살이거든요.
0: 와. 여름에 너무 느끼한 거 이렇게 안 땡기거든요.
2: 예.
0: 오늘 정말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둔살로 하면
0: 오늘은 정말 영양 만점인 것 같은 게 이 소고기는 단백질이 많죠.
2: 그렇죠.
0: 단백질 먹고 비타민도 먹고
2: 또 소화되라고 배도 들어갔고요.
0: 예.
2: 흰색은 배로.
0: 예.
2: 다음에 브로콜리로.
0: 예. 아니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들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팅 하느냐 따라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2: 이쁘죠? 예. 난 브로콜리 색깔이 늘 이쁘더라고요.
0: 그러게요. 아주 푸릇푸릇한 게.
2: 예. 그 적채도.
0: 네. 적채.
2: 적채를 이쯤에서 놓을게요.
0: 이쯤에.
2: 그리고
0: 색깔의 조화를 맞춰서.
2: 예. 여기 파프리카를 띄워 놓으려고요, 서로.
0: 어, 예쁘게. 근데 색감 정말 예쁘죠?
2: 파프리카 색깔이
0: 예.
2: 제가 이걸로 백김치 담갔거든요.
0: 어,
2: 백김치 소를 넣었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0: 아, 근데 노랗게 그냥.
2: 초록색이 파프리카는 안 나와요.
0: 어, 네.
2: 초록색 때 이제 전부 다 초록색으로 열렸다가 색깔이 각자 변해요.
0: 아, 변하는구나. 네,
2: 그래서
0: 아,
2: 초록색은 예. 피망을 써요.
0: 피망을. 네. 자, 초록색 때 피망 또 써주시고요.
2: 자, 이렇게 해서 소스 곁들여서.
0: 네. 이야. 그리고 마지막 소스가 올라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2: 예. 자, 이렇게 해서.
0: 예. 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입맛도 돌고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해서
0: 예.
2: 고기하고 채소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0: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3: 불고기 냉채를

0: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설탕을 섞고 핏물 뺀 소고기를 5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꿀을 섞은 뒤 물기 제거한 소고기를 넣어 버무리고 참기름을 섞어 1시간 정도 숙성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브로콜리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달군 팬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불고기 육즙을 덜어내주세요. 그런 다음 연 겨자, 꿀, 식초, 소금, 불고기 육즙을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겨자 소스에 불고기 육즙을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불고기, 채썬 배, 데친 브로콜리, 채썬 적양배추,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를 담은 뒤 냉채 소스를 뿌리면 불고기 냉채가 완성됩니다. 이하연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익숙하면서 색다른 조합 요리. 알싸한 여름 총각무도 이하연을 만나면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총각무 깍두기부터 여름에 먹어야 제맛, 볶아먹고 졸여먹던 가지의 대변신. 돼지고기를 살포시 품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가지찜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기업인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여름에 시원한 김치 하나면 열반찬 안 부럽거든요.
2: 네.
1: 자, 여름 총각무로 담그는 깍두기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총각무 한 단 준비했어요.
1: 네.
2: 한 2kg 정도 되거든요.
1: 네.
2: 여기에 절이는 물과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2: 부재료로 쪽파면 준비했어요.
1: 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 깍두기는 깔끔한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양념이 다시마 물에다가
1: 네.
2: 그다음에 여기 액젓하고 새우젓 준비했고요.
1: 네.
2: 마늘 생강 준비했고 찹쌀죽하고 설탕 조금만
1: 네.
2: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게 물 비려줄 고춧가루하고 그냥 네. 김치용 고춧가루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2: 마지막에 검정깨는 공용으로 네. 뿌릴 거고요.
1: 자, 김치 명인의 비법이 가득 담긴 총각무 깍두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총각무 깍두기 오늘의 주인공 이 총각무 손질해 볼게요.
2: 여기가 흙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서
1: 네.
2: 지금 물로 1차 씻어놨거든요.
1: 네.
2: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겉잎을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따주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좀 찌릿인 거는 좀 따주고 연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1: 네.
2: 뿌리 다 떼고요.
1: 뿌리 다 떼고.
2: 네.
1: 선생님, 이 총각무가 지금이 제철인가요?
2: 제철은 아니에요.
1: 아, 제철은 아니고?
2: 가을, 겨울이 맛이 있는데
1: 아.
2: 여름무가 워낙 맛이 없으니까
1: 네.
2: 총각무 깍두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요. 사실 이 깍두기는 아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하는데 네,
2: 단단하거든요.
1: 맞아요.
2: 더. 네, 이게 더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 밑둥.
1: 예.
2: 이거 밑둥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리를 해줘야 돼요.
1: 맞아요. 여기 흙이 많이 껴있어요.
2: 네, 이렇게 하고
1: 네.
2: 필러로 깎아주세요.
1: 필러로. 선생님,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뭘까요?
2: 매워요.
1: 아.
2: 맵고 그리고 껍질째 있으면 요즘 무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기도
1: 예.
2: 하고 고추가 흡착이 안 돼요.
1: 아, 양념이?
2: 양념이, 예. 특히 고춧물이 안 들어요.
1: 사실 이 필러라면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예.
2: 예.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단 이렇게 준비한 거죠.
2: 예, 이렇게 해서
1: 아, 살짝 이 여름 깍두기가
2: 예.
1: 이 여름 총각무가 매운맛이 있군요.
2: 예, 좀 매워요. 그 원래 온열무맛이라고 해가지고
1: 예.
2: 무가 여름에는 맛이 좀 덜해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당도가 떨어져요.
1: 맞아요. 맞아요.
2: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요.
1: 네.
2: 이 파리 좋아하시는 분은
1: 네.
2: 또 열무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열무를 좀 섞어서 담아도 돼요.
3: 열무를 섞어서.
2: 네.
3: 자,
2: 김치가
3: 네.
2: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러게요.
2: 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1: 자, 이 깍두기 이 총각무 째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썰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2: 자,
1: 미리.
2: 네네네. 그자 이렇게
1: 네.
2: 요즘 모양이 별로 안 예쁠 때예요.
1: 네.
2: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부분은 한 입 크기 되면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1: 네.
2: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뭐 정사각이 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0: 예? 그럴 때는 하고요. 자, 이렇게는 여기는 4등분 하세요.
1: 4등분.
0: 그리고 여기는 2등분 해도 돼요.
1: 예.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굵은 부분은 6등분을 하세요.
1: 네.
0: 그러면 한입 크기가 딱 되고, 자, 이건 절일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파리는
1: 네.
0: 깍두기 길이로 한
1: 아,
0: 2cm
1: 네.
0: 같은 길이로. 그래서 잘라내고 나니까
1: 네.
0: 이게 좀더 필요하다 싶으면 열무를 좀 섞어도 돼요.
1: 열무를 좀 섞어서.
0: 예, 이파리
1: 자,
0: 좋아하시면.
1: 오늘 이렇게 몸통이랑 이파리, 줄기 다 들어가니까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그쵸?
0: 여기다 소금은 절이는 소금이에요.
1: 네. 항상 보면 선생님은 이 소금을 많이 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절이실 때.
0: 그래야 씻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씻어내는 이유가 소금을 막한 컵, 두컵막
1: 맞아요,
0: 써요.
1: 맞아요.
0: 계량이 안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짜니까 씻어내요. 그러니까 무의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가죠.
1: 그때.
0: 예, 그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총각무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이렇게
1: 자, 보여주신
0: 이렇게
1: 적당량을 이렇게 넣고 한번
0: 이렇게
1: 절여볼게요.
0: 해서 양 많이 하거나 그러면
1: 예.
0: 2시간까지도 하고
1: 이
0: 조금 해서
1: 정도야만요?
0: 좀 작게 썰었으면 1시간이면 되고요.
1: 1시간.
0: 1시간이면 되고 한두 시간 정도 이
1: 네.
0: 정도.
1: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절여놓은 총각무가 있는데요. 물이 많이 나왔어요.
0: 자, 이게
1: 예.
0: 지금 물 빠진 거거든요.
1: 네.
0: 자, 이거 씻지 않고 그냥 절인 상태로
1: 예.
0: 그냥 이렇게 물이 빠져나왔어요.
1: 예.
0: 딱딱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졌어요.
1: 그래.
0: 예, 이 정도
1: 그렇게 움직일 수가
0: 해야죠.
1: 있는 거예요, 원래?
0: 예, 이렇게.
1: 와, 이렇게 한 시간만 돼도.
0: 예, 이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한번 절여주시고. 자, 총각무까지 저희가 한번 절여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1: 양념.
0: 손질하고 이건
1: 네.
0: 이제 정선한다고 하는데
1: 네.
0: 절이는 것까지 하면 거의 다된 거예요.
1: 자, 그러면 쪽파부터 한번 썰고
0: 네.
1: 들어갈게요.
0: 쪽파도 이거는 같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한
1: 같은
0: 2cm
1: 길이로.
0: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굵은 거는
1: 네.
0: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썰을 때 이렇게 이렇게 썰으면 돼요.
1: 오.
0: 파 머리가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1: 아, 맞아, 맞아.
0: 예. 그래서
1: 맞아요. 파 머리가 돌아다녀요,
0: 예.
1: 안에서.
0: 안에서 돌아다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렇게.
1: 근데 확실히 또 우리 선생님께서 김치 명인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치 담글 때.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 예,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가
0: 예,
1: 다르신 것 같아요.
0: 초보자들은 또,
1: 예.
0: 소비자들은 정부가 되거든요.
1: 정말
0: 그래서 부재료 준비해놨고요.
1: 예.
0: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1: 양념.
0: 저한테
1: 예.
0: 비법 하시거든요.
1: 예?
0: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에요.
1: 아, 이런 게다 비법이 돼요, 선생님?
0: 아니요.
1: 명인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0: 안 그래요.
1: 그래요?
0: 전국의 엄마들이요.
1: 예.
0: 김치 다잘 담가요. 안에서 그렇지. 성가시고 귀찮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해요.
1: 맞아요. 언니 말씀하셨어요.
0: 식구들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렇지.
1: 예.
0: 엄마들이 전부 다 명인들이세요.
1: 우리 엄마 기분 너무 좋으시겠네요, 오늘. 예?
0: 김치 담가주는 아들을 위해서.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파리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걸 이렇게.
1: 예. 요거 무 몸통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로 따로 이렇게 좀 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0: 이게
1: 뭘까요?
0: 왜그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하얘지잖아요.
1: 맞아요. 겉돌아서.
0: 예, 그 대신 씻겨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1: 예.
0: 앞으로 무에서 수분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1: 맞아요. 아, 그래서 아예 이 고운 고춧가루를 묻혀주시는 거네요.
0: 예, 이렇게 묻혀놓으면
1: 먹음직스러워요.
0: 이렇게 데꾸고 여기다 양념을 하세요.
1: 아,
0: 여기다가.
1: 거기다가.
0: 그러면 그릇 하나 설거지 덜 나오잖아요.
1: 자, 어떤 것부터 드릴까요?
0: 맨 먼저 고춧가루부터 넣고요. 다시마 물로 개주세요.
1: 아, 요거를. 자.
0: 여기서
1: 예.
0: 이제 막 육수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넣고 끓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1: 힘만
0: 여기서
1: 들고.
0: 물이 하는 역할은 고춧가루 양념을 개해주는
1: 네.
0: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1: 네.
0: 맛은 액젓이네요.
1: 아, 맛은 액젓이.
0: 액젓과 새우젓이네요.
1: 새우젓으로.
0: 그래서 젓갈을 마시는 거 고를 생각하세요.
1: 젓갈을. 손맛으로 이렇게.
0: 맛있고.
1: 예.
0: 그다음에 다진 마늘.
1: 예.
0: 다진 생강.
1: 다진 생강.
0: 그다음에 찹쌀죽.
1: 찹쌀죽. 찹쌀풀.
0: 예. 강화작용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양념 먼저 버무린 다음에.
0: 설탕을 아직 안 썼어요.
1: 예.
0: 설탕을 아직 안 썼고. 자, 이거 보세요.
1: 벌써 이렇게 색깔이.
0: 이렇게 여기다가 전체를 예? 묻혀주는 거예요.
1: 오, 어, 진짜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자.
1: 예.
0: 파주세요, 파.
1: 파요. 파. 자, 어느 정도 이제 잘 묻힌 다음에, 잘 버무린 다음에, 이제 소파를 넣을게요.
0: 네, 파 주시고요.
1: 근데요, 선생님, 확실히 이 고운 고춧가루로 미리 해서 그런지, 한번 해서 그런지, 이 빨간색 이제 옷이 잘 입었어요.
0: 다 먹을 때까지.
1: 예?
0: 예,
1: 네,
0: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빨갛게 있고요.
1: 아, 설탕 언제 넣나요?
0: 설탕은 이제 지금 넣는데, 미리 넣어서 막 주물딱거리면 나중에 끈끈하게.
1: 아.
0: 예,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탕은 넣고 바로.
1: 끈적해서 예, 맨 마지막에. 끈적. 예. 마무리할 때쯤.
0: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리고, 그리고 검정깨로
1: 예.
0: 저는 그냥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 얘가 뭐 대단한 맛을 내는 건 아니고요.
1: 예.
0: 눈으로 봤을 때 예.
1: 식감이 더 살아요.
0: 예. 예. 이쁘잖아요. 귀티나야 보이는 것 같아요.
1: 뭔가 분위기가 있네요, 확실히. 예.
0: 분위기 있죠.
1: 예.
0: 검정색이 그런 역할을 해요.
1: 아, 진짜로 이렇게 자. 깍두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담아볼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요?
0: 이렇게.
1: 정말 금세 완성이 됐네요, 선생님.
0: 아까 양념 준비할 때까지가 힘들어서
1: 예.
0: 엄마들이
1: 아,
0: 안 다니는 거예요.
1: 솔직하게 장 보고 다듬고 하는 게
0: 그게 힘들죠.
1: 근데 또 요리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우리 명희님께서 이 과정을 좀 줄여주셔가지고
0: 예.
1: 좀 수월해졌어요.
0: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예. 엄마들이 총각물이 길게 담가면서 칼집 넣어서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먹을 때 꺼내서 도마에 놓고 예. 썰고 도마 설거지하고
1: 예.
0: 그게 싫어서 요즘 요걸.
1: 아, 진짜. 그냥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
0: 네, 네.
1: 근데 저희가 바로 담그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숙성을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요즘 이제 여름날엔 하루 정도만.
1: 네. 실온에서?
0: 네, 실온에서 뒀다가.
1: 예?
0: 냉장고 가면 10일 이상? 그 정도. 새콤하게 익으면.
1: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숙성시킬.
0: 조금 네. 눌러주시고.
1: 예.
0: 배추 이파리나 뭐 있으면 위에 덮어주시면 좋아요.
1: 덮어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숙성시킨, 오! 깍두기를
0: 숙성시켰는데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총각무의 그 향 있잖아요.
0: 예.
1: 그 알싸하면서도 예.
0: 예. 그 냄새.
1: 아. 아, 물도 많이 안 생기고 너무 좋아요.
0: 이 정도로 하면
1: 예.
0: 딱 예. 하시고
1: 예, 담아볼까요?
0: 담아볼게요. 라면 탕류
1: 예.
0: 이런 거.
1: 맞아요. 설렁탕 먹을 때도 이 총각무 깍두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냥 이 여름하고 잘 어울려요.
0: 아까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물을 들여놓은 거예요.
1: 아, 그리고 근데 분명히 이 깍두기 무에서도 물이 나왔을 텐데 흰 부분이 없고 그냥 다 빨간색이에요, 예쁘게.
0: 그래서 고추물을 들여놔주는 거예요, 고운 고춧가루로.
1: 그리고 여기 이파리 부분도 선생님께서 한입 크기로 잘 썰어주셨잖아요.
0: 예.
1: 이게 먹기 좋은 크기로.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선생님.
0: 아, 이렇게. 해놓고 검정깨가 있어서
1: 예.
0: 조금 귀티나 보이죠?
1: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아삭아삭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총각무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총각무 깍두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는 겉잎, 뿌리를 제거하고 밑동을 정리한 뒤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 총각무를 찬물에 헹군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물에 굵은 소금을 섞어 총각무에 뿌린 뒤 한두 시간 정도 절이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쪽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절인 총각무에 고운 고춧가루를 버무려주세요. 고운 고춧가루로 총각무를 먼저 버무리면 숙성 후에도 양념이 겉돌지 않아요. 고춧가루, 다시마물, 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찹쌀풀을 섞은 뒤 총각무와 이파리에 버무려줍니다. 쪽파를 넣어 버무린 뒤 설탕, 검은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김치통에 총각무 깍두기를 담아 하루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총각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여름에 오이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이 가지인데요. 이 단골 재료 가지로 촉촉한 찜을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1: 재료부터 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0: 네, 가지찜에요.
1: 네.
0: 요즘 아이들이 가지만 좀 잘 안 먹어요.
1: 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0: 그죠?
1: 예.

0: 유명하기도 하고 식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색깔도 요리에 넣으면 거무지티하잖아요.
1: 아,
0: 그래서
1: 맞아요.
0: 애들이 영 안 먹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먹을까 네. 하다가 고기를 좀 이용해서 같이 찜을 하니까 잘 먹어요.
1: 오, 네.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가지 준비해 주셨고
0: 가지 두 개 준비했고요.
1: 네.
0: 돼지고기 안심 써도 되고 조금 네. 아,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시면 목살 쓰셔도 돼요. 삼겹살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1: 네, 담백한 네. 고기로.
0: 네. 그다음에 하고 가지에 소금 간을 조금 해줄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양념을 해줘야 돼요.
1: 오, 돼지고기.
0: 네, 이때 찹쌀가루가 들어가요.
1: 예.
0: 찹쌀가루가 들어가는 이유가 좀 잘 이렇게 접착이 되고
1: 네.
0: 겉에도 묻혀주면 네. 부스러지지 않게 고기가.
1: 네.
0: 이렇게 해서 간장, 여기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여기는 파,
1: 네.
0: 송송, 온고추 송송
1: 네.
0: 썰은 거예요.
1: 자, 오늘 이 요리 과정을 보면 여름 반찬으로 자주 만들게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가지찜 먼저 해볼 텐데요. 이 가지는 여름에 나오는 채소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고 가지가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예.
0: 오, 어떻게 알았어요?
1: 요리 비결 하면서 배웠는데
0: 네, 특히 안토시안 색소가 많아서
1: 예.
0: 예, 피부 노화 방지.
1: 피부 노화 방지.
0: 예, 여러 가지로 칼로리 적고
1: 예. 제철에 먹어야 또 저렴해요. 그렇죠, 가격도.
0: 그렇죠. 예, 그 요즘 먹을 때 이제 지금부터
1: 예.
0: 이렇게 해서 앞에 예. 꼭지를 따줬어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cm 정도 남겨놓고
1: 네.
0: 칼집을 오이소박이 할 때처럼 칼집을 넣는데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끝까지 하지 말고 절반 채 안 돼도 돼요.
1: 네.
0: 이 정도로 칼집을 넣어주고요.
1: 아, 여기 안에 넣어야 하니까.
0: 네. 고기를 이 사이에 넣을 거예요.
1: 예.
0: 이게 아이들 잘 먹으라고.
1: 숨겨놓는 거죠, 그렇죠?
0: 네. 하고 나서
1: 예.
0: 이게 굉장히 싱거운 맛이 없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1: 가지 사이에.
0: 네. 가지 사이에. 그래도
1: 살짝 수분기 빼주려고 하는 건가요?
0: 네, 그리고 찌고 나면 또 이렇게 물을 좀 빼줘야 돼서
1: 아...
0: 그러면 소금기가 또 빠져나오긴 하는데
1: 네?
0: 그래도 밑에 간이 어느 정도 배 있어서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1: 겉돌지 않게, 그렇죠, 네, 맛이?
0: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네. 근데 가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 선생님.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거 보니까.
0: 네, 맛있더라고요.
1: 아, 가지가.
0: 네.
1: 근데 어렸을 때는
0: 네. 쪄서 네. 밥 위에 쪄가지고
1: 네.
0: 이렇게 찢어갖고 직간장에 묻혔거든요.
1: 오, 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드시는데 오늘은 또 가지찜으로
0: 예, 이렇게
1: 예.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소금을 사이에 넣어주세요.
1: 소금을 사이에 넣어주셨어요.
0: 이걸 찔 거예요.
1: 이렇게 해서
0: 찌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거는 밑간을 해줘야 돼요.
1: 밑간을
0: 유리볼 좀.
1: 고기에 밑간을 하신다고 했어요.
0: 예. 간장을 넣어주세요. 간장.
1: 간장이요.
0: 예. 손으로 주물주물 해줘야 네네. 간이 깊이 돼요.
1: 네.
0: 자, 간장 넣고요.
1: 네.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그 다음에 여기 홍고추하고.
1: 홍고추.
0: 파도 좀 넣고요.
1: 네. 자, 주물주물.
0: 주물주물 해주시고 예. 설탕도 약간. 애들 먹게 하려면 단맛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맞아요.
0: 저 음식 달게 잘 안 하거든요.
1: 원래 달지 않게 먹는 게 좋잖아요.
0: 네. 너무 단 거.
1: 네. 저희 엄마들도 같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1: 예.
0: 여기에다가 참기름으로.
1: 참기름.
0: 고소한 맛도 나고 향도 나고.
1: 참기름이 들어가면
0: 네.
1: 사실 이제 고기에서도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0: 네.
1: 다 잡히나요, 선생님?
0: 잡혀요.
1: 오.
0: 네, 고소하기도 하고.
1: 고소하기도 하고.
0: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름이 참기름들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요거로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잘 네.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1: 아, 풀어지지 않게.
0: 네, 찹쌀가루예요.
1: 찹쌀가루. 근데 선생님, 이 찹쌀가루 외에도 전분가루도 있고 한데 이 찹쌀가루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조금 더
0: 쫀득거려요.
1: 아...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거 좀
1: 아, 이제 묻히셔야 되니까
0: 장갑 하나만 더 하세요.
1: 요걸 이렇게 묻혀서.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그래야 또 여기도 쫀득거리고, 예, 가지에 들어가게.
1: 형태도 잘 잡히고, 그쵸?
0: 그리고 가지 길이로.
1: 근데 선생님 꽤 크게 만드시네요?
0: 가지가 크잖아요.
1: 오. 근데 가지가 그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0: 이제 찌면.
1: 아.
0: 보세요. 신기하게도 예? 찌면.
1: 예.
0: 이렇게 해서 수분 빠지면 딱 예. 벌어져요.
1: 자, 그러면.
0: 예, 하나의 일품 요리가 될 거예요.
1: 그러게요.
0: 자, 일단은 얘는 물러나고요.
1: 예. 선생님,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쪄볼까요?
0: 예. 이게 돼지고기하고 네. 가지하고,

0: 있고
1: 네.
0: 익는 시간이 달라요.
1: 네.
0: 그래서 한 11분 내지 12분 정도 찌는데
1: 네.
0: 고기를 먼저 올려서 한 6분 정도 있다가 가지를 올리세요.
1: 아, 고기 먼저
0: 예,
1: 익히고.
0: 예.
1: 자.
0: 1차 익히고요.
1: 먼저 고기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찜솥에
1: 네.
0: 완전히 이렇게 물이
1: 잘 김이 올랐어요.
0: 예, 김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1: 아까 준비해 주셨던
0: 예.
1: 이 고기 저희 찹쌀가루로 묻혀놨죠. 모양을
0: 예.
1: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뚜껑을 덮고
0: 예.
1: 한몇분 정도?
0: 한 6분 정도.
1: 6분
0: 6,
1: 정도.
0: 7분 그 정도 찌세요.
1: 네. 자, 한번
0: 자,
1: 볼까요, 또?
0: 쪄졌어요.
1: 예.
0: 한 6분 정도 됐는데
1: 이야.
0: 이때 가지를 올리세요.
1: 진짜 맛있게 이제 고기는 쪄졌고요.
0: 예, 가지를 올려서 5분을 더 찌세요.
1: 네, 5분을
0: 예.
1: 한번 다시 또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지가 있거든요.
1: 근데 칼 찍는 방향을 아래로 하면 되나요?
0: 아, 이거는 그냥 어디 해도
1: 아,
0: 상관없어요.
1: 상관없이요. 자, 가지를 넣고 5분 정도 더 같이 쪄볼게요. 선생님, 한 가지 넣고 5분 정도 지금 쪘어요.
0: 이제
1: 어떻게 될지 볼까요? 이야,
0: 다 쪄졌어요.
1: 예. 자, 굉장히 또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쪄졌는데요. 예. 이야,
0: 쪘고요.
1: 예.
0: 고기도
1: 오, 정말 두개다 맛있게 쪄졌습니다. 저희 가운데로 와주시고.
0: 자, 가지를
1: 예.
0: 수분을 좀 이렇게 보면 옆에 수분이.
1: 예. 아, 요렇게, 김발로 이렇게 한번.
0: 예, 위에 뜨거우니까.
1: 아, 이게 손으로 짰을 때는 약간, 이게 뭐 흐물어진다고 해야 되나? 움직일 것
0: 예,
1: 같아요.
0: 모양도 뭉거지고, 예, 우리 김밥도
1: 예.
0: 이렇게 해서 말아야 또 이렇게 모양이 잡히듯이
1: 맞아요.
0: 이것도
1: 수분을 좀 빼주셨어요,
0: 이렇게
1: 선생님께서.
0: 됐죠?
1: 예.
0: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1: 아, 이런 식으로.
0: 아이들이 좀잘 먹어요.
1: 그렇죠. 아예 한 번에 하나를 만들어버려야.
0: 네.
1: 진짜 맛있겠네요, 선생님. 이 가지가 고기를 품었어요, 그렇죠?
0: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1: 예.
0: 한번 더.
1: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냥 이렇게,
0: 생각보다.
1: 예. 고기는 고기대로 뭉치고, 가지는 이렇게 반만 잘라서 소금만 치고.
0: 그러니까 서로 익는 시간을 체크해줘야 돼요.
1: 이게 뭔가 최고의 밥반찬 같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고요, 선생님. 예.
0: 일품요리처럼.
1: 아니, 이렇게 가지를 통으로 요리해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1: 예. 지금 이제 김밥 싸듯이 이렇게
0: 예.
1: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0: 이거를 일단은 한번
1: 예.
0: 이렇게 놓고요.
1: 네.
0: 요즘은 옛날에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1: 예.
0: 아이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야 어른이 숟가락을 덮는 거예요.
1: 아, 요즘.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야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0: 예,
1: 숟가락을
0: 숟가락을
1: 드신다고.
0: 덮네요.
1: 이렇게
0: 이렇게 세상이
1: 바뀌었나 봐요.
0: 바뀌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부추.
0: 이걸로 해도 되고 홍고추로 해도 되고 그냥
1: 예.
0: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거무튀튀하니까
1: 예.
0: 색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1: 진짜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일품요리
0: 오늘
1: 같아요.
0: 내가 통깨를 잃지 않 썼어요. 내가
1: 예.
0: 다른 걸로 다 썼거든요.
1: 자,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먹을 때는
1: 네.
0: 가위로 잘라 드셔도 되고 썰어 드셔도 되고. 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가지찜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칼집을 절반 넣은 뒤 안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부추는 1cm 길이로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에 국간장, 다진 마늘, 다진 홍고추, 다진 대파, 설탕, 참기름, 찹쌀가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찹쌀가루를 넣으면 고기에서 쫀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양념한 돼지고기를 절반으로 나눈 뒤 남은 찹쌀가루를 묻혀줍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김발을 올린 뒤 돼지고기를 넣어 6에서 7분 정도 쪄주세요. 그런 다음 찜기에 가지를 올려 5분 정도 더 쪄줍니다. 김발로 눌러 가지의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가지 안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김발로 눌러 모양을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0: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송송 썬 부추를 올리면 바지찜이 완성됩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건강 챙길 수 있는 이하연표 보양식. 색색의 고명이 눈길을 사로잡는 시원한 여름 몸보신 요리. 담백한 닭고기 육수에 상큼한 겨자 맛을 더한 초계탕부터 새콤한 맛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여름 별미 반찬. 밥에 비벼 먹으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입맛 도둑 노각 무침까지.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이하연의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여름 보양식 초계탕을 만나볼 건데요. 내일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닭을 한 마리 준비했고요. 네. 닭을 초벌을 한번 데쳐줘야 돼요. 네.
1: 그때 네. 소주를 넣고. 네.
2: 그다음에 이제 닭을 본격적으로 삶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대파하고. 네. 마늘하고 생강이 들어가고.
1: 생강 들어가고 확실히 비린내를 잡아주네요.
2: 네, 그다음에 고명이에요. 네. 네, 황백지단을 했고요. 네. 좀 달콤하라고 배채. 네. 했고요. 오이채.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깔을 좀 고급지게 하기 위해서 표고채를 넣었어요.
1: 표고채.
2: 그리고 홍고추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1: 네. 자, 그리고 이거
2: 초계 국물에. 네. 초계 국수는 이제 겨자하고 식초가 들어가거든요. 네. 식초, 설탕. 그다음에 간장을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설탕, 그리고 간장간 갖고 다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금간이 들어가요.
1: 맛있게 또 장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 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닭 한 마리 준비해서 온 가족 여름 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먼저 이 튼튼한 닭. 네. 한번 손질해 볼까요? 아주 실한 친구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닭 한 마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 네, 닭 한 마리.
1: 예, 원래 이렇게 손질된 거 많이 쓰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통닭으로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이게 이제 닭도 조금 커야. 예. 국물이 구수하니 맛있게 나와요. 근데 요즘은 다 뭐 삼계탕도 요만하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닭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네. 사실은 더 큰 닭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중간 크기죠.
2: 이게 1.2-3kg 그. 예. 정도 되는 거고요. 반드시 닭고기 요리할 때는 여기를 떼주세요.
1: 요, 꼬리 있던데.
2: 꼬리 부분. 자. 네, 떼주고요. 여기 보면 이게 기름기 여기가 많아요.
1: 이게. 아, 여기 뒤쪽이.
2: 기름.
1: 예.
2: 기름 다 떼주시고. 예. 그다음에 안에 이런 껍질 부분도 조금. 예.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국물 나올 때. 예. 기름이 많이 떠요.
1: 이렇게 보시기에 기름기가 있어 보이는 쪽은. 예. 이 꼬리 쪽에는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껍질도 그렇고. 자, 뒤쪽이.
2: 이렇게 해서 좀 떼주세요.
1: 예.
2: 그래도 이따가 껍질은 다 벗길 거거든요. 네. 삶은 다음에.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이 많은 쪽은 저희가 조금 손질을 해봤습니다.
2: 자, 소주를 넣고.
1: 네.
2: 한번 데쳐주세요.
1: 소주를 넣고 한번 데쳐볼게요.
2: 이건 많이 삶는 건 아니고. 예. 겉에 이제 이물질들도 있고. 네. 조금 냄새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 지금 소주를 넣었고. 네. 지금 닭을 넣고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마 정도 저희가 한번
2: 데쳐볼까요? 이거는 잠깐. 한 1분 그 정도. 초벌을 한번 해주세요.
1: 초벌을. 네.
2: 닭 볶음탕도 마찬가지고.
1: 예.
2: 자, 이 정도로 됐고 찬물에 건져서 한번 닦아주세요. 아, 수도가에서는 흐르는 물에. 예. 깨끗이 이렇게 씻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1: 자, 이렇게 불이 나왔고요.
2: 그리고 이제 불을 켜고. 예. 닭을 넣으세요.
1: 네. 자, 한번 데쳐내서 찬물에 헹궜던 닭을 넣고. 자.
2: 대파 꼭 넣고요. 네. 그다음에 생강.
1: 네.
2: 그래서 한 40분 정도 삶아요.
1: 40분 정도. 네. 확실히 이 향신료 소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또 혹시나 모를.
2: 누른 맛 또 잡아주죠.
1: 오,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누른. 네, 맛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40분 동안 저희가 익혀주는데 불세기는 어떻게 시작해서 센 불에 쑥 가나요?
2: 네, 센 불에서 가다가. 예. 한 20분 좀 삶은 다음에 중불로.
1: 중불로. 네,
2: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1: 아주 부드럽게 익혀지나 봐요.
2: 네.
1: 40분 정도 익혀보겠습니다.
2: 네.
1: 선생님, 한 40분 정도 끓인 닭이 여기 있어요. 네. 아주 아주 포근포근한 향이 나는데. 네. 열어볼까요? 우와, 이야.

0: 1.5kg여서 예, 다 크기에 따라서 예. 삶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1: 맞아요.
0: 이거를 한번 더 삶아줘야 돼요.
1: 어, 닭뼈를 이렇게 따로 발라놓는 이유가 예, 있어요?
0: 닭뼈에서 또 그 순한 닭맛이 맛있는 맛이 또 우러나오죠.
1: 예.
0: 바로 버리지 말고 여기 예. 한번 더 넣고 끓여야 돼요.
1: 선생님,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0: 그냥 먹어도
1: 이 상태로
0: 소금 찍어서.
1: 예. 왜냐면 선생님께서 예. 아까 한번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셨고 그 다음에 뭐 양파랑 아니 대파랑 이런 것도 향채도 넣고. 저희가 이제 이걸 익혔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0: 예, 여름에 이제 이거 뜨거울 때는 그냥 백숙으로 먹으면 되는데
1: 예.
0: 차게 먹으려고 하니까 겨자하고 식초가 들어가서
1: 예,
0: 차게 얼음도 띄어야 돼요. 여름 음식, 여름 닭 요리.
1: 여름 닭 요리.
0: 예, 여름 닭 요리. 계절 요리죠, 그러니까.
1: 어, 진짜 확실히 닭 한 마리라서 그런지 양이 엄청나네요.
0: 그러니까 한 이거 가지면 4인 충분해요.
1: 4인. 예.
0: 그리고 면을 말아도 되고 밥을 말아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초계국수라는 말 들어봤죠.
1: 맞아요. 초계국수집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많죠.
1: 많은 분들이 드시러 네. 가시던데 야생에 이렇게 닭 한 마리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어요.
0: 네.
1: 자, 이렇게 살도 맛있게 발라줬는데 요 크기 그대로 먹나요, 선생님?
0: 이제 이게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1: 아,
0: 결대로.
1: 맞아요. 아, 먹기 좋게.
0: 결대로 이렇게.
1: 얼마나 부드러워요. 정말 아주 부들부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0: 이렇게.
1: 자, 이렇게 해서.
0: 그 다음에 네. 이제 국물이 맛있어야 돼서요.
1: 네.
0: 닭을 한번 넣고, 아까 국물에다가.
1: 가볼까요? 아, 아까 끓여줬던 국물에다 한 번 더.
0: 한 번 더. 한 2, 30분 정도.
1: 네, 이 닭뼈를 넣고.
0: 뽀얀 국물이 나오게요.
1: 아.
0: 네.
1: 이 맛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닭뼈에도.
0: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쫙 걸르면, 걸러서 기름은 걷어줘야 되거든요.
1: 네. 자, 한번 그럼 20분 정도 끓이나요?
0: 네. 20, 30분.
1: 20, 30분 정도 맛있는 맛이 쭉 우러나오도록 끓여보겠습니다.
0: 자.
1: 이야, 아주 진하게, 아주 뽀얗게 이 닭 육수가 올라왔는데요.
0: 네.
1: 자, 선생님. 요거 이제 뼈 걸러내고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0: 아니에요.
1: 요거?
0: 저는 냉동실에 넣어서
1: 예.
0: 전부 다 그 기름기를 걷어줘요.
1: 아, 정말로요?
0: 네, 이제 차게.
1: 아, 뼈를 걸러서?
0: 차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1: 예?
0: 여름에. 자, 먼저
1: 네.
0: 뼈가 다 이렇게 우러났거든요.
1: 네.
0: 그러면 여기 지금 뭐 파, 마늘 들어갔던 것까지
1: 예.
0: 전부 다 한번 걸러줘요. 이렇게.
1: 자, 이 맛있는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0: 이렇게 이제 뜨거운 국물을
1: 예.
0: 고기에 찢어놓은 고기에다 부어서
1: 예.
0: 파 좀 이렇게 둥둥 띄워가지고
1: 예.
0: 소금 간해서 먹으면 닭곰탕이에요.
1: 어, 아, 예. 정말 깔끔한 닭곰탕인데 일단 이거를 냉장실에
0: 냉동실에다가
1: 네.
0: 넣고 식혀두면은 이렇게 기름이 떠요.
1: 아, 아. 잠깐만요. 이 냉동실에 저희가 조금 이거를 이제 굳혔는데
0: 예.
1: 조금 차갑게 이게 기름이 뜬 거예요? 아,
0: 이걸 걸러줘야 돼요.
1: 아니 제가 먹었던 이 초계탕이나 초계 육수들은 정말 국물이 깔끔했거든요.
0: 그래서 드는 거예요, 보세요.
1: 아,
0: 이렇게
1: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름을 걷어내네요.
0: 네, 기름을 깔끔하게 이렇게.
1: 참,
0: 이게 초계탕이 굉장히
1: 예.
0: 오래된 음식이거든요.
1: 아, 예?
0: 우리 선조들이 드시던 음식인데
1: 예.
0: 옛날에 양반가에서 많이 드셨던 음식이에요.
1: 아, 더울 때.
0: 재료 보세요, 재료. 서민들이 어떻게 드셨겠나요?
1: 그러게요.
0: 지금이야 닭이
1: 예.
0: 서민 음식이 됐지만 예. 자, 이렇게
1: 네.
0: 전부 다 했어요.
1: 자, 깔끔하게 저희가 또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0: 자, 여기에다가 초계.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겨자하고 식초하고
1: 네. 네,
0: 간장간을 약간 들어가는 게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1: 오.
0: 여기 식초에다 겨자를
1: 식초에다.
0: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겨자가 많이 막 코가 탁 쏘도록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1: 맞아요.
0: 많이 넣고
1: 예.
0: 그 정도까지 싫다 그러면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1: 네,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0: 예.
1: 근데요, 저도 예전에 이 초계탕, 초계국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국물이 진하면서도 담백하고 깔끔하더라고요.
0: 예, 예.
1: 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수도 우려냈고 그다음에 기름을 걷어내서 그런 것 같네요.
0: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1: 그렇지만 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0: 그렇죠.
1: 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것도 하지만
1: 예.
0: 이렇게 참깨 갈아서 하는 인자수탕도 많이
1: 해요.
0: 여름에는.
1: 예.
0: 자, 여기에다가 소금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설탕.
1: 네, 설탕도 넣어주시고
0: 약간 달콤하게 이렇게 해서

0: 있어요.
1: 예. 자, 이렇게 준비했고. 자, 이제 담아보는 거예요. 어,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아주 선생님. 가운데 그냥.
0: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 국수가 주가 되면 네. 이거 닭고기는 고명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거 가지고 10인분도 만들 수 있어요.
1: 그리고 양이 많기 하면. 때문에. 네.
0: 자,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오이도 넣고요.
1: 예.
0: 배추에 넣고요.
1: 배추도 넣고.
0: 그다음에
1: 아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 뭔가 지단이 들어가면 뭔가 정말 궁중 음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0: 예, 검정색 같은 게 하나 들어가야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저는 표고를 썼는데 네. 사기버섯 써도 돼요.
1: 오. 버섯도 예.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저희가 또 얼음도 준비했고.
0: 네, 얼음도.
1: 예.
0: 좀 한 두 개씩 띄우고요.
1: 아, 진짜 이 더운 여름에 이 날 더울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차게 해서 얼음 동동 띄워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녹그릇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0: 녹그릇이 잘 어울려요.
1: 예, 녹그릇이 하니까 더 분위기가 있네요.
0: 예.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1: 오, 정말 분위기 있는데요. 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초계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초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닭은 꼬리와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주와 닭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닭, 마늘, 대파, 생강을 넣어 40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렇게 향채소를 넣어 끓이면 닭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삶은 닭은 껍질을 벗기고 살코기를 바른 뒤 별대로 찢어주세요. 육수에 닭뼈를 넣고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체에 받쳐 육수를 걸러낸 뒤 냉동실에서 식히고 기름을 걷어내주세요. 육수에 국간장, 연겨자, 식초, 소금,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닭 살코기, 채썬 오이, 채썬 배, 황백지단, 볶은 표고버섯을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음을 띄우고 식힌 육수를 담으면 초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저는 오이나 노각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맛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른들께서는 이 노각을 밥상의 별미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각 무침의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자, 이게 노각이 네. 요즘 나오는 건 아마 하우스에서 네. 요리한 걸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네, 한 소금으로 절일 거고요.
1: 네.
0: 이거는 색깔 예쁘라고 홍고추하고
1: 네.
0: 노각에는 반드시 양파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1: 아, 양파가.
0: 노각 향하고 예. 양파 향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쪽파.
1: 쪽파 들어가고요.
0: 썰어 넣고요.
1: 자, 그리고 새콤한 식초향도 나는 걸 보니까 네. 양념이 새콤 달콤할 것 같아요.
0: 네.
1: 자, 재료 볼까요?
0: 고추장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1: 아, 고추장. 네. 예, 매콤하네.
0: 고추장만 갖고 안 돼서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식초도 들어가고.
1: 네.
0: 여기 올리고당 조금 넣었어요.
1: 올리고당.
0: 없으면 그냥 설탕 조금 넣으면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참기름하고 여기는 초고추장.
1: 초고추장이 또 들어가네요.
0: 만약에 이제 먹어보고 싱겁다 하면
1: 네.
0: 이게 지금 오이가 저기 노각이 좀 크거든요.
1: 네.
0: 그러면 소금간이 약간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먹어보고
1: 네.
0: 크기에 따라서 양념은 조금 가감하면 돼요.
1: 밥상의 별미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독오독 시원하고 맛이 좋은 오늘의 반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각 손질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웬 바게트를 들고 오셨나 싶어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0: 네. 요즘 나오는 노각은 이렇고요. 예. 원래 이제 전 어릴 때
1: 네.
0: 그 오이밭에 오이가 있으면 처음에 오이 풀을 때 따먹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갈수록 커지면서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1: 아, 오이가?
0: 오이가.
1: 아,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오이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노각 품종이 따로 나왔어요.
1: 아, 따로?
0: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 추석 전까지 노각 많이 드실 때. 네.
1: 이 정도면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0: 1kg 넘어요.
1: 1kg 넘어요.
0: 네, 1kg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1: 이거 어떻게 손질할까요, 선생님?
0: 먼저
1: 예?
0: 이거를 필러로 깎아줘야 돼요.
1: 필러로.
0: 네, 필러로. 이렇게 필러를 깎아주거든요.
1: 네. 근데 확실히 필러를 깎으니까 그냥 손쉽게.
0: 네. 요즘은 예. 조리 도구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1: 맞아요.
0: 예.
1: 아니, 이걸 어느 천년에 껍질을 벗기나 싶었는데.
0: 옛날에는 칼로 다 했잖아요.
1: 예, 이렇게 쓱쓱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0: 저는 1kg 기준으로 했고. 네. 이 정도 되면 1kg 정도 되거든요.
1: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오, 씨가 꽉 들어있는데.
0: 자, 하면 씨를.
1: 숟갈로, 숟가락으로.
0: 이렇게.
1: 걷어내겠습니다. 굉장히 또 수분이 많고 그냥 먹을 때는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반찬으로 들어가는데 무침에 들어가는데 물기가 큰 거 나면
0: 이거 저기 노강 묻혀서 비빔국수 이런 거 해도 맛있어요.
1: 아이고 맛있겠어 진짜. 정말 수분 함량이 엄청나네요 선생님.
0: 네 수분 예? 함량이 많죠. 0.45cm? 0.45.
1: 오 확실히 저희가 오이할 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써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아주 아삭아삭 그냥 소리가 너무 좋네요. 수분도 엄청나고요.
0: 약간 어슷썰기로.
1: 어슷썰기로. 요거, 요거 바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0: 요거, 이거 절여, 살짝 절여주세요.
1: 아.
0: 수분이 워낙 많이 나와서.
1: 맞아요.
0: 네, 살짝 절여서 조금, 너무 꾹 짜지는 말고.
1: 네. 네
0: 소금을 이렇게 넣고.
1: 자, 소금을 좀 넣고 절일 건데요.
0: 이건 반계절인 거예요.
1: 예.
0: 저거 한계절인 거.
1: 자, 요건 좀 소금을 쳐서 예. 미리 절여둔 거고.
0: 미리 이렇게 절여놨거든요.
1: 이거 한 몇 분 정도 절이셨나요?
0: 이거 한 2, 30분?
1: 2, 30분?
0: 그 네.
1: 자,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나왔어요.
0: 그래도 많이 나오고요. 양념 무쳐놔도 많이 나와요.
1: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이건 더, 그렇죠? 이거보다.
0: 아무래도 그렇죠. 절였으니까.
1: 예.
0: 예.
1: 자, 이렇게 먹기 좋게 됐는데.
0: 체에다 한번 받쳐주실래요?
1: 체에다 받칠까요?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크고 나면
0: 네, 다 씻겨나가니까 양념이
1: 예.
0: 자,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줘도 돼요. 살짝
1: 예.
0: 이렇게 물이 이게 지금 1차 짠 거거든요.
1: 예.
0: 짜서 왔는데도 이렇게 물이 또 나와요.
1: 그러니까 이제 양념을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서 해볼게요.
0: 고춧가루로 예. 먼저 아까 그 총각무 깍두기 하듯이
1: 예.
0: 이렇게
1: 색을 입히는 거죠.
0: 네,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1: 자 여기 주시고
0: 네.
1: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먼저 무침이나 요리할 때
0: 예. 이렇게 먼저
1: 예.
0: 예, 밑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1: 맞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0: 그럼 다 먹을 때까지
1: 예. 예,
0: 빨갛게 그대로 있는데 이걸 안 해주면 허해져요. 그냥.
1: 헛 돌아요.
0: 예. 그러면 이제 고추장을 넣어줘요.
1: 고추장. 자, 숟가락 드릴까요?
0: 드릴게요. 이상하게 노각은 고추장으로 묻혀야 맛있더라고요.
1: 고추장으로?
0: 여기다 된장으로 묻히면 안 돼요.
1: 또 어울리는 게 있죠.
0: 하고
1: 국물 좀.
0: 식초.
1: 예. 식초 넣고
0: 설탕 넣고 이거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는데 예. 올리고당 없으면 설탕으로 해도 되고요.
1: 올리고당 없으시면 설탕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0: 예. 초고추장 주세요.
1: 초고추장. 아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아니 여기에 식초하고 고추장 다 들어갔는데 초고추장을 또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0: 네 여기에 또 가진 양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더 맛있더라고요. 아하. 해보니까. 그다음에 예 이거 새콤달콤하니 노각은 또 그런 맛으로 먹으니까
1: 네.
0: 하고요.
1: 참기름까지.
0: 참기름까지.
1: 아, 뭔가 무침을 먹을 때 이 오이 무침은 아무리 좀 크게 썰어도 이 정도 크기는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노각이 워낙 크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1: 야, 굉장히 푸짐하네요, 선생님. 노각 하나인데.
0: 한 개인데. 예, 예. 한 2, 3천 원이면 이렇게
1: 예.
0: 가성비 좋죠.
1: 그게요. 뭐 딱히 해먹을 게 없을 때 생각이 안 날 때 노각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노각은 다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1: 맞아요.
0: 안 해줘서 못 먹지.
1: 맞아요.
0: 자,
1: 자 오늘 담아 볼까요? 진짜 군침 돌아요 선생님. 진짜 더울 땐 이렇게 매콤하고 아주 새콤달콤한 게 땡겨요 무침이. 네.
0: 저기 반찬 용기에 담아놨다가
1: 예.
0: 냉장 보관했다가
1: 예.
0: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 물이 생겨요.
1: 예.
0: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어서.
1: 그러면 바로 무쳐 먹어야 제일 맛있겠네요.
0: 바로 무쳐 먹어도 맛있고
1: 예.
0: 남은 어떻게 뒀다 먹어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 노각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노각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노각은 필러로 껍질을 벗긴 뒤 반 갈라 실을 제거해주세요. 노각을 0.5cm 두께로 어슷 썰고 토판염을 넣어 20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 제거한 노각에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색이 더 고와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식초, 올리고당, 초고추장, 통깨, 참기름, 송송 썬 쪽파, 채썬 홍고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노각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가정식을 알려주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햇마늘 볶음밥부터 꿀팁 가득한 매운 찜닭까지 요리가 즐거워지는 매력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 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

0: 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1: 한 개 정도 평일 날은 주말에는 한 서너 개씩.

0: 바닥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1: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이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 하자. 샴푸. 알지,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2: 다른 데서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긴 색다른 것 같아요.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집에 갑시다.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2: 그래서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요.
3: 내 양인이 고친 오래된 집? 어, 이 집 맞아요?
4: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후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9: 첫 성교육.
8: 부모가 되고 나면 매일이 미션의 연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의 은밀한 행동을 목격하고 혹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잠 못 이루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 지혜씨, 네. 지금 가슴 쫄렁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식은땀 나는 민감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8: 네, 오늘 조금 제가 진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성교육을 배우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11: 확실히 네. 지금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8: 차분하죠.
11: 네, 지금 사실
8: 아나운서 느낌 나죠?
11: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 앞신 네. 뉴스인 줄 알았어요?
11: 아, 그냥 원래 평소 하시던 대로 네. 좀 이렇게 딱 화끈하게 까주세요.
8: 원하세요?
11: 네.
8: 좋습니다. 그럼 질질끄지 않고 또 하나만 해요. 네. 네. 화끈하게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입니다.
12: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0: 네. 자위란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11: 남성들 사이에서
13: 나 우월하다. 아,
10: 약간 자랑거리.
11: 그렇죠.
8: 네.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11: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14: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13: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위를 한 거예요?
8: 네? 어, 이제 들어왔다. 우리 처음 들어왔다.
11: 언제 했을까요?
8: 대상자 입장으로. 혹시 그 중요 부위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세요?
13: 중요 부위?
8: 네.
13: 소중히?
8: 아~ 네, 이것도 이제 베이스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하게.
11: 배워야 돼요.
8: 예. 네. 부.
11: 음부 맞아요?
8: 음부.
13: 여기 EBS잖아요. EBS인데 이제 자위하고 음부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 그러니까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뱉을 수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11: 그렇죠.
13: 음부.
11: 음부, 거기서 네? 이제 음순, 소음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8: 어, 그래요.
13: 정규 씨, 정규 씨도 이렇게 편하게 말.
8: 아, 그럼요. 남자 건 뭐예요? 네. 성기?
10: 음경.
8: 음경. 아,
11: 지금 우리 주리 씨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덜덜 떨렸어요.
8: 아,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주제인 만큼 저희 토크 난이도도 제가 틀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주리 씨, 어떠세요?
13: 저는 사실 지금 아들만 다섯이잖아요.
14: 알고 있습니다.
13: 매일매일이 이제 야생의 삶인데 솔직히 이 주제는 늘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14: 자유라는 단어 자체 좀 어색하죠. 제가 주리 씨를 알지만 주리 씨가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13: 맞아요. 책도 있고
15: 맞아요. 제가 어떻게 다섯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14: 저도 신기해요.
10: 미련 키워야 이렇게 제대로 알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은 차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 대부분 사춘기 때부터 한

0: 라고 생각하잖아요.
1: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된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입니다. 늦으면
2: 전에?
1: 만 5세 5개월, 10.5개월. 그러니까 돌이 되기 이전에도 자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시력이나 이런 거 발달도 좀 늦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기라는 부분도 아이 입장에서 몸의 한 부분을 발견한 거에 가까운 거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거로 자극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반복하고, 또 졸립거나 심심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진정의 목적으로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2: 저는 사실 이제 우리 테리엘리 키우면서는 특별히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정주리 씨 궁금해요. 독수리 형제 키우면서. 네. 자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장난을 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만지면서 쭉 늘어뜨리기. 그래요? 아, 그런 장난을
3: 쳐요. 그런 거 있죠.
4: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엄마 이제 조금 커졌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를 닮아서 뭔가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뭔가 넘쳐나고 풍부해서.
2: 어떤 호르몬이죠?
4: 성호르몬. 성호르몬? 그래서 이게 조금 네.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어가지고, 호르몬이 이렇게 과다 분비되면 이렇게 자위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닐까.
2: 아, 좀 걱정되시는군요.
4: 저는 좀 그런 거 있죠.
2: 지금 걱정을 합니다.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빨리 되냐.
5: 네. 근데 유아자위는 사실 호르몬 수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호르몬 수치는 되게 잠잠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인 경우에는 만지거나 이렇게 조물럭거리는 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좀 쉽게 발견하고, 여자아이는 이제 엎드려서 인형이나 뭐 베개 혹은 이불 모서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비비거나 혹은 허벅지에 이렇게 힘줘 갖고 꼬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아보다는 남아를 좀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여아나 남아나 좀 심하게 하는 아이는 왜 그냥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얼굴이 빨개지고 땀도 좀 흘리고 그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먼저 유아 자유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6: 아이가 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외출한 장소에서도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에요.
7: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특정 부위를 만져야 잠이 들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해요.
6: 처음에는 가끔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2: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사연인 만 3세 남아의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막 바지 내리고 성기 만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이거 무슨 마음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이러면은.
1: 의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자위 횟수가 확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혹은 심심함 이런 것들의 표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니던 기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지했던 선생님이 바뀌거나 동생이 태어나거나 주위 양육자가 바뀌거나 하는 이런 환경적인 이유랑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자위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악몽이나 불면, 소대변 문제, 야뇨증이나 유분증 같은 거요. 또 뭐 손가락 빨기나 틱 증상이나 분리불안이나 짜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위가 굉장히 확 늘었다 이러면 최근에 아이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3: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행동 보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임마! 다시 집어넣어! 너 자꾸 그렇게 만지면 떨어진다!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혼육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8: 맞아. 실제 근데 이런 경우를 저도 좀 봤어요. 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네. 좀 큰 소리를 내게 돼요.
3: 그 하고 네. 나중에
2: 이상한 행동을
1: 이렇게 손을 탁 친다거나 막 확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한 번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존중이나 경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타인 앞에서 사적인 부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팬티 속 공간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혼자 있을 때만 만질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손 씻고 나서 만져야 돼. 안 그러면 벌레 들어간다. 세균 때문에 다친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5: 아이한테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가 썩을까 봐 그걸 안 주시잖아요. 네. 그 아이가 나가면 먹는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싶지 않아도 사실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이런 어떤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먹은 후에 왜 이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먹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위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네.
8: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모님 고민처럼 애가 자위 횟수가 점점 늘어간다.
2: 네. 맞아. 그 고민들.
8: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2: 그쵸.
8: 중독 아니야?
2: 그러니까
8: 아니, 뭔가 이런 생각도
2: 애기 어린데 벌써부터 이게 중독되면 어떡하지?
8: 그러니까요.
1: 어떤 조건에서 아이들의 횟수가 늘어나는지를 좀 관찰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또 졸릴 때 자위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는 수면 루틴에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전에 부모가 옆에서 같이 책 읽어주고 꽉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자극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도록 이렇게 좀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좀
2: 요즘에 기축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키캡 같은 거.
1: 맞아요. 굉장히 요새 키캡을 어린애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클레이나 작은 장난감, 키캡 이런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또 그리고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자위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보통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애착 이불, 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좀 주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5: 어떤 몸이든 내가 만져도 되지만 이제 좀 걱정하는 건 남들 앞에서 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좀 다치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좀 안 가게 해주시면 좋죠. 아이들 물감놀이 같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타일에 이제 왜 손에다가 물감 묻혀갖고 막, 네. 막 놀다가 그냥 이렇게 샤워기로 다 지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 성기 만지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가 또 금방 잊어버려요.
2: 이게 마냥 두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이 정도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차렵네
2: 손에 너무 넣는데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5: 그치, 걱정되죠.
2: 병원이나 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1: 네. 네. 일단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 아파하는 배뇨통 이런 것들이나 심한 가려움 이런 게 생겼다면 소아과나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보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자위를 또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전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엄청 막 탄트럼을 한다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고 자기 혼자 자위하느라 이제 놀지를 잘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자위 행위는 대체로는 단순합니다. 근데 복잡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왠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적 학대나 연령에 부적절한 성인 컨텐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2: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자위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1: 네,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는 성인 콘텐츠를 너무 조기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2: 이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좀 잘 이렇게
1: 그럼요. 아직 어린 아이이고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제 콘텐츠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면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자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본 게임이죠. 바로 사춘기 자위입니다. 자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님들 뼈 때리는 고민은 과연 어떤 건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야동을 매일 봐요.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죠. 6학년 때부터 중2가 된 지금까지 그러는데요. 이젠 보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고 여자를 보면 막 야동 속 모습이 상상돼요. 저는 변태인가요?
10: 우연히 다리를 꼬고 비벼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계속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진 않지만 엄마가 계속 화난 듯이 저를 대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9: 우리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자위를 했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게 정력이 강한 건가요?
6: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이나 휴지통에 사용한 휴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0: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1: 근데 진짜 뭐 사춘기라 그런지 수위가 네. 상당하네요.
2: 첫 번째부터 뭐 강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야동.
2: 네. 사실 이제 야동 보면서 자위를 했다고 하니까 뭐 낱말 같지가 않아요.
1: 그럼요.
2: 예, 뭐 사실 예.
3: 아니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 예, 형.
4: 아니요, 초점이 없어졌어요.
2: 예, 하여튼간 그런데 예, 뭐 여튼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근데
1: 그렇죠. 남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3: 네. 잘 모르겠어요.
1: 유아 자위와 사춘기 자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 사춘기의 자위 행위는 이제 성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위 행위를 통해서는 자기 몸을 이제 탐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적 긴장을 스스로 해결하고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또 성적 분출기이기도 하고요. 이 청소년기의 자유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 이런 것들 익히는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6: 네, 맞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나 아니면 소아정신과 학회에서도 청소년기 자위 자체가 정상적인 성발달의 일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일부 연구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부모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애, 근데 사실 몸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선 내 품 안의 자녀라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그만큼 몸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자기 몸이나 성에 대해서 더럽다,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좀 도와주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네.
1: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4: 그렇죠.
1: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나요?
5: 남학생들은 그때 이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도 되고 또 발기나 몽정 같은 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생리적으로 이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게 굳이 숨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은 좀 다르죠. 여학생들은 성반응이 좀 더 정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구조도 이제 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위의 감각을 발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자위행위를 하는 걸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설문조사 때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 훨씬 더 많죠. 예,
1: 숨기는구나.
5: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97%가 자유행위 한다. 나머지 3%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종교관 때문에 한 10%에서 20%는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샘 씨와 정규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로서?
3: 예? 네. 제 개인 경험 물어본 거 아니죠?
1: 경험이 아니고.
2: 머쓱머쓱.
1: 아니, 경험 고백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사춘기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이시냐? 예. 요거를 묻는 거죠.
3: 뭐, 예. 솔직히 호주에서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저도 아는 형들한테 자위 뭔지 알게 됐고
2: 초등학교 때요?
3: 네. 뭐 저 모든 거 거의 형들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샘 씨가 진짜 빨라요. 그때 지난번 야한 잡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고 했잖아요.
4: 진짜?
1: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또 빨리 눈을 뜨고.
3: 저는 좀 모든 것 좀 빨랐어요.
1: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2: 아, 잠깐 그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나나 봐요 지금. 굉장히 흐뭇해졌어요.
3: 아니, 지금 갑자기 그
1: 네, 그 순수한 풋풋함
3: 느꼈어요?
2: 네. 느껴졌어요.
3: 저도 순간 거기 그 약간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방송에서 이 자위라는 단어가 듣기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서.
4: 맞죠.
2: 말이네요, 방송에서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게.
3: 솔직히 호주에서 그 자위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masturbation.
1: masturbation.
3: 근데 그거 방송에서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편하게 그 털 수 있는 얘기거든요.
2: 그러면은 그 호주에서는 오늘 너 자위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3: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 진짜? 우리나라랑 확실히 조금 다른 문화인 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알아야죠.
4: 예. 알아야죠.
2: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다 성교육 선생님이었어요.
1: 와, 그럼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화장실에서 보여주고 막 이래요?
2: 막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죠. 과시하는 친구들은 있죠.

0: 과실이래요?
1: 예, 예를 들어서
0: 보여줘요?
1: 어, 보여주죠.
0: 왜 그걸 왜 과실이에요?
1: 오, 그거는 또 이 남성들 사이에서
0: 나 우월하다.
2: 아, 약간 맞아요. 자랑거리.
1: 그렇죠. 네. 네.
0: 그걸 보여줘요. 근데 화장실 가서.
1: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줌빨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를 두고
0: 어,
1: 어디까지 멀리 가서 쏠 수 있냐?
2: 아니 멀리까지도 있는데 높이까지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
3: 다들 지금 아시죠? 죄송한데 저희 작가님들이 다 머리를 지금 잡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 건가?
4: 자유를 하는 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대화가 되는 거네요?
1: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5: 그럼 정규 씨는 언제 첫 자유를 한 거예요?
4: 네? 어, 이제 들어왔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지금 거의 뭐
5: 아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4: 자연스러운 거래요.
1: 아니 뭐 그게 어땠을까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4: 대상자 입장으로 대상자의 관점으로 말고 본인 관점으로
1: 내 관점으로?
4: 본인 관점으로 얘기해봐요.
1: 근데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을 제가 초등학생 때 좀 받았던 거예요.
4: 아, 초등학교 다닐 때?
1: 예를 들어서 네. 철봉을 막 이렇게 하고
4: 매달고 있는데
1: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옆에 이제 봉을 이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껴안은 거야, 다리로. 올라가야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버린 거야.
4: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 어, 그래서 이게 어, 뭐지? 이랬던 경험이 아마 어, 제 그 경험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4: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통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밀려 나오는 느낌인가라는.
5: 몇 번 움직였겠죠.
6: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6: 네.
1: 이제 맞아요. 올라가려고.
6: 올라가서.
1: 예, 네. 뭔가 이제 뭐 비볐겠죠, 제가.
2: 올라가려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더 내려갔다가.
6: 거길로 이제 피가 이렇게 쏠리잖아요.
4: 그렇습니다. 저 EBS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 아, 예, 조금 정정 부탁드릴게요. 아,
1: 네. 뭔가.
4: 저 행위를 했겠죠.
1: 아, 뭔가 예. 비빔밥이 그리웠던.
4: 손을 하지 말고, 손을 아, 예. 하지 말고. 예, 어쨌든 문질? 어떤 행위 문제 하지
5: 마세요.
4: 여러분 EBS입니다.
6: 마찰.
4: 네, 마찰.
1: 아, 마찰.
4: 네 좋습니다.
1: 아,
4: 단어 선택 좋았어요. 마찰의
5: 아,
4: 행위.
5: 아,
4: 확실히.
1: 네. 아니, 이거 우리가 방송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4: 아, 나갈 수 있어요. 네. 아, 잘 편집해 주실 거고 아까 그 여학생 고민 아까 자위를 걸렸는데 엄마가 계속 화낸 듯이 대한다. 어, 이건 오히려 아. 정말 더 막. 괴롭고 맞아. 뭔가 진짜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6: 성에 대한 행동이나 행동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수치심 갖게 만들면 만성적으로 자기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뭔가 음란한 사람, 그런 아.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또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자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강박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의 자위 행위에 대해서 더럽다. 아니면 너 큰일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허용하고 다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관대해서 웬만한 건 또 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이나 경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인 공간, 위생에 대한 부분들.
4: 네, 뭐 사실 지금도 좀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자위이지만 과거에는 사실 더 금기시했던 것 같아요. 네.
6: 맞아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이게 요새 부모님들이 금기시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옛날부터 자위를 금기시했던 문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성이 쾌락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생식이 목적이 한다는 어떤 세계관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동양에서도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어떤 인체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위로 인해서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거죠. 1758년에 스위스 의사 티소가 오나니즘이라는 책을 브로셔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위 때문에 위장장애, 폭식, 마비, 발기부전, 시청각장애, 지적능력 저하, 심지어는 죽었다 이런 이제 임상 케이스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유럽에서 유행을 타서 자위를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의학하고 같아요. 같이 결합되면서.
1: 아니 근데 1758년의 이야기를 저 중고등학생 때도 들었었어요.
6: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저런 얘기가
1: 진짜 많이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6: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2: 지금 시청각 장애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호주에서도 어렸을 때 자위 너무 자주 하면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1: 네. 그렇구나. 맞아요.
6: 이런 괴담 같은 식으로까지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것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바뀐 게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프로이트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굉장히 잘

0: 자연스러운 거다, 중요한 거다, 이런 이제 기조가 조금씩 생기고, 한 1948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 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남자의 75%, 여자의 62%가 자위를 하더라.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거나 병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자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폭넓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1: 진짜 아까 그 1700년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를 했었네요, 선생님.
2: 네. 서양에서는 실제로 자위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철로 만든 고리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붙여서 그거를 은경고리로 그 사춘기 애들한테 씌워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기 되면 찌르라고.
1: 어머!
0: 달기 되면 고통을 느끼고.
2: 네, 못하게. 네, 그리고 못하게. 이제 그 사춘기 소년 당부터.
3: 아파요? 많이 아파요?
4: 갑자기 너무 불편한데요?
2: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방까지 이렇게 엄마 침대까지 방울을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게 그러면 이제 애가 밤에 자위를 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갖고 야단치고 뭐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일단 그때는 정신병 걸린다는 걱정이 너무 많았고 이게 간질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숙사에 있는 소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다 밤에 씌워서 이렇게 내놓고 잤대요. 그러니까 밤에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성과학적으로 뭐 MR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자위는 굉장히 건강한 발산이고 그리고 좋은 섹스의 연습이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성도 생식과 함께 즐거움도 굉장히 중요한 성의 영역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3: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이제 못 보게 시청 제한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저도 뭔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어요. 끼우고 나사를 있어요. 끼우는 나사를 끼우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여자 신음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도 이 소리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거예요. 꺼! 듣기 싫어! 저도
3: 놀라서.
5: 놀라서. 듣기 싫어.
3: 네, 엄마 입장에서는.
5: 이 소리는 그런 소리야 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3: 어렵죠.
0: 어렵죠. 맥락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엄마의 기분 나쁨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수치스러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나 혹은 뭐 이제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 자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놀리고 싶어요. 아, 놀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엄마한테 막 더 장난스럽게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이 왜 기분이 나쁜지도 설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5: 근데 이 부분이 왜 기분 나쁜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3: 근데 그게 어려워요.
5: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3: 저도 이제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뭔가 너희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야. 이런 단어는 좋지 않은데 왜? 이게 왜 안 좋은데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5: 웃긴 소리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3: 아니 왜 웃긴데 엄마 왜 그래?
0: 맞아, 자기들은 웃긴데 이게 너희 나이에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아 정도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포르노를 아이가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차라리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끼리 보면서 야 저거 뻥이야 가짜야 저렇게 하는 사람 없어 지들끼리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상인 것처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보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그래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 이것만으로도 저게 왜 만들어진 거고 꾸며진 거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든 거라는 걸 자기들끼리 알게 된다는 거죠.
3: 부모의 첫 성교육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또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씨 엄청 심각해요 지금. 뭐 좀 고민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4: 예, 아 무슨 소리세요? 네. 저 고민 하나도 없어요.
3: 얼굴에 정말.
4: 아니 그거 오해인데요.
3: 심각해.
4: 아, 전 궁금한 거 있긴 하는데요. 네. 이 혹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이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0: 이게 이제 횟수로는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심지어는 자위중독이란 진단명조차도 아직은 확립돼 있지는 않아요. 너 자위중독이야, 너 포르노 중독이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나

0: 경우가 많습니다.
1: 아이 방에서 휴지를 발견해요. 네. 뭔가 이제 일을 치른 휴지를 네. 발견을 하는데
2: 아니, 벌레를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1: 포르프로스 수도 있고.
3: 걱정.
1: 근데 아닌데 근데 이거를 제가 치워줘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만약 치웠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 휴지 어떻게 했지? 혹시 엄마가 눈치챈 거 아니야? 하고 좀 놀랄까 봐. 치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못 본 척 해줘야 되는 건지.
4: 못 본 척 그냥 놔두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휴지를 그냥 쌓아두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치우면서 왜 휴지가 여기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 라든지 뭐 침대가에 왜 이렇게 있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리고 버려주시면 되죠. 휴지통에 휴지가 꽉 찼던데 빨리 버려. 버리는 게 좋겠다. 뭐 아우 방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창문 이렇게 열어주고.
0: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위하는 혹은 성기에 대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절대 하지 않게 일단 좀 교육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 문제로 인한 성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이의 공간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경계 존중이 좀 필요해요. 노크 똑똑똑하고 조금 시간 두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아이가 샤워하고 있거나 할 때 너무 막 급하게 보채 빨리 나와라 너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아이가 자위하는 장면 목격했을 때는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1: 자, 사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다 이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내 아이의 성적인 변화와 고민을 맞이하게 되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당황하고 고민스러운데 자, 답답함을 풀어줄 고상균 소장님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5: 배우지 못하고 받지 못한 네. 세대인데 이거를
6: 저는 마구
5: 아이들 자위에 관한 주제로 아이의 자위에서 이제 자위에 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는 단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저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위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7: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교육연구소에서 일하는 고상균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7: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자위입니다. 세 분께서는 혹시 자위 하면 이렇게 뭐 뜯어보면 이야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5: 유치원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심한 자위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수업에 아예 지장이 될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7: 수업 시간에요?
5: 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빠지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요.
1: 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8: 확실히 그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더 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7: 하지 말아라.
8: 이게 저도 말을 하면서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7: 그럼 접근에 들어가는 방식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지만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걸 봤네 혹은 이렇게 막 그 성기를 이렇게 비비거나 접촉하는 걸 봤다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8: 당황해.
7: 예, 당황할 겁니다. 엄마가 막 당황해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막 이러면 내가 정말 뭐 심각하게 엄마한테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언어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행위나 태도는 다 전달이 될 수 있죠. 스친다던가나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8: 상처가 되고요.
7: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엄마 앞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닉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럼 그걸 계속 만지는 걸 그냥 둬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고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착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다른 공간으로 불러내고.
7: 좋습니다. 예, 좋은 방법.
8: 환기할 수 있는 무언 다른 거를 제시해 주는 게.
7: 아니 무슨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말씀. 제가
2: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7: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뭘 만지고 있다?

0: 뛰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이장난감 한번 같이 놀아볼까? 나랑?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서 이렇게 장난감을 쥐어준다던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주의가 환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고착되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올 때 정도 되면 이미 되게 복합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 옆에 있는 짝에게 자기의 성기를 계속 만지는 모습을 보기를 강요하는 이렇게 되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면 되게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위를 하는 게 적발되기도 하고 특히나 내밀하고 개인적인 요소들이라 이게 이제 막 부각되고 드러난다고 할 땐 말씀드렸더니 되게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드러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1: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교육해야 하는 그게 다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점점 얘기를 해야 할까요?
0: 일단 어리던 나이가 좀 있던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유아로 간다면 자신의 몸은 소중해 라는 이야기로 조금 집중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으로 올라가면 그 자위라고 하는 건 이제 신체 구체적인 신체적인 마찰이나 삽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생이나 예,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발기되거나 할 때 보통 엄마들이 남자라서 그래라는 말을 쓰기가 쉽잖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위했어. 나 지금 막 발기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의 무리 안에서 되게 네, 강한 남자. 내가 힘센 남자, 상남자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1: 남자다움이라.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 저희가 자위 교육을 할 때 아들한테는 너무 이거를 조금 남성다움이랑 연결짓지 않고 조심해야 네. 되는 부분도 있네요.
0: 맞습니다. 필요가 있죠. 자칫하면 그게 자신의 무리 안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소에 오시면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스킬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 집에 우리 양육 공간이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집의 분위기가 뭐 성을 포함해서요. 뭔가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한 걸 말한다던가 아니면 평등하게 뭔가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뭐 엄마, 아빠, 뭐 이러저러한데 이건 어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굉장히 나는 쿨한 부모야. 나는 쿨한 양육자이고 싶어가지고요. 막 야 너도 남자라고 뭐 너도 이제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하는 방식.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자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의 성장에서의 어떤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그것의 첫 번째 상황은 사실 본인이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상을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 교육이 달라야 하고 또 자위를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자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호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쌤 씨.
3: 저도 지금 한국에서 산 지 24년 돼도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2: 한국 사람
3: 궁금한데요.
2: 궁금한데요.
3: 아니, 저는 자료 조금 봤어요. 호주는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렇게 컬처스 교육을 받거든요. 초등학교 초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체와 사춘기 대기 신체 편화에 대해서 배우고 고학년 되면서 생식 건강과 월경에서 좀 배우는 그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는 그 성적 행동, 임신, 빔, 성병 간염 예방 그런 것도 배워요.
2: 체계적인데.
3: 그리고 9세에서 11세 정도 되면 성행위나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4: 호주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뭐 대체로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성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어른 성교육 때문에 이제 독일 가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 성교육을 왜 해? 고등학교 때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학교, 정부, 가정, NGO가 합심을 해갖고 그 아주 좋은 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뭐 자기가 왜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사파하고 같이 아주 솔직하게 나와요.

0: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자유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Dem Thema Selbstbefriedigung, aka Masturbation, war, als ich so 14, 15 Jahre alt war und im Sportunterricht in der Umkleidekabine hat eine so damit rumgeprallt, dass sie meinte, ey, ich befriedige mich ja selbst und so. Und ich war so, what? Mädchen machen das?
0: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성인이지만 제가 보여서도 좀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2: 저 당황해서 침이 콜딱콜딱 넘어가요. 당황해서.
3: 진짜?
0: 이거.
3: 난 당황해서 침을 삼킬 수가 없던데.
0: 그러니까. 쌤씨, 쌤씨는 익숙해요. 어때요?
4: 터빌은 조금 압도적으로 가 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지금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까지 저는 몰랐어요.
0: 인형을 가지고.
4: 그거는 조금 놀랐어요.
0: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5: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WHO나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위에 대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일단 편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자위가 인격이나 인성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저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위에 대해서 저렇게 창의성을 발휘해라. 네. 저런 방식으로 해라라는 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아마도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런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6: 사실 저 이제 질문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0: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질문도 많고 집중력도
2: 정상이
0: 아니에요. 아니, 정규 씨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6: 아니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에 쭉 빨려 들어가네요.
0: 모범생이야.
6: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위를 사실 이제 많이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또 이제 집중력 떨어진다, 또 정력이 또 약해진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 진실을 좀 알고 싶어서요.
0: 본인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6: 들켰나요?
0: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한데 요걸 좀 궁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가요?
7: 여전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들은 전부 그 속설이에요.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6: 맞아요.
7: 혹은 뭐 일찍 죽는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남자가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빨리빨리 써버리면 정말 정작 써야 될 때 쓸 수 없다. 아기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겁 주는 방법으로 제가 자꾸 자위를 하면 좋아하는 소녀가 임신을 한다. 혹은 네 손바닥에 털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3: 자주 들었어요.
0: 어디 좀 명쾌한 답변이 됐습니까, 정규 씨?
6: 아주 명쾌한
0: 개운합니까?
6: 예, 개운합니다. 아주 샤워한 것 같아요.
0: 예, 아유, 다행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5: 네, 청소년 자위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위랑 연관된 죄책감, 부정적인 신념, 이게 좀 더 큰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라는 말은 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절대 하지 마. 뭐 어떻게 큰일 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아이가 자기 몸을 좀 긍정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경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부모님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 우리 아이 자위하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남편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좀 보세요. 남편 청소년기에 자위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성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문제고 건강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위생이나 이런 매너에 대한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은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자위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속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6: 그 부모의 성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자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가 아닌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저도 이제 저를 돌아보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제 남편과의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제 부부가 먼저 대화를 해야 될 것
0: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오늘 진짜 저 준 씨가 제대로 좋아요. 배워가네요.
6: 왜냐면 저도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 외국에서 그 차위라는 행동은 그 행위가 self love 스스로 사랑.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다. 보면 올바른 방법 배우는 게 저는 그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사춘기 아이들의 자위는 건강하게 어른이 되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등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

0: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려주는 멋진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경이에요.
1: 엄마, 그 여자 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그건 네가.
3: 야, 돈 내고라고.
2: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걷고 다녀요, 다.
3: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5: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2: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어. 정준희 씨는 알아요?
2: 저 모르죠.
6: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0: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귀여운 동물, 훈훈한 영화배우, 탁트인 자연절경까지. 눈이 즐거워지는 EBS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탑건.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EBS와 함께 알찬 주말 보내세요.

0: Are you ready to look into your own depths?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략.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에

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차이나 반도를 관통하는 어머니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잉태한 삶의 모습은 또다시 바다로 이어지죠. 애초에 비린내나는 물고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삶. 인간과 물고기의 목숨을 건 사투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한 마리에 배어있는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를 만나봅니다.

위대한 앙코르 문명을 창조한 캄보디아. 동양의 신비 앙코르 와트는 크메르인들이 땅에 세운 신의 세계입니다. 국토의 남서쪽만 바다에 접한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끼어 유독 해안선이 짧은데요. 때문에 오랜 세월 바다처럼 광대한 메콩강의 길에 살아왔습니다. 모든 강의 어머니라는 메콩강. 캄보디아를 비롯한 6개국을 거쳐 남중국해 이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인데요. 특히 메콩강은 캄보디아 어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식량의 보고입니다. 메콩강 덕분에 캄보디아의 민물고기 어획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군요.

4일 동안 전국에서 몰려든 남녀노소 수백만 명이 보름달이 뜬 강가로 나아가 풍요를 가져다준 자연과 조상신에게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물론 축제에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겠죠. 쌀로 만든 뻥튀기를 구운 전통 음식, 놈 그립을 비롯해 야시장에선 눈과 코, 입이 모두 즐거운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한 해 농사를 기원하곤 하죠.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캄보디아의 물축제.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물축제답게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스레 소원 등을 띄워 각자의 소망을 빌어봅니다. 모든 강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콩강은 이처럼 캄보디아 사람들의 시름과 삶의 팍팍함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더욱이 캄보디아의 강과 호수는 일상의 허기까지도 채워주는데요. 프놈펜 시내의 시장에선 매일 민물에서 잡아오는 신선한 물고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캄보디아 서민들에게 바다와 바다 물고기는 그다지 친근하다거나 익숙하지가 못한데요.

0: 심지어 태어나 평생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캄보디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몇 안 되는 바닷물고기를 찾는 손님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짓수도 지극히 제한적인 바닷물고기. 그나마 수입품인데요. 개중 외국산과 견줄만 한 건 캄보디아에선 남방고등어라 불리는 고등어과의 생선입니다.
1: 아니,
0: 대개 노르웨이산인 대서양 고등어에 비해 캄보디아 남방 고등어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프놈펜에서 서남쪽으로 3시간가량 내려가면 캄보디아 고등어의 주산지로 알려진 톰놉 롤로크에 닿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의 북쪽에 위치한 톰놉 롤로크. 50년의 역사를 지닌 어촌 마을입니다. 주민 1,600여 가구 대부분이 바다의 기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어종을 가리지 않는 이곳에서도 가장 값을 쳐주는 물고기는 역시 이 녀석들인데요. 그 먹이를 빼면 연중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우기가 끝나는 11월부터는 고등어 잡이가 한결 나아지는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고등어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은 단지 고등어 잡이 어부들만이 아닙니다. 항구에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고등어를 가공하는 서너 곳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삶기 전 일일이 소금물에 씻는 일은 마을 여인들의 몫이죠. 허리 한번 못 펴고 꼬박 10시간을 앉아서 작업해 바구니 150개를 만들면 우리 돈으로 2만 5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깨끗이 손질한 고등어는 대형 수조에 소금물을 끓여 삶는데요. 커다란 수조 안에 물이 데워지면 고등어가 담긴 바구니를 넣어 삶는 일은 주로 건장한 남자들이 담당합니다. 고등어가 담긴 바구니째 30여 분을 삶아내는데요. 수시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계속 끓는 물을 끼얹어야만 합니다.

0: 그래야만 상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더 손쉽게 즐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이지만 타이만에 접한 남서부 바닷가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고등어를 회나 구이 등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단 지금처럼 삶는 방식으로 가공한 건 불과 50년도 채 되질 않았답니다. 유독 잘 상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인 고등어를 보다 오래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선 이렇게 잘 삶은 뒤 역시 정성껏 말려야 하는데요. 잘 삶아진 캄보디아 고등어는 수입산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고소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고등어잡이 어부 팽잔티아 씨. 이곳 작업장에서 일하는 아내와 3살배기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고등어 조업이 없는 날 팽잔티아 씨는 오늘처럼 아내와 작업장에 나와 일을 거들고 품삯을 벌곤 합니다. 아내에겐 자상한 남편이자 가장이죠. 팽잔티아 씨 부부의 집은 바다 위에 마련된 마을의 수상 가옥촌. 비록 번듯하진 않아도 이들 가족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결혼 10년 차인 부부는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얻었는데요. 처음엔 형편 때문에 부모 되기에 자신이 없었다는군요. 하지만 현재는 아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죠. 가족들의 끼니는 대개 남편이 바다에서 잡아온 고등어가 다반사입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지만 그나마 고등어라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지금이 부부에겐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다시 가족들을 두고 바다로 조업을 나설 시간입니다.
1: 오늘 바이바이.
0: 아빠밖에 모르는 껌딱지 아들은 매번 출항 때마다 부부의 속을 심란하게 만드는데요. 아이가 눈에 밟혀 아빠도 쉬이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0: ខំប្រឹងតស៊ូអស់គ្នាយើងអត់ខំប្រឹងតស៊ូអស់គ្នាយើងមានលុយចំកូនចឹងណាចឹងយើងខំប្រឹងដើម្បីចំវាធំមកមានចំណេះថ្ងៃមុខមកលុយមកម៉ែមកយើងមកបានលុយចំ
1: 어스름이 몰려오는 시간. 폭우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고등어잡이 배들이 바다로 나설 채비를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경력 15년인 팽잔티아 씨와 선발을 맞춰온 어부들인데요. 무기가 끝나고 바다 사정이 나아지는 요즘 30년 경력의 용탄 선장님도 내심 통화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조업 지점까지는 꼬박 6시간 이상을 뱃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선원들은 잠시나마 눈을 붙여야만 합니다. 집집마다 해먹 없는 집이 없다는 캄보디아 사람들. 그래서일까요? 캄보디아 어부들은 배 위에서도 곧잘 해먹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팽잔티아 씨도 해먹에서 잠시 눈을 붙일 요량입니다. 이들 어부들에겐 지극히 익숙한 일상이죠. 고등어가 얼마나 빨리 많이 잡히느냐에 따라 바다 위에서 머무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그 시간 내내 선원들은 배 위에서 토막잠을 자며 버텨야만 하는데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재빨리 그물을 내려야만 합니다. 길이 1km에 무게만도 무려 500kg. 하나도 옮기기 버거운데 세 개의 작업 그물에 한 개의 보조 그물까지. 총 네 개의 그물을 수심 35m 아래로 내려 그물 하단에 납조각이 바닥에 닿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한편으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어를 원하는 건 입에 해바라기 호만이 아니니까요. 적정 거리를 넘어서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한 그물 투하 작업. 해가 뜨기 1시간 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0: có mấy đó ai hay cô bay hay tổ mong của mui bằng bao cái dùng dùng ông tiền
1: 바다 위에서 씻고 먹고 자는 일에는 저마다 이골이 난 바다 사나이들. 이렇게라도 씻을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젊은 어부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에게도 외모 관리는 필수. 어부들에게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만선 못지않게 절실한 소망을 하나 더 품습니다. 선원들에게 유독 인기 만점인 롱우타시 청각장애인 조리사입니다.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그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은 집을 떠나온 선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데요. 외롭고도 고달픈 망망대해에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어느새 그물을 걷어야 할 시간. 이 돈 규모의 소형 목선인 이 배는 물고기가 지나갈 법한 길목에 걸그물을 쳐놓았다 시간이 지나면 걷는 자망어업 방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기다림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아직은 낙담하기 이르지만 선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타이완과 연결된 캄보디아 연근해 어업은 어종이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2: 로츠네 영접 반 몰하다사 영접 민타데 영 그나 데이 토지 영 민 아이 접 노 브테 케 반 영접 브테 농 브테 캄치 영 데이 토지.
1: 태국과 베트남 국경이 밀고 들어와 해안선은 좁지만 과거 크메르 제국이 번성했던 12세기 베트남 최남단 메콩강 하류와 인근 바다까지도 영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 아니 지금 뭐 nếu có thể thấy và tam nhóm đấng mẹ đây là thay chạp nắng chạp vô dân đạp nông cốc thấy ông con này xa dân dân vì do tàu lại chào còn do tàu lại chào người dân hồ không cho bạn biết hay cho cục thấy bằng phải bên đây tiền nhà bị chia chôn cam chia dân của bạn này xa tất còn chiên bờ tây Việt Nam nắng bờ tây Thái
1: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과 보리를 책임져야만 하는 선장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데요. 어군 탐지기도 따로 없이 의지할 건 배들과의 교신뿐입니다.

0: dân là bay tới ai dân rưu mưa bay ngay nắng
1: ai đó tâm đi phí mày lại quay hộ hộ sắp phạm bóng
0: rồi sắp hộ lăng với dân dân quay ở ca đấy đó
1: đã mà ta mà ta rồi chúng ta rồi nhìn chồng chồng không chồng mê em quá
0: bà hà đâu nông lòng bà chúng tôi nhắm được ra đến thay chết tục hà sắp á nhưng chào bị hà sắp cho mò về em lên lên thì chết với đoàn ngay cái chỗ đeo hay cái thảo dự hộ chỗ tôi cho đó.
2: 계속 배의 위치를 옮겨가며 사대에 내려놓은 그물들을 양망기로 걷어올립니다. 그런데
0: 배마, 벌레 걸림 벌레가 걸어요
2: 잘 올라오지 않는 걸 보니 그물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결국 그물의 일부가 찢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에서 조업을 하던 또 다른 배의 그물과 얽혀 말썽이 생긴 모양입니다. 어렵게 내린 그물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난감하고도 당황스러운 상황. 어부들에게 그물은 드넓은 바다 위에서의 삶을 면면히 이어오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잡고 있던 그물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자 선장까지 함께 부표를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어부 중 한 명이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가 놓친 그물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발견한 모양입니다. 장비도 없이 수경 하나가 전부인 잠수. 배 스크류 프로펠러에 놓친 그물이 걸린 모양입니다.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배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 귀환한 어부. 그런데 무척 지친 모양입니다. 사실 바다 한가운데서 잠수복과 잠수 도구도 없이 뛰어든다는 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소름기를 씻어내는 게 전부입니다. 바구니 하나에 30kg의 고등어를 담을 수 있는데 오늘 첫 조업으로 얻은 건 고작 세 바구니뿐입니다. 어획량은 많지 않지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조업에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 다 같이 꿀맛 같은 단잠을

0: 청합니다. 고단한 어비의 삶인데요.
1: 맨 클럽 맨 스마일 가오 이때 내 클럽 중에 내 삶.
2: 클럽 렉투.
1: 에나.
2: 나우 누유.
1: 땅 비자 아침 능아.
2: 땅.
1: 간도 끝 맞아. 맨 클럽 끝 끝 아야.
2: 한 끝 맞아. 할 요 모르이 클론.
0: 사고의 트라우마로 꽤 오랜 시간 힘들었을 까이지. 그런 까이 씨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배를 타게 되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사고 직후 가족과도 같은 지금의 해바라기호의 선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곱 명의 선원들은 8년째 동고동락 중입니다. 아득한 수평선 넘어 무엇이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망망대해 위에서도 의지가 되고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함께 온 길을 나눌 수 있는 네 사람들 뿐입니다.

이후에도 밤낮없이 이어지는 고등어잡이 조업으로 어창을 채워나간 해바라기호의 어부들. 전날까진 항구로 돌아갈 만큼의 고등어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드디어 남방 고등어로 어창을 가득 채우고 항구로 돌아갈 채비에 나섭니다.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온 한국. 하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나면 또다시 어부들은 바다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만선의 기쁨을 온전히 즐길 만한데요. 어창을 가득 채운 남방 고등어. 비록 크기는 작아도 캄보디아 바다가 선물한 귀한 보물입니다. 바다로 나갔던 고등어 배가 풍어의 소식을 전하면 일선이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 가공 공장이죠.

0: Falta um punho. Um punho.
1: Kugoshi Odidan. 이곳에서 보내진 고등어들은 또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겠죠.

행잔티아 씨 아내는 남편이 조 품삯과 함께 받아온 고등어를 손질했는데요. 싱싱할 때 생선으로 내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상하지 않게 얼음도 준비했죠. 부부에게 고등어는 자식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며칠 만에 만난 아빠지만 이번엔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지 기분 좋게 배웅하는 아들입니다. 미처 피로도 풀지 못했지만 물 좋을 때 팔아야만 합니다. 해변으로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많은 이곳이 생선회를 팔기엔 더없이 안성맞춤인데요. 손님을 불러모으기 위해 계속 바닷가를 돌고 또 돌아봅니다. 좀처럼 먹기 힘든 고등어 회를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긴다니 참으로 뜻밖입니다. 손님들이 제법 모여드니 오늘은 억세게 기분이 좋은 날인가 싶던 찰나 그만 단속에 걸렸습니다. 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팽잔티아 씨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때론 위험하고 거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린 만큼 풍요를 안겨주는 캄보디아의 바다와 고등어뿐입니다. 자식에게는 더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소박한 가장의 꿈. 또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픈 젊은 어부들의 꿈. 그 소망을 안고 고등어잡이 배는 또다시 바다로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내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손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1: 하늘과 인간을 잇는 성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0: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1: 위험천만한 벼랑길. 누군가는 영원 불멸을 꿈꾸며 더 깊은 고립과 은둔을 택했습니다.
2: 这本书是救了很多人的这个的确实是现在幺零里面不可少的东西。
3: 크고도 길게 늘어설까라고 그래서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사는 끊어지지 않고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했지만 진정한 깨달음 끝에 다시 태어난 영웅의 이야기에 그 흥미진진한 영웅담을 따라갑니다.

0: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구나. 공자가 긴 방랑 생활을 할 때 태산에 오르고 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태산.
1: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고대인들은 바로 신과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산, 그것은 단연 태산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12개의 용의 기둥이 보이시죠? 진시황제 이후 청나라의 건륭제까지 12명의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0: 진시황, 한무제, 광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들은 태산에 올라 천하통일의 과업을 기리고 태평성대를 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1: 태산은 단순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우주고 천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었죠.
0: 산 밑에서 정상까지 놓인 계단이 7,800여 개. 마지막 가장 가파른 구간은 18번 길이 굽이쳐 있다 해서 이름도 18반입니다.
1: 예, 지금 제가 태산의 중천문으로 오르고 이제 곧 남천문으로 갈 텐데요. 아, 정말 숨이 가쁘네요. 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직접 한 땀 한 땀 걸어 올라오는데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산의 대장부가 되면 만리장성을 꼭 올라야 되고 또 태산에 올라야 10년이 젊어진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0: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꿋꿋하게 산에 오릅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깊어지는 순례길.
2: 下雨天也是这么多人来爬这个山，嗯，应该让他们信仰吧，都比较信泰山老奶奶。嗯，个人信仰方面，大的方面靠国家，啊，个人的信仰呢，可能有自己的这方面的信仰，他来到这里有这种归属感。
0: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걸음. 누군가에게 태산은 숨가쁜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인생길입니다.
1: 뭐 하는 거죠, 저 사람?
0: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 태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릅니다. 별난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인데요.
3: 先生，啊，那你在干什么？倒立。我啥都。倒立爬山啊？对。就是大家看，大部分的来都是用脚。嗯。OK，用手，我感觉更OK。锻炼身体。那什么时候你开始这样的那个倒立那个爬山？啊，走了一年多了，中国的11个省份。真的。啊。
0: 이곳 산둥성출신인 순과산씨, 중국에서 물구나무 등반가로 유명합니다. 평소 중국 무술을 단련해왔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 더 힘이 드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합니다.
1: 나 순순순 짜요, 짜요.
0: 지난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는 순과산 씨. 부단한 연습 끝에 1년 전부터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4: 还是这句话，这是一个英雄辈出的地方，也是一个突破自我、挑战自我的地方。我相信你们就是各地的朋友来到这个地方，也是奔着这一个崇高的一个目标，或者是这一种感觉来的。
1: 태산은 황제들 그리고 지배계층인 사대부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소박한 소망을 갖고 태산에 올라 개인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그 손 선생님 통해서 본 것 같아요.
0: 어떤 분야의 1인자를 태산 북두라고 합니다. 태산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1264년 원나라 때 지어진 남천문. 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남천문에서 긴 휘파람을 부니 만리의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시인 이백이 노래했던 태산의 산봉우리입니다.
2: 这个地方呢就是历朝历王就是封禅大典的地方咱们从这里过去以后啊就是泰山的最高处玉皇阁的位置
0: 사찰과 숙소, 식당이 모여있는 하늘거리 끝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1: 바로 여기에 지금 그 유명한 오악독전이라는 석각이 지금 써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광서 정민연간이니까 청나라 후기 광서 황제가 여기에 새겼다는 건데요. 우와! 화산, 형산, 항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숭산을 포함하여 오악이 됐지만 역시 태산이 독보적인 지존으로서의 바로 수학이자 독존이라는 것을 광서제는 분명하게 비석을 통해서 새겨놨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산. 대륙에 더 높은 산이 많지만 유독 태산을 숭배했던 이유는 중원의 중심이었던 화북평원에 나홀로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인 태산 그리고 황하. 멀리 곤륜

0: 산맥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태산을 품고 있는 화북평원을 적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 문명이 꽃피었죠.
1: 문명의 젖줄 역할을 했던 바로 중국인들의 어머니의 강 황하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0: 태산이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 큰 산이 되었다면 황하는 작은 물길도 받아들여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절벽을 만나서 급전직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0: 포효하듯 부비치는 황토빛 물살을 거슬러 잉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전설의 등용문입니다.
1: 황하가 있었기에 고대 중국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황하가 격렬하게 홍수가 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역대 왕조와 군주들은 이 황하의 물길과 천하의 물길을 관리하는 치수 사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0: 황하의 잦은 범람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물 한 마리에 진흙이 여섯 대라고 할 정도로 토사가 많아 홍수가 나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우왕은 13년 동안 제방을 쌓고 물길을 터서 치수의 성공, 최초의 왕조인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황하 문명을 시작으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2: 你好，哎，你好，唱歌的这么好，那个唱歌啊，我是唱民歌的，哎，过去在部队也唱过歌，
3: 见面的黄河瀑布那感觉怎么样？
2: 大气澎湃，
3: 大气澎湃，
2: 黄河是我们中国人的母亲河，
3: 母亲河，
2: 还有一个
3: 那个过那个唱歌啊，
2: 唱一首，
3: 对。

0: 황하의 지류인 위수가 흐르는 관중평원. 예로부터 천부지구, 하늘에서 내린 곳간으로 불린 곳입니다. 그 중심도시 시안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쓰촨성으로 가는 길.
1: 아무리 중국이 20세기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토목 사업이 철도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큰 난공사는 대표적으로 시안에서 사천성의 청두까지 가는 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약 3, 40여 개의 교량과 터널을 뚫고 10km가 넘는 터널 구간이 무려 7개가 있다는 거예요.
0: 수천 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천혜의 요새, 진령산맥을 넘습니다.

0: 산시성과 쓰촨성 사이 칼로 베인 것처럼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검문산.
1: 촉도의 관문, 바로 검문관의 입구에 있는 바로 검각 패방에 도착해 있습니다. 위나라의 정벌을 위한

0: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강요의 최후의 항전의 이야기가 오롯하게 담겨있는 패방의 모습입니다.
1: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세운 요새, 검문관. 제갈량이 죽고 난 후 강요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촉은 군사적인 요충지 한중을 거쳐 중원을 장악한 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대검산과 소검산 사이 방어 거점이었던 검문관. 강요는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3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됐지만 위나라군은 검문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촉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최후를 맞은 강요. 검문산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0: 강유의 얼굴의 모습이 암벽에 새겨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치 영원

0: 있는 거죠.
1: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의리까지. 권문사는 영웅 호걸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2: 보시면 이 주변으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대검산, 소검산의 산들이 마치 그 산이 칼처럼 날카롭게 높게 솟아있다 그래서 바로 검산, 검문, 검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당관, 만부막계, 즉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검문관이었던 것이죠.
1: 검문 72봉, 72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이곳에서 중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나 검문관을 벗어나도 첩첩산중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동경, 그 뜨거운 열망은 절벽 위에 길을 냈습니다.
2: 발끝으로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그거를 중국인들은 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작은 폭의 도로를 이 낭떠러지에다가 만든 거죠.
1: 안전장비를 갖추고 올라갑니다.
2: 1800년 전 북벌에 참여한 청나라 병사의 마음으로 조도를 한 발 한땀 한땀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지금이야 이렇게 안전띠를 두르고 쇠사슬의 의지에 올라가지만 그 옛날에는 맨몸으로 걸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벼랑길입니다. 검문 촉도. 전쟁에 동원된 병사도 등짐을 메고 산을 넘던 상인들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2: 네, 이 조도를 넘었던 병사의 심경이 정말 한순간 어땠을까? 아, 과연 이 전쟁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었는지. 네, 여기 징징짓댔던 청나라 혹은 위나라 병사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1: 병나라 시대 시인 이백은 촉도를 넘으면서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라고 그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2: 네, 이백의 촉도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희가 실감한 고대 촉도는 더욱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인공적인 길인가 싶을 정도로 촉으로 가는 길, 그리고 촉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도 난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대단합니다.
1: 수많은 영웅들이 세력을 다투던 군웅 할거의 시대. 모두가 탐내고 원했던 곳이 있었으니 한나라와 위나라를 비롯해 13개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러양입니다.
2: 권문관 전투에서 결국 축하는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 황실, 낙양을 되찾지는 못했죠. 유비는 비록 실패했지만 끝내 죽은 이후에 낙양으로 돌아온 위대한 영웅이 있죠. 바로 관우가 되겠습니다.
1: 축한의 장수, 관우의 머리가 묻혀있는 관림입니다.
2: 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황제 다음에 제왕급의 무덤을 림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문을 상징하는 공자의 무덤인 공림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관우의 무덤 관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1: 공자가 성인으로 칭송받는다면 관우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2: 네, 누가 봐도 이 말은 그 유명한 관운장이 관우 같았다라는 적토마겠죠. 죽는 순간까지 관운장은 이 적토마를 타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용맹함을 떨쳤기 때문에 역사상의 최고의 명마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1: 사실 관우는 완전 무결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패한 적도 있고 오만한 성품에 고집이 셌지만 용맹하고 충직하며 의리가 있었기에 오래도록 존경받고 있습니다.
2: 삼국시대의 위대한 한 영웅이자 관성제군이라 하여 이제 신적, 황제적 존재로 반열에 오르게 됐던 관우가 지금 안에 사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관우를 상징하는 모습, 대추 같은 붉은 피부, 그리고 아름다운 긴 수염, 그리고 청룡원을 떠와 적토마로 상징되는 관우는 소설에서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주군에 대한 일관된 충성스러움에 충의를 견지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까지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 그의 무기, 청룡 언얼도를 모신 전각이 따로 있습니다. 참배객들이 예를 갖춰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3: 青龙 演员刀所以说这个刀为什么有他这个大刀一个武器也相龙的一种很神圣的东西实际也就是降妖除魔的一个法器那就是人为人为神因为中国以刀为根道是这天下而论对
2: 드디어 이제 관우의 참수된 머리를 모신 바로 관총이 되겠습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기회를 줬지만 관은 굴하지 않고 장렬한 최후를 받아들이고 손권은 결국 관우를 참수하게 됩니다.
1: 손권은 유비의 복수가 두려워 조조가 시킨 것처럼 관우의 머리를 보냈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랐지만 관우를 아끼던 마음에 향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2: 그의 몸은 지금 호북성 당양에서 관릉이라고 하는 무덤에 모셔져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곳 낙양의 관림을 진정한 관우의 무덤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우의 모든 영혼과 정신이 있는 그의 머리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 이곳 관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관우는 비록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히 존경받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웅의 삶은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0: 중국 남부 광둥성에는 독특한 지형의 산이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라는 뜻의 단샤산. 오랜 옛날 붉은 퇴적암층이 지각운동으로 솟아올라 풍화, 침식된 지형입니다.
1: 옛날 고대에서는 중국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바로 월이라고,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되는 바로 월 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남쪽에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0: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암 괴석이 가득합니다.
1: 이야. 예, 지금 단샤산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양원석이 뒤에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남근석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28m니 아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되고 있는데요.
0: 양원석, 남성의 근원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남근석인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손이 많을수록 축복이었기에 등남과 건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1200여 곳의 단아 지형이 있지만 단샤산은 가장 전형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단아 지형이라는 말이 단샤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1: 오, 정말, 네, 붉은 단아 지형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네요. 네, 마치 뭐 벽돌을 가른 것처럼 이 토양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아 지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중국말로는 단샤, 바로 단샤산이죠.
0: 덜어는 부서지고 덜어는 깨지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낸 단샤산. 붉은 절벽 아래 사찰이 있습니다.
1: 네, 아, 이것도 완전 단샤의 절벽에 꼭 산서성의 현공사처럼 천혜의 절벽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도교사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0: 팔계봉이라는 절벽의 선거관.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있던 도교사원인데요.
2: 이 산친딘, 산친, 도교의 최고神.
1: 아, 是吗? 도교에서 최고의 신이 세 명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그래서 태청, 옥청, 상청으로 지금 분류될 수 있네요. 네, 중국의 도교는 원래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이제 도가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전국 시대 말기쯤에 가게 되면은 황노술이라고 하는 신선술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황노술에 특히 경도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진시황제였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불사 그리고 불로장생을 꿈꾸게 되는 거죠.
0: 동진시대에 활동한 도교 이론가이자 의학자 가롱 선생입니다.
3: 他的医学的成就，他有这个。他，你好比说，他最著名的就是《肘后备急方》这本书，是救了很多人的这个的，确实是现在药典里面不可少的东西。
0: 불로장생하는 비법을 적은 가롱의 저서 포박자에는 말라리아 치료법으로 개똥쑥 한 줌에 물을 넣고 즙을 짜내 마시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중국의 과학자 투유유는 여기에서 착안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도교의 연단술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0: 명나라 말기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돌계단.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나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시메이자이. 네 발로 기어서 겨우겨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1: 너무 경사가 져서 이 네 발로 제가 지금 손발을 다 이용해서 안 그러면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0: 높고 험한 능선 위에 작은 성체가 있습니다.
1: 시메이자이, 네. 드디어 제가 시미체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시메이자이는 명말 숭정년간에 이 지역의 신사층이 만들었던 자그마한 성체라고 하는데요. 뭐 일설에는 이자성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체를 만들고 여기에 피해 있었다는 설도 있고 토비들의 거점 지역이었다 뭐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0: 난세에 이곳까지 숨어든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 시메이자이의 정상에 오니 정말 이 지역의 풍광이 모든 것이 다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신비스러웠고 이 포박자의 네 편에는 바로 신성과 양생술 그리고 수많은 약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롱이 지었다고 하는데 왜 가롱이 이 광동의 단샤산에서 신선술을 익혔는지 정말 실감이 나는 그 순간입니다.
0: 혼돈의 시대,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고통도 죽음도 없는 삶을 바라는 오랜 꿈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0: 중국 산시성과 허베이성, 허난성에 걸쳐 있는 광대한 산맥, 태양산. 중원과 북방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5000년 중국 역사에서 패권을 다투는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1: 아, 어떻게 올라왔는지 지금 머리가 아직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205년경에 원소의 외족파인 고관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206년경 조조가 신이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러 떠나는데 문제는 이 태행산을 올라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행산 길을 오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북으로 우뚝 솟은 이 태행산은 높고도 험한데 저 길은 구절양장처럼 굽이굽이 돌아 술의 바퀴마저 이제 꺾어버릴 지경이로다.
0: 조조는 태양산의 험준한 산세와 혹독한 추위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이면서 산행이 좀 수월해졌는데요.
1: 태양산의 전체의 면적 범위만 하더라도 1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 1.5배 가까운 면적이 바로 태행산맥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행산맥을 경계로 고대로부터 중국은 태행산맥의 동쪽 땅을 산동, 태행산맥의 서쪽을 산서 지방으로 지금도

0: 지역 행정 단위로 나누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1: 해발 2,000m가 넘는 고봉들이 즐비한 태양산. 거대한 중국 대륙을 잇는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비경.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서로 다른 시간이 쌓인 암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봅니다.
0: 아, 길이 막힌 것 같은데요? 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아마 유리로 만든 잔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절벽 위에 놓인 유리 잔돌을 걷습니다.
0: 지금 마치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태행산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1: 벼랑 위에 선반처럼 달아놓은 길을 잔도라고 합니다. 중국산의 색다른 매력이죠.
0: 태행산에서 유명한 여하라고 하는 문인데요. 모양이 마치 어찌의 하자의 하 글자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여하문, 중국어로는 루하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1: 큰 산에 기대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모진 말들.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위로를 받죠. 산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0: 아, 정말 장대하고 웅장하면서도 거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화북인들이 그런 호방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태행산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 작고 못난 마음도 산에서 내려갈 때쯤 어느새 크고 단단해집니다. 용기 백배,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때 도전해볼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2: 오, 저 불안해 보이긴 한데 뭐 타겠죠.
1: 케이블카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이기구도 아닌 하늘의 유람선.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0: 마치 구름 위에 떠서 행사를 만끽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장관입니다.
1: 색다른 시선으로 잊지 못할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태항 800리. 남북으로 뻗은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멉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산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지산을 찾았습니다.
2: 네, 저는 태행산의 동쪽, 오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지산, 다섯 손가락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동아시안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손오공이 천계를 요동하다가 결국 그를 제압한 것은 바로 석가열의 다섯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태행산의 거대한 다섯 봉우리가 그 석가열의 다섯 손가락을 연상한다고 해서 오지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세상이 어지럽던 전환시대 말기. 천상계에서 도수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던 손오공을 석가열애가 가둬놓은 곳이 바로 이곳 오지산입니다.
2: 지금 예, 저 고선동에 고통스럽게 참선을 하면서 500년 동안 오행산에 수련했던 손오공이 지금 저기.
3: 네,
4: 손오공, 네, 손오공.
3: 왜 쓰다, 쓰다.
4: 아유. 네, 저번에 내가 짜올리라며 짜야 되는 구찬아.
3: 我是到这进来的。
4: 진일로. 이제 500년이야.
3: 500년이야.
4: 네, 내가 태양도 내가 태양산도 우주산도 내가 야리 좀 뭐야.
3: 有这个福嘛，没有这个福，俺老孙早蹦出来了。
4: 啊，你什么时候那个见面的三藏啊？三藏法师啊？
3: 唐三藏是吗？哎呀，
2: 应该是快来了。손오공의이름의오라는말은바로이500년동안수행을거치고깨닫게되는그래서이름에도깨달을오자가들어가게되고요불교에서는손오공을또다른말로는손행자라고도하죠
4: 네老师你好，
3: 哎呀，专门从韩国过来的。哎呀，辛苦了，大哥，辛苦辛苦了。
1: 500년 동안 갇혀지낸 손오공을 삼장법사가 구해준 후 서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길고 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태어난 손오공. 그 구도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투전승불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지산에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요.
2: 서희구가 왜 재미있고 흥미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그것은 역시 손오공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도술에 능하고 그리고 불사의 사신이면서도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손오공이 구법여행을 떠나며 서서히 성찰하며 깨달아가는 이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설귀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옷도 소설에 나오는 턴개의 옷들을 뺏어 입고 그리고 이미 성불이 됐기 때문에 김고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를 억제했던 이 오행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이 연꽃 위에 올라와 투전승불이 된 것 같습니다.
5: 네, 시 오지는 내가 순우공이어서 내가 중국에서 한 유명마.
6: 순우공아? 아. 나 당연히 유명了. 신화 전설마.
5: 너는 굉장히 싫어하는 순우공아.
6: 我啊，非常崇拜。
5: 为什么你喜欢的那个孙悟空啊？
6: 因为人呢、啊、都是小孩子，在中国、嗯，他是非常出名的，从小就看那个动画片。嗯
5: 哼，还有
6: 啊，什么像三打白骨精，嗯啊，很多的我们都特别向往、哎，也是我们心中的偶像。另外，他不怕危险，什么都不怕，天不怕地不怕。
1: 勇敢하고두려움이없었던손오공우리가어린시절손오공을사랑했던이유죠그담대한마음을갖게하는 태항산입니다.
2: 탱, 오죽하면 상서와 열자에서 이 산을 가리켜 크고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해서 타이항,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산은 끊어지지 않고 이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태양산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길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맨손으로 암벽을 뚫어서 만든 인공 수로인데요.
7: 师傅，
8: 那那个，请问一下那个，
7: 对的，那个林州市那个居民都说，那个红旗旗的什么意思？
9: 当时中国人民就没有他经济，就是他肚子他不饱的社会，你不吃你肚子饥，那粮食一没有，一家人一把把粮食吃顿饭没粮食。
8: 当时都是很多人那个饿死了那个，对，都饿死了。
1: 태양산 자락에 있는 임주는

0: 곤란과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 吃的野菜生活不好吃的是野菜糊涂野菜糊涂粥野菜糊涂粥填肚子动力就是从肚子里边出来的他因为就是说共产党号召休水的这是为人命
0: 하늘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길을 냈죠.
2: 처음엔 80일이면 끝나려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그리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공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집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산을 직접 하루에 한땀한땀 퍼서 길을 뚫기 위해서 산을 옮긴다. 살아있는 우공이산의 현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물이 흐를 수 있게 8,000분의 1로 경사도를 만들어 장장 1,500km에 이르는 수로를 완성시켰습니다.
2: 태행산을 계속 오르면서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천지간의 크고 강한 거대한 기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 기, 그것을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태행산에 오르게 되면 그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고 호방한 그 기상, 그것이 곧 태행산이 오늘날 중국인과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 주는 바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중원의 역사가 시작된 태산과 문명의 물길인 황하를 건너 삼국지 속 뜨거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 벼랑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힘든 인생, 지금 이 순간도 온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영웅입니다.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체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됩니다.
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8: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귀여운 동물, 훈훈한 영화배우, 탁트인 자연절경까지. 눈이 즐거워지는 EBS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최후의 인류.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탑건. 일요일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오후 5시 40분, 세계 테마기행. EBS와 함께 알찬 주말 보내세요.
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0: 후원문의 080-961-9595.
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11: 어? 이거 실화야?
12: 에이, AI 같은데.
1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WFP 진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렸다. Lord, my Lord. 더 2027 타스만.
3: 왕!
4: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바삭한 맵시게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취미는 과학 제작진. 단 한 명의 출연자를 위한 보상금을 준비했다. 오. 자, 우리 과학자분들이 이 보상금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9: 어떻게 받아요?
8: 일단 당신은 안 돼요.
9: 오, 왜요?
8: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9: 아니요.
8: 그리고 지금 부식이 잘 되고 있잖아요.
9: 누구보다 정신
8: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둘이 안 돼요. 대상은요, 오직 장홍재, 이대한. 이 두 분입니다. 자그마치 포상금 100만 원을 건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100만 원이요?
8: 예. 와. 사이언스 게임. 자, 여러분들 앞에 카드가 두 장씩 있죠.
9: 네.
8: 카드에는요, 나누기와 모두 갖기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나누기를 선택하면은 평화롭게 돈을 두 분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나누기를 했고 한 명이 모두 갖기를 했다. 그러면 모두 갖기를 선택한 분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둘 다 모두 갖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근데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두 교수님들 서로 뭘 선택할지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10: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둘 다 힘든데.
9: 그렇죠.
10: 솔직히 좀 같이 갑시다.
11: 아, 당연히 그런데 믿어도 되는 거예요?
10: 믿음직스럽잖아요.
9: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11: 1에서 제가 나누기를 했는데 모두 갖기를 하시면 저는 빵 100이라서 지금 바로 밑밥 까시는 건
10: 덜 믿으십시오. 같이 네? 갑시다.
11: We go together?
8: 자, 준비됐어요? 본인들이 일단 골라요. 고르고
9: 뒤집어서 줘요. 네,
8: 뒤집어서 주세요.
9: 뒤집어서. 예, 예. 아, 궁금하다.
8: 누군가는 나눔이냐? 네. 누군가는 꺼져라, 독식이다. 다 먹을란다. 두 분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좀 공개를 할까요?
9: 왜 이렇게 긴장돼? 이게 뭐라고 긴장돼?
8: 이대한의 카드.
9: 오!
8: 나누기.
9: 야.
8: 자, 이 교수님은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나누기. 왜죠?
11: 모두 갖기를 선택하면 장홍지 교수님이 100만 원을 받잖아요.
8: 네.
11: 그러면 장홍지 교수님 뜯어먹으면 되니까.
8: 아, 뜯어먹겠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장홍지 교수님의 자, 선택은 하나, 둘, 셋. 야! 모두 갖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0만 원의 상금은 모두 갖기를 선택한 우리 장홍재!
10: 아, 감사합니다. 네.
8: 자, 모두 갖기를 선택을 했는데, 예, 왜요?
10: 왜냐면 뭐 어차피 같이 못 벌면 덜 억울하고.
9: 아, 그럼요.
10: 그리고 같이 나눠가지면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죠. 심적으로. 아, 내가 그때 그것만 했었다라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11: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저를 기만하셨어요?
10: 아, 그래야 제가 혼자 지금 후회 높아지니까.
8: 기만이라뇨. 기만이...

0: 이라뇨. 예. 이게 맞죠. 예, 나눠 갔다뇨. 예, 예, 예.
1: 그 봉투 열어보세요, 근데.
2: 아, 왜요? 안 돼, 안 돼. 부정타요.
3: 절대 사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오늘 게임으로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뭐 해보긴 해봤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한 거죠?
4: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혼자 독식할 것이냐. 사실 이거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0: 아, 게임 이론.
4: 네.
0: 아, 게임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는 많이 봤는데 이게 정확히는 저희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게임 이론.
4: 사실 이 게임 이론이 네.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특히 생물, 진화 같은 데도 그렇고 게임 이론이 쓰입니다.
0: 아.
4: 그래서 꽤나 흥미로운 이론이거든요.
0: 야, 나는 이거 그냥 약간 우리 좋아하는 그 게임 네. 이런 게임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생각했거든.
4: 네.
0: 근데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게임 이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게임 이론의 전문가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죠!

0: 아, 환영합니다. 아. 예. 전혀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아유.
1: 안녕하세요.
0: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게임 이론을 가르치는 경제학자이고요. 최정규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취미능과학 최초로 지금 경제학자분이 네. 과학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게임을 안 하시죠?
1: 안 하고요.
2: 아,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을?
1: 분석을 하고요.
0: 아, 진짜요? 네, 뭐.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교수님. 저는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러면 공부를 만약에 하면은 게임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뭐 필승 전략 같은 거를 알게 될까요?
1: 그러니까 사실 이기는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나한테 얼마가 돌아올까의 여부가 내 선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때.
0: 아.
1: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 전략적 상황이다, 게임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게임 이론이라는 건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0: 일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이 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화로운 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1: 제가요?
0: 네. 뭔가 흥미진진하고 아 뭔가 약간 도파민 터지는 이런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0: 것 같아요. 어떤 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게 사실 선택을 안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고요.
0: 분석이요? 네.
1: 만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2: 네.
1: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라고 한다면 이 게임에서는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0: 뭡니까?
1: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지금 모두 갖기를 선택하거나 나누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 둘밖에 없어요.
2: 네.
1: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상대가 만약 모두 갖기를 선택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0-0. 그죠?
0: 네.
1: 상대가 만약 나누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0: 먹는다.
1: 어. 그러면
0: 소중한 게 없네.
1: 어떤 경우가 돼도 나는 모두 갖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모두 갖기를 선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0: 근데 이제 모두 갖기를 했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지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딜레마 이렇게
0: 딜레마 합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졌다. 딜레마 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 이거는 딜레마인 거예요.
0: 딜레마.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딜레마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못 가실 거 너도 갔지 마 하면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손해본 건 아니니까.
1: 어떤 전제를 사실상 하고 출발을 하냐면
2: 네.
1: 모든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이 갖고자 애쓸 거다.
2: 어.
1: 근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를 못 얻었다. 그런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게임 이론을 가르치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0: 죄수의 딜레마요?
1: 말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0: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네. 쫓기고 있어요.
1: 어? 이러면은 우리
0: 한 두 분 하시겠어요?
2: 네, 저희가 이제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 둘.
0: 네. 오케이. 그래서 경찰이 두 사람을 잡아갔는데 네.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요. 둘을 이제 각방에다가 굴려놨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한 사람의 자백이 필요하다. 두 사람 다 자백하면 5년 형식 살게 우리가 갈 거다. 끝까지 부인을 하면 1년씩 살게 하겠다.
2: 네.
0: 오케이, 이제부터 본론. 근데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자백하는 사람은 곧바로 풀어주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배심죄까지 더해서 7년.
2: 야, 달콤하네. 달콤해.
0: 상대가 불었어요.
2: 네.
0: 그럼 뭐가 나한테 제일 좋죠? 나는
2: 불어야죠.
0: 형 불어야죠.
2: 무조건 불어야죠.
0: 불면
2: 상대가 분걸 알면 나도 불어야 돼.
0: 부는 게 낫고 네. 상대가
2: 안 불었다.
0: 안 불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형량을 제일 줄이죠?
1: 나도 불어야죠.
0: 그냥 불어야죠.
1: 네.
0: 그죠? 왜냐하면 그냥 불면 나가니까. 곧바로 나가니까.
2: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서로 불겠네 그러면
0: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부는 게 형량을 최소화시켜.
2: 어떨 거야? 불까요? 말까요?
3: 믿습니까, 저를?
2: 어?
3: 저를 믿습니까?
2: 믿으니까 같이 걔네 집에 들어갔지.
3: 어? 어? 그러면은 저는 한번 끝까지 참아볼게요.
2: 네. 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 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2: 얘가 다 꾸며낸 거예요.
0: 두 사람 다 자기 형량 줄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3: 그렇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형량을 5년씩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2: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의리가 없어요.
3: 아, 그럼요.
2: 그럼 답을 잖아.
3: 아, 우리끼리 무슨 의리입니까?
2: 아, 진짜로 우리끼리. 빠져나오셔야지.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경제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0: 우리가 만일 죄수의 초점이 바뀌면 경제학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3: 네.
0: 딜레마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좀 파고들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0: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2: 보이지 않는 그죠? 손?
3: 애덤 스미스.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를 출발시킨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해도 시장이 잘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딜레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는데 아,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3: 어.
0: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득이 안 간 거잖아요.
2: 그렇죠. 아,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왜 생겼을까?
2: 어떤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뭐 예를 들어 어촌마을이 있다. 이 어획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 유한하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뭐 우리가 모여서 야 우리 그럼 앞으로 절제하자.
3: 네.
0: 그래 남들이 다 절제하잖아요. 맘 편히 잡아도 이 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없어요. 남들이 절제를 해주니까. 남들이 그럼 절제 안 하고 다 잡는다. 내가 안 잡아도 어차피 망할 어장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아,
0: 이 경우도
2: 똑같네요.
0: 아 이게 또 비극인 게 똑같은 딜레마가 사실상 또 여기도 숨어 있는 거죠.
2: 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0: 아, 나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2: 그렇지.
0: 그죠?
2: 난리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인 거.
3: 경제학은 약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아 이기적인 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경우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기심을 좀 줄이는 거,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3: 네네.
0: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그게 딜레마가 되지 않게 뭔가 제도나 메커니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죠? 두 네.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2: 두 번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고쳐서 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고쳤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낫죠. 그죠?
0: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경제학자들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 사람만 믿었다가는 낭패 아닐까? 아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3: 그렇죠.
0: 그게 좀 안전한 상황 아닐까? 그럼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0: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1: 보다는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0: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네. 보이는 손을 한번 만들어보자.
1: 아예 보이는 손을 만들자. 예,
0: 남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득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도록 해보자. 거짓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막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 이러저러한 벌금을 때리거나 이러저러한 벌을 내리면 이 사람이 착해진 거는 아니지만
1: 지키려고 한다.
0: 지킬 걸 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아. 뭐 이런 거죠. 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몇 겨 있으면 뭐 더 잘 작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때 시민을 좋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규칙을 좋게 만들 거냐. 그래서 좋은 규칙은 좋은 시민을 대체한다. 아하. 뭐 이런 생각들을 맞네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네. 야, 나는 경제학자가 그 이익을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
2: 주식시장 같은 거요.
1: 주식은 좀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걸까? 라는 거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설문조사 같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걸까요?
0: 경제학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 물어봐서 얻은 답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한 가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3: 경제학자들한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뭔가를 찾아내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을 때도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게 해보자.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불어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실험이라는 거를 해요.
1: 실험이요?
3: 아, 진짜로 실험을 해요?
0: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듣기로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라는 거를 실제 돈을 주고 하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뭐 배신을 선택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끝까지 버티는 걸 선택할까? 뭐 등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을 뭐 사실상 한 1980년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위스콘신 대학의 마웰하고 웨임스라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뭐 경제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이럴 때 다 배신을 한대. 네. 진짜 하나 한번 해보자. 웬걸 50%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겠죠. 얘네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던데 실험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해봐. 그래서 다시 해보겠죠.
1: 실험 잘못됐다.
0: 그러니까 또 전화해보면 야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거야. 돈 좀 올려봐. 그래서 돈도 올려보고 실험도 다시 해보고 여러 방식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다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이상하게 예측한 거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그룹하고 게임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협력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나온 거죠.
4: 아, 원래는 절반 정도?
0: 절반 정도
4: 그
0: 나오는데
4: 그전에는 모두 다 절반 정도 나왔는데
1: 어떤 집단이에요? 거기가?
0: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니까
1: 50%가?
3: 예, 심지어 대학원생이요?
0: 그러니까 딱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집단이 경제학자들
1: 아이러니한 게 20%면 보통 이제 약간 범죄 집단이라든가 사기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교도소에서 실험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엄청 머리를 굴린 거 아니에요. 예? 이기적으로.
0: 되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왜 이럴까? 첫 번째 가설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1: 배우는 게 그래서 그렇다. 돈을 배우니까.
0: 극대화 문제 풀고 자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랬다. 이게 쉽게 우리가 그거는 검증할 수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4학년 애들한테 한번 해보고 뭐 그런데 이게 1학년 애들한테 하나 4학년 애들한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1: 진짜요?
0: 네, 별 차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경제학자는 이기적이다가 딱 통하네요.
0: 그래서 두 번째가

0: 설.
1: 아, 그런 애들이 경제학과를 가나.
2: 왜 1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그렇고 그러는데. 아, 그럼 이거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좀 더 이기적이다.
3: 경제학의 기본 소양.
2: 이거 어떻게 보면 팀킬 아닙니까? 교수님도 경제학자인데?
0: 그래서.
2: 그러게요.
0: 그래서 예. 우리 사랑하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어떻게 행동을 하나를 보려고 얘네들 따로 모아서 네. 한번 해봤더니 협력률이 진짜 낮아요.
2: 아, 진짜요?
0: 네, 진짜 낮아요.
2: 야, 이게 학생들도 그렇구나.
0: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보다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얘네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2: 아,
0: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굳이 협력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
2: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0: 예,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한테 상대방이 지금 협력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네. 얘네들의 협력도는 남들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3: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결국 생각보다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럼
0: 거죠.
3: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좀 더 믿게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이다 가정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나요?
0: 그래서 일부는 예 라고 대답할 것 같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석하니? 그러면 아까처럼 그게 안전한 가정이니까.
2: 경제학자와 함께하는 취미는 과학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4: 진짜로요?
2: 저는 이런 그 이기적인 경제학자분들하고 다른 방송을 런칭해서 경제학이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너무 재밌네요.
4: 아, 세상을 경제학자의 네. 마인드로 바라보기.
2: 그렇지. 이게 팩트가 또 있으니까. 그죠?
5: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근데 이제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 아까 뭐 수학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했다고. 그럼 게임 이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0: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게임 이론은 1920년대에 이제 천재 과학자라고 알려졌던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포커 게임을 보면서 그런 포커 게임이 이제 누구나 이제 또 나한테 손해를 크게 만들려고 제로섬이니까.
4: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찾아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시작이 알려졌다.
2: 폰 노이만. 우리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4: 네.
2: 그 저기 뭐야 핵폭탄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예.
4: 플루토늄 압축하고.
2: 근데 이분이요? 이분 과학자인데?
4: 맞아요. 사실 폰 노이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3: 원래 화학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4: 경제학도 했었고 특히 컴퓨터 계산 분야에서 완전히 큰 업적을 쌓은 기초를 쌓은 분이죠. 저희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 우리 많이 다뤘었잖아요.
2: 우와.
4: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에요.
2: 폰 노이만.
3: 네. 그런 게 진짜 어느 분야를 봐도 산더미처럼 있는 천재입니다.
2: 대단한 분이에요. 항성, 이대한, 우리 또 장홍재, 최정규 모든 분들을 합친 네, 이분들을 다 하나로 합친 사람 아닙니까?
3: 합쳐도 안 돼요?
2: 합쳐도 안 됩니까?
4: 외에는 안 돼요.
2: 야, 근데 과학자면서 경제, 물리 모든 걸 다 통합을 하셨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이랑 과학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천재들이 전쟁에 불려가요.
4: 그렇죠.
0: 상대방이 이제 암호 코드를 분석한다거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이제 50년대가 되고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2: 그렇죠.
0: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 이기는 전략을 찾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대방하고 핵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파국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 등등이 이제 인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 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 그때 이제 아까 보면 그 냉전에 또 핵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둘 다 안 쏘면 제일 좋은 건데
4: 그렇죠.
2: 나만 쏘는 게 제일 또 유리하기도 하고 둘 다 쏘면 아이고 다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0: 둘이 힘이 비슷할 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공격할 때 항복하면 자존심은 깎이고 그 이유가 암담하긴 해도 피해는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져줘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6: 치킨 게임.
7: 그렇게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2: 게임이라고?
0: 내가 지금 져줘야 되나 끝까지 싸워야 되나 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도 많이 쓰였고 뭐 그래요.
2: 모두 쏘면 다 죽는 거잖아요.
0: 근데 그러니까요.
2: 한쪽이 무조건 난 쏴야 돼라고 했으면 괜찮았을까요?
0: 그게 그것도 재밌는 답일 것 같아요.
2: 게임으로 따지면 딜레마로 죄수의 딜레마로 따지면 그러네. 무조건 나는 쏴야 되거든요 지금.
0: 예. 근데 이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쏘겠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확신시키면 상대방도 쏘는 게 유리한 게임인데 지금 이 치킨 게임에서는 네. 상대가 100% 확률로 쏜다. 그럼 나는 안 쏘는 게 당거든. 둘 다 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이쪽에서 트럭 타고 오고 트럭 막 전속력으로 가다가 먼저 핸들 꺾는 애가
2: 진다.
0: 치킨, 쫄보, 끝까지 버티는 애가 짱. 이 게임을 한단 말이죠.
2: 이게 죽는 줄주에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인가?
0: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핵전쟁이나 뭐 이런 군비 경쟁이나 뭐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해법을 하나 토마스 셸링이라는 분이 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으세요?
2: 일단 먼저 기세가 중요하죠.
4: 그렇죠.
2: 내가 흐트리면 쏜 거야. 나 쏜다. 쏴. 나 쏘는 놈이야. 나 돌아 있어. 난 쏘는 놈이다. 상대가 먼저 아이고 저는 저 미친놈 좀 피해야겠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잖아요. 쟤는 미친 애야. 쟤는 피해야 돼.
0: 그래요. 바로 예, 그건데 백날 예. 내가 나는 쏠 거야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그거를 왜 믿어줘야 되냐고.
2: 아, 안 믿겠다.
0: 상대가 안 믿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나는 절대 안 꺾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봐.
4: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진짜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2: 그렇긴 하죠.
0: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이라 그러는데 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4: 그런 거
0: 그래서 상대한테 핸들을 뽑아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꺾고 싶어도 못 꺾는 거야. 그럼 상대가 그걸 알면 아 얘는 핸들이 없는 애기 때문에
2: 난 직진이야 무조건.
0: 얘는 무조건 직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꺾어야 되는 거예요.
7: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적인 거예요.
0: 그런
2: 핸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출발할게 이러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서.
0: 그래서 셸링이 뭐라 그랬냐면 핵을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만드는 데 있다.
3: 그럼 게임 이론적으로 누가 핸들 뽑아 보여줬으면 제 입장에서도 핸들을 맞뽑는 게 게임 이론상 맞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뽑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다시 꽂을 수도 있습니까?
0: 그건 이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근데 내가 이쪽에서 핸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상대가 웬만하면 쫄지 않겠어요.
4: 이 선수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2: 그러면 냉전기 이후부터는 게임 이론이 이게 중요해진 겁니까?
0: 가만 보니까 이게 전쟁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바겐 세일을 한다. 할까 말까. 그다음에 20%랄까 30%를 할까. 경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생물학에서 동물들이 먹이를 두고 싸울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배우자를 놓고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게임적인 상황이더라.
2: 게임 이론이 생물학 분야에서도 쓰인다면은 우리 이대한 교수님 게임 이론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진화 생물학은 생물학 분야 내에서도 게임 이론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이고 많이 들어와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도 사실 일종의 게임의 연속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서로 먹고 먹히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자원을 나누는 그렇지. 거. 그래서 게임 이론과 진화 생물학을 융합한 역사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됐고요. 저도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무화과 존벌.
2: 무화과 존벌. 예.
7: 기억나시잖아요.
2: 알죠.
7: 그럼 무화과 존벌이 암열매로 들어가냐, 순열매로 그렇지. 들어가냐.
2: 분명히 달리지.
7: 다 게임이잖아요.
2: 그렇지.
7: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게임 이론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0: 어떤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가 또 이 무화과 전복을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자연계는 보통 적자 생존은 아닙니까? 네.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처럼 뭔가 이게 전략 싸움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게 힘이 세다, 똑똑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고.
1: 아, 자연계죠.
0: 네, 그거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저희 뭐 의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재밌는 전략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의태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다 게임 이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진화적인 게임 이론 뭐라고
2: 하죠. 네, 네, 네. 네.
1: 동물도 사람처럼 약간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을 펼친다고 보면 될까요?
2: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추론을 해나가지는 않겠지만 동물들은 고민 안 하고 얘네들은 딜레마를 푼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3: 아, 고민을 안 하고?
2: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렇죠, 그렇죠.
2: 꿀벌들의 집단을 보면 수천 마리의 꿀벌이 멸종 안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살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진화생물학자들이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1: 개미도 그럴 거고.
2: 개미들도 그런 거고.
1: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했을 때 환경에 더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건데
1: 네.
0: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기, 물 뭐 이런 무생물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 환경을 포함하고 그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게임하는 것처럼 게임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적자 생존은 다른 말로 하면 게임을 잘하는 생물들이 살아남았다.
1: 아하.
0: 근데 그게 걔네들 생각을 하고 막 우리처럼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생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히 그렇지. 행동들을 통해서 게임을 잘했던 애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퍼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 네,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도 이기는 게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닐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수컷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뿔을 막 진화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뿔을 진화시켰으면 아마 굉장히 치명적으로 뿔들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1: 네.
2: 각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장을 노릴 수 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왜 뿔이 이따구로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뿔들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
2: 각도가 네. 이렇게 뿔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뻗어서 얘네들 싸울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싸워요. 네. 그다음에 날카로운 뿔을 또 이렇게 막 꼬아요.
1: 꼬아요 예.
2: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치명적이지 않게 만드는
1: 맞아요.
2: 그렇게 하는 게 얘네들한테 더 이득이 됐던 거죠. 네. 자손을 더 번성시켰든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득을 만들어줬겠죠. 그걸 보고 이제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1: 자연이 선택했다.
2: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당시 환경에서 제일 적합한 게 선택되었을 거다.
3: 이런 진화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뭐 동물들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2: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그러면 꿀벌들은 왜 배신을 안 하고 협력을 할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 알고 보면 되게 혈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 집단일 때 이게 왜 그러면 협력이 유지가 될까? 아까 그 게임을 동생하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각기 나누기 게임을 100만 원
1: 갖고
2: 동생이랑 했다.
1: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담합이 되죠, 그냥. 네가 갔든 내가 갔든 가지면 좋은 거 아니냐. 혈연이잖아요, 혈연.
2: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다 갔더라도
1: 손해보지
2: 나한테
1: 않는다.
2: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1: 그렇죠.
2: 이제 가령 그 얘기를 이제 유전자가 생각하기에 나를 갖고 있는 예로 하여금 협력을 하게 만들면 상대방한테 저기도 지금 내가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복제도 했으니까. 네. 그럼 얘가 쟤를 도와주면 결국에 나를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3: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2: 이득이 되는 거죠. 쟤한테 지금 내가 있을 확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형제 자매면 50%, 부모 자식이면 50%.
1: 아,
2: 이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2: 그러면 그게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 그럼 저 확률이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1: 그렇지,
2: 해요.
1: 그렇죠.
2: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혈연 선택 이론이다.
1: 혈연이면 네가 100을 가져도 네가 나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니까. 네.
3: 그런 혈연 관계들이 협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벌레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어주면 오히려 살아 공생 관계처럼 살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2: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호혜성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1: 호혜성?
2: 호혜성이라는 게

0: 그러니까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상대가 나를 안 도우면 나도 안 돕고
1: 아, 품앗이 같은 거예요?
0: 이런 거죠. 말하자면 저 남미 지역에 저 흡혈박쥐라는 게 있대요.
1: 흡혈박쥐요.
0: 피를 뽑아야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사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허탕치고 오고 허탕치고 오고 그런 이제
1: 그렇지,
0: 힘이 빠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오늘 배불리 먹고 온 애가 걔한테 가서 자기가 먹고 온 거를 다 토해서 나눠
1: 헌혈을?
0: 먹는데 헌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1: 배고픈 애한테요, 가가지고?
0: 가서. 근데 이게 혈연이 아닌 애들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 그래요? 야.
0: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하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더니 예전에 나 굶었을 때 주네.
1: 아, 보은이구나.
0: 도운이죠. 이걸 호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0: 그러면
1: 받은 게 있으니.
0: 그거를 이제 티폴텟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1: 티폴텟?
0: 티폴텟.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로버트 악셀로드라는 정치학자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게임에서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제출을 하면 진짜 실제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게임을 하게 해서 제일 높은 보수를 얻는 애를 승자로 발표를 하겠다.
1: 토너먼트네.
0: 그중에서 1등을 한 전략이 티폴텟이라는 이름의 전략인데 이거 딱 네 줄짜리 전략이래요. 컴퓨터 코딩으로.
1: 아, 진짜로요?
0: 예. 일단 협력하는 거로부터 시작해라. 상대가 바로 직전기에 협력했으면 협력해라. 상대가 직전기에 배신했으면 배신해라. 이게 끝.
1: 야, 이거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네. 교과서네.
0: 끝.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너무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전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1: 와. 서바이벌 게임 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협력을 하는 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이 갈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딱 티포트시 다 나오네요.
0: 그게 이제 티폴텟의 강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티폴텟이라는 거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1: 뭐예요?
0: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을 하려면 무지무지 오래 해야 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다. 내가 온 선물을 주면 내 다음에 또 선물을 주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 이유는 아까운데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면 내년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건 내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계속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토너먼트 할 때 200번씩 했대요.
1: 아, 진짜요?
2: 많이 했구나.
0: 그러니까 이제 티폴텟이 1등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한 거죠. 근데 만일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그럼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죠.
3: 그 처음에 그냥 무조건 나쁘게 하는 전략이 있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전략도 유리하고 끝날 때쯤 돼서는 딱 치고 나오는 것도 유리하고.
2: 근데 인간 사회라는 게 동물 사회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고려할 게 많은데 이것도 티포테 전략이 잘 통하는 거예요?
0: 디폴트 전략이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잘 통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디폴트치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주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쟤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쟤는 맨날 보니까 등만 쳐먹고 다녀. 그렇죠? 맨날 배신해. 이런 평판이 또 돌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제 자기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 거고.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도움이 돌려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 호혜성이라고
1: 얘기해요. 간접 호혜성.
0: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호혜적인 거죠.
1: 내가 이쪽에다가 도움을 줬는데 돌아서
0: 돌고 돌아서
1: 나한테 왔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이렇게 또 섭외들이 계속해서 막 뭐 오게 되는 게 이것도 약간 간접 호혜성이라고 보면 될 수 있잖아요.
0: 바로 그거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3: 그렇기 때문에.

0: 이 개미들 아마 혈연 선택으로 우리가 보통 사회성 협력하는 걸 얘기를 하고 박쥐 정도 왔을 때는 직접 포획성. 그러니까 내가 피를 얻어 먹었던 그 박쥐에게 다시 돌려준. 근데 이 호획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지능이 발달해야
1: 발달해야
0: 되잖아요.
1: 되죠.
0: 기억해야 되잖아요.
2: 기억해야 되고요.
0: 근데 간접 호획성까지 가면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1: 그러네.
0: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1: 동물은 안 되겠는데 인간만 되고.
2: 그러니까 평판이 중요하니까
0: 아,
2: 이거는
0: 네.
2: 되게 인간적인 얘기인
3: 근데 지금
2: 거죠.
3: 이야기한 호혜성이나 뭐 협력이나 모든 게 동물보다 인간이 복잡할 것 같은 게 인간은 아무래도 직위든 나이든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선택은 동등하다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위계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2: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위아래가 있을 때 윗사람이 나한테 협력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1: 그렇죠.
2: 예, 이거는 돈으로 해결해야 될 거, 뭔가 열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동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 텐데, 우리도 협력을 얘기할 때 사실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협력을 생각을 해야지, 위아래가 막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얘기하면 누구는 협력하고 누구는 협력의 결과물 가져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1: 우리
2: 같아요.
1: 경제학자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내가 줬어요. 근데 저쪽이 안 줬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박쥐처럼 손절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아, 줬다. 난 아가페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경제학자한테 묻습니다. 좀 이기적이셔야 되잖아요. 자, 묻습니다.
2: 네.
1: 예.
2: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1: 네.
2: 어느 정도는 손절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제가 이런 생각,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사람한테 뭘 줬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고 부러운
3: 당연하다라는
1: 것도
3: 듯이.
1: 없고 그러면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게임 이론을 통해가지고 오늘 좀 느낍니다.
2: 그게 티폴텟이 하는 일이고,
1: 그 티폴텟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2: 그러니까 티폴텟에 좀더 멋있게 얘기해 보자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협력에 얹혀서 살고자 하는 개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1: 그렇죠.
2: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킬까? 내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이다. 내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가페적이면 나는 활동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너무 이기적인데. 목이 아니야, 목이.
2: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들 이제 티폴텟 같은 거를 쓴다. 적어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력할 의사가 없으면 나도 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협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제일 수도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3: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이제
1: 그러니까.
3: 많다.
1: 그 착한 사람이 손해보면 그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은 협력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2: 저는 아가페적인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1: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2: 근데
1: 네, 교수님이 좋아요. 저도 아가페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2: 그래도 우리는 협력 집단이에요, 그죠?
3: 네.
2: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그
1: 그렇죠.
2: 일의 결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1: 그럼
2: 충족시켜주고
3: 그래.
2: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뭔거 같냐면 협력적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
1: 아,
2: 같아요. 예.
1: 맞습니다. 당연하죠.
2: 뭐 데이비드 흄이라는 이제 아담 스미스 당시의 그런 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덕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덕은 아무 소용없다. 이게
1: 아,
2: 교수라는 얘기예요. 예.
1: 명언이네요.
2: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옳다고 해야 되기 옳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얘기는 별로 안 먹히고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되니까 해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호의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사회 만들면 좋은 건 거죠.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착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기는 하겠다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오늘 게임 이론을 배워봤는데.

0: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셨는지 살면서 협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배신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배신한 분의 얘기를 먼저 좀 해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2: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긴 하지만 처음엔 우선 협력하는 게 말씀대로 제일 현명한 선택 같아서 앞으로는 게임 이론을 좀 참고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0: 우리 상태반 위대한 교수님 어때요?
1: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에 또 역사의 풍파에 따라서 협력보다는 또 배신과 또 서로 말하자면 또안 좋은 길로 가려는 뭐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가려는 길이 있는데 이 게임 이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배신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교수님, 뭐 처음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3: 저는 재밌었는데요. 뭐 과학자 분들 듣기에는 어떠셨는지.
4: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0: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학이랑 잘 섞이세요, 지금.
3: 그럼 자주 불러주세요.
0: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엔트로피.
4: 야.
0: 예, 요게 좀 폼이 납니다.
5: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0: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5: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6: 연력학 제이법칙이라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6: 과연
0: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5: 포기 안
0: 주락할지,
5: 하겠네요.
0: 주락할지.
5: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합니다. 미시적인 입자를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0: 네.
5: 1이에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0: 이 법칙이 끝났대요.
5: 이제 여러분이 통계역학을 공부할 순서다.
0: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냐?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5: 얼마든지 이러래.
0: 아, 얘기해 주세요.
5: 이게.
7: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바닥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인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인 사고, 5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 열대우림인 것
2: 여기는
1: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3: 이게 펜가 봐.
4: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3: 이게 보통 그런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1: 바닷물 거예요?
0: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2: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1: 대박이다.
2: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 거 하기 전에.
5: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1: 각자 자리에서 해볼까? 오케이.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6: 이렇게.
5: 와, 유연하다.
1: 나 균형 감각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2: 아, 네, 알았어.
1: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6: 여기를 스트레칭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1: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5: 네. 그러니까
6: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5: 괜찮은 거 맞아요?
1: 뭐야?
7: 뭐야?
1: 왜
7: 또?
1: 뭐야?
7: 왜요? 또?
1: 뭐야? 이게
7: 왜요?
1: 왜요? 왜요? 뭐야?
0: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1: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3: 좋아요.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4: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 셋, 넷 이렇게 할까요?
5: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6: 저는 시간 좋습니다.
4: 그 현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BBC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5: 저희는 그럼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8: 좋습니다.
9: 화학자. 저의 찰떡궁합, 장홍재 박사님.
10: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9: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1: 1시간 남았어.
5: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 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5: 몇 분이라고요?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어, 화학약품이 있고.
1: 이런 건 안 필요하나?
0: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1: 이거. 뭐야?
0: 어머. 세상에.
1: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우리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바다야.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두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2: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3: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1: 잠깐만요. 저게 뭐지?
2: 저기 배 있어요.
1: 배?
0: 그러네. 배가 두 척이 있어요.
1: 가볼까요?
0: 아우씨. 아야, 아우씨.
1: 조심해.
2: 앞에 걸 탈까요?
0: 네.
4: 붉은 실마리.
1: 붉은 실마리. 저거 아니 저거.
2: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건가 보네.
5: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모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1: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2: 네.
1: 살살 갑니다. 오케이.
6: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내가.
2: 아니, 제가.
6: 아, 그래. 잠깐만, 이리로 돌아야 돼.
2: 잠깐만. 조심, 머리.
3: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6: 잠깐만. 야, 진짜. 멈춰. 아.
5: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아, 이게 되게 힘들구나.
1: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2: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5: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1: 아, 오케이.
6: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1: 네. 됐어요?
6: 괜찮아요?
1: 오케이.
6: 됐어요.
1: 갑시다.
6: 네.
0: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야 돼?
2: 잠깐만.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0: 이게 산호야?
7: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8: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9: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오는 건 아닐 테니까.
8: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2: 그러네?
8: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9: 천재다.
8: 좋아.
1: 좋은 생각.
10: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8: 빨리 가시죠. 짐 챙겨서.
10: 4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1: 렛츠고.
6: 우와.
1: 미끄러워, 조심해.
6: 뭐가 있는 거야?
3: 천천히 내립니다.
7: 네.
6: 어, 여기다.
1: 어디?
6: 바다.
1: 바다?
7: 우와. 오케이. 어? 뭘 하고 있어?
6: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11: 이런 거 같은데?
7: 그건 저희 거예요.
11: 다른 쪽으로 가자.
1: 우리 랩실로 가볼까? 랩실에 가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여과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동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닭고 이렇게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뭐 읽을 수가 없어.
1: 아,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3: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에 탄압할 수.
3: 아!
2: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묽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그럼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오, 시간 벌써 하신 거.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네, 우리가.
4: 어,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어,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5: 저쪽을 가보자.
3: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7: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와,
7: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라니.
0: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3: 제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0: 아니, 아, 왜 이래?
3: 아, 잠깐, 이렇게.
0: 아, 어떻게?
3: 이쪽.
0: 어.
3: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6: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7: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8: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7: 어, 너무 많이 간다.
8: 거구의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7: 오!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6: 왼쪽을!
7: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쪽으로 할 거잖아요. Oh, help me! Help!
8: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0: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런 분인 거야? 어?
8: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0: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3: 이거 아닌가?
0: 머리 조심.
3: 아닌 것 같은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3: 그치?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0: 홍재님, 그쪽에 뭐 있나요?
7: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0: 어?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4: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3: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7: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0: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5: 저쪽으로 가보자.
7: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3: 잡아요, 이걸.
7: 스톱. 우와, 무거워.
3: 오케이.
7: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9: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그냥 지나고.
7: 자, 방향 돌립시다.
0: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3: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7: 내가 먼저 내릴게요.
3: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7: 어이구,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0: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0: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 바다에 이식해보려고 한다.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 접합 예시가 있거든요?
4: 네.
3: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4: 네.
3: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이거 괜찮다. 실리콘.
5: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3: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5: 막혀 있어요.
3: 열쇠 없나요, 열쇠? 실다. 실.
5: 여기 실 있어요.
3: 실 다 가져갔어요.
5: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3: 아니,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2: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하긴 했는데
3: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러면. 왜냐면 시간이
4: 없죠.
5: 갑시다, 그럼.
3: 가지고 가볼까요?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냥 갈까요?
3: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4: 뭐야 이거? 이거
3: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6: 이게 무슨 말이지?
7: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8: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손 조심해요.
7: 네.
3: 좋아,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9: 뭐지 이게?
6: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7: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6: 랩? 코랄 랩. 코랄 랩.
3: 연구소로 가보시죠.
6: 와우, 깨끗하다.
3: 와, 여기가 어디야?
8: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0: 그거 되게 좋았어요.
1: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2: 갈충증후가 뭐예요?
1: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거예요. 무려 못 볼 거예요.
2: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1: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3: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2: 많은 산호?
4: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1: 적정 pH 8, 8.3, 25, 29도.
0: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1: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2: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1: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2: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1: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2: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5: 과학자문을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6: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5: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소다의 씨, 이게 산후 공급원이고 뭐가 어디 있을까?
5: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2: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호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1: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5: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6: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5: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0: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5: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0: 수중용 에폭시사.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접합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형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지게 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4: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0: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5: 네.
0: 천천히, 천천히.
4: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6: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5: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7: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삭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5: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5: 또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5: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9: 네, 열었습니다. 전단통.

0: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0: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2: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0: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3: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4: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사는 것처럼
0: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5: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1: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3: 제가 사놓 드릴게요.
1: 그래,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0: 네. 여기에 폭시.
1: 이거를 일로 옮겨서 여기 넣은 채로
0: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밖에서요?
0: 네.
4: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5: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0: 열 올라온다.
5: 에폭시 주세요.
1: 여기 하나 있어요.
5: 좋아요. 산호 주세요.
0: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5: 고마워요.
1: 만두 빚는 것 같다.
0: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5: 손이 빠르시네요.
0: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6: 잡아도 준비했고?
7: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8: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7: 한번 해볼까요?
8: 여기, 여기? 여기,
7: 여기. 여기? 여기.
8: 여기?
7: 네, 좀 안전한데. 쭉 따주세요.
8: 더?
7: 좀 더, 조금만 더. 네.
8: 근데 이게 잘 붙어요?
7: 와, 이거 안 된다.
8: 해봤어야지, 이거.
6: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9: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7: 열쇠?
8: 여기에?
7: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8: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6: 나 랩실 뛰어갔다 올게요.
7: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2: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역시.
2: 알콕시를 그래서 구해온 거야. 이만큼 잘라줄게요.
1: 예. 이거를
2: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나는 그런 거구나.
2: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1: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1: 하면은.
3: 통통하게?
2: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2: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2: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4: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결 GPT.
2: 형과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5: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 와,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해봤어야지 이거.
5: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0: 티가 난다게 근데.
1: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하다가
2: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3: 어렵네요.
2: 되게 어렵죠.
3: 네.
4: 손이 아픈데요?
2: 맞아요.
4: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2: 아, 그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1: 저는 약간 보조 역할.
0: 산후 몇 개 더 많죠?
4: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2: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0: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운전 조심해요.
1: 예.
0: 아, 괜찮은가?
2: 좀 불안해.
3: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4: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3: 네?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5: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단 넣는 게 중요해지.
1: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잡았어요.
1: 제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6: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 다음.
2: 자, 합니다.
0: 네.
2: 하나, 둘, 셋.
0: 떨어진다.
7: 미안해.
0: 상대 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8: 네. 다섯, 일곱.
1: 아, 지금 한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9: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2: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 아홉, 열. 갑시다.
0: 열, 오케이.
1: 됐어요?
2: 됐다.
3: 가자.
7: 버스 타고 나가자고.
3: 여기다가 19.
0: 무거워.
1: 이쪽에 놓을게요.
5: 네. 네.
1: 앞에 놓을게요.
5: 네, 앞에.
3: 밀어줄게.
1: 갑니다.
5: 네, 밀어주세요.
3: 세게 밀 거예요.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2: 디비 씨, 머리.
0: 네.
2: 아, 제가 손으로.
3: 오!
1: 왼쪽으로 오케이 했죠? 시작! 하나, 둘!
3: 이거 어떻게?
2: 그렇게 가요.
0: 산후 조심!
1: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5: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3: 아. 여기 있다.
2: 잡았어요?
5: 잡았어요.
1: 잡았습니다. 넣습니다.
3: 오케이.
5: 오세요.
3: 아, 됐다. 오.
1: 얘를
3: 중앙에 조심조심 넣을게요.
1: 네.
4: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 들어가세요.
4: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5: 와, 진짜 정신없다. 아,
7: 고생하셨습니다.
2: 체력전이네요.
0: 아,
2: 고생했어요.
0: 아, 고생했어요.
10: 아.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7: 몰라요.
10: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2: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이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2: 아, 그러니까.
10: 와. 다 고생했어요, 진짜.
2: 진짜 고생했습니다.
5: 오, 깜짝이야.
3: 뭐야.
2: 아, 이제 나왔나?
4: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0: 3인 팀입니다.
1: 파란 팀? 어?
2: 아, 파란 팀이었다.
3: 아. 와. 아. 와, 예.
4: 아. 예. 아.
1: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2: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1: 나도.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1: 여기다가 이렇게?
4: 아, 그럼 좀 챙길까?
1: 이렇게 챙길까?
5: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5: 네, 오! 힘들어도 안 떨어져.
2: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이거 떨어졌나 봐.
1: 아쉽다.
3: 최선을 다했어요.
6: 최선을 다했어요.
4: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1: 어, 그래요?
4: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7: 한길 박사님이랑 그리고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8: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7: 네 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1: 아,
7: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1: 네, 그렇게 된 거예요.
2: 날카로워요.
3: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1: 오겠죠.
4: 굉장히 크게 오죠. 한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둬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5: 우와.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에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6: 아낌없이 주는 산호.
5: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네,
4: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네,
5: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왔어요?
1: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6: 맞아요.
0: 어? 뭐야 이게?
6: 이게 뭐야?
0: 어? 막걸리인가?
1: 아, 약간 소름인데?
3: 그네?
0: 너지?
3: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3: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4: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구

0: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1: 박승호가 누구예요?
2: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0: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전투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 그냥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오,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바닥에서 따라오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파버려요.
1: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이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아이치,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2: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긴 색다른 것 같아요.
3: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아, 더워.
5: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6: 와.
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9: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10: 세상 당연한 일인데 어쩌면 그토록 까맣게 잊었을까요? 닭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눈만 뜨면 뛰쳐나와 하루 종일 자연 속에 뛰노는 닭. 요즘 참 보기 드물죠.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오롯이 닭과 함께입니다.
11: 이게 바로 산란통입니다. 닭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란도둑이에요. 계란도둑.
10: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쫑긋 솟은 두 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의 고장 진안입니다. 농장은 마이산 자락 깊숙한 곳에 터를 닦았는데요. 농장주 최영대 씨 주변엔 늘 개들이 따라다닙니다.
1: 사람들이 나한테 그 적막한데 거기서 어떻게 혼자 농장하고 있냐 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개들, 개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뭐 심심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0: 원래 개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60여 마리까지 늘렸습니다. 닭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방사사육에 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 여기 방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요.
2: 아, 여기가 잠자는데요?
1: 여기
2: 지금은
1: 들어가서
2: 아무도 없네요.
1: 지금은 전부 나와서 밖에
2: 이런
1: 맞는 게,
2: 방사막이 우리 농장에 몇 개나 있어요?
1: 지금 여기 배치돼 있는 게 26개 있어요.
0: 닭은 집 주변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활동 공간에 여유가 생기죠. 축구장 46개 넓이의 농장이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1: 닭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의 원래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
0: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닭들 생김새가 보통이 아니죠. 네,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토종 재래 닭입니다. 몸집은 비교적 작지만 날렵하고 민첩한 게 방사사육의 딱이랍니다.

0: 농장의 아침은 달걀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쌀겹, 깻묵, 조개 껍데기 등을 발효시켜 만든 모이를 싣고 도착한 이곳은 야외 닭장. 잘 자고 일어난 닭들이 활개를 칠 시간입니다. 해발 400m, 청량한 아침 공기 덕분일까요? 후두덕 솟구치며 지세상을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째 아침 저녁으로 닭장 문을 열고 닫으며 녀석들 상태를 살핀답니다.
1: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2: 재래 토종닭 보존하려는 꿈을 가졌던 우리 선배분이 이 농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선배님이 돌아가셨어요.
0: 지금부터 20년 전 전국을 샅샅이 누비며 선배님이 끌어모은 재래닭 200마리가 이 농장의 근간이 되었답니다. 달그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만큼 사육환경에 공을 들였지만 지금과 같은 자연 방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데요. 바로 닭을 노리는 산짐승들 때문이었습니다.
2: 그 멧돼지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못 오고 있어요.
1: 그래서. 와, 멧돼지 이거 진짜 무섭네요.
2: 예, 멧돼지 큰 것들은 정말로 송아지만 해요.
0: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무려 8,000마리. 산짐승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이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2: 오소리, 너구리, 살쾡이, 쪽제비, 예?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 산짐승 많은 게 제일로 이 우리 농장의 큰 이제 과제인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 어? 그래서 우리 개들이 농장에 개들이 한 60여 마리가 있어요. 이런 개들은 닭들을 공격하지 않는 훈련이 된 애들이에요.
3: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0: 강순아, 너 닭, 닭 물면 안 돼? 이리 와.
1: 이 어떤 때 닭만 보면은 그 사냥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또 닭 공격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묶어놓고 닭들, 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사냥 본능을 누르는 훈련 잘 되겠죠? 됐어?

0: 여기가 어디냐면요.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달그로 가득한 곳입니다. 닭들이 알을 낳는 산란장. 사실 이 농장의 이유는 고기보다 달걀을 통해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1: 닭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알 가져가지 말라고 막 쪼는 거예요. 재래닭은 산란율이 아주 낮아요. 통상 일반 산란계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알을 낳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걸 품질하고 알을 안 낳아요. 그래서 산란율이 낮은 거예요. 계속 뭐 만져봐요. 이게 따뜻하잖아요.
2: 와, 진짜 너무 따뜻해요. 솜난로 같아요.
0: 생산성도 낮은 재래 닭을 주인장은 왜 고집해온 걸까요?
1: 전통 방식대로 자연 방사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키운 계란들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방사에서 키운 계란의 가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하지만 개척자들 앞엔 험한 길이 기다리기 마련이죠.
1: 깜짝이야, 너 이게 뭐야, 너? 어?
0: 사냥 본능을 꾹꾹 눌러가며 훈련에 임하던 깡순이에게 사고가 생겼네요.
1: 이거 뭐야?
2: 어?
1: 이거 뭐야? 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
2: 아이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대표님.
1: 이 사냥 본능이 생겨가지고.
2: 네.
0: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점. 깡순이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죠. 닭들에게 쪼여가며 귀하게 얻어온 달걀들은 하루 2,000개가 채 못 됩니다. 농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몇몇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빛을 비추어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1: 헤드랜턴을 끼고 이렇게 그런 걸 미세하게 간 실금이나 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기형인 그런 계란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를 막 밟고 다니거나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실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골라내고, 어떤 때는 실금은 계란인데 여기서 내가 깨가지고 그냥 바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2: 맛이 어떠세요?
1: 고소하고 맛있어요. 나 우리 피디님 한번 비린지 안 비린지 먹어볼래요? 안 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벌려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놓으면 돼요.
3: 아, 요대로요?
1: 네. 쫙 벌려가지고 입에 탁. 어때요? 괜찮죠?
3: 예, 근데 비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러죠?
0: 먹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 그렇다죠. 색깔도 어쩜 이리 고운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달걀 표면에 찍혀있는 저 기호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답니다.

0: 0605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6월 5일 날 오늘 생산된 계란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이라는 숫자. 1번은 우리 농장처럼 그 쉽게 말하면 자유방사, 자유방목 계란을 1번이라고 합니다.
1: 닭이 건강해야 달걀도 건강할 테고 그걸 먹는 사람도 건강해진다는 게 농장주 최영대 씨의 굳은 믿음.
0: 닭은 좀 더 심하거나 그런 계란은 이렇게 깨가지고
1: 어디로 가져가시게요? 아, 개들에게 주시는군요. 완벽한 영양 간식이겠네요.
0: 에또 우리 진돗개 중에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자른 이 보은견이 있어요. 보은견. 네, 맞아요. 백도 이봐. 백도.
1: 주인이 부르자 냉큼 달려 나오는 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0: 그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덩치도 컸고 용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멧돼지하고 싸우다가 혼자 키워야 되는데 자유를 줬습니다.
1: 견역 은퇴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죠. 다음 날 아침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약속된 일정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0: 점심 때 마을 분들하고 닭고기 좀 먹으려고 합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메뉴는 토종 재래닭 백숙.
0: 진안을 대표하는 상징이 마이산과 홍삼입니다. 일반 시중의 닭같이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찜통으로 한 3시간 정도를 삶아야.
1: 농장에서 마을까지는 1km 남짓. 직접 끓인 백숙에 달걀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한 달에 한 번씩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한결 친근해졌다죠.
2: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밥집 쓰는 데는.
3: 은행, 포고, 마늘, 대추, 양파, 파, 대파. 또 뭐 있을까?
4: 야, 완전 약인데요, 약?
3: 약이죠, 보약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날을 기다려요.
1: 네. 오래 끓여 제대로 우러난 감칠맛. 옛 시골 닭맛을 기억하는 동네 어르신들에겐 인기 최고입니다.
0: 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다.
1: 네, 눈, 코, 뜰 새 없이 농장 일에만 몰두하다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0: 남들 가는 길 마다하며 고집했던 나의 길. 외롭고 고달팠지만 돌아보니 그래서 더 선명한 나만의 지도가 생겼습니다. My way. 오늘도 그 길을 걷습니다.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느낌? 이를테면 달리는 말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것. 소년 시절부터 그저 꿈에서나 그려왔던 그 일을 기어이 이뤄낸 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연인, 아니 자유인이라 부릅니다. 와!
1: 아유, 다 먹는다, 죽어. 그래, 그렇지. 수고했어, 뒤에 따, 이거.
2: 고마워. 잘 먹었다.
3: 마산 극지 천하라. 말리에서 천하를 얻는 겁니다.
0: 내 꿈에 도달하고 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자유인의 하루를 만나보시죠. 경북 이해천, 낙동강 물줄기가 빚어낸 천혜의 비경과 함께 샘솟듯 풍요로운 자연을 간직한 고장. 이해천은 영남 유학의 전통이 깊게 뿌리 내린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여느 장승들과는 표정이 좀 달라 보이죠. 장승 조각가 김수호 씨입니다.
3: 여기가. 오, 자, 안다. 일로 와! 마녀야! 내 친구들 많지요. 이리 와! 했더라! 옳지! 굿보이! 빨리 와, 빨리!
0: 친구처럼 키우고 있는 말이 무려 세 마리. 그 중에서도 나들이는 함께한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말들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3: 올라, 올라, 옳지, 굿보이. 자, 여기도 올라, 옳지, 이란다. 굿보이, 굿. 이 산, 이 대인수에서 주는 데야 돼. 학신념 위험하기 때문에. 오, 가만 기다려. 믿으면 안 돼.
4: 이렇게 말들의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자주 접해야지.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0: 신뢰를 얻고 난 뒤에야 비로소 허락되는 말 타기.
3: 와. 야, 이렇게 늘래, 시야. 와, 잘했어. 바람도 싹도 시야도 넓어지고, 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거지, 막. 쫙, 막. 넓은 푸른, 막. 하늘도 내 거고, 막. 온 세상이 내 거지, 뭐.
0: 그 맛에 타시는군요.
3: 진짜 멋있는 말 한번 타고 싶은 꿈이더래. 예, 누워있으면 천장에 막 이런 프리저 말이 막 달리 돌아다니.
0: 어린 시절 그의 꿈은 장군.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곤 했죠. 장군처럼 달리게 해준 녀석이 바로 나들이. 수천만 원의 비용도 감수했습니다. 나들이와 함께라면 세상 어딜 가든 훤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3: 그럼 장생 만들기 위해서 목재서에 장생목을 원목을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데 100% 그 소나무로 장승을 깎아요.
0: 장승을 비롯해 나무를 깎아 조형물을 창조해내는 조각가.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선한 재료이듯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3: 이게 가지인데 이게 막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이걸 깎아도 이걸
1: 좀 가늘게 만들어줘. 요걸 이빨을 표현하면 좋겠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1: 예를 들어서 요런 생겼다 그죠? 요 재밌잖아 그죠? 요 눈을 웃는 걸 만들어. 그건 좀 하면 돼. 입을 그리고 딱 표현이 되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자연적인 거는 아주 재밌죠. 둘이 사랑해 우하 하면서 최고 작품이 되는 거죠.
0: 나무에 이미 생김새와 표정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1: 사장님 계시니까.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미쳤어도 뭐하고.
1: 벌써 십수년째 인연이 무르익은 사이.
2: 아,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3: 다행이다.
4: 먹고 한 열심히 자고 들어가야겠네. 귀찮은데,
3: 귀찮은데. 맞죠, 그죠?
4: 뭐 물레방아 만든다, 뭐 장성 만든다 하고, 도마 만든다 하고, 뭐 나무라고 생긴 걸 다 만들지 뭐.
2: 잘하던가요?
4: 나 미연 잘하는데, 판출은 뭘로 안 돼. 판을 잘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들도록 하겠어.
3: 그걸 타고나야 돼, 그죠? 진짜 그걸 타고나야 돼.
1: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인 건 자유인도 마찬가지.
3: 요거, 그죠? 나무도 신맛이 깨끗하기 좋은데, 그죠?
4: 내 나무를 다 들어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좋아, 이래.
3: 아, 그건 내 마음이 들어.
4: 마음 보면 되지, 뭐. 그럼 돼.
3: 우리 집에 가지. 막 똥, 꿈네.
1: 이 나무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요? 얼핏 보았을 땐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4: 야, 거기로 가요.
1: 문제는 귀가 후 혼자 힘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여간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2: 이렇게 저도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생각보다 너무 아파요. 아,
5: 와, 이 무거운 거 어떻게 이렇게 번쩍번쩍 드세요?
3: 옛날 때만 있다 얼음이 있지. 낚시하고.
1: 왕년에 통나무를 번쩍번쩍 들었다는 사나이. 허세가 아니라 기세임을 증명해 보이듯 거침이 없습니다. 그 흔한 스케치, 밑그림 한 장 없이 들이따 전기 톱부터 작동시켰는데요. 나무 껍질 아래 숨겨진 표정이 그에겐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한 얼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섬세한 과정. 전기톱 대신 조각돌을 들어 표정을 살려줍니다.
3: 이 부분이 눈이고, 눈. 눈을 막 짙게 뜨는 거죠, 좀. 짙게 뜨고. 요 칼 잡고, 요거는 눈썹이에요, 눈썹. 눈썹이고. 입을 좀 물면서, 조금 미소를 조금 지은 그런 형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추수절 의미로 예보에서 들은 그 애기들을 무슨 얼굴을 쫓아보내는데 또 요새 시대에 맞게 또 하나 웃음으로써 징계게 표현한 게 죽은 시대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의 얼굴보다 은은한 미소 지은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곱고요.
1: 남들 다 만드는 무서운 얼굴의 장승은 왜 마다했을까요? 나쁜 액은 쫓는다고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미소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게 더 나은 방편이었다는군요. 그래서 그의 장승은 대부분 사람 좋은 웃음을 해볼 쭉 짓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와 지혜가 깃든 웃음, 이른바 해학미 넘치는 장승의 탄생 현장입니다. 젊은 시절 타향을 떠돌다가 다시 고향을 찾은 이유. 낙동강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달리는 강변의 한때,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랍니다. 지금껏 도시에 살았다면 감히 누려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시간. 내내 그를 괴롭히던 걱정, 근심 따위는 이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해방감을 함께 누리고 이제 막 한숨 돌린 이분들.

0: 은 대체 누구시죠?
1: 예천 김하봉석입니다. 저는 행사 있으면 교통 안전 지킴이도 하고 애들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한가하면 이제 유원지 와서 휴식도 주고 자연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0: 김하 봉사 대원들과 함께 들러본 곳은 조선의 마지막 주막이 있던 삼각마을. 마을을 복원하면서 입구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1: 이게 처음 봤는가, 어떻게 하는가?
2: 일단 처음 봤어요.
1: 몇 년 됐어?
0: 나루터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죠. 짐작하셨겠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이 장승은 김수호 씨의 작품.
1: 한 5년 되면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커요. 궁금한 게 이 장승이 이 고을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3: 와, 이런 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1: 이거 크니까 뭐 금방 만들 수도 없고 막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걸려요.
2: 크니까 웅장해 보이고 진짜 멋있네요.
0: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땐 13m짜리 장승도 세웠답니다. 이번엔 말 타고 읍내로 나오셨네요. 무슨 용무이실까요?
1: 저녁에 그 지인들 온다 주고 뭐 시장 좀 보러 왔어요.
0: 시장에도 말을 타고 올 정도면 이 동네에서는 유명 인사일 것 같습니다.
1: 소 불러가게 초밥할 텐데. 뭐, 부위 어떤 부위로 잡으면 되죠?
4: 육회 같은 거 마셔.
1: 예, 그래, 육회 들어가면 되겠다.
5: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하고 틀리네.
6: 틀리네.
7: 아, 달라요?
5: 예, 네, 틀려. 다리도 길고.
1: 아, 잘 미안한데요. 돈 받고요. 네. 내가 가방에 좀 넣어줘서. 예, 예. 미안하지.
0: 자주 들르는 단골집답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1: 예, 고마워요.
0: 고기는 됐고 이번엔 또 뭘 사실까요? 도착한 곳은 채소 가게.
1: 사장님요. 당근.
4: 예, 말 타고 왔어.
1: 그 당근 말 당겨 줘. 서비스 한 개 줘 봐. 이거 맛있어.
4: 나 무서워 못 줘.
1: 아, 끝에 살짝 주면 돼. 다 한 번에 먹게 물어. 절대 안 물어.
0: 지나가던 행인이 선뜻 당근을 주는데요.
1: 자, 속에서 뒤에 따, 이거는.
4: 고마워. 네? 잘 먹었다.
1: 누구요?
5: 우리 단골이요.
1: 당근 사러 갔다 와요.
5: 뭐, 우리 집에 단골이. 한 개 더 줄 거야? 어, 서비스야.
1: 이야, 오늘 아들이 고맙습니다, 해야지.
4: 서비스도.
1: 예천이 22 채널이기 좋네.
4: 누구를 타고 저기 해갖고, 저야, 지금 뭐, 진짜.
0: 단골집만 들르다 보니 땅 한 번 밟지 않고 오늘 장 다 보았습니다. 참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 말 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죠. 나들이가 수고가 많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메뉴가 뭐라고 하셨죠?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호 씨는 젊은 날 상선을 타고 세계를 누볐는데요. 그때 직책이 조리장이었답니다. 배 타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식집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요리 솜씨. 오늘 제대로 발휘 중이신데요. 어떤 귀한 분들이 오시기에 이토록 정성을 쏟으시는 걸까요? 아, 함께 말타며 봉사하는 대원들이시네요.

0: 일로 와, 앉아. 오늘 재밌게 탔습니다. 예. 바쁘도 이렇게 가끔 탔어요.
1: 좋죠.
0: 자주는 못 타도 안 바쁜 타면 좋죠. 뭐. 예. 사람도 운동되고 말도 뭐 다 밖에 나가면 좋고.
1: 좋죠.
0: 예. 와, 이 바이 사람 봐.
2: 뭐야,
0: 그런 게 아니래.
3: 뭐? 하루 종일 말을 탔으니 허기질만도 하죠.
2: 맛있네.
0: 나도 한입 먹어보자. 이렇게. 사르르는 게 분량도 싹 나는 게 맛있다면서 초밥 장사해야겠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제봉세대가 뭐 여러 명 있지만은 다음부터 더 화이팅 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잖아.
1: 그렇죠.
0: 자, 예천 김하봉세대 화이팅!
3: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꿈 하나에 집중해야겠습니다.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눈이 돌아가게 빨리 속도 경쟁이라도 치르듯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1: 웃음 소리, 이야기 소리, 애들 장난치는 소리, 또 구슬치게 하는 소리가 왁작작작 시끄러웠어요. 낮에는 밤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가 그리고 저기 무거워 가기도.
2: 맞아.
0: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나무에 의지해 왔는지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시간이 응축된 곳.
3: 하나의 소우주 같습니다. 소우주.
0: 늙고 큰 나무, 노거수에 푹 빠져 사는 박정기 씨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기획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고려한 바둑판식 격자 설계로 넓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4: 나무를 푹 치했어. 차에 실어서 식재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
0: 박정기 씨의 본업은 조경 전문가.
5: 나무가 이사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시집 가는 거.
0: 도심 한복판에서 자라던 배롱나무. 가지 뻗을 공간이 모자라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땅 밑으로 한껏 쇠력을 키웠던 뿌리, 거머쥘 흙까지 통째로 옮겨줍니다. 나무가 시집 온 곳은 을곽의 산업단지. 먼저 살던 데보다 공간이 넓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적습니다. 그래도 나무에겐 스트레스가 크겠죠.
1: 뿌리가 잘리니까 역시 또 사람으로 치자면 대수술이에요.
0: 지금까지는 장비의 힘을 빌렸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사람 손이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시집 보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겨야겠죠. 새로 온 곳에서도 잘 자라길 바랍니다. 박정기 씨의 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싱그러운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아내였습니다.

0: 우리 마당이 좀 반음지예요. 햇빛을 보려고 계속 키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솔아빠!
1: 뭐야?
0: 일 좀 와봐요. 저 호박나무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들레아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봉오리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앞에 있는 가지만큼은 좀 잘라주세요.
1: 안 자르면 안 될까?
0: 안 돼요.
1: 가지를 자르면 잎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데.
0: 아니요. 옆에 있는 꽃도 같이 사라졌죠.
2: 아내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호박나무가 부들레아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1: 사람은 초본 풀을 전공을 했고 저는 나무를 전공했으니까 풀을 전공한 사람들은 섬세해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나무를 전공한 사람들은 손이 좀 크다 그럴까요?
2: 숨 쉴 여유가 생긴 정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더 있는데요. 바깥을 개조해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박정기 씨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오랜 세월을 살아 크고 웅장해진 나무, 노거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온 박정기 씨. 그 뜻에 공감한 이들이 더 있답니다.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찍이. 우리 저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 문기열 선생님, 또 최오선 선생님.
4: 반갑습니다.
1: 함께 노고수를 찾아다닙니다.
2: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는 2013년에 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행선지는 100년도 더 된 고택 화사별서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4: 네네.
5: 잘
4: 지내셨죠? 네. 아니요. 남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5: 시간 네.
4: 너무 예쁘다.
2: 현장에서 만난 회원과 함께 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했지만 회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은 건 뜻밖의 장소. 연못 가운데 자리를 잡은 배롱나무였습니다. 선비들이 사랑했던 나무. 배롱나무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속살이 드러나 늘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선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안팎이 한결같은 군자의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배우고 수양하고 사색하는 공간, 이를테면 서원이나 향교에 꼭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남에서 오셨고 창원에서 오셨고.
6: 화사별서라고, 화사라는 의미는 건축주의 호고, 별서는 농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어로 바뀌면 화사의 별장,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이제 가장 적합한 거죠.
1: 냉장고부터 차와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땅속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석죽을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덮개돌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대석을 쌓고 흙을 채웠다는 거지.
2: 연못 가운데 배롱나무는 어찌 살았을까요?
1: 나무는 자신의 재해 있는 환경에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에 이렇게 갇혀있듯이 자라니까 생육 환경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그리고 뿌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물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수중근을 발생시키다는 거죠. 그래서
2: 그 수중근을 살펴보기 위해 나무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연못 속 배롱나무는 전통 정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입니다.
4: 와, 세상에. 저 처음 봐요. 태어났어.
1: 뭐야?
4: 벌챙이다.
1: 벌챙이 안 돼.

0: 올챙이가 있다는 건 수중의 생태계 역시 온전하다는 얘기.
1: 100년을 훌쩍 넘었죠. 150년 전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번줄기가 죽고 땅속 뿌리가 올라오고 또 그게 죽고 나면 또 올라오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 줄기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적응이고 생존 전략이 아닐까.
0: 그렇게 100년 넘게 나무는 한철도 빠짐없이 꽃을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옹색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나무에게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최근엔 전기 모니터링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활동 초기엔 발견의 기쁨을 자주 맛보았다고 합니다.
1: 제보를 받고 갔을 적에 근데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수축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마음이 설레죠. 그 사람들은 제보를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사롭지 않는 나무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0: 범상치 않은 기운. 그래서 남다른 품격을 지닌 한 그루의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나무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우뚝 솟았다고나 할까요? 멀리서 보아도 웅장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기운에 두 손이 절로 모이는데요.
2: 적어도 나이가 다 500년 이상 되었잖아요. 어디서 그럼 그 적어도 뭐 우리 한 10대조 이상의 선조를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참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홀로 이렇게 나무가 대팔 한 가운데 있으니까 바람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게 자라는 것보다 넓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이 나무 가지 폭이 40m예요. 근데 우리 강한 바람이 왔을 적에 나무의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당신의 줄기를 내려놓고 버팀목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유, 아주 경이롭습니다.

0: 나무는 그저 살기 위해 애써 길러놓은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위로 자라는 본능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응했기에 이토록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들어냈으니 그 지혜에 감복할 따름이죠. 말이 500년이지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조선왕조가 세워졌다가 흥망성쇠를 거쳐 쓰러진 시간이 500년. 사계절이 500번 바뀌는 와중에도 나무는 거기 처음 굳이 이 자리를 정해놓은 이들의 뜻을 헤아려 왔답니다.
1: 그래서 예전에는 액땜했다는 액, 그다음에 뭐 우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길이 되는 저 동쪽을 숲으로 막았어요. 1차 대구 차단하고 여기 이제 대나무를 심어서 또 바람이 바로 이렇게 마을로 불에 닥치지 않도록 살짝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덜판 한 가운데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을 뒤는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과학적으로 측량을 해서 위치를 정해서 심은 것처럼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 구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이야기가 들을수록 새록새록 합니다. 한때 노거수는 박정기 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8m. 수십 년 이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아요. 네.
1: 고향 마을에 큰 대나무 있었는데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나고 뭐 제 나이 또래에는 다 노거수 아래서 자라고 놀고 낮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노구수 아래 오면 뭐 어릴 적 추억이 우선 떠오르죠. 빨갱이의 기쁨 이런 게 안 빠져들면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구수를 찾는 일 아니고도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상에 스포스나서 노구수 공간이 오게 되면 그게 막 힐링이 되고 마음이 푸근하니까.
0: 나무가 좋아 3대째 조경업을 하는 박정기 씨는 그렇다 치고 이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평생을 함께 보낸 분들은 어떨까요?
1: 어떻게 오셨습니까?
2: 뺑뺑 놀러 안 오시면 그 놀러 오지 뭐 하지도 없고 네. 아 자전치 사나
1: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십니다
2: 고기는 너무 다주고 한 사람 고기는
1: 아이고 뭐 할머니 우리 마을에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2: 오래됐어요
1: 언제 시집 왔습니까? 몇 살 때 시집 왔습니까?
2: 17살 무소 갖고 시방 90이 되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
0: 건강한 모습 참 뵙기 좋네요. 나무 그늘을 찾아온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데요.
2: 에, 오빠는 다 하이고 어디 오디에 따다 오디.
0: 검붉은 오디를 한 움큼 따오셨어요.
2: 이 종이다. 잡숴줘.
3: 귀한 건데.
2: 잡숴봐.
4: 따라.
1: 애터지게 따와서 너무 나주비 못 잡니까, 어머니?
4: 난 따문데요.
1: 네?
3: 난 따문서. 손에도 다 묻었다.
1: 여기 옛날에 모였으면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래 했습니까? 뭐
2: 아, 그래야지. 지금 군대매가 이 타는 기라. 오늘 저매로 저런 걸 데려갖고, 오늘 탔다고. 7월 달 중간 되면 군대 타고, 여기서 막 뜯고 먹고 그랬는데.
4: 요즘 나는 요새는 이제 해관이 좋은 게네 해관이 있고, 아, 옛날에 요 많이 왔거든요. 요새, 예. 그냥 우리는 거느라고, 이제. 거느라고.
1: 거늘 심터가 제일 큰 역할이었고, 예. 백중날에, 잔치하고 놀았고, 네. 그 다음에 세심행절에 당산제 제사 네. 지냈고, 그런 네.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2: 알았어. 네? 한번 하세요.
1: 할까요? 네. 네.
2: 한번 해보죠.
1: 박수 치면 할게.
4: 자, 진짜.
1: 호박은 넓으면 맛이 나 좋고요. 영감은 늙으면 보기만 싫다.
2: 맞다, 이거.
1: 딱 맞죠?
2: 노래가 딱 맞는 거야. 거짓말이 없어. 거봐가 늙으면 다는데, 사람 늙으면 복싫어.
1: 그렇죠.
2: 복싫어.
1: 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아, 맛이네.
0: 500년 느티나무 아래 노랫자락 하나 새겨두고 옵니다.
5: 꽃차를 만들다 보면요, 살짝 꽃, 핀 꽃이 차가 맛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거는 꽃이 피어버리면 차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0: 오이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죠. 정자씨 밭에는 아리따운 꽃들이 즐비합니다. 꽃농사를 짓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철 따라 피는 온갖 꽃송이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은 없다지만 죽은 꽃송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로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5: 꽃이 피면 같이
0: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꽃차 인생 만나보시죠.

0: 정자 씨의 오늘 아침 행선지는 어시장. 쥐철 맞아 활개치는 날것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단골 생선 가게.
1: 이거는 얼마나 치고? 이거는 얼마나?
0: 남편이 즐겨 먹는 오징어부터 값을 묻고 바지락까지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1: 내보고 종시라고 싸게 줘요. 한 5, 6년 단골인데 막 퍼져요. 요거 조금 전에 그것도 2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준대잖아.
0: 정재 씨는 잘 웃습니다.
1: 멍게를 멍게 비빔밥 할 거거든요. 예.
0: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겐 특유의 친화력이 있죠. 속마음을 숨기는 데 서툴러서 애들러 가지 못하고 지르기도 곧잘합니다.
1: 많이 쌌나 보다.
0: 어시장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언젠가부터 시작된 비포장 도로가 한참을 이어지더니 막판엔 산골짜기가 나옵니다. 혹시 산골이 좋아서 일부러 택하셨을까요?
1: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0: 20여 년 전 그 일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정자 씨 집 주변엔 꽃밭이 그득. 뒤편 언덕을 깎아서 일궈놓은 꽃밭에 당 9꽃이 한창입니다. 당아욱, 꽃은 좀 낯설지만 잎은 우리가 국 끓여 먹는 아욱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그 아욱과는 다르다지요. 이름 앞에 당자가 붙은 이유도 외래종자이기 때문인데 정자 씨에게 당아욱은 좀 특별합니다.
1: 이 꽃말이요, 어머니의 사랑이래요.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십 하나를 한 건데 이 꽃차를 만들므로 해서 나름 이제 저는 긍지가 생겼죠.
2: 꽃차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1: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꽂이를 23년을 했죠. 정말 꽃을 좋아했습니다.
0: 꽃이 마냥 좋았던 그 시절엔 꽃으로 생계를 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결혼 후 줄곧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요.
1: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 다행히 땅은 있었거든요. 그 이 골짜기 들어왔을 때는 정말 현금이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이 골짜기에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데가 있거든요. 남편이 아카시아가 그렇게 봄에 많이 피는 걸 3년 동안 몰랐대요. 그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강한데 그 짙은 향기가 자기는 일하느라고 그걸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은 걸 몰랐대는 거예요.
0: 개간을 위해 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유난히 돌이 많더랍니다. 골라낸 돌로 담을 쌓을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골짜기가 구들장에 쓰이는 납작한 돌, 그 돌을 캐던 채석장이었답니다. 돌밭을 꽃밭으로 만들기까지 3년이 걸렸다니 말 다했죠 뭐.
1: 이게 지금 굉장히 열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센 꽃을 그냥 이렇게 하면 타거든요. 그럼 일단 말려야 돼요. 이게 금방 막 뜨겁게 말릴 수가 없는 거라 아주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0: 열을 가하자 거짓말처럼 바뀌는 색깔. 꽃잎 속 안토시아닌 색소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죠.
1: 다른 사람은 어쩌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인데 난 50대, 52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거 살려고 한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0: 남편 그늘 아래 살아오던 정자 씨.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꽃농사였지만 그건 늦은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1: 색깔이 변하지 않게, 타지 않게 하는 거. 완전히 식히다가 또 이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꽃이 약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다 다섯 번을 덮어요. 두꺼운 꽃은. 근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세 번만 덮어요.
0: 뜨거운 열기를 몇 차례 온몸으로 감당해내자 꽃잎은 언제 내가 연약했던 적 있었나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제 것이 아닌 또 다른 빛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놀랍고도 유연한 변화를 선보이는 꽃차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자 씨의 밭에서 세상의 빛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은은한 향, 화사한 색감, 그리고 눈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인기 높은 메리골드 꽃차. 그 밖에도 고유한 매력으로 차 문화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꽃차들이 많기도 합니다. 꽃 농사의 시작점은 모종 심기.
1: 전투복 입는 거예요, 전투복.
0: 작업 방석을 착용했다는 것은 오래 앉아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1: 여기는 메리골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3: 야, 거기, 거기까지 가야 모종이 맞아.
1: 다 세봤어. 그럼 이거. 어중간하다 이거
4: 안 되니까 설레고 있어.
1: 그러니까 안 맞다.
3: 그러게네. 좀 너무 일하고 내버려둬서 좀.
0: 잔소리 말라며 졸지에 면박을 당했습니다.
1: 응. 그 가서 물어보게 해라. 조금만 자기 거기 빗나가면 우악 해서 그냥 겁이 나서 말을 못.
0: 오늘따라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린 짝꿍. 꽃차를 덮어 만드는 건 아내 몫이지만 농사만큼은 남편이 총대를 맸습니다.
3: 나무에서 따는 꽃도 있고 매년 심어서 하는 꽃도 있고.
5: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3: 공부는 우리 저 대장이.
5: 아니 서로가 서로를 대장이라 그러면 누가 대장이에요?
3: 실질적인 대장은 내 아니에요. 꽃을 워낙 좋아하거든 저 사람이. 그 성당에 제대 꽃꽂이를 20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만큼 꽃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 꽃 만질 때는.
0: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50여 년 인생사를 함께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아직도 하루가 멀다고 투닥이신답니다. 대화의 물꼬는 아내가 먼저 트는 편.
1: 이렇게 돌을 넣어도 된다고?
3: 그 정도 돌은 있어도 괜찮아. 기계가 못 이길 정도 흙만 아니면 돼. 그 정도는 기계가 다 이겨.
0: 사실 부부는 어제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1: 이제 지 이 양반은 지금 또 그거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트랙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난 절대 반대.
3: 나이를 먹었으니 장비가 좋아야지.
1: 차 듣는 건 상주 아빠 그거 안 힘든 것 같아. 그 뜨거운 불 올라오지. 잠깐만 놓치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작년에 목디스크 수술도 했거든요.
3: 나 일해야 되는데.
1: 어디에 좋은가? 내 설명 마저 들으세요. 삼위일체야. 어느 한 개 일하면 이거는 와해가 돼.
3: 알겠다.
1: 잘해봅시다. 알았지? 자기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아들 내외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3: 오케이.
1: 자 이래. 이제 일 많이 해. 아자. 아자.
0: 남편과의 일전을 봉합해두고 급히 돌아온 이유, 식사 준비 때문입니다.

0: 요즘 자꾸만 불거지는 의견 차이로 성난 남편 마음도 달랠 겸 새벽 시장까지 봐둔 참인데요.
1: 칠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오빠 넷, 언니 둘. 그런데 내 뭔 일을 해봤겠습니까? 진짜로 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났거든요.
0: 시어머니가 어찌나 공을 들여 키우셨는지 남편도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게 아내 정자 씨의 분석. 아직도 삐걱대는 걸 보면 두 분 다 혈기왕성 청춘이십니다.
1: 이거 보셨어요?
0: 비빔밥에 꽃을 곁들일 모양인데요.
1: 입안에 넣으면요. 매끌매끌해요. 여기가 꿀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씹어보면요. 매끌매끌매끌해요. 한번 씹어보십시오. 요거 이쁜 거 더 한번 드셔보십시오.
2: 진짜 단맛도 나고요.
1: 여기
3: 그리고 배추 그 먹는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채소나 같아요 또.
0: 색과 향뿐 아니라 식감까지 겸비했으니 꽃의 변주가 무궁무진합니다.
4: 안녕하세요.
1: 수고 많으셨슈.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이게
4: 외국인들한테 괜찮아. 일하는 사람이 지금 뭐.
0: 때맞춰 등장한 남편. 평소와 달리 화사해진 밥상을 보고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인사치레 정도는 하시겠죠?
4: 자, 먹어보겠습니다.
1: 짠 한번 할까? 나 초장을 짜잔. 아, 안 맞네 사인이. 짠 할라 했는데.
0: 타박어 없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4: 뭔 바람이 불어서 평시장을 갔다 왔어?
1: 좀 티격태격을 하는 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갑니다.
4: 그래 마시면 뭐.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아이고 고마워.
4: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1: 그렇게 일을 이제 덜 해야 되겠다. 진짜 상주 아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일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요.
4: 싸우다 보면 정든다가 안 했나?
1: 아 싫어 싫어.
4: 아직도 정이 덜 들었나?
1: 그만 싸워야 될 나이야.
0: 모처럼 부러운 훈풍. 아내가 애쓴 보람이 있어 화해 모드가 찾아왔네요. 이 기운 몰아가셔야죠. 부부에겐 마침 꽃차라는 좋은 핑계가 있으니까요.
1: 자, 한잔 드셔요.
2: 드시다.
0: 세상 다 돌아서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내 사람.
1: 올해 차는요. 좀 더 달다 이래야 맞겠다.
4: 깊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컨테이너 하나 갖고 이 꽃자에 들어와. 그래갖고 이 정도의 성장이 있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뼛속에 많이 남겠노.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내색하지 않고 꾸준히.
1: 내색 했는데요. 앙탈도 부리고요. 울기도 울고 했는데요.
4: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접수. 자,
4: 우리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0: 돌이켜보면 정자 씨 주변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그 좋은 꽃으로 업을 삼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들 은퇴할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열어 남보다 더 젊은 시간을 누렸으니 이제껏 걸어온 길을 꽃길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은은한 향기, 절제된 아름다움, 꿋꿋한 생명력. 예로부터 나

0: 아무도 아닌 난초 전문가 이대건 씨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1: 하나만 잘 품종을 개발하면 평생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0: 부자가 되고 싶어 농업을 선택했다는 남다른 결정. 마침내 정상에 이른 그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대구 인근의 한 야산. 일행과 함께 나타난 분이 오늘 주인공 이대건 씨입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등산을 할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걸음도 한가롭기만 한데요.
1: 몇 미리 올라가면 없지요?
2: 열은 없.
3: 이제 하늘에서 뭘 찾고 계세요? 그거?
1: 난초를 찾지요.
3: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1: 제가 난초를 배우고 있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고수예요, 고수.
2: 우리가 그 배양하고 있는 난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오늘 연구할 겸 난 또 난담도 나누고 하려고.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1: 잘생겼다. 난초.
0: 난초를 보러 오셨답니다.
1: 한국 출란. 우리나라 토착종이고 봄에 꽃이 피면 출란. 여름에 꽃이 피면 하란. 가을에 꽃이 피면 추란. 서리가 내릴 때 피면 한란. 고급스럽게 생겼죠.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가 최고죠.
0: 우리 땅 곳곳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자색난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희귀종이거나 보호대상에 속한다는군요.
1: 여기서부터 이렇게 잎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칼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허리 부분이 뚱뚱해요. 허리가 뚱뚱한 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체형이 잘생겼어요. 길이는 짧은데 넓어요.
0: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난초. 가느다란 잎이 드리워진 모양새가 일품이죠. 이처럼 곡선미를 자랑하는 게 아름다운 난초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요. 정작 비싼 값에 팔리는 난초의 생김새는 흔히 보는 것들과 사뭇 다르답니다.
1: 잘생겼나?
2: 잘생겼어.
3: 이 좋은 걸 왜 안 캐가세요?
1: 이건 이제 도련변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3: 그럼 도련변이가 있는 거를 만나면은?
1: 만나면 일단 산주인한테 물어보고 산주인이 캐도 된다 하면 이제 재입하는 거죠.
0: 돌연변이종을 캐가실 거라고요? 왜일까요?
1: 자, 이거 초록색이죠? 그 초록색?
3: 네.
1: 자, 요거는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죠. 줄들었죠?
0: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이군요.
1: 이게 만약에 아까 그 난초에 있었으면 팔자 고치는 것이죠.
0: 그런 난초를 발견하는 약초꾼들이 지금도 있답니다. 이곳은 이대건 씨의 난초 농장. 천정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유리온실입니다. 바람과 햇빛, 온도와 습도 제어뿐 아니라 성능 좋은 보안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귀한 난초가 많은가 봐요.
4: 문이 열렸습니다.
0: 명장이 가꾸는 난초 구경 좀 해볼까요? 정말 줄무늬 잎을 가진 돌연변이들 뿐이네요. 이 중엔 자신만의 이름을 당당히 획득한 난초도 있습니다.
1: 옥황상제 이름을 제가 붙였고 요 한 촉에 지금 우리 추정 근데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한 7, 8년 길러면 촉이 15개가 나오니까 150억이 매년씩 이제 생기는 거죠.
0: 하늘의 최고 신인 옥황상제. 기품 있고 당당한 자태가 빼어난데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다른 난초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3: 그럼 그것도 명장님이 개발하신?
1: 그렇죠. 개발은 공인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데뷔가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메이저 대회에서

0: 메달 이상 받아야 돼. 자, 요거는 이제 정상소라고 해서 금년에 이제 데뷔를 마쳤어요.
1: 난초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깊은 향과 단아한 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매력이 있죠. 올해 세상에 선보인 이 난초의 미래 가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0: 요 정도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7천만 원.
2: 이게 왜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0: 꽃에 꽃 하나에 도련변이가 세 개가 나타나는, 도련변이 세 개는 전부 소문에만 있던 난초인데,
1: 꽃에 나타난 변종 그 첫 번째는 줄무늬, 보기 드문 주황색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꽃의 중심이 하얀 것이랍니다.
3: 충남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0: 저는 그 농업감옥 선생이 내 보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너는 농업으로 좀 타고나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농구를 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구 농구를 이제 원예과로 이제 들어가죠.
1: 난초의 세계를 알게 된 건 군복무 시절.
0: 14개짜리가 사는 집에 전속 정원사로 거기서 또 난초라는 걸 이제 보고 죽은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책을 사보고 공부를 했죠.

0: 비가 와서 일찍 나오셨나 했는데요. 다른 볼 일이 있으시대요.
1: 명장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세요?
2: 아, 나한테 팔러 가야죠.
1: 난저 팔러요?
2: 네.
1: 난저 어디다가 파세요?
2: 명매장입니다.
0: 예전엔 직접 채란도 했지만 요즘은 경매장에서 난초를 구하는데요.
2: 뿌리가 안 좋으면 난초 죽어요. 뿌리 보여주는 거를 권고래가 정착되는데 27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체질을 완전히 그 구조를 바꿔놓는 게한 90개 정도 되지.
0: 한국 난초계의 과학적,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는 데에는 이대건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이자 거래도 활발해졌는데요. 이런 경매장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게그 증거겠죠. 지역에서 난좀 가꾼다는 분들은 총 출동. 대부분 안면 있는 사이들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오늘은 또 어떤 난초를 만나게 될까 설렘마저 감지됩니다. 드디어 경매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2: 역시 순서대로 내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대발 명장님 천종입니다. 천마장에는 분명히 여기 앞성에 무늬가 들었어요. 천종입니다.
0: 정말 뿌리까지 훤히 다 보여주시는군요.
2: 30, 50, 60, 80. 마지막 누구시죠? 아, 홍성환 대표님.
0: 한 촉에 80만 원? 문외한들에겐 놀라운 가격입니다.
2: 정말 좋소. 유달산 목포 서반 16, 22만. 최초의 신화.
0: 관심 물건의 등장.
2: 23, 24, 24, 30. 더 없으십니까? 네, 명장님 축하드립니다.
0: 80에 팔고 30에 샀으니 확실히 남는 장사.
3: 초록색 꽃이 피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초록색 꽃을 보고 거기서 미로되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4: 등산을 하다가 칠락꽃을 본 거야.
5: 네.
4: 칠락꽃을 보니까 너무 이쁜 게 산에서 독립적으로 딱 하나가 있는데 매일같이 산에 가야지. 산에 가면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정수는 이제 여기에 다 바친 거지. 한번 출렁했다가
5: 굉장히 저는 이 취미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초는 많은 것을 주거든요. 기다림, 인내, 뭐 어떤

0: 진짜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 난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1: 경매장에서 구입한 난초를 들고 돌아온 곳은 대건시 소유 농장. 새 난초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서입니다. 수술 앞두고 의사처럼 위생장갑부터 챙기고 난초를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어머, 이게 뭘까요?
2: 선생님,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3: 아, 이 감염이 있었어요, 감염.
1: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3: 냄새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놔두면 난초 죽어요.
2: 오늘 경매 가온 게 상태가 안 좋아요?
3: 네, 상태가 안 좋죠.
1: 병든 부위를 제거한 뒤에도 후속 조치가 따르는데요. 약물에 난초 뿌리를 담가 혹시 모르는 세균 감염에 대비합니다.
3: 일반인들은 저 난초 그냥 죽이죠. 우리는 저 전문가니까 다 계산해서 치료하면 되니까.
1: 병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입한 이유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계산이 섰기 때문이랍니다. 괜히 명장소리 듣는 게 아닌 거죠.
3: 자, 기술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파리가 12장이에요. 그러면 뿌리는 12개가 돼야 됩니다. 12개. 뿌리는 이파리 숫자와 똑같이 합니다. 자, 이 뿌리하고 이파리하고 숲을 맞추는 걸 제가 개발한 기술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 따라합니다.
1: 농구 졸업 후 난초 공부에 매진한 이대건 씨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3: 난석은 난초를 심는 제조를 난석이라고 합니다. 난석은 손으로 문지르면 깨지는 굉장히 소프트 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 한 게 들어있습니다.
1: 화분을 채우는 난석의 단단함에 차이가 있군요.
3: 난초에 새뿌리가 내릴 때 새뿌리는 피부가 단단하지 않고 거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 돌에 압력을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 그래서 부드러운 난석 비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늘렸고요. 난석을 여러 번 비벼가며 빨아서 단면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기술도 이대건 명장이 정착시켰답니다. 과거에는 물 주는 시간조차 기운이 맑은 새벽을 고수했는데요. 그런 신비주의 담론을 없애는데 명장이 기여한 바가 컸던 거죠. 요즘 그의 관심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난초, 한국 충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인데요. 승진과 개업대 주고받는 선물용 난시장은 규모가 상당하지만 대부분은 수입산 동양난의 차지. 우리 토종난의 비율은 1%도 채 안 된다네요. 이런 판도를 바꿔보고자 선물용 난초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3: 우리나라 난초가 그 비싸다는 그 난초가 이게 10만 원에 꽃집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가벼운 금액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시절이 열렸다라는 건 굉장히 보람이고 자부심이고.
1: 이제 막 시작된 사업,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어서오세요.
3: 예, 생신이라고 누가 난초 하나 보내주라 했어. 가지고 왔어요.
1: 명장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난초의 DNA로 토종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법. 혈통서를 첨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5: 아주 좀 특별한데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귀한 느낌 주시는 품이네요. 그냥 이런 양면이나 뭐 저런 것보다는 이게 기품이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취향에 딱 맞춘 선물이 됐네요.
3: 아, 멋있네.
1: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명장은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0: 오늘은 훈훈한 물에 누렇게 구워야.
1: 청강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야.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여름의 맛, 혁득박항.
4: 박물상담을 역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박물상담을 역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많이 먹습니다.
1: 한 개 정도 평일날은 주말에는 한 1,500개.

0: 바닥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1: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아유, 고마워.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알지, 고마워.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2: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기 색다른 것 같아요.
1: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0: 아, 냄새 봐,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행동적이야.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큰밤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Hit me and make
3: me strong.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인생 수업료. 뭐 한두 개여야 말이지.

0: 오늘은 평창동에 왔습니다. 평창동.
1: 멋지고 좋은 네. 집이 많기로 또 유명한 동네잖아요.
0: 맞습니다. 여기 뭐 스타들도 많이 살고 최근에 같이 네.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된 우리 이효리 씨도 여기 어디
1: 산다고 어딘가에 사시잖아요.
0: 산다고 하던데.
1: 네. 네. 검은색 감자향 있는 집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0: 여기 아니에요?
1: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제일 크거든요. 이 동네 부근에서
0: 여기인 것 같은데요?
1: 눌러볼까요?
0: 눌러보세요.
1: 이건가?
0: 나 이런 집에 아니 이런 집. 와본 적이 있나 내가?
1: 여기 와오신 거 아니에요?
0: 글쎄 예전에 뭐 한 번인가?
1: 여기 되게 갤러리.

0: 입구처럼.
1: 아, 네.
0: 네.
1: 잠시만요.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2: 어, 여기 맞나 보다. 누구세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0: 집이 넓어서 오시는데 좀 걸리나 보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이 노출한국까지.
1: 오늘의 백만장자님.
0: 아, 많이 부족합니다.
2: 아니던데.
1: 전혀 안 부족한데. 네. 집이.
2: 대부분 이런 다 집에, 다른데?
1: 이런 집에 뭐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0: 아, 아닙니다.
1: 오늘의 백만장자,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쁜 일 빼고는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창업가 조중기입니다. 오케이.

0: 현장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1: 재밌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2: 아,
3: 반갑습니다.
2: 예.
4: 반갑습니다.
2: 아,
4: 네네.
2: 반갑습니다.
5: 아, 나쁜 거 빼고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한다. 라고 연쇄 창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하셨나요?
4: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작게는 식당에서부터, 네. 그다음 이벤트 회사,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멘탈 쪽 관련된 비즈니스나 곤약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뭐 좀 다양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5: 아니 뭐 다른 건 이해하는데 마케팅 회사 곤약 공장이 조금 그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이렇게 좋은 집에.
4: 뭐 한참 잘 됐을 때 제가 네. 생각대로 잘 됐을 때는 매출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5: 연매출.
4: 네네네. 이야. 그래서. 아. 뭐 곧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 담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 안에 좀 구경도
4: 아 네네네
5: 해봐도 될까요?
4: 조금 그렇지만 예, 예. 하여튼 들어가서 네네네네. 안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5: 설렙니다.
4: 아유 별 말씀을
3: 와
4: 여기가
3: 이미 와
4: 테라스 먼저.
5: 테라스.
4: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3: 아, 고기 구워 먹고 차 드시고 네. 하시는 공간이구나. 운동장 아니에요? 어린이 운동장 같은데?
5: 야, 근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평창동이 자연이 또 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3: 아니 근데 그 사업을 한 10개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네. 그 초인종 눌렀을 때 목소리도 그렇고 네. 좀 젊어 보이셔서
5: 맞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3: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 제가 지금 장훈 씨보다 한 살 많습니다.
5: 아 그러세요?
4: 네네. 저 본 적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한 2년은 저를 보셨을 텐데.
5: 제가요?
3: 어디서요? 네.
4: 저 중학교 때 장훈 씨가 1년 후배입니다.
5: 아, 휘문중학교 나오셨어요?
4: 아니요, 저는 설린중학교 나왔어요.
5: 아, 선배님 맞습니다. 선배님 맞는데 네. 제가 저랑 아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오, 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네.
4: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선도부였다 보니까.
5: 아, 예, 예.
3: 그러니까 보셨나요?
4: 분명히 봤죠. 키 엄청 크다.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봤고. 저희 선도부가 입구에서 이렇게 딱 배지하고 이름표를 잡거든요.
5: 예, 예, 예.
4: 네, 야구부에서 등치도 크고 그래서 건드리진 않았다고.
3: 그럼 또 우리가 백만장자 선후배를 네네. 만났으니까 내부도 한번.
4: 이쪽으로.
3: 아니, 여기 아니야. 네,
5: 이쪽으로. 아, 나 이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3: 알아보니까 이런.

0: 댓글을 못 쳤네요.
1: 이야.
0: 우와. 우와.
1: 자.
0: 너무 예쁘다. 아니, 무대가 아니, 예쁘다 같아요.
1: 오늘 대표님은 계속 겸손하게 좀 말씀하시는데 약간 느낌이 진짜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2: 아유.
1: 어? 아, 정말. 야, 이거는 TV 아니죠?
2: TV입니다.
0: TV죠, 어? TV. 우리 그때 그거
1: 이거 나무
0: 작품인 것처럼 봤잖아요.
1: 아, 아니 프레임이 나무로 돼 있어서 나는 이게 저건 줄 알았어. 야,
0: 근데 원체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봐요. 그렇죠?
2: 저도 아주 더럽진 않은데요. 예, 집사람이 와이프가 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한 아, 편입니다. 예.
1: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나셨네요.
2: 아니 원래 집사람이 집 촬영하는 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오늘 집사람 없는 날.
0: 아... 몰래 저희가 촬영하고 가는 건가요?
2: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1: 괜찮겠어요?
3: 괜찮을까요?
2: 뭐 괜찮습니다.
1: 예.

0: 뭐 거실 넓이나 주방 넓이랑 비슷비슷해요.
1: 와. 네.
0: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고.
2: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없이 깔끔한 거.
0: 커피 머신부터 다 아주 부잣집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뭐 이
2: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진짜 테이블에 물자국도 하나도 없고.
0: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3: 예.
0: 왜냐면 이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0: 와 진짜 깔끔하시다. 완전 내 스타일.
1: 야 근데 진짜 하나 하나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와.
0: 야, 사실 저희가 진짜. 냉장고 잘 안 열잖아요. 아이씨. 근데 왠지 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서.
1: 진짜 칼같이 정리해놓으셨어요. 야 멋집니다. 저는 아주 이런 거 보고 좋아하거든요.
2: 아유 다행이네요.
1: 여기가 이제 팬트리.
2: 네 여기가 팬트리인데.
0: 역시나.
1: 아니 뭐가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놀라워. 여기 다 보시면 정리를 우와 이게 하나하나. 와 진짜 하나하나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두바이 초콜릿 제로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써놓으셨어요. 와 대단.

0: 무조건 정치적으로 나오셔야 될 만한 살림 실력이시네요.
1: 와,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사모님이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2: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집사람이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식탁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에 식탁을 놓으신 이유가 아마 이 뷰가 식사하시면서 소나무도 보고 저 뒤에 산도 보고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2: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입니다.
1: 아, 여기
2: 거기 못 앉게 합니다. 거기 못 앉게 합니다. 이쪽에는 제가 앉아야 되고.
0: 거의 매일이 레스토랑이네요.
2: 아유.
0: 뷰가.

0: 여기 이것도 예쁘죠? 여기 조명도 예뻐요, 여기에.
1: 아, 이 조명도 비싼 거네.
2: 어? 아, 딱 아시네요.
1: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이거 비싼 건데 엄청 크잖아요. 더 비싼
0: 거. 더 비싸잖아요.
2: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립으로 다 꽂아놨습니다. 아~ 더 이상 다를 데가 없이. 아~ 그러니까 이런 등 하나에 여기 전체 매립등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 그렇죠.
2: 여기는 이제 아내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1: 여긴 약간 젠 스타일처럼. 아,
2: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1: 우와, 여기 뭔가요? 그 아로마. 네.

0: 많아요, 아로마 오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봐요. 거의 매장처럼.
1: 디퓨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0: 그래서 맞아요. 만들어서.
2: 아니, 그 좋은 취미이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 은은하게 맞아요. 이 아로마 오일 향이 또 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뷰가 좋네요.
1: 네, 맞습니다.
2: 여기도 뷰가 좋고. 여기 저 대표님 공간은 어디 있나요?
1: 저는 뭐 워낙 이제 일을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안방, TV 아. 보고 뭐 이렇게 있죠.
0: 안방을 한번.
1: 아, 네네. 네. 안방 한번 가보시죠.
2: 한번 가보시죠.
0: 재밌는 야. 공간이 많네요.
1: 여기가 안방입니다.
0: 아. 대표님의 공간.
1: 아이고.
0: 호텔 아닌가요?
2: 호텔 같아요.
0: 그냥 호텔,
2: 호텔 같습니다. 그냥. 아, 예. 예.

0: 깔끔합니다. 그냥 아주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1: 아니,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 침대를 쓰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저는 고3 때 집사람 만나가지고요. 네, 한 8년, 9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0: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거예요?
2: 네, 27살에 결혼하셨네요.
1: 네,
2: 일찍 했습니다. 일찍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니, 저기 근데 이렇게 정리는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양말하고.
2: 아까 나가기 전에 빨래 개놓은 건데. 예. 네 옷이니까 네가 찾기 편한 데다 넣어놔라. 뭐 이런. 아.
1: 알아서 넣어라.
2: 네, 알아서 넣어라.
0: 그럼 늘어 한번 가보실까요?
2: 예, 예, 가시죠.
1: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0: 어디다
2: 이쪽이 옷방.
0: 어디가 예. 어디가 옷방이에요? 아, 여기가.
2: 네, 이렇게 옷방입니다.
0: 약간 숨어 있는.
1: 우와. 네.
0: 이야.
1: 진짜 뭐 가는 곳마다 감탄이. 네.
0: 와. 여기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시는 옷방인가요?
2: 네네네. 집사람이 여기까지가 집사람이고요, 전체가.
3: 네.
2: 요만큼이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1: 거의 아내분 드레스룸인데요.
2: 네네네.
0: 그렇죠. 부자든 아니든 거의 비슷합니다.
2: 맞습니다. 뭐. 예. 네. 쫓겨나면 뭐 트렁크 두 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본인을 위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 쓰시거나 이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은 어디다 쓰세요?
2: 취미 때문에 막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0: 네네.
2: 예. 어쨌든 돈이 모이거나 뭐 하면 요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새로 이제 창업을 네네네. 한다던가 돈을 모아놓고 그걸 네네. 다시 재투자하시고.
2: 네네네.
0: 아무래도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1: 맞아요.
0: 예.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렇게 많으신 건지 아,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1: 네.
0: 들어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예. 돈 되는 일은 다 해오고 계신 우리 연쇄 창업가 조중규 대표님. 백지 수표에 얼마를 적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 여기 있습니다.
0: 네. 600원.
1: 600원.
0: 600원이 네. 왜 인생 수업료인가요?
2: 예전에 그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네.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600원짜리 장난감?
2: 네.
0: 어떤 장난감?
2: 공룡의 종류가 8가지. 요만한 장난감인데 하얀색 태엽을 감으면 머리까지 움직이는 네,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서장훈 씨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네네, 영화가 네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때 막 커밍순 주라기 공원 이런 네네. 벽보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수입했던 업체가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못 팔고 있었던 재고 같은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소장님 그거 다 파셨어요? 하나도 못 팔았지. 뭐 이랬고 이거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한번 올인해서 이걸 팔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0: 그게 얼마를 그러면 투자를 하십니까?
2: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2600만 원 정도 됐고
0: 네.
2: 한 마리에 600원씩에 전량 있는 거를 다 매입하게 되죠.
0: 2600만 원을 다 네. 쓰신 거예요?
2: 네. 반포에 있는 조그마한 극장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0: 네.
2: 거기에서 전지 깔아놓고 공룡 태엽을 감으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네.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뭐 공룡 공룡 이렇게 멘트 치면서 이 전지에 엄청난 공룡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나갈 때 엄청 다 샀죠.
0: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굿즈의 개념이네요.
1: 그렇네요. 영화 굿즈.
0: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2: 3,000원에 팔았어요.
0: 3,000원에?
4: 600원에 가져오셔서 5배를 가격을 주고 파신 건데
2: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확신차게 했는데
0: 그 얼마를 버신 거예요?
2: 열흘 만에 거의 완판을 했고 한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만지게 됐던 경험을 했죠.
0: 그 극장 앞에서만요?
2: 네.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한 30평짜리가 한 2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엄청 큰 돈이죠.
0: 아마 대다수 많은 관객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좀 낮고 네. 이러니까 엄마 저거 하나 사줘 해서
2: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그냥 다 샀을 것 같아요. 그 보고 하나씩 다 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대박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투자잖아요.
2: 그 벽보를 보니까 뭐 전미 흥행 뭐 막 엄청난 숫자들이 써 있다 보니까 기존에 봤던 느낌들이 그렇죠, 아니어서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0: 요즘은 우리나라가 거의 동시 개봉을 하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고 그렇죠. 하고 나서 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흥행 1위니까
1: 네, 네. 가능성은
0: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예.
2: 그때는 뭐 공룡 영화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 때였으니까. 예.
0: 그때가 그러면 뭐 나이가 한
2: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죠. 93년도
1: 20살 정도.
2: 네네네. 네.

0: 근데 그러면 장사 미천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1: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어떤 아르바이트를?
3: 중학교 연합고사를 끝내고 나서 제가 원효로 3가 대교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군고구마통을 사서 거기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죠. 내가 용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가락시장에서 리아카도 끌어봤고 주말이면
2: 시장에서 그 이렇게 물건을 좀 옮겨달라고 뭐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나 봐요.
1: 가락시장이라는 데가 엄청 넓잖아요.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여기 고구마 야 50박스 저 차남바 뭐 몇 번이야 거기 갔다 실어 뭐 이렇게 되면 거기서 실어서 리아카로 막 그 복잡한 데를 다 뚫고 이렇게 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다 실어놓고 박스당 뭐 70원, 뭐 80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받는 거죠.
2: 한 박스에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박스다. 네. 그러면은 한 5천원 되는 거잖아요. 날라주는 거 한 번에 5천원.

0: 5만원인데 10번 하면 5만원이네.
1: 네. 적지 않은 돈이죠.
2: 그러면 좀 빠르게 일을 해야 될 만한 집안 사정이 좀 있으셨던 걸까요?
1: 어렸을 때는 오기여 금이여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어머니가 굉장히 귀하게 저를 키우셨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3: 저희 어머니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시장 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는데 대장부 같은 기질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닮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 도파민이 계속 생기면서 돈의 맛을 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하지?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0: 공부는 그냥 접으셨나요, 그럼?
1: 완전 접진 않았고요. 네. 예, 그래도 좀 할 건 하면서 주말에만 할애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되게 우연치 않게 사우나에서 신발 넣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너 가서 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하루에 3만 5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370번 뭐 이러면 신발 놓고 빼고 뭐 이렇게 해주는 워낙 하루에 한 7, 800명씩 왔으니까 그런 큰 사우나였어요.
3: 제가 원하는 것들을 되게 고생해서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맛을 봤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게 쉽게 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밤새서 벌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반대로 알았다고 해야 될까?
1: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계기가 때밀이 형하고 저기 뭐야 구두 닦는 분이 갑자기 막 치고 패고 싸우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2: 막 사우나 내에서.
1: 네. 그래서 둘 다 다 안 해 그러고 그만두고 근데 사우나는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3: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와 구두 닦기와 때밀이, 그때 당시에는 때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라시라고 얘기했는데 나라시와 구두 닦기를 한번 경험해보게 되죠.
4: 기술이 필요한 건데.
3: 때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습한 환경에서 하루에 그 당시에 주말엔 60명, 70명 정도를 밀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구두 닦고 그다음에 또 때도 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둘이서 한 200 몇십만 원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 했을 때 30에서 40만 원 벌 때 저희는 200만 원 이상 벌었던 거죠. 남들이 보면 되게 험한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2: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1: 어머니한테 뭐 니아가를 끌어요 아니면 뭐 구두 닦아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그렇지. 그냥 알바합니다.
2: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 아, 물론 뭐 눈치를 채셨겠죠. 그리고
3: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짓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머니 기억 속에 저놈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잊지 않으셨을까요?
0: 그럼 대학은 진학은 안 하시고?
1: 대학은 진학은 했고요. 아, 일하자, 돈 벌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시 휴학계를 내고 더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들었죠.
3: 저에 대한 미래를 바라봤을 땐 공부로 해서 일반적인 안정적인 삶보다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도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사업이 잘 맞고 영업이 잘 맞고 장사가 잘 맞고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0: 또 아끼는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1: 한번 아, 아래층에.
0: 네네네. 예, 예. 한번.
2: 와,
0: 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1: 네, 네, 네. 엘리베이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0: 아주 아담한 엘리베이터.
2: 다시.
1: 아~ 여기.
2: 오.
1: 괜찮겠어요?
2: 괜찮을까요?
0: 저까지 타면 삑 소리가 날 텐데.
1: 안 나는데.
0: 아, 예.
2: 불가네요. 아,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1층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1: 둘만 타고 내려가요?
0: 네.
1: 두 명 탔는데 추가해? 아, 내가.
2: 세 명이 아닐까? 여기.
1: 아, 내가 있어서 추가한가 보다.
2: 세 명인가?
1: 아, 벌써 내려가고 있어.
0: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훨씬 빠릅니다.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가지고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무게가. 아, 여기는 이제 1층.
0: 네. 1층에.
1: 아, 1층에.
2: 아, 이런 데가 있어요.
1: 네. 미국에 보통 큰 집들 보면 네. 지하에 뭐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공간인데 딱 그 느낌이네요.
0: 이 안쪽에 뭐 조그만한 운동기구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찜질 기계도 있고, 아~ 네, 이런 공간을 쓰고 있죠.
2: 딱 이렇게 운동하고 찜질도 하고 네. 코스네요 여기 딱.
0: 네.
3: 아버님이 평소에 용돈도 많이 주세요?
4: 아 뭐요? 아니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아요.
3: 이렇게 백만장자신데 용돈 안 주신다고요?
4: 그냥 스무 살 딱 되자마자 용돈이 딱 끊겼어요. 엄마, 아빠 둘 다한테.
5: 제가 볼 때는 벌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뭐 알바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부모가 계속 해주는 거가 언제까지? 지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안 가는 날 주말 뭐 이런 것들 다 반납하고 커피숍 오픈까지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4: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3: 아버님의 기질을 굉장히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5: 생긴 것도 비슷해요.
4: 안 닮았어.
0: 워낙 서장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완전.
1: 이야. 뭐
0: 신발에서
1: 우도. 예. 엄청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2: 종류별로 다.
1: 퍼퍼.
2: 버스트백도 따로 해놨어요, 버스트백.
0: 근데 장훈 씨도 워낙 정리하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아, 이제 저는... 방송에서 보면 워낙 그런 거 깔끔하시다 그래서
1: 아니, 매번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제 몸 깨끗한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리나 이런 거는 물론 딴 사람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데 뭘 집 안으로 들여놓질 않아요.
2: 그럼 냉장고 칼각 두고 이렇게 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뭘 안 넣어요.
2: 변했네 사람이.
1: 뭘 많이 안 넣어요. 근데 여기 뭐 아래층에 대표님께 많다고 그랬는데 뭐 되게 그렇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0: 뭐 오래된 신발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네. 하나에 이제 숨겨둔 공간이 하나 있긴 합니다.
2: 아, 드디어 있나요?
0: 아니 드디어는 아니고 네. 그냥 예.
1: 한번 가보시죠.
2: 네. 봐야겠네요. 네.
0: 이렇게 저만의 공간이 하나
2: 있어요. 대표님의 공간.
1: 아, 네. 아. 가장 비싼 공간이네요.
0: 아니 그 정도.
2: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른 차를 타시는
0: 거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1: 우리 사모님도 타시고 따님도 타시니까 네. 내가 오늘 저 차 타고 나가야지 했는데 벌써 누가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타고 나간다 미리 쪽방 가족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2: 근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돈 되는 일을 그래도 쭉 찾아다니신 것 같은데.
1: 대학 휴학하시고.
0: 네.
1: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하신 건가요?
0: 네. 그때부터 영업만 했죠. 우연찮게 용산.

0: 그때 화곡동에 어떤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다 거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목소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하고 있고 테스트 시험하고
1: 어, 시험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녹슨 칼을 쓰는 놈이 있어. 저는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3일 만에 합격해가지고 3인 1조가 딱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게 40분 아~ 멘트 앞에서 바람잡이가 40분 40분 쉬고 그다음에 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조직이네요.
0: 아우, 엄청난 조직이에요. 칼 장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잖아요. 칼 장사인데 조직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을 처음 경험했어요.
2: 본격적인 영업은 사실 처음이셨을 텐데 네.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외향적이셨나요?
0: 그 뭐 내성적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예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별 생각 다 하다가 자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다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고 험한 데 들어가면은 되게 막 완전 문전박대 나가 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상처를 또 많이 받으면 동네 슈퍼에 가서 또 앞에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음 자 가자 또 가고 제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3: 오솔방한 게 힘들진 않았어요?
0: 오히려 되게 재밌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열 군데 들어가서 세 개를 팔았다. 그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몇 개 팔았다. 몇 개 팔았다 이러면서 제가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1: 그럼 그때 외판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셨어요?
0: 하루에 한 순이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도자기를 팔았는데 64피스 동양 도자기가
2: 접시도 있고 뭐 이것도 네네네네. 있고
1: 뭐. 세트!
0: 뭐 단반상기에 네. 뭐 접시 뭐 이런 거에 다 있고 그래서 뭐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소쿠리 쭉쭉 내미시면 자 선물 하나씩 더 드려요 하면서 뭐 수세미도 주고 뭐 하면서 11세트를 팔았어요. 그날은 번 게 한 200만 원 되는 거죠.
1: 그러면 20대 초반에 거의 몇 가지를 팔아보신 걸까요?
0: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은 더 많았으나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지 않아서 경조인, 칼장사, 경양도자기, 깨송이라는 것들도 팔았고요. 20전대보탕. 20전대보탕은 족보에 없는 거더라고요.
1: 20전대보탕 들어봤죠?
2: 저도 지금 잘못 들었나 했어요. 20전대보탕은 뭔가.
0: 그래서 20전대보탕을 팔았고 저는 좀 특이하게 탕약기에다가 약을 끓여가면서 팔았어요. 한약 냄새를 풍기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그 적극적으로 다 해봤던 것 같고요.
1: 그럼 그때 이제 버신 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0: 그 당시에 한 2,600, 한 3천만 원 가까이 돈을
2: 그
0: 벌었어요.
2: 공용 살 돈.
0: 네네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용으로 몰빵했죠.
2: 그러면 이제 공용 2,600만 원 투자해서 1억으로 불리셨는데 아 이제 그럼 제대로 된 가게에서 내가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고정적인 어떤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욕심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식당을 한번 차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번 영위해보자.
1: 가게를 여는 게 첫 창업일 텐데 뭘로 시작을 하셨어요?
0: 신림동에서 대패삼겹살집이 막 처음에 막 생길 때 체인점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가 딱 IMF 때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2: 그거 어떻게 잘 됐나요?
0: 네, 엄청 잘 됐고요. 생각보다.
1: 진짜요?
0: 네, 왜요?
1: 아, 전개상 안 될 줄 알았거든요.
0: 아, 예, 아니요, 잘 됐습니다.
2: 그래서... 대패삼겹살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0: 네, 그 완전 초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백 몇십만 원씩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팔 땐 200만 원 팔고 막 이랬는데.
2: 신림동이니까 거의 대학생들.
0: 네네네. 구동의 그 녹두거리.
2: 어떻게 보면 대패삼겹살의 특징이 뭔가 먹어도 뭔가 좀 모자란.
1: 배가 안 부르는.
2: 왜냐면 이게 얇으니까.
0: 얇으니까.
2: 세 개씩 먹고 막 이러다가 보면 없어.
0: 맞아요.
2: 그럼 계속 시켜요.
0: 맞아요.
1: 그러면 쭉 잘 됐어요? 쭉 잘 됐어요?
0: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거의 한 2년 차?

0: 그러면서 구제역 뭐 이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가 칡냉면을 팔았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칡냉면을 이거를 배달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거기는 워낙 신림동이다 보니까 만화빵, 당구장 뭐 이런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특가 만들어가지고 돈토 면옥이라고 해가지고 다 뿌리고 뭐하고 영업하니까 하나둘씩 들어오더라고요.
1: 냉면집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0: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음식 맛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떤 그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의 어떤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일즈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2: 근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네.
2: 언제 마케팅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0: 매장은 이제 그만하고 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고민했던 게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0: 대표님도 방이 있으시네요?
1: 저 방 회사마다 다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메인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마케팅,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은 뭐 디자인. 저 밑에는 또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죠. 안녕. 여기가 전시, 컨벤션, 마케팅 회사. 현대자동차 CES, BTS 컴백 드론쇼도 저희 두바이에서 K컬처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주관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뭐 확인해줘.
0: 대표님 이제 어디 가세요?
1: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렌탈 회사 다시 갑니다. 엄청 가볍구만. 오이씨, 왜 이래 이거. 그냥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면 선풍기에서부터 거울, 파라솔, 또 가전제품이나 뭐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몇십억까지 되는 건데 이벤트 행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 아무리 못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산 가야 돼요, 일산.

0: 하이 하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제가 매일 들린다는 곤약 공장이에요. 보통 톤 단위로 한 15톤 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곤약을 공부하다가 97%가 물이에요. 어? 이거 완전 물 장사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맨 처음에 곤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이걸 가져가야 돼요. 또 반응들을 보고 하는 다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곧 끝나갑니다. 이게 뭐 일인가요? 재밌잖아요. 하이 하이. 명령?
1: 어, 안녕하세요.
0: 어, 그래.
1: 들어가세요.
0: 여기도 제가 하는 데인데요. 아, 여기에 고객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거나 뭐 할 때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테스트도 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장 부지를 사면서 굉장히 낡은 건물이긴 한데 약간

0: 레트로 느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냥 허물기도 뭐하고 되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를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선 천장을 좀 손을 보긴 해놨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다가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함박 스테이크인데 곤약 페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함박 스테이크 지금을 하면 장사가 될까? 친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뭐 뻥튀기 장사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할지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맨날 새로운 방식 생각 뿐이시네요.
0: 재밌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에 웃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아이데이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고 그런 어떤 묘한 그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2: 직원들을 이제 대표로 앉히신다라고 네. 들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 뭔가 지분도 주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2: 그러면 대표님 밑에서 잘만 버티면 좀 일 열심히 하고 잘 버티고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네, 뭐 그렇게는 될 수 있죠. 근데 뭐 어떤 좋은 회사의 대표가 되느냐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 분야에 되게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어서
3: 창업 1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딱이네. 타스만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Road My Road 더2027 타스만.
4: 의미 있는 곳에도 꾸준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0: 저희가 10년째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일주일치 반찬을 다 드려서 그분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역할들과 그다음에 반려식물을 배송해드리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그 홀로 독거노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그 수필집 같은 걸 내요. 네,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누구나 다 그 묘한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봉사다라는 것들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2: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조준규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0: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이 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만이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2: 규모가
0: 엄청 큽니다.
2: 엄청나요.
0: 네,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3: 그렇죠.
0: 아
3: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관광국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재산이 났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1: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4: 전소됐어요.
0: 아.
4: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타버렸으면.
5: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0: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1: 방문 상담할 듯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0: 강준아, 손님 커트하게 트레이 가져와.
11: 아유, 고마워.
10: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11: 알지, 고마워.
10: 강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
12: 다른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강아지가 보조해주는 데는 없는데 여긴 색다른 것 같아요.

0: 주주야, 럭키야. 들어가자. 이제 그만. 그만. 들어가, 들어가자. 집에 갑시다.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2: 유쾌
1: 상쾌
2: 통쾌
1: 변비엔 메이킨
3: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4: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죠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5: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빵. 맛있는 빵을 찾는 이들을 위해 부산의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매일 200종류가 넘는 다양한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 고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8: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6: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호텔 셰프 경험까지 총동원. 고기와 사골 육수로 만드는 뚝배기 빵부터 무로 육수를 내 반죽하는 이색빵도 있습니다.
7: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6: 하나의 빵이 완성되기까지 재료부터 반죽법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각과 기술로 해내야 하는 작업.
9: 3개 정도 평일날은 주말에는 1,500개.
6: 단팥빵을 위해 매일 60kg이 넘는 팥과 씨름을 하는데요.
9: 힘들어.
6: 한편 고온의 화덕 안에서 빵을 구워내는 주인공. 하루 딱 200개 정도 한정판 빵을 구워내는데요.
10: 43.9도.
6: 뜨거운 여름의 열기에 화덕의 열기까지. 기댈 것은 오직 선풍기 하나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빵을 위한 집념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온 주인공.
10: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6: 본신의 힘을 다해 빵에 인생을 건 사람들을 따라가 봅니다.

0: 먹어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카스 안에 나의 삶이 실렸다. Lord, my Lord. 더 2027 카스.
3: 충남 논산시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 고소한 빵 냄새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빵이 있다는데요. 바로 달콤한 팥 앙금이 들어있는 추억의 단팥빵. 폭신한 빵과 팥 앙금의 조화로운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먹을수록 더 당기는 단팥빵의 맛.
4: 단팥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네, 속이 편안해요.
5: 또 촉촉하고 부드럽고 팥빵이 담백해.
3: 달콤한 단팥빵을 한입 베어물면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자동으로 소환되곤 하는데요.
6: 집에서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일꾼들 얻으면 집에서 그 빵을 많이 만들어서 막 새빵으로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4: 학교에 전빵에서 이 단팥빵을 팔았는데 많은 거 50원. 그렇게 맛있었어요.
3: 어린 시절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던 단팥빵.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이 단팥빵을 그리워하는 건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7: 안녕하세요. 대가제빵 경력 46년의 명인 정인우 대표입니다.
8: 잘 되고 있어?
9: 예.
8: 이른 나이부터 빵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일도 잘하고 잘하는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7: 여기는 제 아들입니다.
8: 선생님, 발이 잘 되고 있네?
9: 오늘 빵 잘 나올 것 같아요.
8: 잘 나와야 돼. 팥빵은 저의 어릴 때의 추억과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포근함과 달콤함과 마음의 식구도 되는 것 같아요, 팥빵이.
3: 이른 아침부터 바쁜 빵집. 단팥빵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팥을 옮기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9: 뭐예요? 아, 이게 팥이에요. 이게 저희 지금 일주일치 양인데.
8: 예.
9: 무거워요?
3: 팥이 들어오는 날에는 온 직원들이 동원되는데요. 하루 60kg의 팥이 사용되다 보니 일주일치 총 420kg의 팥을 날라야 합니다. 건장한 체력의 청년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동인데요. 팥을 모두 나르고 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인구 씨가 팥 선별에 나섭니다.
8: 색깔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알맹이들이 이제 이렇게 골고루 윤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팥이 좋은 팥이죠.
3: 품질을 확인한 팥은 곧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팥을 세척할 때부터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한답니다. 조리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팥을 씻어내는데요. 단팥빵의 핵심 재료이니만큼 꼼꼼히 작업합니다.

0: 돌이 하나라도 흩어질까봐 이렇게 찬찬히 일해야 돼요.
1: 기계를 쓸 법도 한데 파철 씻는 일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 인구 씨.
0: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뚜막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 짓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 가끔 눈시울 좀 나오고 하세요.
1: 지난 46년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실함으로 요령을 피우는 법 없이 정성껏 단팥빵을 만들어 왔는데요.
2: 삶고 끓이고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 거예요?
0: 3시간 정도? 아, 세다고 밥이 빨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1: 잠시 후 한창 팥이 익어갈 무렵 뭔가를 넣는 인구 씨.
0: 핫탕국도 원당 넣고 있어요. 이정재 원당은 아무래도 일반 설탕보다 그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1: 건강을 생각해 비정제 원당을 넣어 단맛을 극대화해주는데요. 단팥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 앙듬이기에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0: 그러다가 계속 이제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한 시간 이상 졌다 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깨가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깨 때문에.
1: 기계화로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드디어 약 3시간 만에 팥 앙금이 완성됐습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게 끓여졌어요.
2: 그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0: 지금 이게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떠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강도 있잖아요. 손목의 강도.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점두가 됐구나 하는 걸 느껴요.
1: 완성된 팥 앙금은 통에 나누어 잘 식혀주는데요. 한 통에 약 180개의 단팥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팥 앙금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0: 바로 못 쓰잖아요. 뜨거우니까. 응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식혀가지고 내일 쓰는 거예요.
1: 다음 날 새벽. 제빵사들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반죽부터 준비하는데 반죽에 웬 얼음일까요?
3: 화학첨가물을 안 쓰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발효를 천천히 시켜야 화학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맛이 더 쫀득해지고.
1: 반죽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반죽이 완성될 무렵
0: 수고한다. 수고한다.
1: 인구 씨의 등장에 모두들 긴장하는데요. 과연 반죽은 잘 됐을까요?
0: 그래요. 들어와봐. 반죽 형체가 오늘 반죽 잘친 것 같은데.
1: 다행히 합격. 칭찬은 아들을 춤추게 합니다.
3: 10년 걸려서 10년. 칭찬받는데. 근데 하도 칭찬 안 받다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0: 좋아요. 네, 괜찮아요.
2: 어떤 거 보면 알겠어요?
0: 대기를 보면 글루탄 형성하고 대기를 보면 알아요.
1: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부드러움으로 반죽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 발효를 통해 효모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부풀게 해야 폭신한 식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빵 작업.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50여 분간 발효를 마친 반죽을 성형해 주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0: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개 정도 평일날은 그렇고 주말에는 한 1,500개.
1: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는 작업을 마쳐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죽을 소분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떼내서 손바닥 위에서 둥글게 말아 봉처럼 만들어 완성시키는데요. 마치 기계로 빚어낸 것 같은데요.
4: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에를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1: 일정한 양의 반죽으로 손기술을 더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양.
2: 이게 얼마씩 맞추는 거예요?
0: 한 65g 정도.

0: 정확히 65g으로 반죽량을 소분하는 작업자. 오랜 경험 끝에 얻어낸 감각이랍니다. 빵 반죽은 만드는 동안에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성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총 천여 개, 약 2시간 만에 반죽 소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반죽도 직원들도 잠시 쉬는 시간.
1: 하나 밥 먹자.
0: 우연히 접한 제빵 일을 46년이 넘도록 해온 인구 씨.
1: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을 들어가면 시간이 많다.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난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5시 반에 작업 시작해서 8시, 9시에 끝나다 보니 뭐 야학은 꿈도 못 꿨고.
0: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고 들어갔던 제과점. 하지만 빵 기술을 배우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빵 공장을 뛰쳐나오기도 했었지만 달콤한 팥 앙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1: 시간이 안 돼서 제과점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했는데 공장에서 형들이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하나씩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떡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제과점 일을 또 제과점에 찾아가서 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0: 어느덧 46년이 흐르고 인구 씨는 한결같이 단팥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팥 앙금을 넣어 빵을 빚어내는 시간인데요. 단팥빵을 빚을 때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반죽에 싹이 좋게 발효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돌려가지고 돌려주면서 이걸 넣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오므려. 오므려서 마지막에는 꿰매줘야 돼요.
0: 팥 앙금을 떠서 넣은 후 반죽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앙금을 더 넣어주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손기술. 이제는 인구 씨보다 아들의 손이 더욱 빠르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색 없이 단팥빵을 빚어냅니다. 일정한 양과 크기로 빚어내는 두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2: 아들님하고 하면 누가 더 빨리 만들어요?
1: 아니 젊은 애니까 좀 순발력이 좀 저보다 낫지 않을까요?
3: 제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2: 아니 저 준비 됐나요?
1: 네네.
2: 준비 시작!
0: 아버지와 아들의 단팥빵 만들기 대결.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빵을 만드는 아들. 아버지 인구 씨도 만만치 않은 속도입니다. 10개의 단팥빵을 누가 더 빨리 만들까요? 한 개 차이로 아버지의 승. 경력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1: 워낙 힘든 직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자식이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고민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3: 예를 들어서 반죽을 칠 때 아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우겼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한 건 잘 안 나오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0: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를 스승삼아 아버지처럼 단팥빵에 인생을 거는 중이랍니다. 이제 단팥빵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 5분에 구워주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15분간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토록 기다리던 폭신하고 달콤한 단팥빵이 완성됩니다. 하하, 정말 맛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1: 그 원당물에 아 여기 이제 조금 예뻐지라고 빵 예뻐지라고 이렇게 발라줘요.
0: 마지막까지 최고의 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구 씨.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인생 단팥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하루하루

0: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맛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1: 바다의 도시 부산. 이곳에 특별한 빵집이 있습니다. 축구장 한 개가 넘는 크기에 총 800여 개의 좌석 보유. 매일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2: 너무 좋아요. 사방이 막 바다가 확 튀고 온 사방이 영도고 막 이게 천지라. 산과 바닥이. 이런 데 안 오면 후회해요.
3: 공간도 넓고 주차할 데도 많고 안 올 이유가 없는데요.
1: 이곳에 꼭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빵. 총 20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4: 신기하고 맛있는 빵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5: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각양각색의 빵들 앞에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빵부터 귀여운 문어빵에 과일을 잔뜩 올린 미니 케이크 등 정말 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제과제빵을 계속 쭉 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이제 디저트실이거든요. 한참 지금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저희 빵을 작업으로 하는 모든 이제 빵을 잡는 성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거의 200여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초대형 베이커리인 만큼 총 15명의 제빵사가 일하는 이곳.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드느라 눈코 뜰 수 없는데요. 빵 종류에 따라 반죽부터 구워내는 방법까지 모두 달라 매일 전쟁입니다.
7: 평소 때 1,000개 정도 되고요. 주말 되면 뭐 3,000~4,000개 정도 늘어나고요.
1: 반죽에 앞서 무부터 챙기는데요. 빵집에서 웬 무일까요?
8: 이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7: 이걸로 저희는 식빵을 만듭니다.
1: 무 손질하는 손길부터 예사롭지 않은 작업자. 그런데 어떻게 빵에 무를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7: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든요. 무를 붓고 묵국이나 요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거를 넣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1: 손질한 무는 완전히 으깨어질 때까지 푹 익혀주는데요. 충분히 익힌 무는 섬유질까지 완전히 걸러낸 후 곧바로 반죽에 쓰입니다. 뜨거운 무 육수를 그대로 부어주는데요. 바로 익반죽을 하는 거랍니다. 발효를 돕는 방법이라는데요.
7: 떡 하는 것처럼 똑같이 떡을 치우고 있어요. 이게 탕종법입니다.
1: 탕종법은 수분을 오래 유지해 빵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7: 밀가루 냄새도 많이 안 나고 소화를 좀 도우려면 좀 많이 오랫동안 숙성시킬 게 맞고 우리나라 고추장 된장 담그듯이 저희도 밀가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완성된 반죽은 통에 옮겨 담은 후 24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분을 안정적으로 품도록 해 촉촉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숙성된 반죽을 성형해 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밀대로 반죽을 잘 밀어주는 것이 핵심. 식빵 안의 조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7: 안에 구멍이 뽁뽁뽁 뚫리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되거든요. 수분을 최대한 빼고 기포도 빼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촘촘한 식감을 위해 여러 번 반죽을 밀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속도.

0: 효모가 활동하고 있어 발효가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1: 발효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빵이 점점 가스가 차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붙어서 작업하는 거죠.
0: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작업. 빠른 속도로 틀 안에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식빵 틀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2: 컨테이너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납품업체한테 이거를 제작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두 달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테이너는 이제 저희 이제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니까 컨테이너들이 많은 거 보면서 이제 창안을 했습니다.
0: 틀 안에 넣은 반죽은 또다시 2차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맛있는 빵을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사이 소금빵 만들기가 한창인 작업자들. 이번엔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는데요.
3: 다 만드는 데 시간 얼마 걸려요?
2: 좀 걸립니다. 오늘 빵 잡는 게 좀 돼서 다 잡으려면 한 3, 4시간.
0: 가게 오픈 시간에 맞추려면 빠른 속도로 빵을 구워내야 하는데 재빨리 반죽 위에 버터를 올린 후 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말아주면 맛에 차이가 난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말고 그냥 이게 다 뺏겨. 많이 말리면 말릴수록 씹었을 때 그 층, 결이 좋습니다.
0: 최대한 반죽을 쭉쭉 늘려가며 감싸줘야 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만든 소금빵만 약 2천여 개. 이제 성형을 모두 마친 소금빵이 맛있게 구워질 시간.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맛있는 소금빵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식빵도 완성되었는데요.
4: 오븐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재열 위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0: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제빵사들. 이제 빵들이 손님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식빵. 정말 컨테이너 모양을 쏙 빼닮은 무탕종 식빵입니다. 이야, 결이 살아있네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식빵. 한편 또 다른 반죽을 챙기는 작업자.
1: 이제 도넛 튀기로 갈 겁니다.
0: 이번엔 도넛을 만들 차례인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완성되는 순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빵. 도넛 역시 인기 상품이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1: 저희가 고온으로 튀겨야 겉에는 좀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하게 익기 때문에 조금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튀기.
0: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하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어야 할 도넛만 약 200여 개.
1: 높은 온도에서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덥고 기름 온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튀면 다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0: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다 보니 힘이 두 배는 더 듭니다. 한 시간 만에 모두 튀겨낸 도넛. 완성된 도넛은 빠르게 디저트실로 옮겨주는데요. 평범한 도넛을 더 맛있고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생크림을 가득 넣고 달콤한 설탕 파우더 샤워까지. 순식간에 화려한 변신. 더욱 먹음직스럽네요.
2: 지역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곳입니다.
0: 다른 빵들도 막바지 장식의 한창인데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구를 적는 것은 기본. 세밀한 작업이니만큼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3: 짠것도 좀 많이 드겠어요.
5: 맞아요. 여기 근육이.
6: 저 잘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0: 빵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그림 장식은 물론 과일과 크림까지 빵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해 주는데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5: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 많이 굽고 그러는데 이제 좀 적응이 많이 됐어요.
0: 이제 서둘러 완성된 빵을 진열해야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 진열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답니다. 화려한 색감과 귀여운 모습으로 진열장을 가득 메운 빵들이 눈길을 끕니다. 간식을 뛰어넘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빵. 과연 맛은 어떨까요?
7: 맛있다. 빙의를 싹 들어가는 순간 왜 빵이 그 당도도 별로 안 높으면서
8: 탈도 안 하고
7: 하면서
0: 그 맛에 자꾸만 손이 간답니다. 오후 시간. 조금 한가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분주한 작업장. 이번엔 웬 고기가 등장했습니다.
2: 돼지국방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이게 사골 국물하고 이거랑 합산해서 같이 이제 넣고 있습니다.
3: 고기도 들어가요?
2: 예예예. 예, 예.
0: 이름하여 뚝배기 빵. 이름도 모양도 재미있어 인기가 많다는데요. 사골 크림을 품고 있어 한 끼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랍니다.
2: 부산에 왔을 때 다 똑같은 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틀린 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빵에다 한번 접목시킬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0: 과거 호텔에서 양식 셰프로 오랫동안 일한 성원 씨. 우연히 제과 제빵을 접하면서 양식의 기법들을 빵에 접목해봤는데요.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해 먼저 달궈진 팬에 레드와인을 부어 고기의 육즙과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2: 돼지 잡내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아무리 삶아도. 레드와인으로 프롬베를 해서 잡내를 다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잡내를 잡은 고기는 각종 채소와 함께 무수분으로 푹 익혀줘야 합니다. 무려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과정.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번거로움도 감소합니다. 고기에 이어 등장한 이건 사골 아닌가요?
2: 빵도 그냥 빵으로 먹지 말자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빵을 영국 끝에 사골이 제일 몸에 좋으니까 보양식이다 보니까 사골로 우려낸 걸 국물로 해서 크림을 만듭니다. 저희
0: 완벽한 돼지국밥의 맛을 빵에 표현하기 위해 푹 우려낸 사골 육수를 사용하는데요. 사골 육수에 생크림을 더해 기계로 잘 섞어줍니다. 사골은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배합 과정에서 살균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루어진답니다.
5: 처음 좀 저도 접했는데 너무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시도해보지 않은 어디서 빵들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0: 잠시 후 뽀얀 사골 크림이 완성됐는데요. 사골 생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오븐에 넣었던 고기가 다 익어갈 시간. 이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요. 잘 익은 고기는 또다시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2: guess. 잠시만요. 한 번 더. 오우, 뜨거워. 예? 식으면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때 최대한 빨리 고기를 찢는 게 역할입니다.
0: 이때 얼음물은 필수. 뜨거운 고기를 손으로 일일이 잘게 찢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게다가 뜨겁다 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2: 손을 오븐에다 떼어서 많이 났지만 많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0: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건 다반사.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만들다 보니 목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 직업이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집에 갈 때 이제 샤워나 할 때 이제 고랑 같은 거 좀 많이 느끼고.
0: 노력한 만큼 특별해질 수 있었던 성원 씨의 이색빵들. 이제 사골 크림 위에 손질한 고기를 올린 후 잠시 얼려줍니다. 속 재료가 어는 동안 빠르게 반죽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반죽 사이사이에 버터를 넣고 여러 번 접었다 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8: 버터를 넣고 이렇게 여러 번 접다 보면은 빵버터, 빵버터, 빵버터 이렇게 결이 생깁니다. 이제 구웠을 때 이제 패스츄리가 이제 이렇게 반죽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0: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결정하는 페이스트리 반죽. 버터가 녹지 않도록 시간과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기에 숙련된 기술 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반죽을 빠르게 밀고 접으며 섬세하게 층을 쌓아 올리는 작업작. 반죽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바삭한 결과 풍성한 볼륨이 완성된다는군요.
8: 이번에 구웠을 때 위로 이렇게 줄대면서 결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잘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0: 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에겐 결 대신 피로가 쌓입니다. 뚝배기 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 완성된 반죽에 얼린 사골 크림을 올려 반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을 뚝배기에 넣습니다.
2: 뚝배기 빵은 이제 고온으로 한 5분 정도 굽다가 그다음 저온으로 내려서 12분 더 굽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크림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요.
0: 사골 크림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뚝배기 빵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하고 촉촉한 페이스트리가 진한 사골 크림을 품고 있는데요. 서둘러 진열대로 이동합니다. 이색빵이니만큼 뚝배기 빵을 맛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정성에 정성을 더한 뚝배기 빵. 그 어떤 보양 음식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9: 빵인데 밥 먹는 것처럼 엄청 국밥하게 진하게 올라와요.
10: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고기랑 이 페스츄리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또 다양한 빵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빵들, 건강한 빵들을 많이 연구하고 요리하고 빵하고 중간 사이에 접목되는 빵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0: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서울 도심. 이곳에도 특별한 빵을 굽느라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 학연 씨. 화덕 안에서 구워지는 특별한 빵인데요. 기름기 없는 담백하고 건강한 빵을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답니다.
11: 아, 지금 맛있는 빵을 화덕에서 굽고 있어요.
0: 오랜 차고 끝에 직접 개발한 화덕 안에 빵 반죽을 붙여 빠르게 익혀내는 방식인데요. 마치 외국의 거리에 온 것 마냥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과연 그 빵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0: 반죽하는 방법과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 빵.
1: 향을 완벽하게 끌어내는 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첨가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0: 성형을 하는 동안 발효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속도는 필수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반죽을 자른 후 그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는데요. 오븐이 아닌 화덕에서 굽는 빵이라 이 과정이 필수랍니다.
1: 물러붙으니까 물러붙지 않으려게 하려고 계속 밀가루를 계속 붙이거든요. 그래도 물러붙어요.
0: 빠른 속도로 성형한 반죽은 다시 한번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 화덕을 체크하는 작업장. 오랜 시간 직접 개발한 화덕 내부는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천장 안에 직접 반죽을 붙여 익힌 형식입니다.
1: 내부 온도는 250에서 450이 돼야만 이 빵의 온도가 이제 딱 붙였을 때 빵이 이제 붙임과 동시에 익어가서 한 5분 이내에 빵이 딱 완성이 돼요.
0: 작은 온도 차이에도 빵의 맛이 좌우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데요. 상부와 하부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 어이구, 어마어마한 온도네요. 화덕의 온도가 오르면 곧바로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긴 막대로 화덕 안쪽부터 꼼꼼히 반죽을 붙여줍니다.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일정한 힘을 주며 반죽을 고정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1: 속도로가 늦으면 먼저 붙인 거, 나중에 붙이는 거 시간 차이가 생겨서 빵이 익는데 편차가 생겨요.
0: 속도는 필수. 빠르게 화덕에 반죽을 붙여야 고루 익힐 수 있는데요. 한 번에 30개가량 구울 수 있는 화덕. 첫 번째 반죽 넣기가 끝났습니다.
1: 빵을 이제 천장에 붙이는 건데요. 이건 이제 대빵이 눌러붙지 않게 올려서 빵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건 빵 떼는 거에 받쳐주는 거예요.
0: 처음 화덕빵을 구상하면서 도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는데요. 화덕빵에 20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1: 아이들 어디서 보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게 된 거죠.
0: 잠시 후 화덕 문을 여는데요. 고온으로 빠르게 익힌 화덕빵. 노릇노릇 정말 잘 익었습니다. 감상할 틈도 없이 바로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빵의 모양을 살리며 잘 떼어내는 것이 핵심.
1: 10초만 늦어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화덕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한눈 빠져 그 순간에 타버리니까.
0: 빵이 붙어있는 화덕 벽면을 살살 긁어내가며 잘 떼내줘야 하는데요. 고온과의 사투 끝에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화덕빵. 더운 날씨에 화덕의 열기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데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선풍기 하나랍니다.
1: 여기가 더우니까 틀어놔야지 그나마 온도가 좀 내려가죠.
2: 선생님, 온도 어떻게 돼요?
1: 43.9도. 43.9도.
0: 마치 찜질방에 온 것처럼 하루 종일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
2: 여기서 하는 건 너무 힘드시겠어요?
1: 익숙해요. 처음에만 덥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또 몸이 또 거기 적응을 하니까.
0: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곧바로 화덕 정리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1: 빵 쓰레기가 이제 열에 의해서

0: 반죽에 물을 발라붙이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1: 이것도 물을 묻히잖아요. 일부러 안 묻히면 떨어져요.
0: 화덕 벽면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반죽을 모두 넣은 후
1: 샌드위치하고 네. 얼음물 좀 준비 좀 해줘.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네. 오랜 시간 남편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힘든 부분을 잘 아는 아내.
2: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빵 굽다가 쓰러질까봐. 저는 저기 문만 열어도 그냥 이렇게 숨이 확 막혀가지고 아예 저기는 못 들어가요. 저는. 맛있게 드세요.
0: 사계절 내내 뜨거운 화덕 앞을 떠날 수 없는 학연 씨.
1: 아, 입맛이 제일 맛있는 맛있죠. 지금 더울 때나.
0: 갓 구워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그 어떤 식사보다도 특별합니다.
1: 더워서 입맛은 없어도 이 빵에 야채만 넣고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요. 배추기도 딱 좋고 그러고 뭐 번거롭게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할 일도 없고 해서 딱 샌드위치가 중간에 먹기엔 딱 좋아요.
0: 잠시 후 화덕문을 열더니 떨어진 빵을 꺼내는데요.
1: 조절하는데도 저렇게 떨어져요. 점도가 안 맞으면.
0: 빵이 익는 과정에서 수시로 떨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빵을 꺼내줘야 하는데요.
1: 자연스럽게 얼굴이 확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0: 400도가 넘는 화덕 열기와의 사투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 사이 구워진 빵은 쉴 틈 없이 바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빵 포장을 돕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2: 저희 단골이라서요. 제가 지금 바빠서 도움 좀 요청했어요.
3: 오늘도 두 번째.
0: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아지면서 메뉴도 하나씩 늘었는데요.
2: 저희가 빵인데 좀 너무 커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이렇게 잘라내요.
0: 남편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었던 샌드위치가 메뉴로 발전. 각종 재료를 넣고 만들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브런치 장소라는데요.
3: 양이 많아서 이거 먹으려면 아침을 안 먹고 해야 돼요. 너무 많고.
0: 그날 오후 이번엔 또 다른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호두와 오디를 넣어 반죽하는 호두빵.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1: 한 일주일 동안 호두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해온 것도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날 잡아서 호두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0: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보다는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자는 신념을 고집하는 하견 씨. 그래서 다른 메뉴도 반죽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할 뿐 기본에 충실한 빵인데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이 먼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최고의 맛을 만든다고 굳게 믿습니다.
1: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담백한 빵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이 새로운 담백한 빵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견식.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하루 200개 가량만 만들어낸답니다. 두 번째 빵 굽기에 나서는 하견식. 그런데 이번엔

0: 상남 알료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0: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4: They would rather sink this boat.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각! 청각! 청각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꼬먹은 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1: 여름의 맛 석드 바캉스.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어서 오세요.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해요. 이번에는 제가 샴푸해 드릴게요. 거품을 톡톡톡.
1: 미용실 매니저가 개라고요? 에이, 거짓말.
0: 마음에 드나요?
1: 돈도 번다고요?
2: 동준아, 파이팅. 알지.
1: 만화 같은 이야기 사실일까요? 한편 승마장에는 말을 닮은 개가 있다는데요. 이야, 너 스타일 좋다. 그 순간 바라바라밤, 황야의 무법자 등장.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는데요. 아, 근데 그 외모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하지만 진짜 괜찮을까요?
3: 좋은 사료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게 강아지들의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믿기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 바로 이 미용실에 천재견이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지 기대되네요. 빨리 가보시죠.
4: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기 머리 좀 하러 왔는데요.
5: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손님 마무리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강준희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야지.
1: 드디어 등장한 천재견. 와, 음료수를 가지러 가나 봐요.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는 바로 손님에게 직진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죠? 대단하다.
4: 오, 이야, 오, 음료수를 갖다 주네.
5: 음료수 드세요.
4: 아, 고마워요.
1: 이야, 똑똑하다, 똑똑해. 손님 응대를 마치고 사장님 옆에 대기.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5: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줘.
1: 오, 진짜 끌고 오네.
5: 고마워. 샴푸 하실게요. 이쪽 여기 앉아서.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1: 이번에도 와, 깔끔하게 성공.
5: 알지, 고마워.

0: 쌤도 놀라셨죠? 그쵸?
1: 아, 똑똑하네. 그래도 되게 보기 좋은 건 얘가 이걸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나 잘하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또 뭐 없어?
0: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2: 강준, 수건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네, 닦으세요. 얼굴 닦으세요.
3: 미용실 천재견 깡준이 검증 완료.
0: 이거 보세요. 매니저. 엄연히 직책이 있답니다. 깡준이의 서비스 어때요?
4: 색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원장님이 유명해서 왔는데 요즘엔 깡준이가 더 유명해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깡준아, 계산해줘.
2: 깡준아, 고마워. 아, 이봐.
0: 어휴, 카드 배달까지 풀 서비스네.
2: 손님한테 전달 갖다 드려, 손님.
4: 깡준아, 줘. 옳지, 고마워.
0: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마당에도 깡준이 공간이 있네요.
5: 바깥에도 이렇게 견사가 있네요.
6: 네, 제가 만들어줬어요. 안에 이제 손님 많고 할 때는 얘도 이제 밖에서 쉬는 게 좋으니까. 얘도 이제 넓으니까 바람도 쐬고 있으라고. 하우스 들어가.
0: 아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척척. 네.
6: 문 닫아. 기다려, 거기 있어.
0: 보셨죠? 깡준이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고요.
6: 거기 그래 들어가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0: 세상에, 깡준아. 너 대체 어디까지 똑똑할 거야?
6: 깡준이, 운동해야지.
0: 보호자님도 운동하시게요?
5: 근데 줄넘기를, 아니 깡준이라고 한다고요?
6: 뭐 깡준이 줄넘기 저보다 더 잘해요. 예. 깡준아, 줄넘기 한번 하자.
0: 2인 줄넘기요? 아유, 가능할까요?
6: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어머어머, 나보다 더 잘하네.
1: 오, 줄넘기도 해.
6: 피디님, 줄넘기 잘 하시죠?
5: 네.
6: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5: 네. 깡준아, 한번 줄넘기 한번 해볼까? 깡준아?
0: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6: 하나, 둘, 셋.
0: 오, 오, 오, 된다.
6: 처음인데.
5: 이야, 잘하네. 깡준이, 네. 줄넘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6: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뭐, 원반도 하고, 보드도 타고.
5: 보드를 탄다고요?
6: 야, 보드 타봐.
0: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보드 타기. 아, 뒷발도 타야 하는데. 아유, 깡준이 긴장했구나. 원래는 이렇게 잘 탄답니다. 그 외에도 재주가 많은 끼쟁이. 개인기가 무려 30개 이상이래요. 깡준이 멋지죠?
5: 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6: 원래 제가 주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염소 키우는 농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 몰이 하려고 데려왔는데 견사에 넣어놓기만 하루 종일 지져가지고.
0: 깡준이가 많이 지졌다고요?
1: 뭘 안 시켜주면 그게 욕구 불만, 좌절감 이런 걸로 쌓이게 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지짐이에요.
0: 지인의 부탁으로 깡준이를 맡게 된 보호자. 처음엔 말썽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선택한 게 훈련. 반려견 훈련사를 꿈꿨던 보호자의 특훈이 시작됐다는데요.
7: 와.
0: 그랬더니 글쎄 일취월장한 깡준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우등생이래요.
5: 지금은 이게 짖지도 않는 거예요?
6: 네, 지금 전혀 안 짖어요. 한 번 짖어. 옳지. 두 번 짖어. 옳지. 세 번. 세 번 짖어.
8: 말썽 피우던 과거는 잊어주세요.
0: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 근데 아까부터 뭘 보시는 거예요?
6: 오늘 깡준이 하루 일과표예요.
0: 이렇게 많아요? 깡준이가 잘 배우던가요?
6: 이제 저랑 교감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점프 하라고 하니까 점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넘기만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저랑 같이 호흡이 잘 되니까 잘 하더라고요.
0: 환상의 짝꿍으로 임명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어서오세요. 네,
0: 깡준이 보러 왔어.
1: 들어 왔어? 어, 깡준이랑 술래잡기 하러 왔어?
2: 네. 어린이한테도 인기 만점인 깡준이.
1: 과자 갖다 줘. 저는 과자 갖다 줘.
2: 어휴, 음료수 대신 과자를 주는 거야? 훌륭한데? 어린이한테는 장난도 잘 친대요. 아유, 깡준이 개구쟁이네.
0: 간식이랑 제가 방향제를 만들어 왔어요.
1: 간식, 아, 간식 뭐들 또 들고 와. 이건 뭐야? 아, 이렇게.
2: 이야, 깡준이 선물인가 본데요.
1: 주면 돼?
0: 훈련사가 꿈이어서 강아지 데리고 해보는 게 꿈인데, 여기 그 똑똑한 그 깡준이가 있어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어서 만들어 왔어요.
1: 아, 고마워.
3: 그냥 있으면 애완견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손님들 오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기도 해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1: 깡준아, 찌개핀 어디 갔더라?
4: 아이 참, 여기 있잖아요.
1: 아, 거기 있었어? 알지. 고마워. 아유.
2: 깡준이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1: 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그때 이제 저한테 심부름 해다줘요.
2: 매니저 업무를 톡톡히 하는 깡준이. 미용실이 웃음으로 가득한데요.
0: 깡준아, 이거 팁? 팁?
1: 아, 팁 주시게요?
0: 팁?
2: 설마 용돈까지 버는 거예요?
0: 너무 고마워. 잘 있어. 깡준이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5: 예, 심부름도 잘하고 해서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제 아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2: 깡준이가 번 돈은 부르이웃돕기 성금으로도 내신대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깡준이 덕에 동네방네 소문난 미용실. 아, 근데 깡준아, 너 파업한 거야? 더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1: 왜 그러고 있어? 심심해? 지루해? 밖에 나갈래? 밖에. 다시 나갔다 와.
2: 허락받자마자 옆집으로 간 깡준이.
6: 깡준아, 일어서. 하이파이브. 오구 저러네. 엎드려.
2: 옆집 사장님과 깜짝 훈련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맞춰본 솜씨가 아닌데요.
6: 일어서.
2: 사장님도 전문가 느낌이 물씬.
6: 하이파이브. 옳지. 일어서.
2: 깡준이가 자주 방문하나 봐요.
6: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문 열리면 한 번씩 자주 들어와요.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놀아요 저하고. 한참 놀다가요. 자, 앉아.
2: 깡준이의 앉아. 재밌는 이중생활이네요.
1: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어떤 일이에요? 깡준이 보러 왔어?
2: 사실 이곳은 금녀의 구역인 바버숍. 깡준이가 그 원칙을 깨버렸대요.
7: 오, 깡준아, 고마워. 너 나 정원은 어떻게 왔어?
2: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훈련하기 바쁜 깡준이. 혹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요?
8: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편하게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걸 안 주면 아이들 바로 문제야 됩니다.
2: 아이고, 또 지갑 열리는 거예요?
9: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머! 5,000원짜리도 있어.
2: 깡준이가 용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6: 재밌잖아요.
9: 가끔가다 팁도 주고. 그래서 깡준이 인기 스타예요.
4: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깡준이가요, 여기 바버샵이다 보니까 남자 손님만 오시거든요. 이렇게 여자분들 오시면 되게 좋아해요.
0: 정말요?
1: 네. 네. 엄청 반겨요.
2: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즉석 테스트.
1: 공정하게 해야 돼요. 네. 위치 똑바로 해주세요.
7: 네.
9: 네.
1: 출발할게요. 네.
2: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을까요? 깡준이를 향한 열렬한 구애. 과연 깡준이의 선택은?
7: 역시. 미인을 알아봤어.
1: 역시.
9: 다시 한 번만.
1: 다시 한 번만. 깡준이 가보자. 누가 좋아? 깡준이 가보자.
0: 내장적인 거는 뭐 두 번 연속 1등 하셨죠.
1: 대박.
9: 내장적인

0: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깡준이. 설쌤, 진짠가요?
1: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도 평균적으로 강아지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 남성분들을 더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좀 특이한 애들인 거예요.
2: 깡준이.
0: 깡준이는 미녀를 좋아해. 그날 저녁.
3: 깡준아, 굴 꺼야지. 꺼.
0: 미용실의 소등 담당은 깡준이래요. 근데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3: 깡준아, 일로 와봐. 네, 쓰레기 버려줘. 쓰레기 버려줘.
0: 가게 앞 청소도 깡준이 담당. 아유, 기특해.
3: 자, 깡준.
0: 아빠와 함께 산책에 나온 깡준이. 실외 배변견이라 틈새 산책을 해줘야 한대요. 매니저 업무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모두 으뜸. 뭐든지 잘 해내는 깡준이가 뿌듯하시죠.
4: 깡준이 덕분에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깡준이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설쌤이 저희 깡준이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행복하게 살자, 깡준아. 파이팅. 알지.
5: 설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 영상만 봐서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도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둘 다 약간 도파민형 같거든요. 독댄스 같은 거를 배워본다거나. 둘이 뭔가 대회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이뤄내고 그러면 더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6: 다음 친구들은 말을 닮았다는데? 빨리 가보자 멍.
0: 자, 이번엔 대구로 날아왔습니다. 승마장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말을 닮았을까요? 근데 말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은데요? 깡준아, 출장 미용 나온 거야? 클레오파트라 따라해봤어요.
7: 아, 예쁘게 잘라봅시다.
0: 여기 말 미용실인가 봐요.
7: 머리 잘 나왔어요. 다음 손님, 부이노 손님은 머리가 없네요. 아주 쉬워요, 머리 자르기가. 자르기 없어서. 예쁘게 잘라요.
8: 안녕하세요. EBS 세상에 나쁜 게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말을 닮은 개가 있다고 하는데.
7: 아, 주르기 형제 말씀하십니까? 저기 오고 있네요.
0: 어디?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이야, 개야. 혼란스러운데요? 얘들아, 정지. 아, 좀 멈춰봐. 찾았습니다. 말을 닮은 친구들. 승마장을 전세낸 건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녀석들. 영락 없는 미니 말 같은데요. 이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3: 주주. 주주야. 주주.
9: 이 친구 둘이 많이 닮았네요.
3: 얘네들은 이제 아프가나운드고요. 이제 형제인데요.
0: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의 럭키. 주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대요.
3: 일로 와봐. 자, 자, 우리 4년 동안 했던 거 있지? 우리 한 가지만 했잖아. 그치? 자, 일로. 자, 앉아.
0: 잘 맞은 건가요? 먼저 앉은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다.
3: 자, 일로. 일로.
9: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지.
3: 다른 거요?
9: 네.
3: 다른 거? 너네들 뭐 할 수 있어?
0: 다른 거요? 개인기 끝이에요. 아프가나운드는 우아한 털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주주와 럭키는 좀 털 관리가 부족했나요? 특히 럭키는 군데군데 엉킨 털이 많은데요. 빗질하면 아프다고요.
3: 저는

0: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빗질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 놀다 보면 털이 엉키는 일이 다반사. 심한 부분만 잘라주신대요.
2: 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네, 그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빗질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습한 데는 엉키면 그쪽 안쪽이 습해지고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1: 그런데 고민은 따로 있대요. 바로 콜링이 안 되는 녀석들.
0: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집. 집, 들어가자. 들어가자. 집에 가자, 집에.
1: 말과 교대로 승마장을 사용하는데 잡히질 않으니 곤란하다고 하네요. 벌써 1시간째 사투 중. 아유, 얘들아, 이러다 날 새겠다.
0: 감독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3: 저도 도와드릴게요.
0: 예, 좀 도와주세요.
1: SOS 요청에 제작진도 합세. 그 옷도 똑같고 술래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0: 집에 갑시다.
1: 결국 과한 열정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세상에, 까졌네, 까졌어. 아유, 무릎도 까진 거 아니에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제작진, 보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3: 안 잡혀요, 잘?
0: 얘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한참 놀다가 잡힙니다.
1: 이 와중에 똥까지 먹는 녀석들. 아이고, 얘들아, 똥은 반칙이지. 도통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주주와 럭키. 안아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30kg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오,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마워, 얘들아.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밥 먹는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사료가 섞여 있네요.
0: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하고 운동은 좀 잘해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밥 먹자.
1: 가장 먼저 밥을 먹는 친구인가 봐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죠?
3: 지금 이 친구는 누구예요?
0: 얘는 두부입니다.
1: 견 식구 중 유일한 딸이래요. 반가워.
0: 두부야. 야, 두부는 쉬자. 쉬자.
1: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두부. 조금 느리지만 불편함 없이 잘 다가가죠? 두부야, 맛있지?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대.
0: 어? 너 어떻게 나왔어? 문 안 잠갔나?
4: 아니, 문을 열어놓고 오셨어요?
0: 아까 깜빡한 것 같아요. 네, 깜빡한 것 같은데.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주. 왜 탈출을 안 했나 했더니 너 체력이 방전됐구나. 입맛도 잃을 만큼 신나게 놀았나 봐요. 주주, 럭키, 좀 쉬자 이제.
0: 또봉 덥나? 왜 또 들어가 있노?
1: 또봉이. 세상에, 세상에.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는 누구예요? 또봉이, 너무 귀엽다.
0: 또봉이, 이빨 나니까 가렵지? 응? 또봉이 장난감? 장난감? 또봉이, 앉아. 앉아. 앉아.
1: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잖아요. 앉아 교육은 필수 중에 필수. 어휴, 떡잎부터 다르다, 또봉아.
3: 이 친구는 누구예요?
0: 얘는 한 달 전에 온 강아지인데요. 저희 이웃집 사장님께서 고령시장에 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5만 원 주고 사서 오셨습니다.
1: 시장 한켠에 있었던 똘망똘망한 또봉이도, 이웃마을에서 오게 된 두부도, 주주, 럭키도 파양당한 아픔이 있는데요.
0: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가지고 꼬리 내리고 승마장에 왔을 때도 좀 경계를 했었어요. 뭐 하울링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었고.
1: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대요. 많이 달라졌나요?
0: 흙묻은 강아지가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흙도 묻어 있고 가끔씩 뭐 이렇게 씨앗도 달려오지만 행복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5: 주라기 남아요!
1: 다시 한번 주주 럭키의 놀이 시간.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다친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여름엔 복병이 있었으니 체력 고갈시키는 땡볕 더위. 더군다나 이곳은 대구랍니다. 대프리카 다들 아시죠? 아, 덥다 더워. 여름아, 저리 가.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다행히 주주 럭키를 위한 분수쇼 개최. 어때? 좀 시원해졌어? 더위 사냥에 나선 두부도 있습니다.
6: 아우, 누나, 뒤에 또봉이 있다고. 아우.
1: 두부 누나가 많이 더웠나 봐. 또봉이가 있는 줄 몰랐대. 더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어, 근데 주주와 럭키는 어디 갔죠? CCTV 확인하라고? 30분 전 문 앞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어? 어? 럭키의 힘에 속절없이 대문이 열리고 마는데요.
3: 주주 럭키가 지금 없는데?
0: 네?
3: 목소리.
5: 들어가!
1: 아이들을 찾아 나선 보호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5: 주라기! 주라가! 주라가! 주라가!
1: 문제는 승마장 앞이 차도라는 건데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5: 사장님!
0: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라기 못 보셨어요?
7: 못 봤는데? 또 나갔어요?
0: 네, 또 나갔습니다.
7: 아니, 도대체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0: 계속 바깥으로 도망댕겨요.
7: 네. 그럼 어떡하노? 근데 오늘은 내가 여기 계속 있었거든?
0: 네네.
3: 혹시 주주 럭키 여기 탈출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7: 아니, 자주 돌아다니길래 보이면 사람한테 연락해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나가면 어떡하노? 근데 여튼 여러 번 탈출해요.
0: 좀 더 나중에 보시면 부탁드릴게요.
7: 알겠어요. 사람한테 네. 연락드릴게.
0: 네네.
7: 뭐, 빨리 찾아야 될 텐데.
1: 망연자실한 그때. 어? 저기 럭키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에 달아나고 마는 럭키. 럭키야, 주주는 어딨어? 그 순간 주주도 돌아왔네요. 그래, 집 나가면 고생이라잖아.
5: 주주, 어디 갔다 왔어? 응? 야, 어디 갔다 왔어? 가자. 럭키!
1: 자, 이제 남은 건 럭키인데요. 다행히 멀리 달아나진 않고 승마장 주변을 빙빙 도는데요.
5: 럭키야! 럭키 쉬자! 쉬자! 럭키야, 어딨노? 럭키!
1: 벌써 탈출한 지 두 시간째.
5: 여기네! 야! 일라!
1: 아유, 행복했니? 아빠는 속이 타셨대. 평소에도 자주 탈출을 하나요?
0: 2, 30번 정도.
1: 그렇게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0: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취총도 몇 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한 번 났었고요. 트럭이 부딪혀서 좀 튕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럭,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힘들다.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3: 탈출은 누가 먼저예요?
0: 주주가 먼저 합니다. 주주가 먼저 탈출하면은 럭키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1: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벌써 울타리 보수만 수십 번째. 막고 또 막아도 귀신같이 탈출하는 녀석들이랍니다.
8: 구멍이랑 구멍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데 얼굴 놓고 하면은 이게 다 밀리거든요. 네.
9: 그 맨날 평면적인 운동장에서 둘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계속 재밌을까요?
2: 아니라니까요.
9: 근데 저 산에서 냄새가 내려와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물로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싶어요.

0: 새로운 자유를 찾는다고요? 눈앞이 깜깜한 탈출 전쟁. 승마장을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마냥 해맑은 녀석들. 뾰족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장 마술 선수의 아침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어우 멋지시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꿀잠 자는 중.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마 체험을 위해 어린이들이 방문한 건데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짖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주와 럭키. 매섭게 짖는 모습이 낯선데요. 어휴, 주주야. 순둥이 주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루 평균 100명의 손님이 찾는 승마장.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어우 무서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1: 무섭게 짖었어요. 보러 가면 갑자기 짖어요.
2: 아이들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미역적으로 좀 많이 짖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이들 짖는 소리에 보호자 출동.
3: 안돼, 그만 짖어, 그만. 부드럽게 안돼, 안돼.
0: 수업 시간인데 참 난감하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4: 주주럭키는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방해서 좀 얘네들을 두다가 손님들이 올 때 뭐 짖거나 이렇게 뭐 달려들려고 해서 저희가 바깥에다가 조그맣게 견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0: 사무실 옆이 아이들의 견사라 마주치는 일도 흔하대요. 어, 거기 아이들 있어요.
5: 우선은 지금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6: 얘네는 무조건 낮잠 자야죠. 얘네는 원래 단상성 수면이 아니에요. 수면의 시간도 되게 짧고 수면의 질이 얕아요. 그걸로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5: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와서 쳐다보고 이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문제가 높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4: 럭키야.
0: 혼자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주주와 럭키를 분리해 볼 건데요.
4: 너네들 이제 따로 한번 있어보자. 자, 럭키 나오세요.
0: 이 방법이 성공하면 견사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4: 우리 또봉이랑 키 차이가 많이 나네.
7: 와, 럭키 형아, 우리 집에 왔네. 같이 놀자. 어?
4: 자, 일로 오세요. 들어가자.
0: 문제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주는 분리불안 시작. 럭키가 나가자마자 불안한 듯 더 예민해졌는데요. 이대로 실패일까요?
4: 주주 왜? 응? 왜? 왜? 무서워? 괜찮아?
0: 분리불안이 있는 건 럭키도 마찬가지. 오히려 주주보다 반응이 더 심한데요. 급기야 탈출 시도. 럭키야, 그러다 다칠라. 안간힘을 쓰며 철망에 매달리는 럭키. 아이고,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곧장 주주한테 달려가는데요. 떨어져 있었던 10분 동안 애가 탔던 주주와 럭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봐요. 어디 갔었어, 럭키야? 말도 마. 힘든 탈출이었다고.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한 주주 럭키 형제. 자유를 갈망하는 이 녀석들을 말릴 방법이 있을까요? 얘들아, 말썽 좀 덜 부리면 안 되겠니? 설쌤을 빨리 만나봐야겠죠?

0: 운동장에서만 노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탈출했을 때 부르면 오게끔 이런 부분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손님이나 자주 봤던 분들한테는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승마장 사고 뭉치 녀석들을 위해 달려왔다. 긴장하지 마. 줄줄 얻기 때문에 오셨대. 설쌤, 잘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아, 안녕하세요.
2: 아, 너네구나.
3: 네.
2: 지금 두부?
3: 네.
2: 또봉이?
3: 네, 맞습니다.
4: 또봉이, 일로 와봐.
2: 한번 보자. 어? 어이, 이뻐. 어? 귀여워. 잘 먹었네요.
3: 네.
2: 응? 잘 먹었어. 에너지 엄청 뿜뿜일 텐데 이렇게 풀려서 놀고 좋겠다. 근데 오늘 사실 또 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3: 네.
1: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설쌤.
2: 야, 이거 누가 적으신 거예요?
3: 제가 적었는데요.
2: 역시 말을 다루시는 분이라.
3: 네.
2: 말과 동물과 교감하시는 분이라.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 이거 약간 이건 감동인데요?
3: 아,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심호흡하시고.
2: 와, 너네구나. 그렇지.
1: 설쌤의 방문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아이들. 얘들아, 흥분하지 마. 첫 만남 강렬하죠?
2: 좀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흥분하는 네. 모습들이 있는 거죠.
3: 예.
2: 공간이 제한적일 때는 내가 충분히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3: 아, 네네.
2: 애들이 우선은 반응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방어 본능이었군요.
2: 산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 얘네들을 운동장에 풀어서 자율운동하게끔.
2: 운동과 놀이가 단조로워요. 그냥 저 마사에 풀어서 열심히 뛰어놀면 예.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3: 네.
2: 네.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3: 지루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탈출합니다.
3: 아, 네. 네.
2: 더 재밌는 걸 찾아 탈출합니다.
3: 예.
2: 뭐 물론 독립적인 애들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줘서 즐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3: 네.
2: 그래서 보호자랑도 소통이 더 잘 되면 우리 말 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3: 네.
2: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3: 네.
1: 이제 승마장으로 가볼까요?
2: 공간 너무 좋네요. 애들 뛰어놀기에.
3: 네, 맞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말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고요.
2: 네.
3: 밤에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뛰어노는 공간.
2: 얘네들은 그래도 복 받았네. 개인 운동장이,
3: 예.
2: 개 견 운동장이 있네.
3: 네.
2: 근데 문제가 뛰어나간다.
3: 도망갑니다.
2: 원래 마사에는 이런 거 잘 안 해놓잖아요. 이런 펜스.
3: 보통은 울타리만 있습니다.
2: 그렇죠.
3: 예.
2: 근데 이거 애들 때문에 이렇게
3: 예 맞습니다.
2: 지금 붙여놓으신 거죠?
3: 네네.
2: 탈출하니까
3: 예.
2: 주로 어디로 탈출해요?
3: 저쪽에 후문으로 뒤쪽으로
2: 저쪽?
3: 나가고 있습니다. 네.
2: 저쪽 가봐도 되죠?
3: 예.
2: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막아놓으셨구나.
3: 네, 판으로도 막고 장애물로도 막고.
2: 위로 나간 적은 없어요?
3: 네, 위로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2: 네.
3: 럭키가 여기를 밟고 한번 뛰어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2: 이거 밟고?
3: 예.
2: 예, 여기 발자국, 이거 뭐야, 손톱 자국이 있네, 발톱 자국이. 몇 군데만 손보면 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3: 네.
1: 먼저 위쪽 탈출구를 막아줄 건데요. 과연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5: 애들은 생각보다 탈출에는 엄청 똑똑하다.
6: 쇼생크.
5: 네, 쇼생크 탈출처럼 네. 바닥 뚫는 애들은 진짜 막 조금씩 땅 파다가 나중에 고개 하나 쏙 나갈 정도 되면 보호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메꿔놓지 않는 한 언젠간 결국 탈출합니다.
2: 오케이, 우선 이거 한번 가서 느낌이 괜찮은지 한번 보죠.
5: 예.
2: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거를 넘겨서
3: 예.
2: 저쪽에서 밑으로 당겨서 묶어줄 거예요.
1: 거의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한 설쌤과 보호자.
2: 벽처럼 예. 이렇게 하나만 빼주면 애들 절대 못 넘어가요.
1: 고리를 이용해 문도 보강하고 틈새도 완벽 차단. 헐거워진 철망도 다시 재정비. 완벽하게 탈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탈출은 없겠죠?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5: 이제 애를 한번 놀아줘 볼 건데요.
3: 예.
5: 그냥 뛰어놀고 그 다음에 조금 흥미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의 본능을 이용한 고양이들 낚싯대 좋아하는 거 아시죠?
2: 두두와

0: 럭키를 위한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완전 놀인데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하는 거.
1: 주주 럭키는 시각에 더 반응한대요.
0: 이거를 실제로 쫓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움직임을 한번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2: 어, 저요, 저요. 내가 먼저 해볼래요.
0: 네가 할 거야? 너 한번 해볼래?
1: 으이샤, 으이샤. 반응을 보이는 또봉이. 재밌지, 또봉아?
0: 이러다 이렇게 좀 잡게도 해줘야 돼요. 잡아야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 카운트, 이렇게 시각에 빨리 움직이는 거에 자극받는 애들은 이런 걸 놀아주면 진짜 재밌어요. 미안해, 또봉아.
2: 나 더 놀고 싶어요.
1: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차례.
0: 어휴, 야, 나 치는 줄 알았다. 야. 안녕.
1: 변사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0: 우리나라 안 갔다.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1: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번엔 설쌤이 야심차게 만든 낚싯대를 공개할 차례. 오, 오, 제법 반응이 좋은데요?
0: 그렇지. 움직이면 좀 자극이 올 거예요. 너네는 시각 카운트가 맞지?
1: 어, 근데 뭐죠? 이 시큰둥한 반응은? 너희들 벌써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0: 네 스타일 아니야?
1: 아, 이거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0: 실패인가?
1: 승마장은 주주, 럭키 형제와 마리 교대로 쓰고 있는데요. 콜링이 되지 않아서 난감하대요.
0: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리콜 때문에 걱정이시죠? 불렀을 때 잘 안 오는 거.
3: 예.
0: 그럼 그거를 하는 좀 재밌는 놀이 같은 거를 예.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늘려가 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터치 교육을 할 건데요.
3: 네네.
0: 손에 간식 쥐고 터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코가 여기 닿으면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주주! 터치! 옳지. 네, 이렇게 해서 네. 터치. 옳지. 그래서 터치는 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3: 예.
0: 나쁜 일보다는 계속 간식이 나오거나 보상이 나와야 돼요.
3: 네. 앉아. 앉아.
1: 얌전히 기다리는가 싶더니
3: 기다려. 기다려.
1: 성격 급한 주주 출동.
3: 앉아. 앉아. 앉아.
0: 주주가 참을성이 좀 떨어진다가 보이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돼. 주주 앉아. 기다려.
3: 기다려. 기다려. 터치.
0: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 조금만 늘어나면 얘네 나갈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3: 아, 네.
1: 이때 눈에 띈 털 상태.
0: 빗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아, 근데 이거 빗질 못하는 거 아시죠?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3: 예, 많이 엉켰습니다.
1: 그런데 빗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꼭 빗질을 해줘야 하나요?
0: 아, 얘네가 예. 이중모가 아니에요.
3: 네네.
0: 그래서 되게 매트해서 예. 습해지면 좀 안에 피부병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성이나 막 이런 세균성으로.
1: 어라? 또봉이가 등장했네요?
0: 또봉이랑 주주럭키는 같은 공간에 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3: 예. 여기 공간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쵸.
3: 네.
0: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까.
3: 네.
0: 또 아직 아기 때 만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3: 네. 네네.
0: 애들도 조금 더 너그럽고.
3: 네.
0: 좀 혼나도 얘도 빨리 혼나봐야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배우니까.
3: 얘네들도 아기인 걸 아나요?
0: 어, 알죠.
3: 네.
0: 네. 우리가 이거는 모든 동물에 어느 정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좀 봐줘요. 좀 긴장하면서 볼게요.
3: 예.
0: 네.
1: 자, 주주럭키 형제가 또봉이를 잘 받아줄까요? 일단 럭키는 조심스럽게 또봉이를 탐색. 주주는 거침없이 다가오네요.
0: 놀자는 거야, 놀자는 거. 너 아까 쟤네한테 엄청 귀찮게 했잖아.
3: 근데 또봉이한테는 놀자가 최용만 선수가...
0: 어, 맞아요.
1: 아니, 맞네, 그렇지, 맞아. 그렇지. 너무 거대하지.
0: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봤자
3: 예.
0: 개들은 개한테 배우는 게 훨씬 커요.
3: 네네.
0: 주주가 놀자고.
1: 다행히 또봉이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0: 이러면서 사실 더 좋은 건 또봉이가 많이 배울 겁니다. 솔직히 또봉이가 맨날 두부랑만 노니까 네. 자기보다 등치 큰 애들한테

0: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우선은 자주 오는 친구들부터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1: 주주렇게 분명히 짖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혹시라도 짖는다고 안 주면 안 되고 그냥 예슬이가 가까이 오면 간식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세요.
3: 포인트는 조용히 던지기. 자극할 만한 요소를 줄여주는 건데요.
0: 그렇지.
3: 간식에 집중했는지 조용하죠? 차분하게 진행되는 연습.
0: 그렇지.
3: 오, 주주럭키 대단한데요?
1: 이러면 나중에 예슬이가 딱 오는 것 같으면 주주랑 럭키는 좋아서 요 앞에서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3: 주주럭키 훈련 잘할 수 있지? 파양의 아픔을 딛고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 더 행복한 견생이 기다리고 있죠?
1: 저 솔직히 오늘 오면서
2: 네.
1: 사실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있지는 않았을까?
4: 저는 덕분에 주주럭키를 조금 더 이제 케어해 줄 수 있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사실 말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긴 한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이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너무 저도 좋았어요.
1: 정말 행복하게
4: 네.
1: 우리 말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 네 식구도
4: 네.
1: 보호자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7: 그 검사 다 하면
8: 얼마나 좋게.
9: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0: 잠깐 안 깨도 되네.
9: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3: 짜잔, 안내판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주주 럭키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조용하죠? 연습 덕에 많이 차분해진 주주와 럭키. 둘이서 뛰어놀고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산책 시간이 생겼대요. 얘들아, 이제 안전하게 자유를 누려보자. 쭉!
11: 너 어떠세요? 너 어떠 먹고 싶어?
12: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3: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12: 시리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사상충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파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배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4: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DB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5: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5: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5: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5: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5: 네, 됩니다.
2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

0: 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이번 전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0: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적이죠.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하기사,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1: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0: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0: 아버지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Where are you going?
1: I'm gonna take a shower. Thank you.

Mitchell, I'm sorry about Goose. Everybody liked him. I'm sorry.

Hi, it's Wolfman. Yeah, Maverick just quit.

0: sono venuto per te.
1: Iosa 위대한 수업 Great Minds가 방송됩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참가! 참가! 정말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0: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1: 꼬문 거 처음이네. 죽이네 이거.
2: 여름의 맛 혁특 바캉스.
3: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4: 이 집도 살리다.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집이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좀 태어나는 거잖아.
5: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6: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9: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국민행동대리야.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밥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물리학자의 명성은 그의 이름과 이론이 얼마나 낮은 학년의 교과서에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니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은 일반적으로 운동 3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물리학의 역사 속에서 그는 빛에 대한 연구, 즉 광학 이론을 연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광학 이론만큼이나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색채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을 발표한 주인공이 바로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이자 철학가로 유명한 볼프강 괴테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아니었던 괴테가 뉴턴과 비견되는 과학적 업적을 남겼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뉴턴의 광학 이론을 설명하는 무지개 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이 살던 시대에 당시 사람들은 빛에는 색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색이 없던 빛이 프리즘 재질로 인해 여러 색을 가진 빛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말이었죠. 뉴턴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설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실험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광학 이론을 뒷받침하는 무지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불 꺼진 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한쪽 벽에 구멍을 내고 거기도 빛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빛이 앞에 프리즘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반대편 벽을 봤더니 들어올 때는 하얗던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험을 옵틱스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선보였죠. 그런데 이런 뉴턴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이가 있었는데 바로 당대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던 괴테였습니다. 괴테는 뉴턴의 이론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고 그 오류를 아는 이는 100만 명 중 오직 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뉴턴의 광학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을까요? 괴테는 색상은 단순히 빛의 물리학적인 특성을 유추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보는 주체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약 20년간 뉴턴처럼 빛과 프리즘을 사용해서 여러 실험을 수행합니다. 뉴턴이 사용하고 똑같은 프리즘을 구하기 위해서 왕실의 후원을 받고자 설득도 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연구 결과 괴테는 뉴턴이 봤다는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프리즘으로부터 상이 맺히는 반대쪽 벽까지의 거리에 따라 뉴턴이 봤다는 띠와는 다른 모습이 맺히기도 한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 뉴턴의 무지개 이론은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뉴턴의 말처럼 흰 빛은 7가지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괴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밝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둡고 밝은 무늬가 만드는 경계선을 프리즘을 통해서 관찰했더니 그 경계선에서 아주 흥미롭고 다양한 빛의 띠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

손의 7가지 색의 무지개에서는 보이지 않던 색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색중 하나가 바로 마젠타 색입니다. 우리 프린터에도 있는 흔히 빨강톤이라고 부르는 색으로 뉴턴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색입니다. 괴테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뉴턴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색채 이론을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색채론은 당시에는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뉴튼의 이론이 나온 지한 세기도 더 지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반론치곤 너무 늦었고, 둘째, 괴테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과연 그가 제대로 된 과학 실험을 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줄곧 있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엄밀한 과학의 방법론적 입장에서 볼 때, 뉴튼의 연구는 뉴턴 스스로 기틀을 잡은 정통적인 방법으로 볼수 있는 반면에, 괴테는 감각만을 따라갔으므로 제대로 된 과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꽤 존재합니다. 괴테는 논리보다는 감각에 집중해서 이 실험에 접근했습니다. 즉, 색채란 인간의 감각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 현상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존 연구 방식과 다르다고 뉴튼의 광학 이론은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괴테의 색채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괴테의 색채론에 관한 평가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괴테 이론이 물리학자들이 아닌 당대 화가들로부터 뜻밖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하여 빛과 색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이들이 괴테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색채관을 정립해 나갔던 것이죠. 괴테의 색채론에 영향을 받은 화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 어둠, 대홍수전의 저녁과 빛과 색채, 괴테 이론, 대홍수호의 아침, 창세기를 쓰는 모세라는 한 쌍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작품의 제목에서 괴테 이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터너는 홍수라는 자연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도도 없이 노아의 대홍수가 갖는 의미를 색으로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만들어지는 무한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색상을 탐구하고 추구하던 괴테의 철학을 표현한 명작으로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괴테의 색채론은 여러 화가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반면 뉴튼의 색상고리는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한 이론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괴테의 이야기는 기존 질서 얽매이지 않고 감각에 따라 자연의 모습들을 찾고 따라가다 보면 더욱 심오하고 유용한 발견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현대미술, 그중에서도 팝 아트를 좋아하는데, 한 작품에서도 이런 괴테의 자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팝 아트는 195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태동하여 만화, 광고, 그리고 일상 상품에서 맥락을 뗀 뒤에 그것들을 다시 결합해서 현실을 풍자하는 예술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잡지에 있을 법한 그런 만화를 미술관의 거대한 벽면에 채워놓은 리텐슈타인이나 미국 대량 생산 식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수프 통조림을 활용한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좋아하던 팝아트가 한순간 저로 하여금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앤디 워홀 특변전이 열린다고 해서 학교 미술관에 들러서 앤디 워홀이 친필 사인을 한 캠벨 수프 통조림 실물을 보았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케이스 안에 신주단지 모시듯 소주기 전시된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사인만 빼면 영락없는 캠벨 수프 통조림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갔던 제 연구실 후배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던 기억이 납니다. 야, 좀 편하게 살지 않냐? 근데 저는 왜이 작품으로 갑자기 김이 빠져버린 걸까요? 당시 저는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이미지의 변형, 실제 실크스크린 인쇄, 눈길을 끌도록 하는 미술관 벽면 설치 같은 예술적인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놓을 사인하는 것만으로도 창작을 끝낸 워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가령, 야, 이런 건 우리 애도 그리겠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까지. 그런 말을 듣다가 갑자기 또 수백억 원의 값으로 팔려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 몇 초라도 제대로 보려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모나리자 같은 작품처럼 우리에게 예술로 통용되는 고전적인 작품과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 이 사람 편하게 산다. 우리 애도 그리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은 사실 그거는 기존 질서를 정답으로 생각하는 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저의 가치관대로만, 저의 방식대로만 예술을 이해하려다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캠벨 통조림에 서명한 앤디 워홀의 작품이 가치는 이유는 사실 누구도 물리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어려운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조림 광고를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전시했다가 다시 그걸 실물로 만들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즉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현대 물리학과 현대 예술의 비슷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괴테, 앤디 워홀 같은 인물들은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어 그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고전기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년간 똑같은 예술만을 경험했을 것이고, 근대 과학만이 허락하는 사고의 틀을 갖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견으로 자신을 정답으로부터 가리지 말고 눈을 떠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인간의 창의성으로 열어가는 과학과 문화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물리학자라는 말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낸 물리학도 결국 문화의 하나이고 또 물리학은 모든 물체의 이치를 알아낸 학문이므로 문화도 물리학의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문화 물리학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혁명의 해라고 불리는 1880년대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이때는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철도가 발달하며 도시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전신기술이 도입되며 실시간 통신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낡은 체제와 최신기술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혼란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관된 시간제가 없었기 때문에 베를린 자정일 때 빈이 몇 시일지는 독일의 황제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시계 시스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철도가 발달하면서부터는 이것이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죠. 그게 단순히 여행객들의 불편함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기차 시스템이 없다면 종종 같은 선로에서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던 아찔한 순간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19세기 말은 제국주의 시대였고 본국과 점령지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것, 즉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시계들을 동기화하는 것에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컸습니다. 그래서 철도 주변 주요 건물이나 기차기 시계탑에는 여러 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시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뚜르드릴에는 무려 3개의 시계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큰 시계는 그 지역 시간은 제네바 시각을 나타냈고 10시 반, 왼쪽 시계는 파리에서 출발한 철도 노선을 위해 파리 시간을 나타냈고 10시 15분, 오른쪽 시계는 베른으로 가는 철도 노선을 위해 베른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10시 35분. 스위스 베른에 있는 오래된 기차역에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기차역의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기차

차역길 건너에 있던 특허 사무소에 일하던 직원 알베르트였습니다. 그는 매일 집을 나서서 특허국으로 출근할 때마다 이 여러 개의 전기시계를 보며 걸었는데, 그러다가 전기로 제어되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허국에는 매해 전기시계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베르트는 시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아주 깊은 질문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내 시계, 즉 베른역에서 가리키는 7시와 다른 역에서 7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시간을 서로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라고 부르는 말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서 더욱더 기가 막힌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멈춰있는 사람의 양쪽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움직이겠던 사람이 같은 장면을 봤을 때도 두 번개는 동시에 쳤을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요. 이 특허사무소 직원은 한 사람에겐 동시에 벌어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움직이는 방에서 번개가 쳤다는 정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알베르트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과학에서 정설로 통하던 뉴턴의 물리에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흐르며 물체는 누구나 똑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알베르트는 모든 움직임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차 안에 앉아서 나란히 옆을 달리는 다른 기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정지해 있는지, 누가 달리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고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트는 이런 뉴턴 물리학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논문으로 옮겨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허 사무국의 직원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거꾸로 말하면 나의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무엇일 때 너의 시계에는 어떤 시간이 표시될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한 시간의 동기화는 시계탑 시간과 열차 운행표에서부터 여러 산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갈때 또는 GPS 인공위성이 엄청난 빠르기로 움직이면서 지상과의 시간이 달라져도 서로의 시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GPS 위성과 지상의 시계 사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수 없었을 것이어서 지금 같은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비행기 여행은 더더욱 꿈꿀 수 없었겠죠. 근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이런 엄청난 발견을 이끈 그의 근원적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직관과 통찰을 통한 낭만적 사고 덕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 이후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최대의 변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인 사고의 단계만 따랐다기보다는 즉흥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성보다 꿈을, 현실보다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정리된 수식으로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헷갈려 하니까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설명들을 참 잘했습니다. 가령 기차가 아주 빨리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앞과 뒤에 동시에 번개가 내려칠 때 안에 있는 승객 입장에 상상하게 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한 번에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 최초의 대중과학 인플루언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기차에 줄을 지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의 혁신적 발견의 비밀은 그런 통찰에 기반한 낭만적 사고였습니다. 과학은 매 순간 논리적 정합성과 엄격성으로만 발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아인슈타인의 사례에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념을 깨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 고민했을 때는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물리학을 지배하던 시절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로렌츠가 있는데 그 또한 빛의 속도에 의해서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로렌츠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에 묶여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의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화, 너의 말이 옳다면 이러한 황당한 방정이 성립되어야 하면서 방정식을 구하내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응, 맞아. 네가 틀렸다고 하는 그 황당한 방정식이 사실은 옳은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서 로렌츠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로렌츠는 무언가를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알고 보니 그게 맞았던 거죠. 로렌츠는 뉴턴을 맹신한 나머지 상대성이라는 문턱까지 가놓고서 멈춘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겁없이 그 문턱을 넘어버리고서 뉴턴 이후 최대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낭만적 사고와 열린 마음은 꼭 과학적인 발견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타고 전국을 다녔던 일을 제일 즐거운 일로 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내가 탄 모터사이클이 고장 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당장 헤쳐나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이 모터사이클을 제일 가장 빠르게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터사이클 같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사실 대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부품이 고장났는지 곧장 알긴 어렵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1만 개 정도, 그리고 내연기관 차는 약 3만 개, 비행기는 약 600만 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히 설명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은 모터사이클 정비였는데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단 하나를 순차적으로 찾아낸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퍼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정비 예술이라는 저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라도 해결하는 일에 낭만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는 열린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꼭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을 따르는 고전적 사고, 직관을 따른 낭만적 사고가 모두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이 이런 낭만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논리와 직관, 고전과 낭만이 함께해야 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장대하네.
1: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어? 그건 네가.
3: 야, 돈 내고라고.
2: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3: 그래요?
2: 걷고 다녀요, 다.
3: 아, 그래요?
2: 저 빼고 다.
4: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5: 어,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2: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3: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2: 저 모르죠.
0: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6: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7: 이 공간이 막국수 그 식당이었어요.
8: 이 집도 살리다. 아, 살려보자. 어눌하면 좀 어때? 내가 살

0: 망가뜨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자. 정성을 다해서 만져주면 그 집은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1: 내향인이 고친 오래된 집? 이 집 맞아요?
2: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취향껏 공간을 꾸미면 좋지 않을까.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굳이 밖을 안 나가도 되고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공간이지 않나.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골목골목 천천히 걷다 보면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1: 양림동하면요, 근대 역사 문화마을입니다. 근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도 하죠.
0: 아하, 그러니 기분 좀 내볼까요?
2: 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짜잔! 귀여워.
0: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3: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양림동을 찾아왔습니다.
0: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박하지만 깊은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 맛집에서 만난 광주의 맛.
4: 광주는 예호박지를 많이 먹어요.
0: 저 골목 너머 추억이 있고 숨은 고수들도 만날 수 있는 그곳.
5: 계세요. 아이고,
6: 안녕하십니까.
5: 우와, 멋지다.
6: 딴 사람은 일체 저럴 수가 없어, 안 들어.
0: 오늘은 광주 구석구석 함께 걸어보시죠. 현재 총 97개의 동이 있는 광주. 그 중에서도 보물 찾기 하듯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동네들을 찾아갑니다. 과거 버드나무가 울창의 이름 지었다는 광주 양림동입니다. 지금은 버드나무보단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네가 됐죠. 산책하듯 한나절 걷기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서 인생 사진 찍는 분들도 많답니다.
7: 이쁜 장소에서 웨딩 스냅 찍게 되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작가님이랑도 많이 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8: 코라모 이렇게 멋진 척 한번 해주세요.
0: 그런데 왜 이곳일까요?
8: 여기 이제 골목도 이제 곳곳이 또 예쁘기도 하고 이제 또 한창 장미 필 때여가지고 추천드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양림동 곳곳에 웃음꽃이 활짝 핀 건 오래된 건축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1914년에 지어졌다는 오웬 기념각. 회색 벽돌을 2층으로 쌓아 올린 이 사각형의 건물은 전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 오웬 목사가 1909년 순교하자 이를 기념하였습니다.

0: 위해 지은 건물.
1: 사실 이 건물은요, 오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연극, 영화, 또 교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0: 바로 이곳에서 광주의 근대 문화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소중한 유산으로 남은 110여 년의 역사.
1: 기독교가 시작될 때 양인도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기독교적인 유산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살았던 곳이라든가 병원, 학교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근대 역사 문화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0: 양림동은 과거 서양촌으로 불렸습니다. 땅값이 싸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착했고 학교와 병원, 사택들을 지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서양식 주택. 이곳은 광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 최중환의 의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우일선 선교사. 그의 집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양림동에서도 손꼽히는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죠. 덕분일까요? 독특한 마을도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펭귄 마을? 여기도 펭귄? 저기도 펭귄. 마을 곳곳에 펭귄 작품과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왜 펭귄 마을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건가요?
2: 이 양림동 펭귄 마을에 제가 와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 있는데 데이트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대체 왜 펭귄 마을인지 이분이 알려주신답니다.
3: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0: 아이고. 이 두 분을 빼고 이 마을을 말할 수 없다는데요.
4: 2015년 정도, 13년에 시작했지만, 이쪽 형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동네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5: 근데 이 마을이 왜 펭귄 마을이 된 거예요?
6: 펭귄 아저씨 같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4: 걷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펭귄을 흡사하게 닮아가지고 이제 펭귄 마을로 불리게 됐습니다.
6: 가장 그렇게
5: 작품하신다고.
6: 젊었을 때는 노스일을 했거든. 신학 보내려고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보여주려고 했더니 요새는 안 나타났네.
0: 어린이들에게만 공개한다는 것.
7: 우와, 멋지다.
6: 얘들 유치원 애들 구경하고 여기 깎아놨는데 처음에는 펭귄 마을에서 펭귄을 많이 깎았어요.
0: 목수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나무에 펭귄을 조각하고 색칠까지 한 작품입니다. 조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아무나 안 보여준다네요.
6: 다른 사람은 일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 유치원 애들만 오면 그 애들은 붙여줘. 그 이제 주기도 졌어요. 많이. 그래갖고 지금은.
4: 내 깎기가 힘들지 않아요.
6: 처음에는 힘든데 이제는 좀 습관되고 하루에 안 나와. 네. 처음엔 안 나밖에 못 깎았는데 지금은
4: 한 두 개 정도 깎았어요.
6: 두 개 정도 깎았어요.
0: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과 애정으로 탄생했다는 펭귄 마을. 골목길 곳곳에 주민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이 걸리면서 지역의 명소가 됐죠. 촌장님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다네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주민들만

0: 남은 동네. 그때 촌장님의 작은 아이디어는 지금의 마을을 있게 했는데요. 그 시작은 폐품이었습니다.
1: 버려진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그 버려진 캔 가지고 전가트로 작품을 만든 건데. 불난집이 있었는데 이 벽을 무엇을 한번 활용해볼까 하다가 뺑기를 치라고 그리고 작품 하나나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 11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0: 버려진 물건들로 골목길 미술관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1: 토요일로 일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골목길이 빡빡 차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이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한다라는 사람 더 잘하잖아요.
0: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을을 가꾸실 거라는데 꼭 가볼 곳이 또 있답니다.
1: 아, 동굴 혹시 안 가보셨죠? 그쪽 가시면은 여름에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쪽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0: 펭귄 마을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이곳. 아니, 도심에 웬 동굴일까요?
2: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때 방공 대피소로 뚫어놓은 동굴입니다.
0: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안전모도 준비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일본군이 뚫었다는 이 동굴.
3: 얼마나 들어갔나요?
4: 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0: 길이는 약 30m.
4: 자, 여기가 끝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완성을 못하고 이것이 동굴이 미완성적으로 됐기 때문에 입구만 지금 이렇게 네 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동굴 속에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는 음식 변화가 잘 빨리 오니까 동굴에다가 김치 같은 것을 저장했어요. 그럼 훨씬 더 천천히 익지요.
0: 비록 일제 식민지의 잔재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 그때 냄새가 납니다. 하하, 골목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5: 이거는 한우 암소 사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골로 배우가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0: 푹 끓인 사골 육수로 애호박찌개를 만든다네요. 육수 준비가 잘 끝나야 찌개도 제맛을 낸다는데요. 광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애호박으로 찌개를 만들어 드셨답니다.
5: 애호박찌개는 서민 음식이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크면서 울타리에 달려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할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갖고 그걸 먹어봤는데 어렸을 때도 그 맛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사골 육수에 돼지고기, 양념과 애호박만 넣고 끓이는 음식. 하지만 그 맛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 고기에서 자체 우러나는 그 돼지고기 맛에 애호박의 단맛 추가해서 마지막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알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던 음식이에요.
0: 양림동 골목에서 20년. 엄마의 손맛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고 있죠.
5: 너무 맛있다.
0: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별다른 재료는 아니지만 특별한 맛을 내는 이곳만의 애호박찌개. 손님들의 입맛엔 어떨까요? 칼칼한 게 입맛 살아난다고요? 밥 말아서 한

0: 숟가락 푹 떠 먹으면 이 순간만은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1: 애호박찌개 진짜 맛있어가지고 점심 때 많이 사 먹어요.
0: 여기서 하나 더. 손님들이 애호박찌개만큼 많이 찾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 생고기.
2: 저희는 항상 당일 도축된 한우 암소만 사용하고 있고요. 코 앞다리를 사용해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원래는 식육식당이었던 곳. 질 좋은 생고기를 허리하다 보니 생고기 비빔밥도 맛있기로 입소문이 났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아니라 생고기냐 애호박이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네요. 오늘 메뉴 선택 만족하십니까?
3: 생고기 비빔밥이에요.
4: 맛있는 거 어때요?
3: 아, 너무 맛있어요. 생고기가 그냥 싱싱하네요.
0: 깊고 진한 국물 맛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도 있죠.
5: 국물 떠서 맛있네. 아, 맛이 깔끔한 맛있어요.
3: 얼큰하죠.
5: 얼큰하면서 광주는 애호박찌개를 많이 먹어요. 국물도 있고 얼큰하니 깔끔하니까요.
0: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으로 배 든든히 채웠으니 골목 여행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양림동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근대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건데요.
6: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이 세게 잘 어울린다. 성교사 스타일로.
0: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옷 갈아입고 걸어볼 참이에요.
6: 이게 정말 이제 빨간
7: 모자도 이쁜데.
6: 자, 친구는 이렇게 입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7: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원래 광주에 거주를 하고는 있긴 한데 근데 한 번도 딸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양림동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주말이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6: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7: 이뻐.
6: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면 오늘 통화 속 주인공이야.
7: 그러니까.
6: 짜잔.
7: 예뻐라. 너무 예쁜데?
0: 마음에 든 옷도 골랐고 기념 사진도 남겼으니 우아하게 양림동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그 길 끝에 도착한 곳은 근대화 시기 상류층 가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장우 가옥.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통 가옥입니다. 호남 지역 근대 한옥의 특징도 보고 전통의 멋도 느낄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네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멋스러운 분위기의 고택.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 근대 의상을 입고 저마다 추억을 만들고 간답니다. 이렇게 둘러볼 곳들도 많지만 하룻밤 편히 쉬어갈 곳도 있습니다. 고3 딸을 위해 엄마가 고른 숙소. 이것도 역사가 깊은 곳이라네요.

0: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래된 건물의 정취는 살리고 누구나 머물 수 있도록 그 안에 쉼을 더했습니다.
0: 저희 공간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곳은 저희 발코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앞에 백일홍, 목백일홍의 수명은 거의 한 500년 정도 되는 그런 수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게 저녁 산책이든 아침, 이른 아침 산책이든 이런 굉장히 이 마을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2: 광주에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세세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처음이라, 그리고 딸하고 같이 함께 해서 훨씬 더 이제 재밌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3: 양림동을 자주 오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곳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1: 근대 시간 속을 걸어보는 골목 여행이었고요. 자, 다음은 젊음이 넘치는 거리 광주 동명동으로 갑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고급 주택들이 즐비의 부촌으로 불렸던 동명동. 이후 개성에는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열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답니다. 플리마켓이나 공연,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은데요. 광주 사람들에게 동명동은 어떤 공간일까요?
4: 동명동은 옛날 구도심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플리마켓이나 문화예술 같은 이런 콘텐츠가 많은 곳에 저희는 여기 살고 있고요. 양조장 운영하고 있어요, 동명동.
5: 양조장이요?
4: 네.
6: 전통주 양조장.
1: 동명동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다는 모녀. 3년 전 꿈을 안고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우리 술의 매력에 빠진 건 어머니가 먼저. 다른 곳에서 전통주를 만들다 딸과 의기투합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7: 산물이 이제 공급이 되면.
8: 동명동이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한옥이나 이런 이쁜 그런 분위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동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하고 조금 어울릴 것 같아서 예, 여기에 양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9: 도수는 지금 한 몇 도 되죠?
8: 네, 지금 한 5, 60도?
9: 아까는 한 70도?
8: 많이 부드러워져요.
9: 확실히 부드러운 여운 있는 맛? 맛을 한번 이걸 보셔야 되는데.
1: 옛날엔 김치와 장을 담그듯 집마다 술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술 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독특한 술 맛을 만들고 싶다는 이곳.
8: 여기는 저희 양조장 제품을 생산하는 발효 숙성실입니다.
1: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약조와 탁주를 빚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누구나 직접 술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9: 술을 빚는 밥을 구두밥이라고 하고 이게 구두밥이에요. 이 쌀하고 누룩하고 물만 들어가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거든요.
1: 막걸리 빚기에 필요한 재료는 고두밥과 누룩 그리고 물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죠.
9: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술은 이렇게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이렇게 꾹 깊숙하게.
1: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잘 섞은 뒤 항아리 등에 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약 3일 후 체에 술을 걸러주면 완성.
8: 술이 이렇게 이제 하면 네. 네, 내려가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술을 내린다 이렇게 만들어요.
9: 이 체험을 가장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순서예요.
8: 네.
1: 직접 빚은 술맛 참 궁금한데요.
10: 달아요. 달콤해요.
5: 술이 달콤해요?

0: 쌀에서 이런 맛이 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술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2, 3일, 3일 있으면 이렇게 맛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집에서 꼭 해보고 싶어요.
1: 이 맛을 느끼러 골목골목 길 찾아오는 분들도 늘었답니다. 진짜.
2: 저희 술맛 보는 게 일상이라서.
1: 우리. 전통주로 꿈을 빚는 두 분, 바람이 있다고요?
2: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저희 전통주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되려고 열심히 체험도 하고 알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1: 구석구석 빛나는 광주. 골목 여행 잘하고 돌아갑니다.
4: 옛날에는 패션이고 구두고 뭐 양화점도 많이 했어요.
5: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0: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1: 지금 워낙 맛있게 하시니까 정리 정도까지 진짜
2: 들어보니까
1: 밖에서 사 먹는
2: 거 같은
1: 차원이 다른 맛이네요.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바다의 향이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1: 청양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데.
2: 지리산을 담은 맛이에요.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3: 어머, 이거 처음이네. 오. 죽이네, 이거.
0: 여름의 맛, 혁특 바캉스.
3: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3: 엄청 큽니다.
1: 엄청나요.
3: 예.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4: 그렇죠.
1: 아.
4: 미쳤다고. 다 그랬대요.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냈어요.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5: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6: 전소됐어요.
3: 아.
6: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이 다 버렸으면.
4: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0: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옛 명성을 잇는 상인들 찾아 한 땀 한 땀 그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 따라가다 보면
1: 옛날에는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네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
0: 53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빵집도 있는데요.
2: 인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0: 빵빵하게 즐기는 광주의 명물.
3: 계란 맛이 없어지는 재료가
0: 이게 다가 아니죠. 저렴한 가격에 몸과 마음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라도 백반은 덤.
4: 이 가게에 이런 노원이 전체는 할 수가 없지요.
0: 여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최근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곳.
5: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0: 추억과 낭만 찾아 광주의 전설 속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청춘과 시민 정신이 어우러진 곳. 광주의 상징 충장로와 금남로로 향합니다. 금남로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2.3km의 길.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를 간직한 곳이죠. 그중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 등에 위치한 금남로 일가는 2011년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금남로가 역사의 현장이면 그 건너편의 충장로는 광주 상권의 1번지.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7, 80년대엔 쇼핑과 만남의 장소로 거리가 그야말로 인산인해.
6: 옛날 한 30, 40년 전에는 혼술거리, 귀금속, 한복, 양복, 양장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 골목에 자전거도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번화가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고 좀 한가한 거리로 됐습니다.
0: 인근에 신흥 상권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곳 충장로를 지키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구두가 빼곡한 수제화점.
7: 무좀도 있고
8: 여름에 신을 수 있는 거니까
7: 이게 신촉이 있구만요.
8: 예, 그러죠.
7: 네, 이렇게. 예.
0: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발 모양도 제각각. 그래서 손님의 발형, 볼 넓이, 발 길이 등을 꼼꼼히 체크해 구두를 만든답니다.
9: 여기 구두를 신으면 일단 제가 편해요. 모든 건 발에서 어떤 게 되잖아요. 어떤 일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시 내가 앞으로 30년 살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다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 나 여기 구두만 신어. 이것도 지금 요 도도탄
8: 어제 사실
10: 발이 편하고 좋아.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기술이 좋고 막 서비스 정신도 강하고 여기가 5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장사가 사가에서 제일 잘 돼.
0: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구두의 진심인 임종찬 씨.
11: 1980년도부터 다녔다고 제 사장님한테. 예.

0: 그 때문에 수십 년째 이곳을 찾는 단골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뛰어난 손기술과 장사 내공을 이제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중. 최고의 신발은 손님 발에 가장 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은 결과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수제화 장인이 되었다는데요.
1: 73년도 충장로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오픈 개업을 했어요. 지금 3년째인가 되어요. 옛날에는 그 패션의 거리가지고 충장로 나오면 뭐든지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패션이고 구두고 뭐 양화점도 많았어요. 그 옛날에는.
0: 1968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에 수제화 제작에 입문한 임종찬 씨. 손 기술이 좋아 입문 5년 만에 자신의 수제화점을 열었다죠.
1: 발이 불편하거나 발이 그 짝짝이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 맞춰요. 주로 맞춰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맞게 해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0: 그는 오늘도 장인의 신념과 기술로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복지, 금은방 등이 밀집했던 충장로 4호가는 혼수의 거리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가장 먼저 찾던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44년째 한복을 짓는 정인순 씨. 17살에 한복 기초를 배워 27살에 한복집을 열었다는데요.
2: 우리 옷은 만들다 보면 똑같은 옷이 없어요. 저는 그 옷 입은 손님의 체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조금씩 틀리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완성했을 때의 그 완성도에 저 자신도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0: 숙련된 바느질 솜씨로 2019년에 전라도 유일의 한복 명장 타이틀을 얻었답니다.
2: 저는 옷을 만들 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줘요. 이런 디테일,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은 옷이 작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0: 와, 역시 명장의 작품. 차수 하나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는데 명장의 섬세한 손길이 완성한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에 발맞춰 편의성까지 추가해 입기 좋은 한복을 만들고 있는데요.
2: 요즘 옷걸음을 못 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시를 세탁을 할 때 여기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지금 고객들 취향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또 더 있겠죠, 한복을. 그래서 이렇게 핀턱도 잡아주고 여기 몸판에다가 안을 넣어서 그 너무 속옷이 다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장로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또 고객들이 오시면은 실망하지 않고 역시 충장로구나, 한복은 충장로로 가야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드려야 되겠죠.
0: 충장로의 전성기가 다시 오길 바라며 오랫동안 이 거리를 지킨 가게들도 있습니다. 1980년 자수명찰을 달아주는 명찰집으로 처음 시작했다는 김동복 씨. 그러다 재봉틀, 박음질이 숙련되면서 우승기, 명찰, 각종 배지 등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한자를 잘 새기기 위해 천자문까지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 덕인지 인근에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80년 호황기에는 눈꽃 뜰 수 없이 바쁘게 지냈지요.
3: 때가 25? 그쯤 그 무렵 됐을 겁니다. 그때는 광주에 마크사가 꽤 많았죠. 예전에는 지방에서 책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책복 같은 데다 지역 이름 쓰고 그래 그때 날밤 새고 이제 여러분 혼났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저 기계가 컴퓨터 자수기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광주에 몇 분 안 계세요? 서너 분? 서너 분도 안 되겠네.
0: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손기술. 실력 하나로 꾸준히 단골들 마음을 사로잡으며 44년을 버텨왔습니다. 컴퓨터 자수가 보편화된 지금까지도 그가 재봉틀을 놓지 않는 이유죠.
3: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 건 그 제주가 딴 사람보다 뭐 특출나진 않지만 조금 더 나은 거 봐요. 그 알아봐 주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잇지 않았나. 요즘 같은 데는 뭐 쯤한데 기아가 야구도 잘해가지고 배치도 만들어주고 자꾸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게 좋아요. 지금도
0: 고되고 치열한 일터였지만 삶이 이어졌던 곳 충장로. 이곳에서 여전히 희망을 새겨넣는답니다.
3: 내 생명이죠. 충장로 자체가. 여기서 평생을 살다시피 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장로 아니면 저는 어디에 설 땅은 없어요. 일단. 예.
0: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꾸준한 성실함으로 오늘도 충장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은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곳이라면서요? 광주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명소 중의 명소. 197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우리나라 제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곳 중 하나랍니다. 이 많은 빵 중 가장 인기 있는 빵은 뭘까요? 바로 요거 복룡알빵입니다. 나오자마자 속속 가져가는 사람들. 복룡알빵 이름이 독특하죠.
4: 인근에 있는 여고에서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공룡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더 유명해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정식 명칭을 공룡알 샌드위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공룡알빵 뭐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바게트를 만드는데 반죽을 손으로 둥글둥글 예쁘게 모양 잡으시고 모양을 만든 반죽은 30분 정도 발효시킨 후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소금 재료를 준비하죠. 으깬 달걀에 오이 피클, 맛살 등을 넣어 잘 버무려줍니다.
5: 지금 이 과정은 공룡알 석재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오이 피클하고 맛살하고 후추, 그 다음에 마요네즈까지 해서 버무리게 속 재료가 완성되겠네요.
0: 이제 바게트를 꺼내는데 캬,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갓 구운 구수한 빵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바게트는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6: 소프트한 바게트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샐러드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서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맛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바삭한 바게트 안에 속을 가득 채워 넣어 만든 공룡알빵.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치즈를 올려 한 번 더 구우면 고소함은 두 배가 되고 바삭한 식감도 제대로 살려준답니다. 그러니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그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 먼 길 달려온 수고로움 싹 잊게 하는 맛이랍니다. 하하.
7: 어디 오셨어요?
8: 서울이요. 3대 정도. 딱 70대 살았다. 아내가 엄청 싫어하고 있으니까 뭐 계란 맛이 엄청 진해서 재료를 안 아끼지도 않고.
0: 인근 학교의 여고생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빵 이름까지 바뀌었을까요?
4: 지금 드시는 빵 뭔지 아세요?
9: 네, 무공룡알이요. 아,
4: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9: 원래부터 유명하기도 하고 여기 들르는 곳에 와봤어요.
10: 부드럽고 달짝지근 한데 과하지가 않아서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광주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대표 맛집입니다. 광주를 여행할 때 들러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입니다. 멀티플렉스와 달리 상영관이 하나인 옛날식 영화관이죠. 현재는 예술영화 전용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기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답니다. 극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들. 과거의 시간을 만나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 개관한 이곳은 조선인에 의해 설립 운영된 호남 최초의 극장입니다.
11: 아무래도 90년이라는 시간이 항상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 이 공간에 쌓여가는 현재 진행형의 극장으로서 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도 이 공간에서 어떤 그 시간의 어떤 추억들을 항상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 충장로의 랜드마크이자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네요.
12: 아, 극장에 돌아보니까 오래된 극장의 모습이 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주말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0: 마치 시대극 세트장처럼 극장의 옛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곳.
11: 이 공간은 극장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자석이라든지 또 필름이라든지 또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놔서 옛날 극장이었던 풍경이나 정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0: 충장로에서 90년간 자리를 지킨 극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 추억이 반갑기까지 한데요. 거대한 필름 영사기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여기가 시네마 천국.
13: 서울에는 대형극장이라고 오래된 극장인데 없어졌잖아요. 네, 광주 놀러온 김에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오래된 극장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0: 지금도 매일 영화가 상영된답니다. 빨간 객석 참 인상적이죠? 자, 이곳에선 상업영화 대신 다채로운 예술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그럼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그런데 이 극장의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이죠.
11: 극장에 굉장히 소중한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래요?
0: 아니, 누굴 소개해 주려고 하시나?
14: 선생님! 아, 예. 이거. 또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간판실에 모셔왔습니다.
15: 저는 광주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오랫동안 그려온 박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금 손으로 그려지는 간판이, 예, 간판 게시대가 그 설치가 돼 있죠. 이것도 지금 3년, 4년 전에 제작된 간판이고요.
0: 국내에서 유일한 간판 장인으로 손간판 문화를 잇고 있다는 박태규 화가.
15: 제가 이제 미술 청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미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저의 마당, 그리고 이거 큰 그림에 대한 매력. 그래서 9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간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우리 극장에 2년 동안 걸려있던 작품이죠. 전시가 됐고.
0: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린 영화 간판인데요.

0: 손 간판 명맥을 이끌자 극장에서 영화 간판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1: 재밌는 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표현의 방법들이 붓의 어떤 필체나 억양 이렇게 세기가 다 달라서 그분들의 어떤 다양한 스타일이 표현의 방법들이 영화 사랑과 또 극장 사랑이 같이 묻어 있지 않을까 아주 소중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공간은 제 개인적 어떤 창작 회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요. 가상의 간판이죠. 실제 있는 필름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가상으로 간판을 제가 제작을 한 회화 작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0: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로서 본인 작업과 전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2: 우리 극장의 어떤 의미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왔고 또 시민이 지켜왔던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 극장이 유지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시민학교 영화간판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0: 추억의 장소만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
3: 강주극장이 뭐 10년 후에는 100년인데 100년 후에도 광주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 시민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개관 100주년이 기다려지는 충장로의 보물입니다. 빛골 광주에서 마지막 여정인데요. 점심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충장로의 백반집입니다. 손님이 난 자리 바로바로 새로운 손님들로 채워지는데요.
4: 바로 오세요, 손님. 다섯 분 저기 안방으로 가셔야 돼. 그 앞이나 저 안쪽이나. 네. 한 30년 거의 다 돼서 가고 있고요. 네. 뭐 장인 장모님 때부터 단골이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된다는 이 집이 30년 가깝게 사랑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손님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밑반찬들. 그렇다 보니 주방 안에선 연신 반찬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4: 반찬은 20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즐겨 드시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추려서 지금 20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0: 제철 재료로 준비된 기본 찬부터 나갈 때마다 익히는 구이와 전까지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들 부담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백반 정식인데요. 이 한 상에 손맛과 인심이 다 담겨 있는데 아니 이게 얼마더래요? 인원이 늘수록 가격이 더 내려가더래요? 하하, 이러면 단골해야죠.
4: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부담 없이 드시라고 조금 저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 아버님 여기 자주 오세요?
6: 네. 자주 옵니다. 우리는 아주 딱 단체로 밥 먹으려면 여기밖에 안 오예요. 이 가게에 이런 노원이 성찬을 할 수가 없지요.
0: 둘이 먹으면 만 원의 행복이죠.
7: 당근 만 원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와요. 엄마랑 식사하려고.
0: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입맛과 마음도 사로잡았는데요.
8: 광주 여행 왔다가 밑반찬이 깔끔하고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반찬 하나하나 원재료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맛집인 것 같습니다.
0: 충장로에서 소문난 맛집.
4: 지금처럼 손님들 꾸준히 많이 찾아주시게끔 그냥 예전에 이제 장인 장모님 하시던 음식 그 맛이 잃지 않게끔
9: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좀 비싸지 않게 유지를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0: 풍성한 맛과 인심이 넘치는 여기는 빛나는 도시 광주 광역시입니다.

0: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아, 냄새 맛 죽인다 이거.
1: 제가 이거보다 커요.

0: 이야, 장대하네.
1: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선적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어난 루아. 호기심이 많은 사랑스런 아이입니다. 3살 무렵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패혈증으로 생사를 오가면서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1: 루아가 산책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산책하자고 해도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일 하자. 날씨가 조금만 좋아지면 하자. 지금 그렇게 같이 손잡고 뛰어나가서 산책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 조금 더 루아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나가줄 걸, 손잡고 뛰어나가서 놀아줄 걸. 그게 굉장히 미안하고.
0: 루아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오른쪽 다리를 잃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인공항문인 장루를 달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돼 혼자 서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다 나으면은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다 나으면 뭐 하고 싶어요?
3: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0: 루아의 소원은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어 학교에 가는 겁니다.
4: 루아야, 어른도 견디기 힘든 치료를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에 선생님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
5: 치료 기간 동안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 걱정하는 거 무색하게 너무 씩씩하고 너무 밝게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6: 루아가 잘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루아 화이팅!
7: 선생님도 또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우리 씩씩하게 잘 걸어보자.
4: 화이팅하자.
8: 선생님 항상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9: 제로아 화이팅!
0: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8살 루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8살이면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녀야 할 나이죠. 그런데 학교도 가보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3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혈병이 재발해 오른쪽 다리를 잃어야 했던 루아. 루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늘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퇴원했지만 백혈병 정기검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서울에 올라오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 엄마, 아빠 모두 총 출동합니다.
10: 한번 받아볼까?
0: 루아는 중환자실에서 두 달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많이 약해져서 올 때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10: 루아는 지금 이쪽 다리 한쪽 못 쓰니까요. 이쪽 다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상지의 근력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지 근력 운동 그리고 이쪽 다리로 이제 설 수 있는 거 조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깨 잡고 한 다리로 쓸 수 있어? 하나, 오케이, 이렇게. 둘, 열 번. 그렇지. 셋, 오케이. 다섯, 그렇지. 열, 두 번만 더. 열 하나, 열 둘. 쉬고.
0: 절단 부위 상처가 다 아물면 의족을 맞추고 걷는 연습까지 해야 하기에 다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9: 신발을 살 때마다 난 한 짝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루아가 위족하고 두 발로 걸으면 예쁜 신발을 한 켤레를 사주고 싶습니다.
11: 어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부모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엄마 아빠가 덜 슬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럴 때
12: 아픈 선생님한테 바로 말해요.
0: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다리 절단 부위의 고름. 백혈병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병이기에 병원균에 감염되면 큰일인데요. 피검사 후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9: 어제 갑자기 무릎에 고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고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했는데 그 옆으로 막 고름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부분이 살들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13: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루아 왔어?
9: 근데 네. 엊그제부터 고름이 안 나오더니 그게 막혔는지 양쪽으로 다른 데로 막 굶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터졌어요.
7: 그 저희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럼?
9: 네, 그래서 지금 MRI
7: 입원해서 일단 보면 그럼 빨리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9: 그게
7: 살짝 뜯어볼까? 아퍼? 그렇고 안에서
9: 다 터졌어요 이게.
7: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9: 네네, 계속
7: 나왔던 거라서.
0: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 표정이 어두워진 루아.
7: 루아는 재발한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폐혈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이제 한쪽 다리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이식하고 지금 한 3개월쯤 됐는데 재발 없이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좀 꽤 남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 치료라서부터 또 이제 보장구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3년에 걸쳐 백혈병 치료를 마쳤을 때 루아는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재발하고 한쪽 다리마저 잃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9: 중환자실에서는 사실 뭐 우리를 보면 웃어주고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그냥 활짝 웃고 그러기는 했는데

0: 중간에서 막 나오고 나서는 저랑 지내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다리에 대해서 묻지도 안 하고 어딘가 아픈지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루아가 정말 오래 있다가 물어봤어요. 한참을 자기 다리를 보고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답 말해주지 않고 기다렸더니 루아가 루아야 혹시 엄마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래? 라고 했더니 루아가 근데 엄마 내 다리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넣다가 보니까 루아 다리가 조금 아팠던 거야.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해주기 위해서 그 다리는 잠깐 수술을 했어. 했더니 루아는 다리가 자라는 줄 알았대요. 다시 엄마 그러면 내 다리는 안 자라? 라고 묻더라고요. 루아야 마스크 어디 갔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이제 빠빠 해야 돼.
1: 어떻게 아빠랑 빠빠 하는데 기쁜가 보지?
0: 아빠 빠빠 해야 돼.
2: 루아를 두고 선뜻 등을 돌리지 못하는 아빠를 위해 손등에 무언가를 써주는 루아.
0: 와 하트 너무 잘 그렸다.
1: 아빠 사랑해.
0: 그래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3: 엄마. 아니, 아빠야, 아빠. 아빠.
1: 잘하고 와, 이제 뒤로 와야. 기대할게. 오늘도 이것만 할까?

0: 아는 선생님도 있잖아.
1: 아빠 안녕.
2: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아빠.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 중환자실 나오고 일반 병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병실에도 한 달 정도 있긴 했었는데 중환자실 것만 뭐 1억 한 2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1억 2천 넘었는데 저는 이제 아빠로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능력함을 많이 느꼈고 그게 비참했죠.
2: 고된 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엄마 혼자 루아를 시키고 간병하며 보살펴야 하는데요.
4: 아니야, 괜찮아. 엄마 꽉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2: 씻을 때도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MRI 검사 결과 다리 고름이 있던 부위에 염증이 생겨 긁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내일 수술을 받으면 한동안 씻을 수 없어 오늘 깔끔하게 씻겨줘야 합니다. 다시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갈 루아를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 뿐인데요.
1: 루아다, 맨발이야, 루아야.
4: 엄마 맨발이라고?
1: 어, 미끄러질까봐. 겁난다.
4: 아무것도 안 깔아놨어.
1: 응, 괜찮아. 네, 제가 혹시 들었다가 놓칠까봐 그게 제일 겁나기는 해요.
5: 루아도 그래요?
1: 맞아요.
5: 루아도 겁나요?
1: 괜찮아.
4: 귀여워. 나 벌써 먹었을 텐데.
1: 아, 선생님 바로. 선생님 그만 소독이요.
4: 소독할게요.
1: 네.
2: 씻고 나서도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히크만이라고 불리는 중심 정맥관 소독.
1: 들어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 정맥관 여기 히크만이라고 저희가 이쪽으로 수액도 들어가고 항암제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샤워하면은 항상 여기를 소독해야 돼요. 여기로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균이 들어가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멸균 장갑 다 끼고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 저희도 집에서 하게 되면은 멸균 장갑 다 구입해서 껴서 여기 부분을 하는 스틱이 있어요. 그걸 또 따로 구입을 해서 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줘야지
4: 꼭지는
1: 균으로부터 조금 보호할 수가 있어요.
2: 다리 절단 부위도 소독해줘야 하는데요.
1: 여기가 이제 루아가 다리 절단하면서 수술했던 부위인데 원래는 여기까지 괴사가 됐었는데 저희가 여기를 살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나는 게 어쩌면 조금 당연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염증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러 내일 수술이 잡혔어요. 루아 무서워? 무섭지. 근데 루아 잘할 수 있지? 엄마가 루아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루아 씻고 나니까 어때?
4: 좋아.
1: 씻고 나니까 깨어나서 좋지?
2: 마지막으로 장루 교체까지.
4: 간지러워.
1: 간지러웠어?
4: 너무.
2: 루아는 엉덩이에 감염된 부분이 낫지 않아 인공항문인 장루를 달고 있는데요. 상태가 나아지면 뗄 수 있어 장루를 떼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루아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 엄마.
1: 사실 루아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루아가 아픈 게 꼭
0: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와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루아가 어느 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엄마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슬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제가 뭔가를 맞은 것 같이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위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루아가 그 했던 그 기도와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
2: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루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6: 생일 축하하면서 들어갈까요? 좋아요.

0: 기간 동안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는데 선생님 걱정하는 거 무색하게 너무 씩씩하고 너무 밝게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잘 지내보자. 안녕.
1: 우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도 자꾸 일이 생기고 괜찮아지다 봐도 뭐 열이라도 한 번씩 나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루아가 조금 더 쉽게 잘 풀려서 집에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2: 루아야 진짜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치료 잘 너무너무 잘 버텨온 거 알고 루아여서 이만큼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루아 매일 얘기하지. 우리 루아는 제일 최고라고. 우리 루아만큼 대단한 친구가 없어. 우리 루아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치료받아서 이만큼 왔으니까 루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루아 이제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엄마랑 재밌는 추억 또 재밌는 놀이들 많이 많이 하면서 많이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자. 루아야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로아가 엄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니까 엄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정말 마음 아프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루아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아는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퇴원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루안의 가족은 계속 이어지는 병원 생활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루안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1월 10일 방송에서는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아빠 승균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내 영선 씨의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아들이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루아는 원래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루아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예전의 해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의 손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어?
1: 그거 네가.
2: 야, 옷 입으라고!
1: 어, 저에서 저런 상황이에요.
2: 그래요?
1: 걷고 다녀요, 다.
2: 아, 그래요?
1: 저 빼고 다.
3: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4: 아빠한테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
1: 뭐, 나 포기수술 할까 말까? 이래요.
2: 그럼 정준이 씨는 알아요?
1: 저 모르죠.
5: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6: 이선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0: 좋아야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지금 잘 견뎌오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든든히 후원하고 선생님도 또 응원할게. 루아 화이팅! 우리 씩씩하게 잘 걸어보자.
1: 엄마 고맙고 미안하고 내가 나중에 건강해져서 효도할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붕붕붕 도로이의 황제 스포츠카다 붕붕붕 개를 비켜라 씽씽씽 앞에 빙판길이야 어떡해 미끄러진다 어떡해 빙판길에 빠졌어요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0: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퀴를 거시고 제가 끌어드릴게요.
1: 우와, 역시 견인차가 최고네요. 우와.

0: 저절로 막 움직이네요.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우와, 힘도 엄청 강하게 생겼다. 우와.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차는 어디가 고장나서 온 건가요?
1: 아,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불법 주차해서 견인돼 온 차예요.
0: 아, 불법 주차요?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불법 주차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앞,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1: 오, 탄다면 잘 나오는데요.
0: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견인차 좀 한번 탈 수 있을까요?
1: 아, 이 차는 공무수행차라 마음대로 못 타요.
0: 그럼 언제 탈 수 있는데요?
1: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 오면은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0: 아, 눈앞에서 못 타다니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1: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 요청 왔는데 같이 갈래요?
0: 아, 지금 탈 수 있어요?
1: 예.
0: 아, 그럼 무조건 타야죠. 예. 갈래요.
1: 갑시다.
0: 네네.

0: 안녕하세요. 직계발 선생님, 선생님. 저도 해보면 안 될까요?
1: 한명 볼래요?
0: 오, 재밌어요, 재밌어. 만나,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봐요. 올렸다가. 아, 이 준비 상태로. 만나, 뚱바, 뚱바, 뚱바. 처음 봐요, 싱싱싱. 예! 선생님, 저 잘했나요?
1: 오, 잘했어요.
0: 어, 저 이제 조작도 잘하는데. 차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아, 그건 안 돼요. 저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0: 어? 차를 직접 드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1: 예.
0: 아, 그럼 차는 못 들겠네요.
1: 예.
0: 그럼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직접 차를 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1: 예, 보여드릴게요.
0: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요거 리프트를 밑으로 내려갖고 네.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우선 차로 한번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까이 갔습니다. 완전 붙진 않고 가까이 예. 갔네요. 네.
1: 예, 여기서 리프트를 이 안쪽으로 더 밀어내야 돼요.
0: 네. 어, 길어져라, 로봇팔!
1: 디귿자로 바퀴를 잡아줍니다.
0: 아, 이제 디귿자로 변신한 거군요?
1: 예.
0: 어. 아, 이렇게 하면 바퀴를 잡을 수가 있네요.
1: 예, 그래갖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조금 떠갖고
0: 네.
1: 요 정도 올라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0: 아, 요 정도 올려서 출발하나요?
1: 네.
0: 어, 힘도 남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1: 아, 더 많이 올리면 뒤에가 범퍼가 됩니다 땅에.
0: 아, 범퍼가 땅에 닿는군요.
1: 네.
0: 그럼 차가 망가지겠네요.
1: 그렇죠. 네.
0: 어, 다시 내려가서 로봇팔 접혀라.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무거운 차를 잘 던졌네. 우와, 저리차 정말 멋있다. 오, 로봇팔 움직여서. 우와, 멋지다. 어? 전이차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견인차. 다른 말로 운한차라고도 해. 견인차는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말하지. 견인차 뒤에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차의 앞바퀴나 뒷바퀴 쪽을 들어올려. 리프트가 힘이 센 이유는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이것!
0: 아하! 나 알아! 유압 실린더지!
2: 맞아! 유압 실린더는 기름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야! 차 안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실린더 작동 준비 완료! 그리고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리프트도 척척 내리고 집게발처럼 생긴 포크로 바퀴를 꽉 잡아준 다음 무거운 자동차까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지. 자동차는 아주 무거워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견인차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자동차도 거뜬하게 들어올리지.
0: 아, 그런데 견인차는 힘도 세면서 차를 다 들지 않고 반만 들고 가는 거야?
2: 차 전체를 다 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따라 앞이나 뒤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바퀴가 따라서 굴러가. 바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0: 아하! 나 이제 견인차의 비밀을 알았어! 유압 실린더가 달린 리프트와 끌려오는 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였어!
2: 맞아! 바로 그거야!
1: 탄다면 견인출동도 할 건데 같이 갈래요?
0: 네! 견인차 출동!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디어.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받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여기가 어디지? 토토끼께
1: 곰기여왕 사건이 발생했다.
2: 당장 본부로 오도록.
0: 와, 사건! 지금 간다. 무슨 일이야, 토토끼께?
2: 곰끼, 이번엔 피리 부는 마법사 사건이야.
1: 마법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갔대.
3: 아, 나도 그 사건 잘 알지. 이 곰끼도 하다가 따라갈 뻔했다고. 아니, 그 따라갈 뻔했다고.
2: 곰끼, 너 집 나간 강아지들 구출할 수 있겠어?
1: 또 피리 소리에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3: 그렇지 않다. 이 곰끼 요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아지들을 구출하겠다. 자, 어디 보자.

0: 비리부는 마법사! 강아지들은 어딨나?
1: 오호.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음악으로 인사해야지.
2: 아, 감미롭다. 아, 아, 좋다. 아, 아, 좋다.
0: 아, 아, 정신 차려, 공개! 자, 반격이다!
3: 거기, 거기, 거기, 9MI, 내가 바로 거기, 거기! 1, 2, 3, 4, 5, 7, 8, 9, 10!
1: 듣기 싫어! 그만!
0: 자, 하, 하, 하, 하!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
1: 동굴! 동굴! 깜깜이 동굴에 있어!
0: 아하! 땡큐! 짭, 짭! 하, 여기가 깜깜이 동굴인데? 제대로 찾아왔군. 하지만 이 동굴문을 그냥 열었다가는 강아지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 강아지들을 무사히 구하려면 강아지들의 수만큼 이동장이 필요해.

0: 집 나간 강아지들이 모두 몇 마리지?
1: 집 나간 강아지는 흰 강아지 21마리 그리고
2: 까만 강아지 3마리야.
0: 아하, 그러면 21 그리고 22, 23, 24. 강아지들은 모두 24. 24마리. 아하, 그렇다면 이 동장도 24개 필요하군. 얼른 찾으러 가야지. 엥? 웬 야옹 야옹?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1: 검끼,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2: 피리 부는 마법사를 강아지만 따라간 게 아니래. 고양이들도 따라갔대.
0: 어쩐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데?
1: 고양이는
2: 12마리.
0: 하, 그렇다면 강아지 24, 여기에 고양이 12를 더하면 30, 그리고 6, 36.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36마리. 아하, 이 동장도 36개 필요하겠군. 얼른 가져오자. 하! 아, 웬 찍찍. 아, 토토끼께, 설마 동굴 안에 생쥐도 있는 거야?
2: 어떻게 알았어?
1: 생쥐들도 마법사를 따라갔대. 마법사를 따라간 생쥐는 모두
2: 23마리.
0: 어? 아, 잠깐, 그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36마리에 생쥐가 23. 모두 몇 마리인 거야? 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1: 그래, 36에 23을 더하는 거 정말 정말 헷갈리지.
2: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3: 세로로 계산하기.
2: 36에 23을 더해야 할 때 숫자를 세로로 맞추고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1: 6 더하기 3은 9. 30 더하기 20은 50.
2: 정답은
3: 59.
2: 좋아, 한 문제 더. 76 더하기 21은
1: 1의 자리끼리 더하면
4: 6 더하기 1은 7.
2: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5: 70 더하기 20은 90.
1: 그렇지.
2: 정답은
3: 97.
2: 와우,
1: 잘했어 요원들. 검기, 너도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봐.
0: 아하, 알겠어 토토끼끼. 자자, 개와 고양이 36 더하기 생쥐 23은 59. 이 동작은 모두 59. 59개 필요해. 하!
2: 이렇게 공기는 59마리의 동물들을 무사히 호출할 수 있었지.
0: 후, 갈수록 대단해지는 공기 요원 활약에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인걸. 세로로 계산하기를 잘하면 누구나 공기처럼 될 수 있다. 능, 그, 나. 하!

0: 25, 그리고 26, 27, 28.
1: 모두 28마리. 까만 괴물 11, 노란 괴물 22.

0: 11 더하기 22, 10끼리 더하면 10, 10,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3.
1: 모두 33마리. 분홍 괴물 16, 초록 괴물 12, 모두 더하면 몇 마리?
0: 6 더하기 2는 8, 50 더하기 10은 60, 68.

0: 나 슈퍼맨 오늘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문제로 곰끼를 혼내주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1: 차!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서 문제 낳느라 슈퍼맨!
0: 곰끼! 문제가 어렵다고 질질 울지나 말거라! 슈퍼! 문제! 어때? 문제가 너무 어렵지? 막 울고 싶지?
1: 너무 쉬워서 기분 나빠서 울고 싶다.
0: 이게 쉬워?
1: 그래, 이건 바로 오늘 배운 세로로 계산하기. 요원들 할 수 있지? 5 더하기 3은
2: 8.
1: 50 더하기 20은
2: 70.
1: 그래서 정답은
2: 78.
1: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곰끼, 나 좀 울어도 되겠나?
1: 얼마든지.
0: 당을 입고 무심한 문으로 돌아온다. 슈퍼.

0: 펑키
1: 우에바
0: 우주 최고의 원
2: 펑키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펑키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4: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5: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4: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독침 킬러 극동 전갈의 모성애.
1: 어? 괜찮아?
2: 당연하지. 난 사막 최고의 모험가니까.
0: 모험가라고? 모험을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은데.
1: 잠깐만. 역시 아직은 엄마 등 위에 있어야 해.
0: 그러고 보니 전갈은 등 위에 새끼를 태우고 다니지?
1: 새끼 전갈은 피부 골격이 얇고 약하거든. 피부가 단단해질 때까지 엄마가 등에 업고 다녀.
3: 들었지? 아직 꼬마라 위험해. 엄마한테 가자.
2: 꼬마라고 하지 마. 엄마도 애기 취급한단 말이야.
3: 그러지 말고.
2: 자. 내려줘. 내려줘.
4: 어디로 간 거지?
5: 엄마, 형 저기 있어요.
4: 어? 애기야!
2: 안 내려주면 찌를 거야.
1: 조심해. 전갈의 꼬리에는 독침 있어.
3: 뭐라고?
4: 괜찮아? 무슨 짓이야? 우리 애를 집어 던지다니. 가만 안 두겠어.
2: 엄마?
4: 데려다 주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거든.
2: 미안해요, 엄마. 아직 모험이 안 끝났거든요.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4: 우리 애기? 애기야!
0: 갑자기 왜 저러지?
6: 우리도 가보자.
2: 엄마! 도와줘요!
4: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6: 위험해! 얘들아, 변신하자!
7: 렉스, 변신!
6: 렉스, 슈퍼 할머니! 삼봉이야!
2: 렉스! 계속 미끄러지잖아!

0: 내가 굴 속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야.
1: 그러게. 그런데 이건 뭐지? 설마?
2: 오늘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네.
1: 거미굴이었어. 모두 도망쳐. 어?
2: 잘 먹겠습니다.
3: 얘들아, 어서 타.
0: 엄마, 더 빨리요. 이러다 잡히겠어요.
1: 우리가 거미를 막자.

0: 우리도 같이 싸워요.
1: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앉아. 애기들이 뭘 싸워.
0: 치, 나는 애기 아닌데. 방해하지 마.
2: 움직일 수가 없어.
0: 거기 서라. 애기들도 있었네. 너희들 다 먹어버릴 거야.
1: 우리 애기 건들지 마.
0: 저게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아뵤 아뵤.
3: 너무 멋지다.
0: 한꺼번에 잡았네. 꼭 눌러서 같이 먹어야지.
3: 엄마!
1: 어서 도망가!
3: 엄마! 안 돼요!
0: 안 돼! 안 돼!
2: 어떡해! 전갈가족이 잡혔어! 구하러 가야 해!
1: 어서 동생들 데리고 가라니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0: 싫어요! 싫다고요, 엄마!
2: 아, 맞다!
0: 내 꼬리에는 독침이 있어!
2: 좋아! 새끼 전갈아, 독침을 써!
3: 독침? 하지만...
2: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모험가잖아!
4: 지금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1: 안 돼! 얼른 동생들이랑 도망쳐!
0: 그럼 잘 먹겠습니다.
3: 영아,
0: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3: 영아, 멋져.
0: 다들 엄마 등에 타, 얼른.
4: 전갈이 해냈어.
2: 우리도 힘내자. 어서 도망가!
0: 엄마, 다 탔어! 가자!
2: 우리도 가자! 도모, 길을 막아버려!
0: 알았어! 파워 드릴!

0: 얘들아, 하나, 둘, 셋.
1: 고맙습니다.
0: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2: 엄마를 구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렇지?
0: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이젠 등에 타지 않아도 돼.
3: 정말? 나는 엄마 등에 타고 같이 모험하는 것도 재미있어.
0: 그래? 엄마는 너무 좋지.
4: 그럼 우린 다이노 등에 타자.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0: 얘들아, 6살 캠프 갈 시간이야. 탱크버스 출발.
1: 버스 출발.
2: 결아 같이 가.
1: 우리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3: 또 무슨 도전을 해볼까.

0: 나는 털옷을 입고 있어서 더 덥다고.
1: 털옷?
0: 진짜 더워.
1: 너무 덥다.
0: 아이고.
2: 아이고. 얘들아, 왜 그래?
1: 축구를 했더니 너무 더워서 그래.
0: 아유, 진짜 덥다.
2: 나도 살이랑 농구했더니 땀이 뻘뻘 났어.
1: 끈적끈적해. 덥다.
2: 너희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1: 나도 나는 두꺼운 옷 입고 있어서 아까부터 더웠어. 더워.
3: 얘들아, 나 완전 좋은 생각 났어. 우리 이거 에어컨 틀자.
0: 아유, 우리 여섯 살 캠프에 무슨 에어컨이. 빨리 정말 에어컨이 있었네.
3: 뭐가? 나 봤었지.
0: 우와, 근데 지금은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틀어도 되나?
1: 안 돼. 우리 엄마가 에어컨은 엄청 더운 여름에만 틀어놓는댔어.
2: 맞아. 지금은 가을이잖아. 이럴 때 에어컨 쐬면 감기 걸려.
1: 그치만 지금 당장 너무너무너무 덥단 말이야.
4: 마리아, 이렇게 손부채질 해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시원해질 거야.
1: 맞아.
3: 이 에어컨을 틀면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뱅구야,

0: 진짜 잠깐만 들었다가 얼른 끄면 되잖아.
1: 정말 어떡하면 좋지?
2: 에어컨은 안 돼.

0: 자, 모두 자기 자리로. 네. 어? 아니, 근데 우리 탱고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1: 딩동생, 어. 축구를 했더니 너무너무 더워요.
2: 저도 막 땀나요.
0: 다들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구나.
3: 혹시 선생님, 어. 저 에어컨 틀면 안 돼요?
0: 오? 에어컨?
3: 네, 저희가 엄청 뛰어놀아서 더워요.
2: 저도 더 이상은.
0: 어? 마리아!
2: 마리아!
0: 선생님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1: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이야기요?
0: 자,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찬 아주아주 시원한 북극을 한번 생각해봐.
2: 북극?
4: 얼음이 엄청 많은 그 북극이요?
0: 맞아.
4: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그 북극?
0: 그래. 시원한 북극에 더더더더 시원한 빙수까지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5: 시원한 북극에 더 시원한 빙수요.
1: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3: 그래? 한국에서 만든 빙수는 무슨 맛일까? 딸기 맛? 초코 맛? 궁금해.
0: 궁금해. 자, 얘들아, 그럼 시원한 북극에 있는 시원한 빙수 가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1: 이야기 속으로
6: 거대한 얼음산 밑자락에 빙수 가게가 있어.
4: 우와, 얼음산 진짜 크다.
2: 북극곰도 살고. 저기 늑대도 보여.
4: 저기 있는 게 그 빙수 가게인가 봐.
6: 빙수 가게 아저씨가 가진 거라고는 얼음밖에 없었어. 그래서 얼음을 갈아 빙수를 만들었지. 그 빙수가 어찌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 아무리 추워도 빙수는 맛있었거든.
7: 아저씨, 빙수 매일 먹고 싶어요.
8: 딸기맛 빙수도 만들어보게.
9: 청어 빙수는 어때?
2: 난 초코 빙수.
8: 와, 여기가 그 빙수 가게야?
7: 대박.
6: 아저씨는 이제 얼음 말고도 가진 게 많아졌어. 점점 더 많아졌지.

0: 적고 동물들은 하나 둘 얼음산을 떠났어.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1: 그렇지! 하루에 천 그릇 팔던 빙수를 500그릇만 팔고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 되겠어.
2: 헉!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먹어요?
3: 아니, 하루아침에 두 배라니!
4: 아유, 안 살 거면 좀 비켜요!
5: 빨리 사줘! 사주세요! 제발요!
3: 아이, 빙수 맛이 계속 생각난단 말이지.
6: 없어지기 전에 먹을 거야.
7: 어?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네?
5: 이상해!
0: 아저씨는 흥이 나서 가게를 후끈후끈 덮게 했지.
8: 아,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4: 오들오들 떨면서 먹는 것보다 좋은데.
6: 더울 땐 수박이지. 수박 빙수 하나요.
5: 더 먹고 싶어요.
1: 더운데 안 먹을 수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0: 이제 얼음산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언제나 꽁꽁 얼어있을 것 같던 얼음산이 말이야. 아저씨는 얼음산이 녹지 말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얼음산은 더 빨리 녹았어.
3: 왜매? 이건 또 뭐유?
9: 얼음산이 다 녹고 보구꼬미랑 아저씨만 남았어. 아, 이젠 진짜 빙수를 못 만들겠다.
0: 아저씨가? 어떻게 했게?
1: 얼음 1인 4. 짜잔! 마지막 자연산 빙수요.
10: 오, 자연산!
0: 어느새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되었어.
3: 이제는 얼음도 없고, 에휴, 이를 어쩐담.
0: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는 또다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3: 아, 기막힌 음료수가 왔어요. 못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마신 사람은 없다는 바닷물 할배 주스가 왔어요. 바닷물 할배 주스, 일단 한번 마셔봐.
11: 그렇게 얼음산이 다 녹아버리고 빙수 가게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야.
9: 꼬꼼치까지 뺏어서 빙수를 만들다니. 아저씨 진짜 너무너무 나빠요.
12: 맞아.
11: 그래. 아저씨가 자꾸 욕심을 부려서 빙수 기계를 자꾸 돌리니까 기계에서 후끈후끈 열이 나와서 얼음산이 다 녹아버렸지?
5: 진짜 욕심쟁이! 욕심쟁이!
9: 욕심쟁이야!
11: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시원해지려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냉장고를 너무 많이 쓰면 더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산이 또 녹아버릴 수가 있대.
9: 얼음산이 또 녹는다고? 아, 안 돼!
11: 그치?
9: 얼음산을 지켜야 해!
11: 그치?
5: 선생님, 어떻게 해야 얼음산을 지킬 수 있어요?
13: 알려주세요!
11: 그래?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얼음산 지키기에 도전해볼까?
9: 네! 네!
14: 좋았어! 6살의 도전! 얼음산 지키기 하자!

0: 생산을 지키려면 덥다고 무조건 에어컨을 틀기보다 짜잔! 이렇게 서로서로 부채질을 해주자.
1: 시원해. 오,
0: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식혀주기도 해.
2: 우와, 우와. 더 시원해졌어요.
0: 그치? 또 놀이가 끝나고 나면 장난감 스위치는 꺼주고 반짝이는 불도 꺼주는 거야.
3: 이렇게요?
0: 오! 와! 우리 세범이, 유비, 잘했어!
2: 따봉!
0: 자, 마지막으로 캠프가 모두 끝나면 여기 교실의 불도 다 꺼주자.
1: 얼음산을 지키자!
2: 얼음산을 지키자! 얼음산을 지키자! 가자! 뿅!
4: 별아, 우리도 같이 해보자.
0: 조아랑 별이 참 잘했다. 봉!
1: 오늘의 태전 모두 성공했다. 봉!

0: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파워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찌릿찌릿 전기!
2: 진짜 재밌겠다.
3: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4: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3: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4: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3: 좋아.
5: 아, 저기가 바로 떡갱 감독의 새 영화 떡갱의 오디션장입니다.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7: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쥬엇! 쥬엇!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미응,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8: 토끼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봐!
5: 어, 정말? 나도 갈래! 토끼 여왕! 토끼 여왕! 토끼 여왕!
3: 집이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9: 아, 정전인가 봐.
3: 정전?
10: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1: 아,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10: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9: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하, 정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3: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9: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3: 촛불 있잖아. 아!
12: 조심, 조심.

0: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잠아, 모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0: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글자의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1: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2: 맞아. 어서 가서 전기글자를 찾아요.
0: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3: 네!
4: 자음!
5: 문!
4: 변신!
6: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7: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6: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정구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정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글!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대장님의 번개의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여. 천지곧 번개! 으악!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가 번개! 슛!
0: 안서!
7: 천지가 번개! 슛!
0: 야영사!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 분.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6: 자.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4: 어는 내가 쓸게. 흣! 쥬옷!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9: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8: 그래요, 할아버지.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전기!
9: 전기!

0: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천장, 대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하면 플러스.
2: 플러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2: 얜 집 없어?
4: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2: 새 집 생겨서 좋겠다.
4: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5: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이중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6: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7: 아차, 어디지?
8: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9: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10: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7: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10: 개벽?
7: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11: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7: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11: 오호, 그래?
7: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11: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1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뜯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디귿, 아, 다, 지우다.
1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3: 한글 용사 아니야!
14: 대왕님!
15: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2: 어서 출동하자!
15: 좋아.
13: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8: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점아, 모음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모음, 변신!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혜 띠그시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혜 띠그시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2: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3: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4: 쉽게는 못 찾을걸.
5: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5: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절로 가자.
5: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4: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띠다.
5: 어?
1: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6: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3: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5: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우와, 아이스크림. 하늘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0: 그럴까?
5: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0: 내가 잡을게.
5: 잡아야지. 잡아야지.
0: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5: 하루 정도 해도 못 잡을 걸. 하루 정도 해도 못 잡겠지.
0: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5: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0: 오, 오,
5: 이, 아, 아이고.
1: 수염이.
0: 어? 어?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0: 천지!

0: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받아라.
3: 한글 용사 아이야.

0: 죽어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4: 자음 마법진,
5: 모음 마법진.
1: 기역, 어, 디귿, 헛.
2: 기역, 이, 희.
6: 디귿, 아, 다.
1: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5: 우와, 안개가 거쳤어.
1: 빨리 찾아보자.
5: 보물상자를 찾았어.
4: 와,
6: 어서 글자를 찾자.
7: 돌아라 한여대를.
2: 이는 내가 쓸게. 백봉으로 이. 헛. 쭉.
1: 오는 내가 쓸게. 헛.
2: 쭉. 똥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5: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그시 오를 만나 도. 지도.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5: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9: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4: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9: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지도.
9: 지도.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기가빌더 진동!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4분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야구!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번개인지 하여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4: 친구들 안녕! 오늘은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어떤 별을 모험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뽕뽕이 방귀가 이상해졌어요.
1: 여기가 뽕뽕 뽕뽕 뽕뽕 방귀벨이구나.
2: 우와, 뽕뽕이한테 초대를 받다니 꿈만 같아.
3: 아이, 그런데 뽕뽕이는 왜 안 나오지?
1: 아유, 참, 뽕뽕이는 그냥 안 나오죠.
4: 친구들, 우리가 뽕뽕아 라고 말하면
5: 다 같이 이렇게 입방귀 부탁해요. 자, 하나, 둘,

0: 때 보고 싶었어.
1: 와, 정말?
0: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잖아.
1: 고마워.
0: 아참, 우주탐험대를 방귀별에 초대한 이유는?

0: 오늘 초대했다는 손님이 우주 탐험대였어?
1: 그냥 가자, 그냥 가.
0: 그래.
2: 우와, 맛있겠다.
3: 어디 가세요? 여기에요, 여기.
0: 괜찮아. 우리 견장했으니까 우리 절대 못.

0: 못 알아볼 거야.
1: 뭐 하세요?
0: 아, 그렇구나.
2: 저기구나.
0: 저기구나.
3: 와, 맛있다. 맛있겠다, 그치?
4: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우주여행해.
0: 고마워, 뿡뿡아.
4: 아, 이분들은 뿡뿡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요리사, 달콤, 왕달콤님이야.
0: 네, 아, 안녕하세요.
2: 왕달콤.
0: 안녕.
2: 안녕.
0: 정말 정말 고마워요.
1: 아니, 잠깐만. 오, 분명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0: 아, 얼굴이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2: 흔한 얼굴이에요.
4: 요리사님, 오늘은 어떤 요리예요?
0: 아, 자, 기름기 잘잘, 닭다리 튀김.
1: 우와, 어디서 봤더라?
5: 자, 맵고 달고 짜고 맵단짠 맵단짠 왕갈비.
0: 아, 달콤한 소스 범벅 왕소시지.
1: 아, 아니 근데 잠깐 너무 달고 기름진 음식만 있는데.
0: 맞아, 난 채소 좋아하는데.
4: 아, 채소
0: 빨리 채소 가지고 와.
2: 우리 채소 없어.
0: 아, 빨리 가지고 와.
5: 잠깐만 기다려요.
0: 잠깐만 기다리세요.
5: 너무 많이 뛰었어.
0: 자,
2: 맛있게 드세요.
4: 아, 참. 뽀뽀기 방귀쇼는 언제 시작하는 거야?
6: 맞아.
4: 아하, 방귀 파티의 하이라이트. 먹는 대로 끼는 뿡뿡이 방귀쇼! 지금 바로

소시지 소시지 박기!

0: 나는 이 왕갈비를 먹고 왕갈비 방구를 켜.
1: 에이 뭐야 뭐야. 아 뽕뽕아 뽕뽕아.
2: 어?
1: 나 오이방귀 오이방귀도 껴줘.
2: 어? 오이?
1: 어.
2: 오이는 안 먹는데.
1: 어.
3: 아 그럼 당근. 당근 방귀 재밌겠다.
1: 응.
2: 당근? 응. 당근도 안 먹는데.
1: 어? 오이랑 당근도 맛있는데. 왜 안 먹지?
4: 그래 그래. 뽕뽕아 뽕뽕아.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골고루 잘 먹어야 응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해지는 거야.
2: 걱정 마세요. 제 건강은요 달콤 왕달콤 요리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1: 뭐야?
0: 나 안 꼈어. 나 아니야.
1: 너지?
2: 아 이건 방귀꽃에 방귀 끼는 소리예요.
4: 방귀꽃? 방귀별에 그런 것도 있나?
2: 같이 가서 봐요.
5: 좋아 좋아 좋아.
0: 가자 가자 가자.
5: 방귀꽃이라니 신기하다.

0: 아무도 없네. 아,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죠? 아, 정말 사실 우리는 아차!
1: 아차차지롱!

0: 그래서 방귀별은 누구 거?
1: 우리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리사 변장까지 하고 이 방귀별에 몰래 온 건데.
0: 아니 근데 우주탐험대는 대체 여기 왜 온 거야?
1: 아, 그러니까. 아, 우주탐험대 때문에 뿡뿡이가 막 오이, 당근, 채소들을 막 골고루 잘 먹으면 어떡하냐고.
0: 아, 안 돼.
1: 아이, 정말.
2: 왕단콩 요리사님 맛있는 요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아, 뿡뿡아, 우리 요리에 입맛은 좀 맞는지?
2: 맛은 있는데 별별 박사님이 저보고 고기만 먹는다고 걱정하세요.
1: 아, 고기만? 그러면 다른 것도 먹어볼래?
2: 네, 좋아요.
1: 좋아, 그럼.
0: 자,

0: 없잖아. 다 뺐지.
1: 그랬지. 어, 많이 먹어.
0: 아우, 아우, 잘 먹네.
2: 진짜 맛있어요.
1: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진짜 맛있겠다, 그치?
3: 문제는 특별한 분 골고루 영양사 선생님. 아!
4: 친구들 안녕. 아유, 나는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잘 먹고 튼튼해지길 바라는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3: 선생님.
4: 네.
3: 뿡뿡이가 골고루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4: 아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밌는 퀴즈를 준비해왔게요. 바로바로 건강 퀴즈! 아유, 건강 퀴즈 재밌겠죠?
3: 그럼요. 자, 우리 친구들 설명을 잘 듣고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4: 자, 문제 주세요. 채소와 고기를 골고루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 변비는 응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3: 아우,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쉬운가 봐요.
4: 자, 다 들었으면 정답이 뭔지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정답은 X. 아유,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맞췄어요. 맞아요. 채소에는 이 섬유질이 많아서 응가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요.
3: 아, 선생님, 우리 뚝딱이도 응가 잘해요.
4: 아이고, 그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죠? 골고루 안 먹는 친구 있으면

0: 골고루 골고루 선생님이 다시 돌아와요. 친구들 안녕.
1: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 달쏭 퀸 땡.
0: 아유, 얼마나 재밌네요. 아유, 재밌어.
2: 아까부터 안 보인다며.
3: 그러게.
4: 어? 여기 있던 음식 누가 다 먹었지? 어?
3: 설마
4: 뽕뽕이?
3: 설마.
0: 배가 너무 아파.
5: 잠깐. 장백한 얼굴, 초점을 잃은 눈. 이건 화장실에서.

0: 방귀 냄새도 이렇게 심해진 거야.
1: 고기만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2: 뭐라고? 아, 누가 그래?
1: 느그긴 우리가 했지.
2: 어? 달콤 왕달콤 요리사님?
3: 어머어머 아직도 우리가 달콤 왕달콤 요리사로 보이나 봐.
1: 사실 우리
0: 어디서 본 얼굴이라고 했어.
1: 아, 내가 속다리.
4: 얘들아,
1: 어? 얘들아,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
2: 뭐가? 혹시 똥이요?

0: 진짜로 뿡뿡이 방귀 냄새인가? 뿡뿡아, 괜찮아? 뿡뿡이야, 뿡뿡이 방귀가 너무 강력해. 안 되겠다. 지독한 방귀는 사라져라. 번개. 어? 아차, 아차차?
1: 고기만 먹어서 지독하게 썩은 방귀야?

0: 앞이 안 보여 눈을 뜰 수가 없어.
1: 잘했다 잘했다.
0: 그렇지. 자 집중해서

0: 번개 충전.
1: 좋아. 잠들아 방귀개물.
2: 방귀개물 어서 방귀 파워를 써.
3: 가시 방귀 파워.
0: 더 강력한 채소의 힘이 필요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을 힘차게 외쳐주세요.
4: 뭐야? 어? 뭐야? 그게 다 뭐야?
0: 더 크게!
4: 당근!
0: 당근!
4: 당근!
0: 브로콜리! 가지! 호박!
4: 가지!
0: 오이! 감자! 양파! 좋아! 채소들의 힘을 모아! 번개!
2: 야, 일어나!
4: 일어나!
2: 일어나라고, 얼른! 아야!
4: 지독해!
0: 안 되겠어. 자, 이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볼까? 고약한 방귀는 사라져라! 번개, 파워!

0: 저도 채소 잘 먹으면 똥을 잘 놓을 수 있겠죠?
1: 그럼.
2: 그럼.
0: 어? 아, 신호가 온다.

0: 뿡뿡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고기도 채소도 모두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거 이제 잘 알았지?
1: 아유, 당연하죠.

0: 이건 건가?
1: 우와, 방귀별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찾았네.
0: 네, 뿡뿡이 덕분에 방귀별에서 건강한

0: 친구들! 번개맨처럼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위해 무엇이든지 골고루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편식하지 않기로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더 체중 함께 해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한동안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7: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7: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